앉아서 relax 뭐 하라는 걸까요? 편하게 쉬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좀 쉬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relax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단어는 rest. rest인데요. 이 rest는 명사로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사로도 쓰여요. 그 자체로 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rest.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rest. R E S T. rest. 네, 휴식 혹은 쉬다인데요. 우리는 휴식으로 쓰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need to get some rest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get some rest라는 표현 정말 자주 씁니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그러니까 you need to get some rest라고 하면 너는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You need to get some rest. 너는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어.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rest 의미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휴일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날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은 영어로 weekend. weekend라고 말하죠. 이 weekend에서 week이 한 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nd는 끝,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주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주말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읽을 때는 weekend, weekend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스펠링 꼭쓸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써볼게요. Weekend, W E E K E N D. 읽을 때는 weekend. 네, 주말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ent camping last weekend라고 말했네요. 자, we went camping. 우리는 캠핑을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근데 언제 갔을까요? Last weekend니까 지난 주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e went camping last weekend. 우리는 지난 주말에 캠핑을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weekend를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vacation. vacation. 방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때다이 vacation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 거예요. 쌤이 쓸때 여러분도 꼭 같이 쓰면서 스펠링을 바로 외워주세요. vacation, V-A-C-A-T-I-O-N. 읽을 때는요. vacatio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학 예문 살펴볼게요. Summer vacation starts next week 라고 했어요. 한번 더. Summer vacation starts next week. Summer vacation 무엇일까요? 여름 방학이 됩니다. 여름 방학은 다음 주에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겨울 방학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겨울 방학이니까 winter vacation이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summer vacation 그리고 winter vacation까지 같이 기억해두면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holiday, holiday, 공휴일 혹은 휴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 어떻게 읽었죠? holiday.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 있는 Holy 이 부분이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Holy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성한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또 신성한 날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Holy한 날이다 라고 해서 Holy Day에서 나온 말이고요. 지금은 넓은 범위로

holiday가 공휴일이나 휴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같이 써볼게요. holiday. 자, 어떻게 써요? H O L I D A Y. 읽어볼게요. holiday. 여러분은 holiday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르시나요? 쌤은 대표적으로 추석, 뭐 크리스마스 이런 날들이 떠오르는데요.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추석 is a Korean holiday라고 말했습니다. 추석은 한국의 무엇이죠? holiday, 공휴일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oliday 하면 공휴일이나 휴일을 의미해요. 자, 오늘 단어들 복습해 볼 텐데요. 딱세개 복습해 보겠습니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휴일이나 공휴일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로 시작합니다. 바로 holiday. 자, 그리고 school's out. 학교가 끝났어요. 이제 방학이 시작되겠네요. 우리 방학이라는 단어는요. va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도 같이 말해 봅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러한 주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weekend라고 합니다.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실 이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구가요, 자전이라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래요. 도대체 지구는 공전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오늘 같이 한번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같이 한번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지구의 공전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공전에 따른 현상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요,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냥 공전 알려줘, 공전에 따른 현상 알려줘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그러면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 운동은 우리가 어떤 특징별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건지, 이런 지구의 공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지 굵직한 특징들 위주로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 같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별자리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즉 계절별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거든요.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오늘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의 시작은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공전하고 있습니다라고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죠. 1년은 365일이니까 하루에 약 1도 정도를 이동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혹시, 아, 내가 하루가 지나면 1도 정도 이동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아, 우리가 지구의 자전도 그러했듯이 지구의 공전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지구의 자전 방향 서쪽에서 동쪽이었습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도요. 같은 방향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 우리는 그것을 바로 지구의 공전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면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에 한 바퀴 회전하는 이러한 공전의 운동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지구의 공전 방향 서쪽에서 동쪽이 였습니다.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왜 우리가 앞에서 계절별 별자리가 달라집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구냐면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지구가요,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해서 오히려 지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보기에 태양이 지나는 길을 우리는 바로 황도라고 얘기하는데 황도라는 특정한 경로를 따라 천구상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우리는 태양의 연주운동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구의 자전을 공부할 때는 지구의 자전 방향 그리고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천체, 하루와 관련되어 있는 일주 운동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이었거든요. 분명히 얘도 실제로 움직이는 건 지구예요. 지구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해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이 나타나는 것이 태양의 일년과 관계 있는 연주 운동인데, 자, 보세요. 지구가 A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 태양이 위치에 있을 것 같은 것이 만약에 6월, 바로 이 황소 자리에 태양이 위치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럼 지구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태양이 보여지는 곳이 달라지게 될 건데, 지구가 운동하는 방향 서쪽에서 동쪽이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에 따라 실제로 태양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향도 어디예요? 네, 같은 방향인 서쪽에서 동쪽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 얘가 겉보기 운동이에요. 겉보기 운동인데 바로 태양의, 아, 우리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여지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 방향을 잘 이해해 주시면서 겉보기 운동이라고 해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아, 정말 지구의 공전 때문에 오늘은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별자리가 달라지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내용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는 스스로 자전할 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를 일정한 경로로 돌고 있다고 배웠어. 지구의 공전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로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줘. 라고 해서 이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요, 지구 보면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는요, 태양 반대편으로 자전축이 휘어져 있고요.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태양 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위치에 오게 되거든요. 여기가 바로 여름이 될 거고요. 가면서 바로 가을을 거쳐서 겨울, 다시 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공전 때문에 바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뚜렷한 계절 변화는요, 지구가 공전의 가장 중요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약 23.5도 기울어져 있고,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지구 표면에 비추는 각도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있다라고 먼저 이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짝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계절별로 별자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지구 공전으로 인한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우리가 밤에 태양 반대쪽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구에 있을 때 태양이 있는 쪽은 태양빛 때문에 강해서 그해 그 지구의 위치엔 그때에 밤하늘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는 아니고 태양 반대편에 있는 어두운 쪽 있죠? 이게 바로 그 지구가 위치해진 그곳에서 밤하늘에 볼수 있는 별자리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태양의 위치가 청구상을 이동하게 되고 밤하늘에서 태양의 반대편에 위치한 별자리가 계절별로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여름철에는 그래서 주로 정갈자리나 궁수자리, 겨울철에는 쌍둥이자리나 황소자리가 잘 보이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이러한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같이 질문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운동을 하면서 계절이 바뀐다고 들었어.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왜 계절이 바뀌는지, 별자리가 계절마다 달라지는 이유도 함께 알려줘라고 여러분만의 질문을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생성해 보셨으면 실제로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답도 꼭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이었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왠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빨리 친해지고 서로 감싸주는 것을 볼 때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편파성, 동조와 관련되어 있어.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이번 보고서 준비는 너무 힘드네요.
2: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어렵네요.
1: 우리는 비슷한 직급이라 서로 겪는 어려움이 비슷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서로 잘 도와가며 일을 풀어보죠.
1: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잘 통하네요.
0: 오늘의 속담,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빛이라.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빛이라더니 내 고향 후배라고 너무 잘 봐준 거 아니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소.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양반전, 박지원. 강원도 정선에 사는 한 양반은 성품이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관청의 곡식을 타먹으며 살았다. 그 빚이 무려 천석에 이르자 관찰사가 크게 놓아여 그를 잡아들이라고 명했고 양반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훌쩍거리기만 했다. 이를 본 아내는 평생 글만 읽더니 빚도 못 갚느냐고 말하며 양반이라는 신분은 한 푼어치도 안 된다고 그의 무능함을 타박했다. 마을의 부자는 돈이 많아도 평소 천대받는 처지를 비관하다가 양반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신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양반 신분

0: 돈을 사기로 했다. 부자가 쌀을 실어 빚을 모두 갚자 군수는 부자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보고 진정한 양반이라며 칭송했다. 군수는 훗날 소송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고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신분 매매 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군수가 작성한 첫 번째 문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온갖 까다로운 예법과 허례허식만을 나열하는 내용뿐이었다. 이를 들은 부자는
1: 양반이 신성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고작 이것뿐입니까?
0: 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자는 이익을 얻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내용으로 문서를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군수가 다시 작성한 두 번째 문서에는 양반이 부릴 수 있는 부당한 특권과 횡포가 가득했다. 이 내용을 듣던 부자는 기겁하여 혀를 내두르며
1: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0: 라고 소리쳤다. 결국 부자는 머리를 흔들며 도망쳤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군수가 작성한 증서를 통해 작가는 당시 양반이 실속 없는 껍데기, 탐욕스러운 도둑일 뿐이라는 걸 꼬집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증서를 보고
2: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며 혀를 내두르고 달아나는 부자의 뒷모습은 양반 사회의 민낯을 신랄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0: 덧붙여 작가는 이런 점도 꼬집고 있습니다. 무능한 양반이 공경에 빠지자 군수는 양반을 지켜주려 애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개편 이후 초록은 한 빛이라라는 속담처럼 지배계층끼리 서로 사정을 봐주며 감싸주는 모습이 씁쓸하게 다가오네요.
3: 오늘의 속담,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빛이라. 모양이나 형편이 비슷한 사람이 서로 서로 이렇게 잘 챙겨주고 사정을 보아준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죠. 물론 이해관계가 같으면 친해질 수 있고 서로 편을 봐줄 수도 있지만 친하다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야겠소.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시험 주제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주변 공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실험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통해 자기장의 성질을 이해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코일 실험 장치, 직류 전원 장치, 그리고 스위치를 집게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닫아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코일 주위에 철가루가 배열되는 모습을 관찰하여 그립니다. 철가루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자기력선을 따라 배열되므로 철가루의 모양을 통해 자기장의 형태와 분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일 내부와 외부에서 배열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해보세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아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나침반의 N극 바늘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관찰하여 그립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나침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여 그립니다.

관찰하며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중심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추론해 봅시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다음 과정 3을 반복합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 바늘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봅시다. 전원장치를 조절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를 과정 3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류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결과 그림을 함께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먼저 그림 가를 보면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철가루 배열이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장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일 내부에서의 철가루 배열은 거의 직선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일 내부에서는 일정한 방향의 자기장, 즉 직선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나와 단은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아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위의 나침반의 바늘 N극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보고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도 함께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를 통해서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전류의 세기가 커질수록 나침반의 바늘도 더 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전류의 세기가 커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어느덧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영역의 마지막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문제 풀어오셨죠?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문제 만나볼 텐데요. 자,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질문은요. 제시된 것처럼 이 카메라의 숏과 앵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읽고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숏과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상 매체 자료에서의 어떤 요소? 그렇죠. 시각적 요소를 설명한 글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카메라 문법에는 대표적으로 숏과 앵글이 있다라고 하면서 숏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숏을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숏은 무엇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냐면 찍는 대상과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냐 봤더니 롱숏, 풀숏, 미디엄숏, 클로즈업숏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글에서는 각각의 숏

파다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숏으로 찍으면 롱숏은 우리 멀리서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다 보이겠어요? 그렇죠. 이 인물이 서 있는 배경,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배경과 인물을 한꺼번에 화면에 담을 수 있어서 어떤 상황 또는 활동 범위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한 숏에서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풀숏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물을 잡게 되면 인물이 처한 상황과 동작을 보여주는데 유용한 숏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반신만 이렇게 머리부터 가슴 즉 인물의 절반만 찍는 미디엄 숏은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를 잡을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가 뉴스 진행자와 뭐 하는 느낌? 그렇죠.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어떤 숏? 그렇죠. 클로즈업 숏을 찍을 수 있는데 이 클로즈업 숏은 무엇을 담아내는데 유리할까요? 그렇죠. 인물의 감정, 행동 또는 어떤 대상을 좀 부각할 때, 그럴 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업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숏의 종류에 따라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었고요. 다음은 앵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에서 대상에 대한 카메라의 위치나 렌즈의 각도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앵글을 분류를 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냐면 마주보기, 올려보기, 내려보기로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주보기, 즉 아이레벨 앵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상과 눈을 마주치는 위치에 수평적인 각도의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각도가 되겠고요. 안정감을 주겠죠. 이 눈높이가 맞으니까. 자, 올려보기, 로우 앵글은 낮은 위치에서 대상을 올려다보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대상보다 어디에서, 그렇죠,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거라서 로우 앵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올려다보니까 대상이 더 어때 보이겠어요? 그렇죠. 크고 웅장해 보이겠죠. 그래서 웅장한 건축물 또는 뭐 대자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 올려보기, 이 로우 앵글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내려보기는 하이 앵글, 즉 카메라가 대상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의 카메라가 대상을 내려다보듯이 잡는 앵글인데 입체감이나 속도감을 전하기에는 조금 약해 보일 수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카메라를 일부러 기울여서 찍는 방법, 오블리크 앵글도 있는데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낼 때 쓰인대요. 그래서 여기 이 문단에서도 앵글의 종류에 따라서 그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 제시된 것은 뭡니까? 그렇죠.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scene number 1이라고 해서 장면 번호 1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장면 번호 1은 어디서 찍을 거냐면, 고속버스 안에서 찍을 거고요. 시나리오에 제시된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장소 제시되어 있고요. 어떤 배경음악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인물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해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자막과 내레이션 내레이션은 뭐라고 나올 것인지도 함께 시나리오에 제시가 되어 있고 효과음 무엇 사용할 것인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해설과 자막, 내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 번호에 따라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속버스 안에서는 사람이 기대서 누워 있는데 반전음이 나오면서 편안한 1등석인 줄 알았던 공간이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표정을 보고 나니 아, 선 넘은 1인석이구나라고 하는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헬스장도 보면 사람이 덤벨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 끝판왕인 줄 알았더니 효과음 삐리링 나면서 그렇죠. 알고 보니 기구 욕심 대마왕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구절을 활용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장면은 지하주차장에서 찍을 건데요.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멋지게 후진을 해요. 그래서 운전 실력 100점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반전 효과음이 나더니 주차선을 밟은 모습. 그래서 알고 보니 주차 공간을 독점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설명.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장면마다 사람들이 뭘안 지키고 있어요. 매너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씬 4, 4번 장면에서는 남자가 이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나부터 돌아보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너.

매력 있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 바로 반전 매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나리오만 봐도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어떤 효과음이 쓰일지, 어떤 배경음악, 어떤 배경에서 찍을지 이런 것들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나에 활용된 청각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영상에 활용될 수 있는 청각적 요소, 무엇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청각적 요소 무엇이 있죠? 그렇죠. 배경음악 사용할 수 있고요. 효과음 사용할 수 있고, 인물의 대사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죠. 내레이션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씬 넘버 원이라고 해서 1번 장면에서는 이렇게 배경음악 사용하고 있고요. 효과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내레이션도 활용을 하고 있죠. 야외에서도 이렇게 배경음악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엔 인물이 대사를 직접 합니다. 자, 이 청각적 요소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씬 넘버 원에 사용된 소리는 공간적 배경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배경음, 내레이션, 효과음이 이 고속버스 안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소리들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고속버스 안이라고 하는 이 차량 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려주고 싶었다면 운전할 때 나는 소리라든지 차가 빵빵거리는 소리라든지 이 차의 공간을 살릴 수 있는 소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공간적 배경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이 소리들을 삽입한 것은 아닙니다. 자, 1번 장면에 사용된 배경음악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음이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배경음악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쵸? 경쾌해지는 배경음악이라고 이야기했고. 자, 1번부터 3번에 사용된 효과음은 장면이 반전되는 부분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삽입되었다. 자, 효과음 보시면 장면이 반전됨을 알리는 효과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번 장면까지 쭉 보면 장면이 반전될 때 똑같이 이렇게 효과음을 쓴다고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앞에 여기에서 편안한 1등석인 줄 알았는데 선 넘은 1인석이 될 때. 그래서 이 반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효과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 맞죠? 자, 4번 장면에 사용된 대사는 영상 매체 자료의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사의 내용 보시면 지금 필요한 건 나부터 돌아보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이런 게 바로 반전 매너라고 이야기하면서 매너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쵸? 그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5번, 4번 장면에 점점 커지는 배경음악은 등장인물 간 관계를 부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배경음악이 점점 커지는 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는 설명인데, 그것이 인물 간 관계를 부각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영상이 끝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기는 나의 기억과 니은을 촬영한 화면인데요. 조건에 맞추어 사용된 숏의 종류와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장면은 뭐냐면 멋지게 후진하면서 주차를 하는 차의 모습. 그래서 운전 실력 100점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효과음이 삐리링 하고 나더니 알고 보니 그 차가 주차선을 밟고 두대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 실력 100점이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주차 공간 독점인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니은 장면과 기억 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기억과 니은의 장면을 보시면 어떤 숏을 사용했는지 숏의 종류가 달라요. 그쵸? 기억 장면 같은 경우에는 차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 있어요. 자, 가까이 붙어서 대상과 이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자, 이거 무슨 숏이에요? 그렇죠. 클로즈업 숏입니다. 자, 그런데 니은으로 가니까 이제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 주변 장면들을 모두 다 보이게 어떤 숏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롱숏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 쓰인 숏의 종류를 가에서 찾아 쓰고 그 효과를 주제와 관련지어 서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각각의 숏의 종류를 밝혀서 써주시면 되겠죠. 기역에는 클로즈업 숏이 사용되었고 니은에는 롱숏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숏의 종류가 일단 먼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역에서 차를

가까이 촬영하였다가 니은에서 멀리 촬영함으로써 완벽하게 주차를 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사실은 주차 공간을 독점하며 이기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었다는 무엇을? 그렇죠. 반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숏의 구도를 다르게 잡은 거죠. 그렇죠. 만약에 첫 장면에서 이미 주차 공간을 독점한 장면을 이렇게 롱숏으로 다 보여줘 버리면 뒤에서 반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전이라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숏의 종류를 다르게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까지 여러분이 잘 서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나의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그래서 이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 시나리오였죠. 자, 서리적 질문을 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서리적 질문은 뭐예요?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는데, 이 영상에서 서리적 질문은 사용되지 않았고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예상 수용자의 깊은 생각을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역설은 뭐였습니까? 우리 계속 배운 거 나오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속에는 이 진실을 함축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설적 표현도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인법을 사용했냐라는 말이거든요. 의인법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어순을 깨고 순서를 바꾸어 제시함으로써 신선한 느낌을 준다라고 했는데, 어순을 바꾸어서 제시하는 것은 도치법이죠. 근데 여기서도 도치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5번. 글자 수를 반복하고 같은 위치에 비슷한 음운을 배치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이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보시면 계속해서 편안한 1등석, 선남은 1등석, 자기관리 끝판왕, 기구욕심 대마왕, 운전 실력 100점, 주차 공간 독점.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글자 수를 반복하고 같은 위치에 비슷한 음운을 배치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부터 6번은 이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가에 제시된 것은 이제 이 교실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이 교실이다, 학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숏을 배치를 했죠. 그래서 배경음악으로 어둡고 무거운 음악이 깔리고 있습니다. 자, 나의 가서는 학생을 이제 클로즈업을 해서 잡았는데요. 그때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모두 습관처럼 내뱉는 욕설 비속어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막으로도 제시가 되지만 뭘로도, 그렇죠, 청각적 요소인 내레이션으로도 이 얘기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 장면에서 마찬가지로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당신은 어떠신가요? 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가 될 것인데, 보시면 학생의 손바닥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이 입모양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 학생의 입모양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라.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살아온 세월을 기록하는 나이테처럼 당신의 얼굴도 당신이 쌓아온 언어 습관을 기록합니다. 라고 해서 나이테.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나이테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이테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기록하는 것처럼 당신의 얼굴도 당신의 언어 습관을 기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당신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예상 수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이 영상 매치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계획할 때는 예상 수용자인 선생님이 자주 이용하시는 매체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영상의 예상 수용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욕설과 비속어를 경각심 없이 사용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예상 수용자를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촬영을 할 때는 촬영 장소인 학교 측에 미리 허가를 구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촬영할 때는 등장하는 학생들 외에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유의해야겠죠. 편집할 때는 목적이 설득이잖아요. 그 목적을 고려해서 분위기와 어울리는 배경음악으로 선정해서 추가해줘야겠고요. 이 영상을 공유할 때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배포하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매체 자료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구성 요소에 우리 시각적 요소와 청각

강조하였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자막과 내레이션 모두 함께 등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고요. 입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청소년들이 거친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그래서 그입 모양의 그림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욕설을 사용한다, 거친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지 조건에 맞게 쓰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나 물어보는 문제인데 조건이 뭐냐면 유사성을 가진 두 단어를 영상 매체 자료에서 찾아서 활용하래요. 자,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빗대어서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성을 가진 두 단어 무엇을 찾아주어야 할까요? 그렇죠. 살아온 세월을 기록하는 나이테. 그리고요. 우리 무엇이 기록한다? 그렇죠. 이 얼굴이라고 하는 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포함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나이테와 얼굴에 대한 단어가 여러분의 답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조건에 맞게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이테가 살아온 세월을 기록하는 나이테처럼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언어 습관을 기록할 테니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인상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나무가 살아온 삶이 나이테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 비유적 표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 습관이 얼굴에 나타나서 인상이 나빠질 것이다. 와 같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지 이 답이 여러분의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7번부터 8번 볼 텐데요. 다음 매체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우리 광고들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에 보시면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해서 지금 이 바다 거북이 무엇에 쫓기는 것 같은? 그렇죠. 거대한 물고기. 근데 뭘로 만들어진? 그렇죠. 비닐봉지로 만들어진 거대한 물고기 모양의 쫓기는 모습이 이렇게 광고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죠. 인간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 이 비닐봉지가 바다거북 즉 생태계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문구로 제시된 거 보시면 플라스틱 소비량 제시가 되어 있고요. 바다거북 중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 바다거북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문구로 함께 아래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 광고는요, 대한민국 모든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어린이집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서 있는 광고입니다. 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린이집에 도로에 서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세웠는가? 그래서 보시면 교통사고보다 사실 무엇이 더 많다? 그렇죠. 아동 학대 건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든 공간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펭귄과 아이가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펭귄을 구경하러 동물원에 가니까 펭귄을 구경하고 있는 내용이겠지라고 했는데 글자의 방향을 보니 알고 보니 펭귄이 멸종 위기종인 한국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쵸. 그래서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문제예요? 우리의 어떤 사회상? 그렇죠.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바다거북과 비닐봉지의 크기 차이를 일부러 과장하여 표현했다. 그쵸. 사실 바다거북 이만하고 비닐봉지 이만하지 않죠. 비닐봉지 굉장히 크게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바다거북이 느끼는 이 위협을 느끼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지를 일부러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거북과 비닐봉지의 크기 차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 맞고요. 나는 도로 표지판을 일부러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 배치했다. 그렇죠. 원래 이것은 도로에 있어야 하는 표지판인데 이것을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어린이집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왜 표지판을 어린이집에 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단은 유리창에 적힌 글씨의 방향을 통해 펭귄이 아이를 보고 있음을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멸종위기종 한국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방향으로 읽도록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씨의 방향을 통해서 아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나에 쓰인 빨간 글씨와 다의 노란 글씨는 경고를 전달하는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나에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모든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빨간색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글자가 노란색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이 경고를 할 때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의 글씨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전달하는 느낌을 주는 것 맞고요. 가, 나, 다는 모두 문자, 이미지, 소리가 결합하여 주제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문자와 이미지가 결합된 것은 모두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결합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리가 결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8번. 가를 보기와 비교하여 현실 재현 방식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매체 자료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재현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죠. 자, 가는 현재 시점의 상황을, 보기는 미래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는 지금 이 비닐봉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바다 거북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보여준 게 맞아요. 자, 보기를 보면 오늘은 무슨 색 방독면을 쓰고 싶으세요라고 하면서 방독면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세상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곧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작은 실천으로 당신의 미래를 바꾸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자, 가는 해양 생태계 오염, 보기는 대기 오염이 심각한 사회상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양 오염, 우리 바다 거북이 사는 공간, 해양 오염을 다루고 있는 건 맞고, 여기서 방독면을 쓴다는 건숨쉴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오염에 대한 것 맞겠죠. 자, 가는 보기에 비해 환경 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가 보기에 비해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잘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보기가 오늘은 무슨 색 방독면을 쓰고 싶으세요라고 하면서 이 방독면을 쓰는 주체인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다룬 것은 보기가 되겠죠. 자, 보기는 가와 달리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여 전면에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바다 거북을 위협하는, 이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비닐봉지가 전면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을 쓸 정도로 대기오염이 나빠졌다. 그럼 대기오염을 시킨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뭐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면에 배치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가와 보기는 모두 예상 수용자의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 비닐봉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실천으로 바꿔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맞겠죠. 그래서 우리 8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부터 10번은요, 보기에 홍보물을 보고 이제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홍보물이 뭐냐면, 스위트홈, 가족사진 공모전이라고 하는 홍보물입니다. 자, 이런 홍보물은요, 현실을 재현하게 되는데, 현실 재현 방식으로 선생님과 함께 우리 선택, 배제, 이런 것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게 될 수도 있고,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 홍보물과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자, 보기에서 가족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것과 배제한 것을 분석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선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홍보물 안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보물 안에 가족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아빠와 엄마와 아이 둘이 있는 모습을 가족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선택해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선택한 것은 아빠, 엄마, 두 아이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족의 모습으로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형태의 가족의 모습은 배제되게 되죠. 그래서 아빠, 엄마 두 아이로 구성되지 않은 가족의 모습이 배제된 겁니다. 그래서 배제된 가족의 모습으로는 조손 가정, 그러니까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함께 사는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부모 한쪽이 존재하는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 1인 가구, 이런 것들은 가족의 모습으로부터 배제된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홍보물을 봤을 때, 혹시 어떤 고정관념이 담겨져 있는 홍보물은 아닌가?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빠, 엄마 두 아이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만을 가족으로 아까 그 홍보물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어떤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홍보물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보기에 반영된 고정관념은 아빠, 엄마 두 아이로 구성된 가족을 가족으로 본다.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인 거죠. 자, 근데 이것이 홍보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버리게 되면 이 고정관념이 어떻게 될수 있겠어요? 그렇죠. 재생산되고 공고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아빠, 엄마 두 아이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무자녀가정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보다 부모, 자녀가 온전히 있는 가족을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 고정관념이 어떻게 될수 있다? 그렇죠. 재생산되고 공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서술형 답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체 자료를 읽어 나갈 때이 현실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꼭 꼼꼼하게 비판적으로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런 동기화는요.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오답노트로 정리해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오답노트 정리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최종 평가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처음부터 변함없이 영어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오신 거 맞죠?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게요. 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이는 여러분들 ye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s를 붙여주면 되지요. 그치요? boys. 그냥 s 붙여주는 것이 바로 복수형이 되겠고, 반면에 우리 이번에 벤츠는요, ch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es를 붙여줍니다. i가 왜 나온 거지요? benches. 이 형태가 올바른 복수 형태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 바로 3번이었죠? 자음과 o로 끝나긴 하지만, 우리 for 같은 경우 그냥 s를 붙여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돼요.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of. 자, 늑대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f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f를 뭐로 바꿔주나요? 그렇죠. the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es를 붙여줍니다. of. 이 형태가 바로 올바른 복수 형태의 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hef. 자, f로 끝나긴 하지만 또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s만 붙여주면 복수형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1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 이어지는 2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자, 2번은 보니까 그러네요. 빈칸 앞에 on이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on나 on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세는 것이 가능한 명사 단수형 앞에만 붙어줄 수 있는 거고요. on이 붙는 경우에는, 맞아요,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모음 발음을 시작해 줘야 돼요. 자,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보기는 바로 3번의, 그렇죠, eraser 정답이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모음 발음을 시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복수 형태로 나와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의미는 뭔가요? Where can I buy an eraser? Where can I buy an eraser? 내가 어디서 지우개를 살 수 있나요? 라는 의미의 문장 되겠네요. 우리 2번에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그러네요, 대어 다음에 우리 비동사가 보이는데 현재형으로 is가 아닌 are가 나와줬죠. 이 문제의 의도는 뭘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뭐뭐가 있다, 뭐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there is, there are, 이거 구분해 주는 건데, there는 모양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is 또는

아, 비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 맞아요. 뒤에 나오는 명사, 이게 바로 주어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여기는 아가 와줬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 줘야 됩니다. 우리 정답은 그렇죠? 바로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줘야 돼요. 우리 sheep, 양 같은 경우에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형태를 유지하죠. 여기는 당연히 아가 와줬기 때문에 양들이라는 의미로 자,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농장에 양들이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우리 goose 같은 경우에는 복수형이 오가 이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farmer는 그렇죠? farmers. 그리고 3번의 cheese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돼요. 그러니까 아랑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 황소를 얘기해 주는 4번의 보기는 복수 형태 oxen 이런 식으로 en을 붙여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3번의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네 번째 문제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앞에 어가 붙어주고 빈칸 나와준 다음에 up gloves. 우리 장갑인데 여러분들 장갑 같은 경우에 제대로 역할을 하면 그렇죠?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한 짝을, 한 쌍을 이루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걸 세워줄 때, 맞아요. 페어라는 단위로 세워주는 거니까, 여기에 빈칸에 바로 페어가 들어가주고요. J는 항상 carries. 자, 우리 동사원이 뭔가요? carries요. 여기는 현재형으로 주어에 맞게 carries가 된 거고,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가지고 다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J는 항상 가지고 다닌다. 뭐를? A pair of gloves. 장갑 한 켤레를. 어디에? In a bag. 그녀의 가방 안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입니다. 우리 4번에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5번입니다. 대화의 빈칸에 들어간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빈칸에는 앞에 어가 붙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단수 형태의 명사가 보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빈칸은 앞에 to가 붙어줬기 때문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 보기 가운데는, 잘못된 거, 바로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베이비는 문제가 없지요. Do you have a baby? 당신 아기가 있나요? Yes라고 얘기했는데, I have two, 뭐야, 여러분들? 두 명의 아기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베이비의 복수형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자, 자음과 Y로 끝나는 경우잖아요. 자, Y는 뭘로? I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ES를 붙여줍니다. 결국 복수 형태의 명사는 babies.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철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4번 보기가 바로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6번부터 8번까지는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일단 6번은 보니까 he bought, 그가 샀다, to가 나와주죠. 당연히 그러면 뒤에 나오는 명사는 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이니까 복수 명사가 아닌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죠.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바로 5번의 cheese. 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복수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보면 이번에 salmon. 연어죠, 여러분들. 연어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러네.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명사였기 때문에 여기는 복수형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단어 하나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인데요. 그로서리는 뭔가요? 우리말로. 그래요, 여러분들. 식료품점의 의미가 되겠고요. 식료품이 바로 음식의 재료가 되는 물품을 얘기하는 거지. 음식의 재료가 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 우리가 식료품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 이렇게 그로서리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역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인데요. 보니까 앞에 더가 붙어줬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 종목 이름 앞에는 관사를 붙여주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 나의 남동생은 좋아한다. 뭐를? To play the game. 그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우리 악기 이름 앞에는 더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lay the piano는 피아노를 연주하다. 그러니까 내 남동생이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러고 보니까 4분의, 자, 우리말로는 플루트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플루트. 이제 되는 거고. 악기 이름이고요, 여러분들. 기타. 역시 악기 이름이기 때문에 앞에 덜을 기본적으로 붙여준다라는 거 문제통에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7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이어진 8번이에요. 역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주는 건데, 요번에는 빈칸 앞에 그런 이름들 어가 붙어졌죠. 그럼 뒤에는 세는 것이 가능한 명사여야 되고요. 단수 형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기 가운데 세는 것이 불가능한, 셀수 없는 명사가 하나 보이고 있죠. 그런데 love가요, 사랑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명사로 사랑. 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사랑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는 거 어색하지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이기 때문에 어가 붙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빈칸에 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을 골라주는 건데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악기 이름 앞에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가 나와줘야 돼요. I practice the piano every day. 나는 매일 피아노를 연습한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My husband is working. 나의 남편은 일하고 있다. 여기 as는요, 뭐뭐로, 뭐뭐로서의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 바로 그러네요. A teacher. 교사로서 일하고 있다. 자연스럽지요?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 식사 이름 앞에 관사 붙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빈칸에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의미는 뭔가요? 너가 should not skip. 그 다음에 breakfast. 뭐 여러분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달 앞에는 더를 붙여준다고 얘기했죠? The moon is shining. 자, 달이 빛나고 있다. In the night, 밤중에. 했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더가 붙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막연한 한 명의 남자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벤치에 있는 그 남자애, 특정한 남자애를 얘기하는 거지요. 꾸며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당연히 더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벤치에 그 남자애는 나의 반 친구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이에요. 우리 2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10번째, 11번째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거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10번 문제는, 그러네요. 결국에는 man, 이 단어, 복수형을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빈칸에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3가 나왔거든. 3명의 남자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얘가 규칙을 따라가지 않죠. man, 이게 복수형이 man 이런 식으로 A가 E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렇지요? 4번과 5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아이들이라고 할 때는 child에 R-E-N children 자 R-E-N을 붙여줘갖고 이런 형태가 바로 child의 복수형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복수형이 나와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 R라는 비동사가 나와주거든요. 만약에 그 아이, 한 명이었다면, is가 맞았겠죠. are 나와줬다는 얘기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5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의미는 뭔가요? 첫 번째 문장은, 세 명의 남자들이 stepped on the stage. 무대를 밟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그 아이들이 drawing pictures. 그림을 그리고 있다. 됐죠? 다시 한번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던 문제였고, 우리 복수 형태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1번. 자, 첫 번째 문장은요. There are가 보이고 있죠.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 fly가 날다라는 의미 외에도 명사로, 그래요. 파리. 기억나시죠? 날아다니는 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are가 와줬기 때문에 복수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음과 y로 끝나죠. 자, y는 뭘로? 자음과 y로 끝나는 게 y를 I로 바꿔주고 이 S를 붙여준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되고, 바로 이 형태가 올바른 복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장은요, brush your 빈칸 나와주고, 요번에는 tooth. 자, 치아를 얘기할 때 우리 복수형, O가 E로 바뀌는 마법. 기억해 주셔야 돼요. teeth. 이게 맞는 거죠. 보기 가운데는 바로 이 형태입니다. 두 개의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을 묻는 문제. 정답은 그렇죠? 4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Brush your teeth. 너의 치아를 닦아라. 양치질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12번부터 14번까지는 밑줄 친 부분 중에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건데, 일단, 자, 12번 문제는요. The

And the boy. 그 여자아이와 그 남자아이가. 그 다음에 하면 돼? Laugh out이라는 표현 잡아줘야 되는데요. 우리말로는 깔깔웃다, 웃음을 터뜨리다. 자, 이런 정도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과거 형태로 나와줬죠.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와 그 남자아이가 깔깔 웃었다. 이거 여러분들. with가 나와주고, 어? 우리 happiness가 행복.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명사인데요. 행복을 행복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는 거 어색하죠. 그렇죠?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야. 근데 여기는 es를 붙여줘갖고, 복수 형태로 만들어줬네요. 그런데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는, 그렇지,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5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es를 떼주셔야 됩니다. 문장의 의미는 뭔가요? 그 여자아이와 그 남자아이가 깔깔 웃었다. with happiness. 행복해서, 기뻐서 깔깔 웃었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12번까지 봤고요.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우리 걸어서라고 얘기할 때, on foot 이렇게 표현해 주죠? 관사를 붙여주지 않아요. 바로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 의미는 뭔가요? 그 남자아이들이 걸어서 학교에 가니?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Did a boy go to school on foot? 됐죠? 13번의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14번째 문제. 자, 요번에는, 그러네, 지구가 보이고요. 우리 지구 앞에는 기본적으로 덜을 붙여준다고 얘기했죠. 읽을 때는 얘가 모음 발음을 시작하기 때문에 the earth 이렇게 읽어줘야 되고요. 어쨌든 3번에 우리 앞에 더가 빠졌기 때문에 덜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People didn't believe.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뭐를? 됐다면 나온 내용이에요.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 At first. 이 표현도 잡아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지구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 덜을 붙여준다. 됐지요? 바로 3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15번부터 17번까지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기고 골라주는 영작 문제였는데요. 일단 15번은 사슴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 그런데 이거 뭐뭐라고 하는 문제일까요? dear란 단어에 복수형을 기억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나 마찬가지였고, 얘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형태를 유지하죠. 그러니까, 자, 사슴들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냥 dear예요. 그리고, 당연히, 사슴들이기 때문에 우리 비동사 현재형, 지금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주기 위해 뭐가 와줘야 돼요? 아가 와줘야 됩니다. 여기 표현 잡아줘야 되는 것이 feed on. 우리말로는 뭐뭐를 먹다, 뭐뭐를 먹고 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먹고 있다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정답 뭔가 여러분들? There are feed에 ing 붙는 거지요? Feeding on 뭘 먹는 거야? 풀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5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냥 표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슴들이 풀을 먹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풀을 먹으려면 먹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좀 자연스럽게 의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feed on 뭐뭐를 먹다라는 표현도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뒤에 우리 복수형이 단수형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당연히 복수를 의미해주기 때문에 비동사는 그렇죠? 아가 나와준다라는 것도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어지는 문제. 아이들은 농장에서 양세 마리와 쥐두 마리를 보았다라는 문장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보기 가운데 앞에는 the children saw. 모두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결국 문제 핵심 포인트는 우리 sheep, 양이라는 단어의 복수형, 그리고 쥐, 이 마우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을 묻는 문제나 마찬가지였고요. sheep 같은 경우에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죠. 그러니까 양세 마리, three sheep. 우리 보기 가운데 es가 붙거나 s가 붙은 형태의 올바른 형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같은 경우는 복수형, 바로 마이스로 모양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쥐두 마리, 바로 two mice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보기 가운데 정답은 그래요.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The children saw, 아이들이 봤다. three sheep, 양세 마리와 그리고 and two mice, 쥐두 마리예요. 자, 이어지는 17번째 문제. 그 여자들은 커피 3컵을 주문했다. 일단은, 자, 우리 단수 형태가 음원이죠. 근데 여자들이니까 음원의 복수 형태. 불규칙이죠? A가 E로 바뀝니다. Women.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바로 4번과
2번에 들어가 있고요. 주문했다, ordered. 그 다음에 커피 3컵. 커피 3잔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커피를 세워줄 때는, 그쵸? 컵의 단위를 이용해 준 건데, 3잔이기 때문에 3 cups of 나와주고, 그 다음에 커피는 여전히 세는 것이 불가능해요. 커피에는 복수형 s를 붙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 cups of coffee. 이게 맞겠죠. 커피 3잔을 얘기할 때 우리가 3 cups of coffee. 세워주는 단위를 복수형 써주는 거고요. 하지만 커피는 여전히 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양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예요. 정답은 그러네요. 2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 자, 이어진 18번째 문제.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hero가 자, 영웅이란 의미인데요. 얘는 자음과 오로 끝나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만들어줄 때 그렇죠. ES를 붙여주는 거 너무나 잘했고요. 정답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 단어 myth 이거 뭐 여러분들 신화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여기는 복수형으로 지금 S가 붙어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정답 바로 2번이었죠. foot 같은 경우에는 복수형이 S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O가 뭐로 바뀐다고요? E로 바뀝니다. fit 이 형태가 바로 올바른 복수형태가 되겠고요. 의미는 뭔가요? Our hands and feet are freezing. 뭐라고요? Our hands and feet are freezing. 하게 되면 우리의 손과 발이 얼어붙는 것처럼 몹시 춥다. 매우 차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잠자리 들다라고 얘기할 때 go to bed. 했죠? 그리고 밀크는 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수형 없는 거고요. 그리고 케이크 세 조각 얘기할 때는 케이크 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워주는 단위로 피스가 나와준 거죠. 세 조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수형으로 바꿔준 거고요. 하지만 케이크는 여전히 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양 그대로 유지해준다는 이야기예요. 했나요?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이어지는 19번,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골라줍니다. 그런데, 자, 일단 보면, 여기는, 어냐, 언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였는데요.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였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온 단어가 honest. 자, 철자는 자음으로 시작하지만 이 H가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on이 들어가줘야 돼요. 다음은 정직한 소년이다. 라는 문장 되고요. 반면에 2번을 보니까 what only see a movie. 어가 맞겠죠. 그러고 보니까 3번도 I will buy a backpack.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온 단어 발음들 자음 발음 시작하기 때문에 언이 아닌 어가 나와줘야 돼요. 정답이 나왔네요. 1번 보기가 정답이 되고요. 이번에 우리 why don't we 동사 원형은요.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제안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 영화 보는 게 어때?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됐죠? why don't we see a movie? 우리 영화 보는 게 어때? 그 다음에 3번은요. I will buy a backpack. 나는 배낭을 구입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고. 4번. My uncle can drive a car very well. 나의 삼촌은 자동차를 매우 잘 운전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은요. He goes fishing. 우리 go fishing이 낚시하러 가다는 표현이죠. 그는 낚시하러 간다.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 됐나요?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20번 가보도록 합니다. 역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주는 건데요. 보니까 1번은 악기 이름 앞에. 그렇죠? 더를 붙여줍니다. I am able to play the violin.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Can you please open the door? 자, 문을 열어달라고 상대한테 요청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요청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요청을 받는 사람도 알고 있는 특정한 문을 얘기해 줍니다. 당연히 더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꾸며주는 부분이 있죠. And the closet. Closet이 우리 옷장, 벽장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옷장 안에 있는 그 모자, 특정한 모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역시 더가 들어가 줍니다. 옷장 안에 있는 그 모자는 It's my father's, 나의 아버지의 것이다. 그런데 4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소풍 간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특정한 소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소풍, 막연한 소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gonna picnic,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답 바로 4번이 되겠고 gonna picnic, 소풍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소풍 가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이 뭐뭐 하자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소풍 가자. 그리고 자, 5번에 hand in 이 표현은요. 뭐뭐를 제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표현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너의 보고서를 제출해라. To the teacher, 그 쌤께. 특정한 쌤을 얘기하는 거죠. 됐죠? 정답은 4번 보기 정답이었고 이어지는 21번부터 23번까지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주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21번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바로 5번 보기가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5번 정답이 되는 이유는 I bought. 우리 buy의 과거형 문제 없죠. 내가 샀다, 구입했다. 아, 우리 고기, meat. 세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어주는 단위로 얇게 썬 조각, 슬라이스가 나와준 거예요. 일단 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수형 안 되고요. 대신에 자, 고기 두 조각, 고기 얇게 썬두 조각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두 조각이니까 당연히 슬라이스의 형태가 복수형이어야 되겠지. 여기 S가 붙어줘야 돼요. I bought two slices of meat at the store. 내가 두 조각의 고기를 구입했다. At the store. 그 가게에서 구입했다는 이야기예요. 21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22번. 역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주는 건데, 바로 정답은 뭔가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2번 보기에 March, 3월을 얘기하잖아. 자,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첫자가 대문자로 사용됐거든요. 고유 명사 앞에 어가 왜 붙나요? In March, 3월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We are going to meet. 우리는 만날 것이다. 언제? 3월에.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23번인데요. 역시 우리, 어법상 어색한 문장 골라주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 바로 정답은 나왔죠? 3번 보기 정답인 것이, 아와 앞에 여러분들 어가 붙었는데, 오, 얘가 철자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H가 발음되지 않죠? How가 아니라 hour. 이렇게 읽어주잖아. 모음 발음 시작해요. 그러면 어가 아닌, 그렇죠? on이 붙어줘야 됩니다. We can get there.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 뭘 타고? 버스를 타고. In an hour. 한 시간 만에. 됐지요? 바로 정답.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이제 남은 문제 두 문제입니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24번.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골라줘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틀린 거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표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Big fan. 열성적인 팬. 열렬한 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BTS의 열성적인, 열렬한 팬이다. 그 얘기는 BTS를 매우 좋아한다. 라는 의미나 마찬가지고요. 자, 맞는 문장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잘못됐죠? 우리 어색한 문장이 하나 나와주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어드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언, 충고라는 의미인데 세는 것이 불가능한. 자, 셀수 없는 명사예요. 그러면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겠네요. S를 떼어주셔야 되고요. 그가 나에게 많은 좋은 충고를 해주었다.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이에요. 그가 나에게 많은 좋은 충고를 해주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문장 맞나요? 맞는 문장이지요. 왜냐면, 책상 하나야. 그러니까, there are가 아닌 is가 와줬고요. 그녀의 방에 책상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문장. 네 번째 문장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요리사를 의미하는 chef 같은 경우에는 F로 끝나지만 복수형 만들어줄 때 그냥 S를 붙여주지요. 자, 이런 형태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요리사들은 looks busy, 매우 바빠 보인다, and the kitchen, 주방에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법상 올바른 문장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일단 첫 번째 A, 잘못됐죠. 과목 이름 앞에 덜을 붙이지 않아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is science.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우리 B는요. 맞는 문장이에요. 한국은 나라인데, famous for가 뭐뭐로 유명한 의미가 되고요. 김치로 유명한 나라이다. 잘 써줬죠, 여러분들? B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C번 문장은요. 자, 보니까 그 특별한 버거가 has three slices of cheese. 맞는 문장이죠, 여러분들. 그 특별한 버거가 가지고 있는데, 자, 얇게 썬세 조각이 뭐예요, 여러분들? 치즈를 가지고 있다. 얇게 썬세 조각에 치즈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C번도 맞는 문장이었고, 하지만 D번 같은 경우에는 can you please pass me 나와주고, 여러분들. salt가 나와주는데, salt는 세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지금 상대한테 나에게 소금을 건네주겠어요? 요청하는 내용이죠.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특정한 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가 아닌, 그렇지요? 덜을 붙여주셔야 돼요. Can you please pass me the salt?

0: salt 이런 식으로 소금을 나에게 건네주시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에는 우리 pants, s가 빠졌죠. 바지를 얘기할 때는 항상 복수형을 사용해주고요. 세어준 단위로 pair가 나올 줄 잘했죠. 근데 three니까 우리 복수 형태로 pairs가 된 겁니다. There are three pairs of pants. 자, 세 벌의 바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어디에? And the washing machine, 세탁기에라는 의미의 문장 되겠네요. 그러니까 올바른 문장은 그렇죠? 우리 B와 C니까 정답 2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우리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6번부터 50번 문제까지 풀이해 드릴 테니까 문제 풀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1: (목소리)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자, 우리 2단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실전책 준비하셨나요? 좋습니다. 우리가 설악산, 통영, 전주에 다녀온 기행문들을 쭉 읽으면서 처음 보는 그런 장소의 이름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경계하면서 지문에서 반드시 답의 근거를 찾아서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학교 시험 만점왕 6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풀 건데요. 바로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 문제 만점 고치기 퀴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기행문이란 책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이다. 맞을까요? 자, 정답은 X였습니다.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중요한 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이 기행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뒤에 것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연필 또는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밑줄 그을 준비하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13쪽이에요. 북2 실전책입니다. 6번과 7번은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설악산을 다녀왔던 기행문이네요. 설악산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달리한다 라고 하면서 사계절에는 이런 모습이다 쭉 나왔었죠. 흐드러지게 꽃이 피는 봄에는 따스함을, 푸릇푸릇한 여름에는 싱그러움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어요. 계절 그리고 그 계절에 느낄 수 있었던 감정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드는 계절인 가을에는 무엇을 느껴요? 넉넉함을,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겨울에는 포근함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래서 설악산은 사계절 어느 때고 오고 싶은 곳인지도 모른다. 사계절 언제 와도 이런 각각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도 좋은 그런 곳이랍니다. 설악산은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나뉘는데, 아 그렇구나. 설악에 내설악도 있고 외설악도 있구나. 내설악은 물이 풍부해 깊은 계곡이 많다. 자, 내설악의 특징은 물이 풍부해 깊은 계곡이 많은 것.

이에 반해라고 했으니까 왜설악은 다른 매력이 있겠죠. 왜설악은 각가지 절벽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번 여행은 내설악보다는, 자, 내설악이 먼저 나왔다고 내설악 간거 아니죠? 내설악보다는 왜설악 쪽을 둘러보기로 했다. 두 군데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왜설악을 가는구나. 왜설악 가운데에서도 신흥사를 둘러보고 흔들바위를 거쳐 울산바위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정했다. 이제 어디 어디를 갈 것이다. 여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뒤에서도 더 나오겠지만 여기까지 읽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 설악산의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에요. 1번. 푸릇푸릇한 여름에는 뜨거운 물 만날 수 있다. 여름에 뜨겁죠. 더우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푸는 것. 그래서는 뭐라고 했어요? 푸릇푸릇한 여름에는 뜨거움이 아니라 싱그러움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 글에 나온 내용이 아니면 1번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글에서 찾아야 하잖아요. 아닙니다. 설악산은 사계절 어느 때고 오고 싶은 곳이다. 봄에는 이렇고, 여름에는 이렇고, 가을, 겨울에는 이러니까 사계절 어느 때고 오고 싶은 곳이었죠. 흐드러지게 꽃이 핀 봄에는 따스함 맞았었고요.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는 넉넉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복소복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온몸으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것이네요. 7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꼭 맞히셨길 바라면서 기역은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 가운데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겁니다. 기역은 이것이었죠. 문장. 이번 여행은 내설악보다는 외설악 쪽을 둘러보기로 했다. 이것이 여행에서 보고 들은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느낀 것인가요? 이번 여행에서는 내설악보다는 외설악 쪽을 둘러보기로 했다. 여정, 여행하면 다닌 곳이 드러나니까 가네요. 가.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다닌 곳은 여정, 보고 들은 것은 견문, 생각하거나 느낀 것은 감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행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쓴 글의 종류가 기행문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8번. 다음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이 이렇게 기니까 문제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1번. 글쓴이는 산을 오를 때 힘들어서 억울한 마음을 느낀다. 자, 억울한 마음 있었나요? 아니에요. 자, 느낀 마음은 겸손해짐을 느끼는 거였죠. 억울한 마음 아니고요. 산을 오를 때면 나는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낀다라고 했었습니다. X 할까요? 아니요. 문제에서 알맞은 것에만 동그라미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야겠죠. 2번. 글쓴이는 개조암에서 흔들바위가 있는 신흥사로 올라가고 있다. 자, 한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찾아볼까요? 신흥사에서 흔들바위가 있는 개조암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개조암에서 신흥사로 올라가고 있다? 틀린 내용이군요. 순서만 이렇게 바꿨는데 여러분이 처음 보는 낯선 여행지 그런 장소의 이름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개조암에서 신흥사가 아니라 신흥사에서 개조암입니다. 3번. 낮은 산이라도 그 산을 하찮게 여긴다면 산은 우리에게 그것이 얕은 생각임을 느끼게 한다. 그대로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여기 나오네요. 그 산을 하찮게 여긴다면 산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얕은 생각인지를 느끼게 한다. 그대로 찾을 수 있죠? 따라서 3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9번은 서술형 문제예요. 여러분 잘 적었는지 볼까요?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오래된 나무를 본뒤든 생각이나 느낌을 한 가지 찾아 쓰시오.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오래된 나무를 본 뒤에 느낀 생각이나 느낌이에요. 자, 울산 바위로 오르는 길에는 오래된 나무가 많았다. 오래된 나무를 보면, 이제 나오겠죠. 세월의 어려움을 모두 견뎌낸 꿋꿋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더구나 하늘로 곧게 뻗은 나무가 아닌 중간이 조금 휘어진 오래된 나무를 보면, 여기도 또 나오죠. 오래된 나무를 보면, 오래된 나무를 보면, 그럼 이 바로 뒤에도 잘 봐야 되겠네요. 가슴이 뭉클해진다. 비바람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늘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닮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다 했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 찾으면 돼요. 세월의 어려움을 모두 견뎌낸 꿋꿋함을 느낄 수 있다.

적어도 정답. 주근간이 조금 휘어진 오래된 나무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적어도 정답.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은 닮고 싶다 했어도 정답입니다. 선생님이 이 모든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뜻에서 가져왔지만 여러분은 한 가지만 써도 정답이라는 점. 자, 10번부터 11번까지는 이 글 읽고 한번 풀어볼까요? 깊은 산과 넓은 바다를 구경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아, 산도 있고 바다도 있었나 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눈이 즐거우니까. 그만 내려가자고 재촉하는 소리에 다시 다리가 떨렸다.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런 거 문제 정말 내기 좋죠. 순서만 싹 바꿔가지고 산은 내려갈 때보다 오를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내기 좋잖아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생님이어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고 어떤 걸 내야 학생들이 많이 틀릴까, 많이 헷갈려 할까 생각하면서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오를 때에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내려갈 때는 이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져 자칫하면 발목을 삐는 등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거겠죠.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 많은 것을 느꼈나 봐요. 목적을 이루었다고 그 뒤의 모습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면 목적을 위해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아, 굉장히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기행문이네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 왕이 되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점 맞았으니까 끝! 하고 마음이 풀어지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어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볼게요. 글쓴이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자, 왜 시간 가는 줄 몰랐을까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느라고, 산을 조심조심 내려가느라고, 깊은 산과 넓은 바다를 구경하느라고 중에서 우리가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거 뭐예요? 3번이었죠. 글의 첫 부분에서 깊은 산과 넓은 바다를 구경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재밌는 놀이를 하거나 그럴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조금 하기 싫고 지루한 것을 하면 아직도 이만큼밖에 시간이 안 지났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어떤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간이죠. 네, 3번이 정답입니다. 11번, 기억과 니은을 낱말 뜻에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단어, 재촉하는과 자칫하면인데요. 자, 일단 뜻을 먼저 볼까요? 1번의 뜻은 어쩌다가 조금 어긋나거나 잘못되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재촉하는, 자칫하면 중에서 어떤 것이 어울려요? 자칫하면의 뜻에 어울리죠. 어쩌다가 조금 어긋나거나 잘못되면, 자칫하면 너 다칠 뻔했어 이럴 때 쓰잖아요. 그래서 1번은 니은과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칫하면 큰일 뻔했어. 그게 조금 잘못됐으면 그럴 뻔했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그런 뜻이니까요. 2번,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자꾸 요구하는 것이 재촉하는 거죠. 동생이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하면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12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행문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알맞게 말한 친구,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 여행 다녀와서 쓰는 글의 종류인 기행문에 대해서요. 진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하며 직접 보고 들은 사실만 기록하는 글이야. 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글은 맞는데 이런 단어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만 기록해야 돼? 다른 거 기록하면 안 돼? 아니죠. 보고 들은 거 말고도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행하며 다닌 여정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단어들 조심하세요. 시연이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행하며 상상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 쓴 글이야. 여행하며까지만 딱 좋았어요. 상상해서 쓰는 글이 기행문인가요? 아니요. 기행문은 실제로 다녀오고 나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적지 않으면 이런 것을 봤었지, 이런 생각을 했었지, 기억이 안 나니까 기록하는 목적도 있고 또 내가 여길 다녀왔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인 여행의 기회도 주고 또는 이로운 정보도 주고 하는 것이 기행문의 목적인데 상상하면 안 되죠. 상상한 것이 아니라 꾸며 쓴 글이 아니라 실제로 다녀온 후에 쓰는 글이다. 성준이, 여행하며 다닌 곳, 보고 들은 것,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쓴 글이야. 자, 세 가지로 나누는 것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했던 단인곳 여정, 견문, 감상을 넣은 글이 바로 기행문이었죠.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성준이었습니다. 13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는 이 글을 읽고 답하는 문제네요.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가와 나로 나뉘는데요. 가. 우리는 먼저 경기전을 찾았다. 간 곳이 나오네요. 경기전.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이라는 뜻의 경기전에서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경기전에 대한 뜻. 자, 이렇게 쭉 나오고, 이라는 뜻의 경기전에서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볼수 있었다. 조선 이런 것도 혹시 모르니까 표시해야 돼요. 고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볼수 있었다. 어진이 무엇인지도 진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어진은 왕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한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그림 앞에 서니 저절로 경건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이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런 것도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보니까 아, 얘가 보고 들은 것인가 보다 했을 텐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니까 감상이네요. 만약에 조금 바꿔서 이곳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것은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면 견문이 되는 것이죠. 자, 나와볼게요. 전주는 옛 성곽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느낌 받은 거니까 감상의 내용이네요. 그쵸? 전통과 현대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 표시.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 내가 다녀와 보니까 전주라는 곳은 참 좋은 곳인데 더 알아보고 싶은 점이 생겼어. 하니까, 아, 이 나라는 부분은 기행문의 끝부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죠. 다음에 전주를 또 여행하게 된다면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다음에 이제 미래를 기약하는 거죠. 한옥으로 된 숙소에서 하루를 묵으며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13번. 글쓴이는 이성계의 어진이 전주에 있는 까닭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글쓴이가, 아, 이런 것 때문에 이성계의 어진이 전주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했다고 했잖아요. 1번. 사람들이 태조 이성계를 존경해서 아니고요. 사람들이 전주를 경건한 도시로 여겨서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는 있지만, 오, 헷갈릴 만하네. 경건한 봤는데 하면서 동그라미 하면 안 되죠. 경건한 마음이 든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서 이성계 어진이 전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사람들이 전주에만 어진이 있다고 생각해서, 역시 틀린 내용.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겨서,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성계 어진이 전주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래서 찾을 수 있죠. 사람들이 전주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만약에 앞에서 1번부터 4번 쭉 읽으면서 정답인 게 나왔다고 해서 뒤에 것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4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5번이 더 정답 같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동그라미가 하나 나왔어도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1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4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글쓴이가 전주를 또 여행한다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고 싶은 일 있다고 했었어요. 무엇이었죠? 한옥으로 된 숙소에 묵으며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다음에 또 온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글에 나와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지만 뭐 한옥으로 된 숙소 그리고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 이런 단어는 꼭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다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참여했다는 과거에 이미 한 것인데 또 여행한다면 미래니까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그대로 옮겨와야 되겠죠? 무엇인지 쓰시오 했으니까요. 15번. 기역부터 디귿을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이 알맞게

감상,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이어주셨다면 정답입니다. 잘 풀고 있죠, 여러분? 또 이미 풀어왔다면 왜 정답인지, 왜 틀렸는지 잘 확인하면서 표시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16번부터 18번까지 무려 3문제, 이 표를 보고 답하는 그런 문제네요. 가운데와 끝, 정리하는 단계인가 봐요. 가운데에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 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정리하는 것인데, 여정 견문 감상은 가운데에 들어간다고 했고, 끝에는 우리 어떤 내용을 넣는다고 했었지? 빈칸을 이렇게 뚫어놓은 걸 보니까 문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번 볼게요. 이 표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쓸수 있는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가는 것은 여행을 하고 난 뒤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이었잖아요.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했죠? 그렇죠. 기행문이라고 했었죠. 3번. 편지나 이야기, 위인전, 기사문도 글의 종류이기는 하지만 여행하면서 처음, 가운데, 끝. 아까 표를 보면 여정 견문 감상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행하고 나서 기행문을 쓸때 정리한 내용이겠죠. 17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하는 거네요. 자,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자, 표 중에서 처음, 가운데, 끝 중에서 가운데, 그리고 여정, 견문, 감상에 하나씩 빈칸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역은 여정이잖아요. 갔던 곳, 여행하며 다닌 곳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어떤 거요? 전주, 경기전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역과 쭉 연결. 그리고 니은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어진을 봄과 같은 보고 들은 것이니까 자 보았다 들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설명을 들음 여기 있네요. 그러면 니은은 2번과 연결. 자 3번은 감상이에요.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기는 것 같음과 같이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것 3번 하나 남았는데 맞나 확인해 볼게요. 한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그림이 신기함, 내가 느낀 감정, 감상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 이세 가지다. 다시 한번 기억. 그럼 18번 문제 넘어갈게요.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의 X표까지 하는 문제인데요. 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행문의 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그렇죠. 여행을 다녀왔는데 내가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 또는 다음에 간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계획이나 각오가 기행문의 끝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 앞으로라고 했으니까, 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헷갈리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네, 여기 별표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라고 했으니까 뭔가 뒤에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 처음에 들어가야 될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 여행을 다녀온 뒤에 내가 뭘더 찾아볼 것인지, 다음에 간다면 뭐 할지 그런 의미입니다. 출발할 때의 날씨와 기분은 끝에 적나요? 아니죠. 정말 여행을 함께 하는 느낌으로 또는 읽는 사람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내가 다녀온 글쓴이라면 아, 맞아. 처음에 이랬었는데 쭉 하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여행 다녀온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출발할 때의 날씨와 기분 끝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아니죠. 여행의 시작 부분 소개할 때 처음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알맞지 않은 것. 여행에서 배운 것, 다짐한 것 역시 끝에 들어가면 자연스럽죠? 내가 갔었는데 거기서 뭘 보고 들었고 이런 걸 생각하고 느꼈어. 배운 것.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다짐하는 것도 끝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여행을 떠난 까닭과 여행에 대한 기대. 내가 왜 여행을 갔고 왜 기대를 하게 됐어?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하던데 멋진 곳이 많다고 하던데 기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동그라미 예쁘게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OXOX 이렇게 적었다면 여러분 정답이에요. 19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네요. 긴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통영으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 계속해서 기행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 전주였나? 통영이었나? 설악산이었나? 헷갈리신다면 한번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통영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 이건 뭐예요?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통영에 관심이

0: 생겼기 때문에 통영으로 갔대요. 여행을 간 까닭 되겠죠? 나. 우리의 첫 여행지는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이었다. 아, 여기를 갔군요. 갔으니까 여정이 되겠군요. 동피랑은 동쪽에 있는 비탈이라는 뜻이다.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역사가 녹아있는 골목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만나본 적도 있었는데요. 철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철거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내용이죠. 철거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가 노력했어요. 안 돼요. 철거하면 안 돼요. 노력을 해서 이런 골목으로 짠 재탄생을 한 거죠. 형형색색의 바닷가 언덕마을이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런 것은 글쓴이가 느낀 감상에 해당되네요. 다. 마지막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라 드넓게 펼쳐진 남해를 구경했다. 그럼 미륵산 이런 것들 표시해줘야죠. 여기도 갔으니까. 여행의 여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왜요? 감상이죠. 아, 뭔가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대요. 남해를 쫙 이렇게 보니까 구경하니까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으니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봤겠죠? 가슴이 뻥 뚫렸을 것 같아요. 보석 같은 섬들로 수놓아진 쪽빛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아, 표현이 멋진데요. 우리가 직접 통영에 가보지 않았어도 이 친구의 기행문만 읽어봤는데도 마치 같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가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보석 같은 섬들로 수놓아진 쪽빛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죠. 그런 기행문이 좋은 기행문입니다. 좋은 정보도 많이 주고 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정말 좋았다고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좋은 글이 되겠죠. 19번입니다. 글쓴이가 통영으로 여행을 떠난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 표시했었어요. 푸근한 인심으로 유명해서 사실일 수도 있지만, 글에서 찾을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드넓게 펼쳐진 남해를 구경하려고, 남해를 보긴 했지만, 그것을 구경하려고 목적이 되어서 여행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간거 역시 여정이기는 하지만 그러려고 여행을 갔다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해산물과 건어물을 맛보고 싶어서 역시 아니고 5번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관심이 생겨서 여기가 정답이네요. 요즘에 뭐 TV에 보면 여행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행문 이 친구의 기행문을 보면서 통영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것처럼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와, 뭐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네. 관심이 가네. 통영이라는 곳에 한번 가볼까 해서 여행을 가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통영으로 여행을 떠난 까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마지막 문제이기도 한데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네요. 기억부터 리을 가운데에서 글쓴이가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 하면 바로 뭔가가 생각나요. 견문이네요, 견문. 견문이 나타나는 문장의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기억, 우리의 첫 여행지는 통영, 동피랑, 벽화, 마을이었다.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여정이죠. 니은,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역사가 녹아있는 골목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그렇게 들었어. 견문이네요. 디귿,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감상. 리을, 보석 같은 섬들로 수놓아진 쪽빛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역시 감상이네요. 이렇게 같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견문은 니은이네요, 니은. 그렇죠? 그래서 문장의 끝도 잘 보고, 내용도 보면서 다녀왔다는 건지, 아니면 보고 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생각했다는 건지, 여러분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종류의 기행문, 뭐, 통영, 전주, 설악산을 보고 있지만, 새로운 글이 나왔어도, 아, 이것은 여정이구나, 이것은 견문이구나, 감상이구나,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우리 잘 풀어보았는데요. 만점 구치기 퀴즈 확인하고 가세요. 다채로운 모습의 설악산에서 글쓴이는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분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과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
1: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지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지구계가 5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았고요. 그 중에서 지구의 지구 내부 구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지구에서 지구 내부 구조는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그렇죠.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층의 이름은 가장 바깥 껍질인 지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맨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그 범위를 조금 좁혀서 지각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은요, 이 지각이 어떠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인 것 같네요. 지각은 어떤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어요. 라고 답하신 친구들이라면, 우리 지난 강의 정말 잘 복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지각에는요,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종류의 암석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들은 무엇이 있고, 또이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자, 우리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래요. 광물은 광물인데 암석을 이루는 주가 되는 광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광물이라고 부르냐면요. 조암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조암이라는 뜻이 암석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광물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광물은 무엇이냐면요. 암석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알갱이입니다. 우리가 암석을 가져와서 살펴보면요. 이 암석은 하나하나의 작은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하고요. 광물 중에서도 암석에서 많이 나오는 광물, 즉, 암석을 주로 구성하는 광물을 우리는 조암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각을 이루는 조암광물의 부피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암광물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광물의 이름은 바로 장석입니다. 장석은요, 흰색이나 분홍색을 띠는 밝은 광물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그림 살펴볼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상대적인 크기 비교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장석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광물은 바로 석영입니다. 석영은요, 우리가 무색 투명한 육각기둥의 모양을 가진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장석도 밝은 색깔, 그리고 석영도 밝은 색깔이네요. 우리가 조암 광물은 장석과 석영이라고 하는 밝은 색 광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은 건

희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흑은모, 각섬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희석, 흑은모, 각섬석은 색깔이 어두운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 흑은모의 경우는요, 판 모양으로 쪼개져서 우리가 딱 봐도, 이거는 어두운 색의 판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흑은모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많은 광물들을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광물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광물의 특성들이 있냐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광물의 색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광물 고유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크게 밝은색 광물과 어두운색 광물로 나뉩니다. 우리가 밝은색 광물 중에서요. 이렇게 육각기둥의 무색 투명한 광물을 석영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무색 투명한데 우리가 모양이 좀 다르죠.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을 가진 무색 투명한 광물을 우리는 방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해석은 뒤에 있다가 염산고와 반응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흰색과 분홍색을 띠며 조한 광물 중 가장 큰 양을 차지하고 있던 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렇죠. 장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두운 광물 중 검은색을 띠면서 이렇게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흑은모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은색을 띠고 있는 어떤 광물이냐면요, 각섬석입니다. 그리고 이 옅은 녹색은요, 선생님이 언제 얘기했었냐면, 멘틀에 많은 암석이 있어 라고 하는 걸 감남암질 암석이라고 했는데, 이 감남암에는요, 바로 이 감남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광물의 색이 다 다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광물의 색이 같을 때또 분류해 볼수 있는 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하냐면요. 좋은색이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좋은판에서 나타나는 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흑은모, 적철석, 자철석, 이 세 광물이요. 보기에 어떠한 색깔로 보이나요? 그렇죠. 어두운 색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세 광물을 좋은판에 긁으면 이렇게 광물 가루의 색이 나오는데 그 색이 지금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흑은모는요,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적철석은 적갈색. 그리고 자철석은 검은색으로 좋은 색이 나타납니다. 아, 우리가 이 광물들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좋은판에 좋은색이 흰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흑은모고, 우리가 좋은판에 무슨 색? 적갈색으로 나타내는 것은 적철석, 그리고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철석이구나. 그럼 이세 광물을 좋은색으로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슷한 맥락에서요. 여기서도 세 광물 있습니다. ABC 세 광물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 광물 다 보기에는 노란색 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A 광물은 노란색 좋은색을 B 광물은 녹흑색의 좋은 색을, C 광물은 검은색의 좋은 색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금, 황동석, 황철석의 광물의 색은 모두 다 노랑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의 좋은 색은 노랑색. 우리 금, 아무리 이렇게 부셔도 노랑색을 띨 수밖에 없겠죠? 황동석은요, 좋은 색이 녹흑색이래요. 그리고 황철석은 좋은 색이 검은색이라고 하네요. 아, 그럼 우리 ABC 광물 이름 찾을 수 있겠어요? 노란색, 그리고 좋은 색또 노랑색. 아, A는 금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노랑색이지만, 우리가 좋은판에 긁은 색은 녹흑색인 것으로 보아, B는 황동석. 그리고 마지막, 보기에는 노란색이지만 좋은 색이 검은색인 것은 황철석이구나. 즉, 우리가 좋은 색으로도 이렇게 광물을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질은요,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어보았을 때 방해석에 흠집이 생겼대요. 그렇다면 어떤 광물이 더 단단한 것일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영이랑 방해석을 이렇게 긁었더니 석영은 멀쩡해요. 그런데 방해석만 흠집이 났대요. 그럼 누가 더 단단했겠어요? 그렇죠. 석영.

구멍이 더 단단했기 때문에 석영에는 흠집이 안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 굵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석영의 굵기가 더 컸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특성은요. 그림에서 보시면 자철석이라고 하는 광물은 자성을 띠고 있대요. 근데 그 자성이 뭐냐면 자철석 근처에 쇠붙이, 쇠목과 같은 걸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자석처럼 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자성이라고 해요.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 이걸 자성이라고 하고요. 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광물이 바로 그림처럼 자철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방해석이 있고요. 방해석에다 묽은 염산을 이렇게 똑 떨어뜨렸더니 보글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염산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해석은 탄산칼슘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산칼슘은 산성을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염산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면요. 광물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을 우리는 염산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표적으로 염산 반응을 보이는 광물이 방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물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다양한 광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광물들이 모여서 이루는 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암석은요, 생성 과정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의 암석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차례로 이 암석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하 또는 지표로 흘러나와 식어서 굳어진 암석.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불과 관련됐다. 즉, 높은 온도와 관련된 마그마와 관련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화성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성암은요, 또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기 보시면 화산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는요, 심성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화성암이면 화성암이지 또 화산암과 심성암의 이름은 무엇일까라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화성암은 마그마와 관련된 암석이에요. 그런데, 화산암은 말 그대로 화산 폭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밑에 있는 마그마방에 있던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을 합니다. 그러면 용암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겠죠? 즉,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와서 대기와 만나서 아주 급작스럽게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심성암은요, 이 심자가 깊을 심자거든요. 굉장히 깊은 곳에서, 즉,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마그마방에서 천천히 굳어진 암석을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화산암은 선생님이 마그마가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가면요, 굉장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왜? 우리가 마그마는 온도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대기의 온도는 매우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식습니다. 빠르게 식으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라고 하면요. 원래 우리가 용암이 흘러내려가면서 굳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결정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친구 손잡고 옆에 친구 손잡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화산암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 빠르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화산암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결정의 크기가 어떠하다?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산암의 예로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요. 현무암과 유문암을 살펴보면 결정의 입자가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심성암은요, 선생님이 아까 마그마 방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만들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성암의 결정의 크기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성암의 예로는요,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는데요. 반려암과 화강암은 육안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보여요. 그래서 화강암 그림 보시면은 검은 점, 흰 점, 분홍색 점, 이렇게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잘 보이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산암에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 또이 둘을 어떻게 분류하냐라고 하는 걸 보면요. 우리 이렇게 세로로 갈라볼게요. 현무암과 반려암은 색깔이 어떤가요? 매우 어둡죠?
그런데 유문안과 화강암은 상

전체적으로 색깔이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암석이 밝고 어두운 걸 결정하는 것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광물의 색이에요. 선생님이 앞에서 광물 배울 때 우리 석영과 장석은 밝은색 광물이야. 하지만 각섬석, 흑은무화 같은 광물들은 어두운색 광물이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무문암과 화강암에는 밝은색 광물, 즉 석영이나 장석과 같은 광물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현무암과 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뭐 흑은무나 각섬석, 휘석과 같은 어두운색 광물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두 암석은요, 암석의 색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과 반려암은 어두운색이고 유문암과 화강암은 밝은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네 종류의 화산암, 우리 결정의 크기와 화성암, 결정의 크기와 암석의 색으로 잘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퇴적과 관련된 암석, 퇴적암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여기에 다져지고 굳어진다라는 말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퇴적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퇴적물이 쌓이고 위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아 눌려요. 그러면 다져집니다. 다져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퇴적물과 퇴적물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런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누군가가 와서 풀칠을 해줘야 돼요. 즉, 물속에 녹아있는 이렇게 풀칠이 가능한,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물질들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을 굳혀줍니다. 그럼 그제서야 퇴적암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퇴적암에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한 층이 퇴적되고 그 위에 다른 층이 퇴적되고 또 다른 층이 퇴적이 됩니다. 그때 각각의 층은 퇴적물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요.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층, 한 층, 한층 쌓일 때마다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줄무늬를 뭐라고 하냐면요. 층리라고 부릅니다. 종류나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번갈아 쌓이면서 만들어진 나란한 줄무늬를 층리라고 하고 있고요. 이 층리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그 사이에 생물이 죽어서 사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공룡 발자국, 공룡알,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퇴적암에는 화석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짚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퇴적암의 종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퇴적암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퇴적물의 크기로도 분류하고요. 퇴적물의 종류로도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퇴적물의 크기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여감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안에 뭐가 보여요? 굉장히 큰 자갈이 막 박혀 있습니다. 여감의 역자가 한문으로 자갈, 역자예요. 그래서 자갈이 주로 구성된 암석입니다. 주로 자갈이 퇴적되어서 여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사암은 여감에 비해 확실히 입자가 조금 작아졌죠. 우리 모래사자 써서 우리가 모래가 퇴적되고 굳어진 게 사암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사암보다 조금 더 입자가 작습니다. 진흙 이자 써서 우리가 이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진흙이 다져지고 굳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석회암의 경우는 퇴적물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물질, 석회질 물질이 퇴적되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석회암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암석입니다.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무엇과 무엇을 열과 압력을 받거나 혹은 뜨거운 마그마와 접촉하여 열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였대요. 변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무슨 암이에요? 변성암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변성암에도요,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을 먼저 볼 건데, 우리가 이렇게 원래 있던 암석, 그러니까 변성암이 되기 전에 암석이 있겠죠? 이 암석에 알갱이 알갱이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성암이 압력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옆으로 이렇게 눌려요. 그러면 이 알갱이가 어떻게, 이 압력의 수직인 이 방향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면 당연히 그 방향과 반대 방향, 수직 방향으로 눌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한 줄무늬가 만들어질 거예요. 마치 이 줄무늬가 나뭇잎을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놓은 것과 같다 해서 나뭇잎 역, 낙엽할 때 엽이거든요. 그래서 그 엽을 써가지고 엽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엽리는요,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 속 광물이 압력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생기는 줄무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성하면서 나타나는 줄무늬는 엽니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암석이 열을 받아 변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물로 변하거나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작용이에요. 즉, 광물이 결정을 다시 만든다라는 뜻에서 무슨 작용? 재결정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성암 역시 종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성암의 분류고요. 우리 변성암은 원래 있던 암석이 열과 압력을 혹은 열을 받아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암석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화강암 화성암 중에서도 심성암, 그리고 밝은색 암석이었습니다. 이 화강암이 변성작용, 즉 열과 압력을 받으면요, 무슨 암으로? 편마암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편마암은 여러분들 여기 줄무늬 잘 보이시나요? 이런 줄무늬? 이런 줄무늬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마암은 염리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변성암 중 하나예요. 자, 이암입니다. 이암은 퇴적암이었고요. 진흙이 퇴적되었었죠. 이 이암이요, 변성작용을 받으면 편암으로 변한다라고 하고요. 편암 역시 보시면 이 방향으로 지금 줄무늬 보이거든요. 편암 역시 염리가 잘 나타나는 암석 중 하나예요. 그런데 편암이 더 높은 열과 더 높은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럼 한번더 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암으로? 편마암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모래가 퇴적되어서 굳어졌던 사암입니다. 사암이요, 변성작용을 받으면요, 무슨 암이? 규암이 됩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는 석회암 보면요, 석회암 역시 변성작용을 받으면 무엇이 돼요? 대리암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규암이랑 대리암은 왜 염리가 잘안 보이는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규암이나 대리암은 주로 열에 의한 변성이 일어나다 보니까 염리가 뚜렷하지 않은 변성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 염리라는 게 열과 압력을 같이 받아야지만 이렇게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알갱이들이 눌려서 줄무늬를 만들었던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은 이 각각의 뭐의 이름도 알아두셔야 되냐면 암석의 이름, 그리고 그 특징도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좀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개념 아이템은 암석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화성암이 되었다고 해서, 퇴적암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변성암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암석이 영원히 화성암이고 퇴적암이고 변성암인 것은 아닙니다. 암석은요,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서로 다른 암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암석의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암석의 순환의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마에 의해서 화성암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즉, 마그마가 식고 굳어가지고 화성암이 됐어요. 이 화성암이 예를 들어서 지표로 노출이 되면 풍화와 침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막 옮겨갔어요. 운반이 되었어요. 그러면 퇴적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무슨 암? 퇴적암이 다시 됩니다. 근데 이 퇴적암이 어떠한 이유에서 지하로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변성암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 변성암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액체로 녹아버렸네요. 마그마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마그마가 다시 식으면 화성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태어났던 화성암이 다시 녹으면 또다시 마그마가 돼서 또다시 또 화성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화성암이 지하 심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변성암이 되기도 하고요. 또 변성암이 다시 풍화와 침식이 돼서 퇴적물이 되기도 합니다. 즉, 각각의 암석은 서로 이렇게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서로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양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그림은 지각을 이루는 조암광물의 부피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 장석이었어요. 밝은색 광물이었고요. 그 다음 비는 뭐겠어요? 그렇죠. 석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A와 B는 모두 밝은색 광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석은 우리가 흰색, 분홍색, 석영은 무색,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고요. 니은, A는 장석이며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이 A 장석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B는 방해석이며 지각보다 멘틀에 더 많이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는 선생님이 방해석이 아니라 이미 석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각보다 멘틀에 더 많이 분포하는 광물은 감람함에 많은 감람석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답은 3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그림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래요. A 위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화성암을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A 위치는 뭐예요? 지금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서 용암으로 흘러내려서 굳어진 화산암이에요. 화산암. 그래서 화산암의 특징, 결정의 입자가 작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B는요, 마그마 방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천천히 굳어져서 입자가 큰 뭐예요? 심성암입니다. 그러면 A 위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 화산암의 종류 뭐가 있었어요? 현무암과 유무암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반려암은 심성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암은 편성암, 그 다음에 현무암과 유무암은 정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화강암은 심성암이고요. 우리가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 퇴적된 거였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3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퇴적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다에서 생성되는 퇴적암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갈 모래 진흙이 바다 밑에 있는데요. 사실 육지에서 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육지에서 퇴적물이 이동할 때 무거운 게 먼저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진흙들은 조금 더 멀리, 육지로부터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육지랑 가까운 쪽에 자갈이 많이 이렇게 퇴적될 수 있고요. 육지랑 먼 쪽에 진흙이, 입자가 더 작은 퇴적물이 쌓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갈이 퇴적암이 됐어요. 주로 자갈로 구성됐던 퇴적암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감이었죠. 자, 나는요, 모래. 모래에 사자 써 선생님이 사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진흙은요, 우리가 진흙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이암이라고 하는 퇴적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광물부터 암석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광물, 암석 이야기 했는데요. 개념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암에는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 속 광물이 압력 방향의 수직으로 배열되면서 만들어진 줄무늬 무엇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암석이 열을 받아 변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물로 변하거나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어떠한 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갈 두 개념 단어 오늘 내용 천천히 복습하시면서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4강의 답은 무엇과 무엇입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대단원도 벌써 4강이 마쳐졌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요, 이 지각이 변화하는 이야기,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강까지 복습 잘 하시고 5강으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5강에서 만날게요. 모두 안녕!

여러분, 이거 보면 알겠죠? 오늘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푸는 날이에요. 요거 스무 문제 다 맞히면 여러분 요거 되는 거예요. 왕. 알겠죠? 왕, 왕, 왕. 레디, 액션!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 배우를 꿈꾸고 있다거나 감독을 꿈꾸고 있다거나 뭐 여러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자신의 꿈을 생각하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 작성자가 있고 등록일이 있고 조회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글은 뭐다? 네. 온라인 게시판 어딘가에 올려져 있는 글이다. 이런 종류 글은 공유, 함께 여러 사람이 읽어볼 수 있는 글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이 있는데 어떤 영화에 대한 제목일까? 나는 지난 주말 집에서 가족과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봤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을 나온 암탉 을 보고 나서 감상문을 쓴 것이죠. 그 감상문의 제목이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쵸? 생각하거나 느낀 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가족에 초점을 두고 이 영화를 감상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잎사귀 청둥오리 새끼인 초록을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초록을 지켜내는 잎사귀 용감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암탉과 청둥오리가 가족으로 살 수는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야기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런데 더 굉장한 건 상대방을 위해 희생을 한다는 거죠. 잎사귀 초록을 실제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식처럼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초록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잎사귀는 참 용감하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고요.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어. 나도 잎사귀처럼 책임감 있게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다양한 가족의 모습, 현실도 그렇죠.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만든 것이 가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꼭 그런 가족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박모 씨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다양한 가족도 생각해 볼수 있겠구나라는 걸 핵심으로 생각했다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책임감 있게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김모 씨께서 나도 이 영화 봤어. 내 동생이랑 펑펑 울었어. 이런 거고 최모 씨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이 책임감 있는 자세 지녀야 할것 같아라고 옳은 말을 하셨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

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글 어떤 글이에요? 우리가 국어에서는 말이죠. 이것도 팁이야. 국어에서는 어떤 글이 딱 나오잖아. 제일 먼저 해야 될거 뭘까요? 그 글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물론 당연한데, 이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종류를 알아야 이 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구나. 나는 이 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구나가 답이 나오거든요. 자, 이 글에 대한 설명 뭘까요? 네, 이거죠. 영화를 보고 인상 깊었던 내용과 느낀 점을 쓴 글, 5번입니다. 요건 편지 글이 되겠고요. 책 내용을 소개하는 글은 뭐 독후감? 네, 독서 감상문. 이거 설명하는 글인가요? 아니죠. 네, 뭐 1인 가구, 2인 가구 뭐 이렇게 또뭐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 가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문화 가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글이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일기 글이죠. 정답 5번. 이 글의 제목이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인가를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 글쓴이가 잎사귀 초록을 보며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야. 글쓴이는 잎사귀 청둥오리 새끼인 초록을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에 공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야. 잘 나가다가. 그치? 잘 나가다가. 오, 맞아, 맞아, 맞아 하다가 어려웠기 때문이야. 이거 아니죠. 그래서 민우가 맞는 말을 했습니다. 아유, 우리 유리가 쉽게 정답 맞히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예요. 그쵸? 글쓴이가 기업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까닭, 잎사귀 용감하다고 생각했어. 왜 그랬을까요? 잎사귀 초록을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원래 여기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 하나 나오죠. 아, 이 동물이 시시때때로 초록이를 노리죠. 하지만 잎사귀는 끝끝끝내 이제 지켜주게 됩니다. 하지만 끝은 너무 좀 눈물이 좀 나요. 그죠? 자, 5번. 이 글과 같은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쓰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쓰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글은 내가 혼자 쓰고, 혼자 보고, 뭐, 기껏해야 짝좀 보여주고,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보여주고 하는 건데,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친구들과 손쉽게 글을 공유할 수 있다. 글을 쓴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고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다. 자, 온라인 게시판입니다. 직접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죠. 네. 우리 이 국어 문제가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사실은 문제만 제대로 읽어도 맞힐 수 있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문제만 제대로 읽어도 정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게시판이기 때문에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되고요. 요거죠. 손쉽게 글을 함께 볼수 있다. 공이 뭐예요? 공. 공공기관. 할때그 공이에요. 네. 이 공이 뭡니까?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유. 갖는다는 얘기예요. 함께 갖는다. 이거 이 연필은 공유하고 있는 연필이에요.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어요. 이 연필은 누구 거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쓸수 있는 연필이에요. 이 말이죠. 자,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으면요. 자, 야, 너본 다음에 나 볼게. 그 다음 내 차례야. 이렇게 안 해도 되죠.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한 번에 볼수 있어. 자, 댓글을 남긴 친구들처럼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글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자체가 꼭 댓글을 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죠? 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다 좋아요. 예, 여러분이요. 나는 뭐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난더 얘기하겠어. 영화 감상문 내용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댓글을 쓸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가족이나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라는 것이죠. 이거 사실은 보면 앞에 쓴 글들을 좀 섞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뭐다 좋습니다. 예, 친구, 가족 모두 여기다 넣었고요. 책임감 이야기 여기 또 넣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 글에 댓글을 마치 다는 사람처럼 그 흉내를 좀 내시면 되겠어요. 물론 내용 자체도 전혀 다른 내용 여기다 넣어도 돼, 돼. 영화 감상문 그리고 만그 애니메이션 영화 내용과
관련만 되면 전부 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게요. 자, 여기 우리들 나왔습니다. 영화 우리들. 우리들은 친구 사이에서 겪는 고민을 그린 작품이다. 선은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다. 그런 친구 많지. 왜? 내가 따돌림 당한다는 걸 모르게 하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근데 사실은 은근히 따돌리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야! 개똥아! 부르는데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그냥 가. 뭐 이런 것들. 그러던 중 전학 온 지아와 가까워져 단짝이 되었고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낸다. 이거 어떤 부분일까요? 줄거리 부분이죠. 줄거리. 네, 영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 자, 나 문단 볼게요. 선은 지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자, 여기 봐요. 뭐 점점 거리를 둔다?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자,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죠? 우리 처음에 교재에서 이 영화 감상문을 봤을 때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었잖아요. 어? 이거 다음에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 내용이 어디로 갔지? 어, 저 끝에 있네? 가지고 올라왔죠. 자, 이게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여기는 제대로 된 순서로 글의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어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방학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 행복했던 기억이지.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지아의 생일을 알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자, 이거 또 나왔습니다. 무엇을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돼. 목적어. 아니, 뭘 준비했는데? 목적어죠?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슬퍼한다. 자, 누가 슬퍼해? 선이 슬퍼하는 거지? 여기에 주어가 들어가야 돼. 주어하고 목적어가 빠졌다 이 말이야. 선, 주어가 생일을 지아의 생일을 알고 목적어 선물을 준비했다 이 말 이렇게 써야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 고쳐 써야 돼. 준비한 선물을 다시 집으로 들고 온 선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아니 가리진 않았네. 날 뻔했다. 그랬네. 자, 날 뻔했어요. 자,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기억에 남았다. 선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다. 쟤 날 싫어하는구나. 날 미워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화난 거 있어? 하고 물어보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걸 좀 본받고 싶었나 봐요.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했고 네, 했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문장 수준에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통했고 또는 통하였고 다 돼요. 문장 수준으로 계속 고치고 있어요.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요.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가 아니라 친구를 사랑하며 뭐 친구를 뭐 끝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은 멋진 친구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시 고쳐 써야겠죠. 영화를 보면 나는 이런 것을 느꼈다. 아하, 제대로 왔네요. 흐름이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제대로 된 흐름을 우리 여기 학교 시험 만점왕에서 보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읽어봤고요. 글 가에서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쓰시오. 믿거나 싫은 사람을 따로 딱대 내버려요. 그래서 이게 따돌림이죠. 따로야, 따로, 따로. 따돌림. 따돌림. 그래서 예, 멀리하거나 괴롭히는 거. 글 가에서 선과 지아의 관계 변화에 대해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 처음에는 선을 멀리하던 지아는 마음을 열고 선과 단짝이 되었다. 새로 전학을 와서 선과 단짝이 되었던 지아는 어느 순간 선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자, 나 이거 영화 봤는데요. 나중에 좀 잘 될 것 같던데요. 그러면서 이걸 고르면 안 되지. 왜? 국어는 항상 정답이 뭐다? 글에 있는 게 정답이다. 정말 중요한 진리야. 국어에서는 글에 나타나 있는 것만 정답이야. 네, 그래서 서준이 맞아요. 서준. 네, 어느 순간 선을 멀리하기 시작해서 선이 슬퍼했죠.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기억을 알맞게 고쳐 쓴 것에 기호를 써보자. 기억 볼게요. 지아의 생일을 알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슬퍼한다. 누가? 누가가 주어예요. 주어. 누가? 자, 무엇을? 선물을. 요게 목적어예요. 요걸 다 넣었다면, 네. 문장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가 되는 거예요.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 요 문장 하나를 이렇게 고쳤었죠.

있잖아. 그치? 예, 그래서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 기억, 나처럼 고쳐쓰면 돼요. 지아는 생일을 알고 미리 준비하기도 했지만, 지아의 생일을 선이 안 거지. 예, 이거는 사실과 다른 문장이에요.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슬퍼한 것도 선이 슬퍼한 거지. 자, 니은의 서술어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시오. 아까 우리 봤죠?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잖아요. 예, 확인한다. 결국은 확인한다. 이 말이니까 여기도 통할 것이고가 아니라 여기처럼 통했고 또는 통하였고 다 돼요. 앞에서는 통했고 지금은 통하였고 예, 다 정답으로 인정. 영화의 주인공인 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화에 보면 그 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은 단발머리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아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묶고 머리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조금 더 길어. 아우, 어떡하지? 내가 잘못 그렸다. 그 느낌이 좀안 나네. 네. 좀더 머리가 길어요. 네. 자, 선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선이에요. 갈등을 회피한다. 아니지. 지아가 자기를 피하는 걸 보고, 나도 그럴래. 그리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물도 가져가고. 왜 그래? 너 나한테 화난 거 있어?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 나중엔 물론 뭐 서로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우정을 소중히 여긴다. 친구들을 따돌린다. 모든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전학 온 지아를 처음부터 경계한다. 아니에요. 전학을 온 지아와 함께 처음부터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정을 소중하게 여긴다. 2번.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딱 보니까, 예, 무엇에 대한 것이다? 띄어쓰기다. 자, 아이고, 이거 또안 해도 되지? 자, 시작. 살살 합니다. 예,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또뭐 있어요? 개, 명명. 예. 멍멍이라고 우리 띄어쓰기에서는 개는 멍멍 짖지 않아. 우리끼리는 개는 명명 지어. 짖어. 알았지? 네. 개, 명명. 원, 송이. 이렇게 외웠고요. 자, 밑에 겸. 네. 겸자. 그다음에 여기에 대. 밑에 겸할때대 있습니다. 여기 제대로 쓴 것은 제대로 띄어쓰기 한 것은 기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 맞고 여기는 디귿 부분이 제대로 띄어 썼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문장이 제대로 띄어 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 개는 명명! 이렇게 짓고요. 원은 송이에요. 원송이. 이제부터, 원숭이가 텔레비전에 이렇게 지나가면, 오, 저기 원송이다! 그러시면 돼요. 잘 외우게. 자,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띄어 쓴다. 밑에 겸처럼.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은 서로 띄어준다. 자, 가에서 띄어쓰기를 다음 문장처럼 해야 하는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올해 13 띄고 살이 되었다. 왜?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었어야 하니까. 그래서 진영이 답이 되겠고요. 기억에서 리을 가운데 띄어쓰기가 알맞은 문장은 기억과 무엇이었죠? 아까 디귿이었죠. 네. 올바른 띄어쓰기 방법에 따라 다음 문장을 알맞게 고쳐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는요. 여기다가 띄어쓰기 부호를 써 넣어라.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운동장에서 축구 및 달리기를 한다. 이렇게 띄었으면 됩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원고지 칸에다가 넣어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운동장에서 뛰고, 축구 뛰고, 및뛸 데가 없죠? 뛰었을 데가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한다. 요게 포인트야. 요렇게 하시면 돼. 알았죠? 여기 달자를 여기다 쓰라고. 여기다가. 예, 요게 중요한 거예요. 쓴 영화 감상문을 이제 점검할 겁니다. 고쳐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점검을 해요. 글쓰기 수준에서, 문단 수준에서, 문장 수준에서. 자, 띄어쓰기 나 올바로 했나? 이거 어디를 보면 돼요? 문장을 보면 되지. 문단의 중심 생각을 명료하게, 분명하게 드러냈나? 어딜 보면 돼요? 정답이 나와 있네. 문단. 중심,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명료하게, 분명하게 드러냈나?

잘 보면,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이게 바로 그런 문제야. 자, 문단의 중심 생각? 문단, 문단. 글의 중심 내용? 여기 글 있다. 이렇게. 눈치껏 보세요. 네, 그런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고쳐 쓴, 자, 영화 감상문. 썼는데 고쳐 썼다. 이 말이야. 고쳐 쓴 영화 감상문을 모든 친구들과 이렇게 공유한다. 돌려 읽는다. 이건 공유한다. 같이 갖는다. 이런 말이라고 했죠. 돌려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거 저번에도 한번 풀어봤던 문제예요. 어려워요. 공유한다는 건참 어려운데 좋은 점이 있다. 어떤 좋은 점? 풀었었었죠? 네. 영화 감상문에 더 들어갈 내용을 쓰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빼거나 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친구들이 지적해 줄수 있어. 발견해 줄수 있어. 그거를 어디서 지적이야? 이러지 마시고, 아, 그래?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네, 더하거나 빼세요. 자, 아주 중요한 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글을 잘 쓰려면 남의 글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글을 쓸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글은 설명문에 관련된 겁니다. 설명문, 설명하는 글이죠.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글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일단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이냐. 이걸 정하는 게 주제 정하기예요.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에 대해서 쓸래?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 어떤 성분인지, 어떤 음료에 들어가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해야겠어. 그래야 설명하는 글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하기에 들어가셔야 돼요. 조사하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 조사를 했어. 이제 지식이 풍부해. 자료도 풍부해. 예,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해요? 잘 조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짜임새 있게 잘 늘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다음에 이거 쓰고, 처음에는 이거 쓰고, 가운데 이거 쓰고, 끝에 이거 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물고기에 비유해서 얘기했죠? 이거 물고기야. 알았어. 이 물고기는 머리, 몸통,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 알았어. 가운데. 착착. 알았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물고기라고. 알았다고 이렇게 요약까지 해주고 자 이렇게 조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것이죠 자 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공유하는 과정을 나타낸 표일까요? 아니라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 급식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안 써도요 이거 쓰지 않았어도 영화 감상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알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출처까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써야 되는 글이라면 뭐다? 설명하는 글 또는 이 출처가 아주 중요한 거. 주장하는 글. 그쵸? 내가 내 생각대로 주장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출처를 가져와야 돼. 그것도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 되겠죠? 자, 설명하는 글이에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나타낸 표이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주제라는 것이 무엇이다?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인가? 이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이게 주제라고 했어요. 이 주제라는 말은 굉장히 국어에서 중요한, 핵심어 중에 하나죠. 자, 주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 글쓴이는 이런 걸 조사했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일단 무엇에 대해서 조사했는지 보자. 100ml. 100ml당 카페인 15mg 이상을 함유한 음료를 고카페인 음료라고 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요. 우리 선생님이요가 아니라 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러더라 하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나 믿을만하다. 응? 신뢰도가 있다는 얘기죠. 믿을만해. 이걸 신뢰라고 해요. 신뢰성 있어. 나 좋은 데서, 믿을만한 데서 가져온 내용이야.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수면장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가슴이 두근거려. 두근두근두근두근.

0: 이런 부작용이 예, 나타날 수 있다. 예, 다른 말로 역작용이라고도 하지요. 역작용. 원래 뜻은 이게 꼭 나쁜 뜻만은 아니고요. 사실 부작용이라는 건 다르게 생각지 못했던 어떤 다른 작용들이 같이 올수 있다.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안 좋은 뜻으로, 예, 좋지 않은 작용이 결과가 나타날 때 부작용이란 말 많이 써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단 말이죠. 머릿속에서 상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주제가 도대체 뭐길래? 바로 여기길래. 예.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를 했다라는 거 금세 알수 있죠? 자, 표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거두 가지 골라볼게요. 그림이나 사진, 영상은 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죠. 예. 자료를 내 글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그 신뢰성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예. 내가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봐야 뭐합니까? 제대로 된 출처에서 가지고 와야지. 그죠? 그 조사할 필요가 있죠?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죠. 왜? 왜 그럴까요? 읽어줄 사람이 재밌어야지. 그쵸? 아, 이거 재밌네? 이렇게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 정하고요.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 즉, 글의 내용을 짤 때에 처음, 가운데, 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무엇에 대해서 쓸 건지 내가 얘기할게. 예, 그 무엇을 얘기해줘야 돼요. 예,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소개하는 거예요.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면 좋습니까? 닉, 그, 뭐, 아까 그 카페인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서술할까요? 자세히. 예, 자세히 서술해 주고, 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네, 여기는 요약과 정리 부분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여기를 빵빵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는 나와 다가 되고요. 이 글의 그, 아, 이 글이 아니군요.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즉 짜임새를 만드는 방법,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글의 끝부분에서는 끝부분이야. 끝부분.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요약하라고 했죠. 네, 요약 정리 하셔야 됩니다. 자, 친구의 글을 읽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두리와 용수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네요. 50대 50 아주 쉬워. 잠을 잘 자는 것이 기분을 조절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내용이 더잘 전달되도록 적절한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면 좋겠어. 자, 50대 50 확률입니다. 이거 눈 감고 그냥 찍어도 반은 맞아. 이렇게 재밌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한 친구예요. 그냥 정답이 나오죠? 앞에 말은 중요하지 않아. 앞에 말은 중요하지 않아. 물음표만 있으면 돼. 왜? 궁금한 점이니까. 내가 그랬잖아. 공부를 안 했어도 눈치껏 팔풀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용이 더잘 전달되도록 적절한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면 좋겠어. 이거 뭐예요? 아쉬운 점이죠. 아쉬운 점. 고칠 점. 네. 그래서 정답은 우리 둘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면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낱말 중 맞게 쓴 것은 무엇일까요? 힘들면 쉬엄 쉬엄 쉬엄 쉬엄 하세요. 너는 장래의 희망이 뭐지? 너는 장래의 희망이 뭐지? 맞춰보세요. 헷갈리신다고요? 국어 공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두 번째가 헷갈려요. 그런 친구 있을 것 같아. 헷갈리시면, 네,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다 맞췄나? 왕관 써.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중단원 서술형 대비 문제들 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마지막 6, 7번 문제는 종이 접기에 관련된 문제였었고, 실은 생각할 거리들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아마 재밌게 풀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번부터 이어갈 텐데, 오늘의 구원픽은 9번과 11번 문제로 선생님이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형태에 선생님이 서술형 풀이를 지금 다 써드리진 않고, 아,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드리지만, 서술형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형태니까 한번 서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서 구원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8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와 각 C의 크기가 동일한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그때 M이 선분 BC의 중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실제로 밑각 두 개만 같아도 양쪽에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죠. 자, 이런 건 개념 때 우리가 이미 증명했었으니까 지금은 그냥 바로 쓸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분 AC의 길이가 15cm야? 그럼 선분 AB의 길이도 15cm야라고 바로 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선분 AD의 길이는 7cm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다음의 조건들을 가지고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예요. 자, AE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여기 존재한다. 자, 이 AE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EC의 길이를 구해내야 전체 15에서 EC를 빼서 AE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왜 AE를 구하는데 반대편을 먼저 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길이가 똑같은 거,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고, 그럼 8cm를 옮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죠?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 옆에 있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삼각형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EC의 길이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나머지 지우고 삼각형의 합동에 집중해 보자. 먼저 왼쪽에 있는 삼각형 DBM이라는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ECM이라는 삼각형 역시나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문제의 조건에 주어져 있죠. M이 중점이니까 선분 BC를 M이 정확하게 2등분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변의 길이가 같던지 각의 크기가 같던지 조건 하나만 더 찾으면 합동이란 이야기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 쓰여 있어요. 각 B와 각 C가 이렇게 같다라는 게 쓰여 있죠. 직각 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마저 같아져라고 이야기한다면 RHA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은 거죠. 직각과 동그라미를 연결한 변이 직각과 동그라미를 연결한 변과 길이가 똑같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EC의 길이가 8cm야라는 걸알수 있게 되지.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선분 AE의 길이는 당연히 15에서 8cm를 빼서 우리 7cm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할만하시죠? 그래요. 합동을 이용해서 길이와 각의 크기를 옮겨내는 일들은 우리 정말 많이 하는 일이니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옆쪽에 있는 길이들의 정보가 이렇게나 많다면 그두 개의 삼각형에 집중해야 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괜찮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9번 문제 한번 가보자. 여기 있는 이 9번 문제는요, 그래요. 오늘의 구원픽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 자체도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고, 삼각형의 넓이로 이걸 접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앞에서도 보여드렸었으니까 아마 기억이 나는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럼 문제 읽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 존재하고요. 각 A의 2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다. 그랬을 때.

D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하자. 결국 그 삼각형의 넓이를 이 D라는 길이를 가지고 구해봐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괜찮은가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는 점 D에서 E에 내린 수선의 발이 그려져 있고요. 이 직각이라는 표시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안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E라는 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그냥 이 상황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E하고 직각과 선문 DE가 그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직접 수선의 발을 내려서 높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나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됐나요? 선생님 말 이해되죠? 학교 시험에는 이거 없을 거야. 선문 DE 안 그려져 있을 거야. 직각 표시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어때야 돼요? 여기 있는 이 그림 자체를 정말 많이 바라보고 주목해서 살펴봤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그렇게 강조했었던 그림인 거지. 됐나요? 자, 이제 내가 D에서 수선의 발을 스스로 내려 그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면 합동인 삼각형이 눈에 보여요. 왜냐?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ED라는 삼각형이 둘다 직각 삼각형이고요. 빗변을 선분 AD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의 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직각 삼각형이겠죠. 직각 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아? 그럼 이제 변의 길이 하나가 같거나 각의 크기 하나가 같은 걸 찾아내면 되는데 문제에서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역시나 무슨 RHA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네. 그래서 선분 DE의 길이가 4cm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넓이 구할 수 있지. 왜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삼각형 ABC가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 삼각형 ABD,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각각의 빗변과 높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죠. ABD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9하고 구할 수 있고요. ACD는요. 밑변을 14cm로 잡는다면, 그렇지, 높이가 4cm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 2분의 1 곱하기 밑변 14 곱하기 높이 4 하고, 이런 식으로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29, 18에다가 7, 2, 7, 4, 28 이렇게 더해주니까요. 46제곱cm라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이 직각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은가요? 좋아. 이거 익숙해야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여기 있는 선분 DE 그냥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래, 뻔히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시험 때는 저선을 절대 안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그림 익숙하게, 그리고 이 풀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강조했던 구원픽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선분 AC와 CE의 길이가 같대요. 자, AC의 길이와 CE의 길이가 같은 이런 삼각형 ACE가 있고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두 꼭짓점 A와 E에서 점 C를 지나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BD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A에서 수선의 발, E에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BD라는 점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랬을 때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지금 이거 역시나 많이 봤었던 그림이죠? 그래, 여기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둘다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각의 크기가 같거나, 아니면, 그렇지,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된다라는 특징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럼 이제, 각의 크기가 어떻게 하면 같아지는지 볼까요? 먼저,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 두 개의 각을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표시해 볼 겁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면 90도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근데 점 C를 중심으로 해서 평각이 있고 그 평각 중에 90도, 나머지 동그라미, 그걸 제외하면요. 아, 당연히 세모가 되어야 여기 있는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해서 90도, 그리고 너 90도.

180도까지 평각 180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괜찮니?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가 세모야? 너 직각이야? 맞은편에 있는 각 하나가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세모와 세모만 보더라도 합동인데요. 동그라미까지 같아지는 거니까 빗변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양 끝각이 같다. ASA로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합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응변 길이가 같아져요.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 3cm를 어디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CD라는 길이로 옮길 수 있죠. 자, 이 길이가 3cm다라고 이렇게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BC라는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10cm에서 3cm 빼내는 거니까 7cm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 길이가 선분 BC가 어디로? DE로 옮겨가면서 아, 네가 7cm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한다면 7cm라는 정답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됐지? 선생님, 이런 문제 그냥 딱 봐도 7cm인데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객관식 문제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뭘로?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거죠. 딱 봐도 7cm인데 그게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하도록 요구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그때 핵심이 되는 서술이 뭐다?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의 합이 90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게 핵심적인 서술이겠죠. 이거 두개 더해서 90도니까 요렇게 두개 더해도 90도여야 해서 세모 찾아낸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까지도 마저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연쇄적으로 각의 크기를 찾을 수 있는 그 조건이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고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자, 괜찮나요? 좋았어.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10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객관식보다는 서술형 1번 정도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객관식이라면 그냥 대충 찍어서도 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써내려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면서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F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런 길이들이 주어져 있고 삼각형 ADO의 넓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외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길이가 똑같은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선분 OD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공부니까 생각해 본다면 선분 OA와 선분 OB와 선분 OC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삼각형 AOB와 삼각형 BOC와 삼각형 COA가 각각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야겠죠. 자, 더불어 외심은 어떤 선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점이다? 그렇지. 한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점이다라는 거지. 선분 OD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BD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도 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 AD의 길이, 이게 몇 센티미터? 6cm다라는 걸알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생각했다면 삼각형 ADO의 넓이를 구하는 거별 문제 아닐 거다. 자, 삼각형 ADO는 직각삼각형인데 선분 AD의 길이를 밑변으로 생각한다면 선분 OD의 길이가 높이가 되면서 아, 밑변이 6, 높이가 5가 되는 삼각형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하고 쓴다면 15제곱센티미터라는 넓이를 구해줄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뭐,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좋아. 근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랑? 그렇지.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랑 동일하다라는 걸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이두 개의 삼각형도 역시 넓이가 똑같아 라는 얘기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도 넓이가 각각 같아야 돼 라는 얘기 할수 있어야겠죠. 아, 가능하시죠? 이렇게, 요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 놓으시면 11번에서 가져갈 건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점호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그랬을 때각 B의 크기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문제는요. 각 B를 가지고 AOC를 생각해낼 수 있다면 문제가 조금 편하게 풀어지긴 합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외심의 정의를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이두 풀이 방법 다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마 개념책 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두 가지 풀이 방법으로 다 살펴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OB,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등변 삼각형. 그래, 그럼 너두 개의 각의 크기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삼각형 BOC, 이등변 삼각형. 그럼 너 이렇게도 각의 크기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머지도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결국 구하고 싶어 하는 각 B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와 세모만 구해내면 되니까 각 AOB와 각 BOC를 찾아내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배분을 통해서 각 AOC와 BOC를 찾아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구해내면 해결할 수 있죠.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먼저 각 AOB의 크기 구해 볼 겁니다. AOB를 봤더니 AOB는 전체적으로 360도를 7대 8대 3으로 나눈 것 중에서 7만큼에 해당되는 거니까 360도 곱하기 분모가 18분의 7에 해당되면서요. 140도라고 크기를 비례배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140도였으니까 동그라미 두 개가 몇 도? 40도. 따라서 우리 동그라미 하나가 20도더라라는 얘기 할수 있죠. 자, 더불어 각 BOC를 구해보도록 하자. BOC는 역시나 360도를 비례배분하는데 18분의 8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160도라는 각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160도니까 우리 세모 하나를 생각하면 세모 하나가 10도야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네. 결국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각 B는 10도와 20도를 더해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B의 크기가 30도다라는 얘기 할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요 계산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이각 B와 각 AOC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두 번째 풀이도 중요하니까 잘 한번 봐주시되 이두 번째 풀이도 그렇지.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풀이니까 이두 번째 풀이에 집중해 봅시다. 먼저 여기 있는 각 B와 각 AOC 사이에는요. 그렇지. 각 B의 크기의 두 배가 각 AOC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AOC의 크기가 두 배의 각 B다라는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AOC는 구해낼 수 있잖아. 어떻게? 비례배분으로. 자, AOC가 COA하고 똑같은 각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각 AOC의 크기가 360도 곱하기 18분의 3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60도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60도라는 각이 각 B의 두 배야라는 얘기 할수 있고요. 그렇다면 각 B의 크기가 30도밖에 될수 없겠구나라는 거알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 각 B의 크기 30도다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선생님이 풀이 보여드렸습니다. 수학적으로 둘다 의미가 있는 풀이이기 때문에 잘 풀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해 볼수 있었죠. 자, 비례배분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좀 익숙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13번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의 원 모양에 다른 색깔의 초콜릿 세 개를 두려고 한대요. 여기에 초콜릿 세 개가 놓여져 있대요. 색깔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구별을 좀 짓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동시에 초콜릿을 올려두었을 때 색소가 퍼지는 속도가 일정하다면 만나는 점이 생길 거고 그 만나는 점이 어떤 점이니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 세 개의 점에 동시에 초콜릿을 딱 올려 놓았어요. 그리고요, 녹아서 이 색소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만큼 시간이 흘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A라고 이야기하는 점에서도
일정한 범위만큼 색소가 퍼져나갔을 거고요. B라는 점에서도요, 일정한 범위만큼 색소가 퍼져나갔을 거고, C라는 점에서도 일정한 범위만큼 색소가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빨간색, 이 A라는 점에서 퍼져나간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이 B라는 점에서 퍼져나간 원의 반지름의 길이, C라는 점에서 퍼져나간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어떻대요? 똑같대요.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 이 꼭지점에서의 거리가 다 같아지는 겁니다. 요 주황색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과 노란색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과 빨간색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꼭지점 A, B, C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각각각 같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됐죠? 이걸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요. 너도 반지름 R이 될 것이고요. 너도 동일하게 반지름 R이 될 거다라는 생각, 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범위가 확장이 되겠죠.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색소가 퍼져나간 범위가 넓어지면서 색소가 겹쳐지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만나는 점이 생겨요. 여기 있는 이런 만나는 점. 요런 점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점은요. 당연히 B라는 점에서 연결한 이 길이와 C라는 점에서 연결한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점이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됐죠? 아직 A라는 점에서 연결한 길이까지 같다라는 얘기는 할수 없는 상태예요. 자, 뭔말 이제 되지? 됐나요? 자, 근데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떤 일 벌어지겠어요? A라는 점에서 색소가 더 넓게 퍼질 거고요. B라는 점에서도 더 넓게, C라는 점에서도 더 넓게 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세 개의 색소가 퍼지면서 한 점에서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점이 생길 겁니다. 자, 이 점은 A라는 점에서의 색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원 위에 있는 점이면서 또 B라는 점에서의 색소가 퍼져나가는 원 위에 있는 점이면서 더불어 C라는 점에서 색소가 퍼져나가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다. 그세 개의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거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이 하얀 점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다?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와 C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됐나요? 이게 뭐예요? 그렇지. 어떤 한 점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지니까 이게 뭐다? 외심이다. 아, 그 점이 삼각형 ABC 너의 외심이 되더라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이 점을 만약 O라고 이야기한다면 OA라는 선분의 길이와 선분 OB의 길이와 선분 OC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이제 이 길이들이 왜 같아져요? 그래요. 꼭지점에서 색소가 퍼져나가는데 일정한 속도로 같이 퍼져나가고 있다. 퍼지는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항상 반지름의 길이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색소가 퍼져 나가고 있을 거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OA, OB, OC가 같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 된다라는 설명을 할수 있겠죠. 됐죠?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수행평가로 많이들 물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에서, 외심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유들을 또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내심을 I라고 하자.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삼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빼내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원의 넓이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원의 반지름 알아야 되는데 이 원이 내접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 구해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였었지. 첫 번째는요. 그래. 전체적으로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뭐 이런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그 값이 2분의 1 곱하기 네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전체 삼각형 둘레의 길이 24라고 쓰면서 R 값이 2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죠.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지금 이건 특별히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연결한 것도 네 저번의 반지름, 이렇게 연결한 것도 네 저번의 반지름. 그런데 너 직각, 너 직각, 그럼 너도 직각? 아,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면서 아, 이것도 네 저번의 반지름, 너도 네 저번의 반지름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네 저번의 반지름이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와 동일한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요, 이 R 값 구해내는 방법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옆에 8-r, 6-r 옮겨내고, 아, 10이 8-r과 6-r을 더한 거다라는 방정식 세워도 되고요. 아니면 공식을 선생님이 개념책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아, R은 R 포함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에서 나머지 변의 길이 빼서 2로 나누면 되니까 2구나라는 생각,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었죠. 그래서 네 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네 저번 반지름 구했다면요. 이네 저번의 넓이 구하는 건 전혀 아무런 일이 아닐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였으니까 동그란 넓이는 그냥 4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하면 이건 전체적인 직각삼각형의 넓이 24제곱센티미터에서 원의 넓이 4파이 제곱센티미터를 빼낸 거다라고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4-4파이 제곱센티미터라는 정답 쓸수 있습니다. 자, 이게요. 24에서 4파이는 더 이상 빼지지 않는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가끔 20파이라고 써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네 저번의 반지름을 구해내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그림에서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AD도 모르고 DE도 모르고 AE도 모른다 이거죠.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알고 있는 길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i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분 DE를 DI와 EI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눈 걸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연결합시다. I라는 점과 C라는 점, I라는 점과 B라는 점 연결해 주면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각 B를 선분 BI가 2등분할 거니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된다면 이 동그라미가 엇각의 성질에 의해서 위로 옮겨지고요. 그러면 내가 DI라는 길이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 DI를 DB로 정확히 옮겨줄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삼각형의 둘레가 이렇게 구해지는 주황색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서도 벌어지죠? 왜냐? 너도 각의 2등분 선이에요, IC가. 그럼 여기 있는 세모가 엇각으로 옮겨갈 테니까 삼각형 EIC가 2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IE라는 길이가 그렇지 CE로 옮겨지게 되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 ADE의 둘레가 B에서 A에서 C까지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문제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요거 많이 봤었던 문제니까 선생님 설명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삼각형 ADE의 둘레는 당연히 14에다 20을 더해서 34cm다라고 한 번에 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문제는 그냥 눈으로 보고 암산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풀어보고 익숙하셔야 저 선들, BI와 CI라는 선을 그리면서 이등변 삼각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풀어가도록 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제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외선 전쟁. 와, 호떡이 더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1: 근데 누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0: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어?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때문이네!
1: 아, 선글라스! 그럼 벗으면 되지. 누나 얼굴 좀 봐! 엄청 웃겨!
0: 네가 더 웃기가네! 눈주위나 하얗고 볼은 빨개!
1: 누나 볼도 빨갛거든! 빨개! 아, 따가워!
0: 왜 이렇게 따가워?
1: 왜 이렇게 따갑지?
2: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0: 어? 자외선 딱지가 깜빡인다!
1: 왜 갑자기 자외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직접 가보자! 근데 이걸 어디에 붙이지? 오! 여기가 좋겠다! 얍!
1: 얍! 우와! 어디야?
0: 피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4: 어서 와.
0: 어? 누구세요?
3: 딱 보면 몰라.
5: 예쁜 얼굴?
6: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7: 피부세포요.
0: 피부세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3: 너희들도 피부세포면서 피부세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8: 전쟁에 당한 거 누린다. 너네들 왜 그래? 정신 차려.
0: 네? 전쟁이요?
1: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전쟁이 왜 난 거냐고요? 왜?
9: 뭐야? 또 전쟁이 났어? 히스타민도 안 내보냈는데? 피부세포! 또 너희들 때문이지?
8: 아니요. 아,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신이 피부세포들한테 아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3: 그때 비만세포님이 나오신 거예요.
9: 난 또 뭐라고? 신이 피부세포! 잘 들어. 저 말썽쟁이 세포들처럼 자외선 왕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0: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어? 화살이다! 무슨 화살이지?
0: 뭔데?
9: 저건!
10: 자외선 왕자, 자외선 화살은 어찌된 것이냐?
11: 맞다. 아, 내 자외선 화살, 저기에 놓고 왔나 봅니다. 다시 찾으러 가마라.
10: 레이야! 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호되게 당하려고!
11: 그죠?
9: 오이!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오렴!
12: 안녕하세요, 비만세포님! 세포님.
13: 예쁜 얼굴?
6: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7: 피부세포요!
9: 오, 그래. 아, 참 곱구나. 아주 예뻐.
7: 저희도 알아! 까르르까르!
3: 자외선 왕자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13: 왜? 예쁘니까? 고우니까?
8: 아,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소문만 반들하고 오, 별거 없던데요?
7: 까르르 까르르!
9: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3: 썬블록 왕자님이요.
8: 선크림 공주님도 그러셨어요.
9: 자외선 차단제 가문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분! 너희들 두 분을 만나고 온 거야? 두 분을 만나야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7: 안 맞았다!
10: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0: 아, 맞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다! 얼른 바르자!
1: 귀찮은데? 그래도 누나가 원한다면 발라주지!
0: 어?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안 가지고 왔다!
1: 괜찮아! 하루 정도 안 발라도!
0: 그럼 얼른 놀러가자!
1: 가자!
3: 오늘은 됐고 내일 만나줘 뭐.
8: 설마 하루 안 만났다고 자외선 왕자가 우리 괴롭히러 오겠어요? 어,
7: 자외선 왕자 별거 없대요. 까르르.
11: 레이야? 자외선 왕자가 별거 없다? 하, 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글이글쨍!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피부세포들, 딱 기다려. 핫!
13: 예쁜 얼굴, 고운 얼굴,
0: 샤방샤방! 아, 눈부셔! 누구세요?
11: 나?
9: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11: 침입자라니? 나, 왕자야. 자외선.
9: 됐고!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당장 출동하라!
13: 허!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이 출동한다고요?
4: 나 전쟁의 신 히스타민. 침입자를 잡으러 왔다.
11: 침입자가 아니라 자외선 왕자라고!
4: 자외선 왕자라면 쪽이 하늘에서 내려온?
11: 그렇다.
13: 어? 진짜요?
1: 엄청 뜨겁고
8: 강해서
13: 피부 세포들을 못살게 괴롭힌다는
8: 그 자외선 왕자님이라고요?
11: 왜? 별거 아닌 자외선 왕자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다. 까맣게 태워주지. 이글이글.
4: 어허! 이 히스타민이 있는 한 그럴 수 없지.
9: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났다!
14: 뭐야?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나? 자외선 왕자의 이글이글 쨍쨍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빨리 가서 피부 세포들을 지켜야 돼.
4: 아무리 자외선 왕자라 하더라도 이곳은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지키는 곳. 침입자는 용납할 수 없다.
11: 히스타민 가소롭군. 난 피부 세포들을 괴롭히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비켜.
4: 상관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당장 나가.
11: 이글이글 쨍쨍. 날 공격했겠다. 이 전쟁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끝장은 내가 내주마.
4: 얼마든지.
13: 어떻게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11: 이글이글 쨍쨍. 야!
4: 오, 자외선 왕자. 만만치 않군.
11: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월등하다고 하는 거야.
9: 이럴 수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자외선 왕자에게 밀리고 있어.
11: 히스타민,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4: 치아.
13: 이상하네?
8: 화살에 맞았는데 안 아파.
9: 허! 멜라닌 세포님이 피부 세포들을 대신해서 자외선 화살을 맞았어!
14: 피부 세포들, 괜찮냐?
13: 네, 저희는 괜찮은데.
8: 멜라닌 세포님이...

0: 너희들을 지켰으니 난 괜찮다. 난 죽은 개가 되겠지. 깨끗.
1: 멜라닌 세포니!
2: 멜라닌 세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히스타민,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주마. 이글이글 쨍쨍!
3: 럴 순 없지!
4: 허! 피부 세포들이 다 따탔어! 허! 예쁜 얼굴이!
5: 고운 얼굴이! 까맣게
1: 판을 탔어!
0: 자외선 왕자, 내 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니! 각오해라, 폭탄이다!
2: 자, 이글이글 쨍쨍! 자!
0: 이럴 수가.
2: 깨끗!
4: 히스타민이 쓰러졌다! 그럼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3: 넌 또 뭐야?
0: 난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다!
3: 뭐?
0: 프로스타글라딘! 따끔따끔 통증을 맛보아라!
3: 못 참겠다. 일단 물러간다. 뿅!
0: 통증은 멈추지 않는다. 따끔따끔 와끌와끌!
6: 그러니까 자외선 왕자님이랑 히스타니님이 싸워서 피부마을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7: 자외선 왕자 때문에 이렇게 탔고!
4: 멜라닌 세포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줄 알라고!
6: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때문에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란딘님이 나타나서 피부가 막 따끔따끔 화끈화끈 했던 거예요.
7: 왜 자외선 왕자를 무시해서 화나게 만드냐고요! 왜요!
5: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화나게 했어도 선물로 왕자님만 만났어도
4: 선크림 공주님만 만났어도 이렇게 타진 않았을 텐데.
6: 선블록 왕자님이랑 선크림 공주님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수영장 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못 챙겨가서 못 발랐는데.
7: 누나,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앞으로는 우리 꼭 바르자.
6: 그래, 그리고 앞으로 자외선 왕자가 심술이 심한 날에나 햇빛이 쨍쨍한 낮에는 나가서 놀지 말자.
7: 응, 그러자 누나.
6: 오? 자외선 최고 딱지다!
2: 내 자외선 화살을 찾으러 반드시 다시 가마.
3: 갈 거면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가 없을 때 가거라. 가서 또 당하지 말고.
2: 네, 아바마마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이글

0: 밖에 나갈 땐 꼭 선블록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제발요!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어? 뭐지? 뭐지? 호대장? 동물 요정선거?
1: 고그린 대원, 안녕.
0: 아, 안녕.
1: 잠시 후에 있을 멸종동물 요정 회장 선거에 우리 고그린 대원을 초대합니다. 도도 회장님과 함께 와요. 이따 봐.
0: 도도 회장님?
2: 멸종동물

0: 이것 봐. 나 멸종동물 요정 선거에 초대받았어. 너랑 같이 오래.
1: 그럼 같이 가야지.
0: 도도, 너 동물요정협회 회장이야?
1: 나 멸종동물요정협회 도도 회장.
0: 우와, 어쩌다 회장이 된 건데?
1: 아, 그 얘긴 나중에. 이러다 회장 선거 듣겠다. 자, 그린 조끼 구조대 동물요정본부로 출동!

0: 공부하고 계셨군요.
1: 어서 오십시오, 도도 회장님.
0: 아, 반가워요, 반가워. 아, 이쪽은 그린 조끼 구조대의 고그린대원.
2: 안녕.
3: 그린이 안녕. 잘 왔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4: 멋있어, 멋있어.
3: 조용히 해주십시오.
5: 자, 그동안 멸종동물요정 회장을 맡아 우리 멸종동물요정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도도 회장님의 임기가 오늘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회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그 후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약 3000년 전에 멸종하신 매머드님.
3: 매머드, 매머드.
6: 기호 1번 매머드, 장비목 코끼리과에 속하는 초대형 포유동물. 급격한 기후변화와 인간의 사냥 등을 이유로 약 3000년 전 멸종.
7: 여러분, 저는 그 어떤 멸종 동물들보다 크고 강합니다. 그러니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매머드!
8: 매머드! 매머드!
5: 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간 다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 바로 나, 화가 얼룩말!

0: 뚝새 굴뚝새.
1: 기호 3번 스티븐스 섬 굴뚝새. 5천 종이 넘는 참새목의 새 중 유일하게 날지 못함. 1894년 멸종.
0: 제가 왜 회장이 되어야 하느냐,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어쩌다 제가 멸종하게 됐는지 그 사연부터 들려드리죠. 어느 날 제가 살던 스티븐스 섬에 등대가 들어섰어요.
2: 그리고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와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 살게 되었죠.
3: 티블스, 이 섬엔 너랑 나랑 둘뿐이야. 우리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

아우 심심해. 여긴 어떻게 쥐한 마리가 없냐? 어? 여기는 새가 쥐처럼 걸어 다니잖아. 한번 잡아볼까?

0: 고양이는 날지 못하는 새를 잡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고
1: 이 새를 또 잡아왔네. 아, 근데 처음 보는 새 같은데.
0: 등대지기는 고양이가 잡아온 새를 영국의 한 조류학자에게 보냈죠.
2: 아니 이거 이제껏 한 번도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종의 새야. 이 새의 이름은 스티븐스 섬 굴뚝새라고 지어야겠어.
0: 조류학자는 스티븐스 섬 굴뚝새를 보러 섬에 직접 찾아왔지만
2: 아이, 새들이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다들 어디 갔지? 설마 고양아, 혹시 이 새들 네가 다 잡은 거니? 이럴 수가.
0: 그렇게 우리 스티븐스 섬 굴뚝새는 발견되자마자 멸종했어요. 그것도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3: 세상에. 아이고,
4: 무서워. 안 된대.
0: 여러분.
1: 저 불쌍하죠?
4: 네, 너무 불쌍.
0: 불쌍하면 기호 3번 스티븐스 섬 굴뚝새를 뽑아주십시오.
3: 굴뚝새.
5: 마지막으로 우리 도도 회장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 어디도? 난 회장 후보가 아니도도.
6: 아니 뭐 회장을 한번 했다고 또 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0: 맞습니다. 도도님 얘기도 들려주십시오.
7: 나 도도 얘기 궁금해.
3: 그렇다면 내 얘기를 시작하겠도.
8: 기호 4번 도도새. 오랜 시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천적 없이 살다 보니 도망칠 필요가 없어 날개가 퇴화됨. 날 수 없다는 얘기. 1681년 멸종.
3: 우리 도도새가 멸종의 길로 들어선 건 포르투갈 사람들이 우리가 살던 모리셔스 섬을 발견하면서부터였도도.
9: 배고파.
1: 그렇다. 이 설매 열매 말고는 다른 거 없냐? 고기 같은 거.

0: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날지 못한다는 교도소 아니야?
1: 으아! 또다다다다.
2: 호! 야, 만나봐, 만나봐. 어. 그럼 우리 자세를 먹자.
0: 도도새,
1: 어?
0: 이리 온.
1: 어?
0: 아이, 맛있는 거 줄게. 일로 와봐.
1: 저,
2: 옳지.
1: 저,
2: 옳지.
0: 와, 고기 진짜 맛있다.
2: 우리 다음에 또 잡아먹자.
1: 도도새가 훨훨 날아 도망갈 수 있었더라면, 도도새가 사람들을 좀 더 의심했더라면 그렇게 쉽게 멸종하진 않았을 텐데.
3: 도둑, 그 뒤에 어떻게 우정이 되는지도 알려줄래?
1: 아, 그거?
4: 지구에서 동물이 멸종하면 마지막으로 죽은 동물은 멸종동물 요정들의 마법으로 요정이 되어 살아나도도. 그때 난 결심했도.
1: 그래, 지구의 동식물들이 나처럼 멸종하지 않게 내가 동물들을 도와주겠도.
4: 그래서 난 동물 요정 본부를 만들었고, 동물들이 언제 어디서나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비눗방울 연락 시스템을 만들었도도. 바로 이렇게

0: 꾼들이 상아 때문에 날 해치려고 해. 도와줘.
1: 기다려 코끼리. 도도 출동.
2: 그때 우리 도도 회장님이 아주 큰일을 하셨지. 비록 지금은 비누에 갇혀 계시지만 말이야.
3: 아 맞다. 도도 어쩌다 비누에 갇히게 된 거야?
1: 그게 언제부턴가 동물들의 구조 요청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도도.
4: 북극 얼음이 녹고 있어. 도와줘.
5: 숲이 없어져. 살 곳이 없어. 도와줘.
6: 큰 그 그물에 걸렸어. 도와줘.

0: 구조 요청이 많아. 이러다 파이프가 터지고 말겠.
1: 살려줘.
2: 살려줘.
1: 멸종하기 싫어. 살려줘.
3: 회장님, 회장님, 도도 회장님.
4: 도도 회장님, 어쩌다 비누가 되셨습니까?
5: 그런 거구나.
0: 하지만 괜찮아. 그린이가 날 맨날 비누에서 꺼내주잖아. 게다가 그린이랑 같이 동물들을 구조하러 다니니까 훨씬 든든하고.
6: 그린이가 우리 도도 회장님이랑 열심히 동물들을 구하다 보면 우리 도도 회장님도 언젠간 비누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야.
5: 알았어. 열심히 동물들을 지키자, 도도.
0: 흥, 어드덕.
7: 자, 저 그럼 투표를 시작해봅시다.
6: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회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5: 전부 도도야.
8: 도도만큼 동물을 사랑하는 요정은 없으니까.
7: 맞아, 맞아.
6: 맞습니다.
0: 그럼 부끄럽지만 앞으로도 이 도도는 멸종동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국어 4단원 중요한 내용을 찾아요 단원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4단원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요.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어볼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요, 이런 머리띠를 하고 왔지요. 바로 바람개비 머리띠인데요. 가짜냐고요? 아니요. 진짜 바람개비예요. 보여줄까요? 자, 선생님이요. 부채를 들고 왔습니다. 자, 부채로 바람을 이렇게 내면은, 와! 잘 돌아가죠? 부채를 천천히 붙이면 천천히 돌아가고, 빨리 붙이면, 빠바바! 빨리 돌아갑니다. 재밌다. 움직여도 돌아가요,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이 바람개비 머리띠를 한 이유는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 바람개비처럼 우리 친구들의 두뇌 회전도 잘 되어서 배운 내용이 잘 속속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바람개비 머리띠를 해봤습니다. 재밌다. 자, 우리 배운 내용 잘 떠올리면서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듯이 문제도 척척 풀어보자고요. 그럼 1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야 할 때가 아닌 거 묻고 있는데요. 우리 배웠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때,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할 때, 영상을 보고 내용을 정리할 때, 글을 읽고 내용을 간단히 기록할 때, 떠오른 생각과 느낌을 간단히 정리할 때, 이럴 때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야 할 때죠. 1번에 친구에게 마음을 전할 때는요,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면 되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죠.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쓴 글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또 배웠잖아요.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쓴 글을 우리 두 글자로 바로 메모라고 배웠지요. 메모, 편지, 쪽지, 광고, 영상 중에서 이번에 1번 메모라고 쉽게 정답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메모.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3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3번은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날씨 맑은 여름날 매미 소리가 들리는 나무 밑에서 물방울을 맞은 적이 있나요? 하늘은 맑은데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미가 내뿜는 액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이 매미가 내뿜는 액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매미가 내뿜는 액체를 알아볼까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를 읽으면 정답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매미는 배 밑에 구멍에서 자신이 먹은 것을 내뿜어요. 우리 이야기나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을 잘 찾는 방법을 또 배웠잖아요. 중요한 낱말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봅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바로 여기 있죠. 매미는 배 밑에 구멍에서 자신이 먹은 것을 내뿜어요입니다. 그 다음은 뒷받침 문장이죠. 매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많은 나무의 수액을 마셔요. 그리고 먹은 것 대부분을 몸

밖으로 내뿜어요. 둘째, 중심 문장, 매미는 액체를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도 해요. 몸 속에 저장한 수액을 내뿜는 매미는 몸이 가벼워져서 빨리 날아서 천적에게서 도망갈 수 있거든요. 셋째, 중심 문장,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단맛이 나요. 만약 맑은 날 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물방울을 맞았다면, 아, 시원하네 하고 한껏 웃어봐요라는 글입니다. 자, 이글 속에서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바로 뭐예요?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많은 수액을 마시고, 나무의 수액을 마시고, 이것 대부분을 몸 밖으로 내뿜는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소변, 이슬, 수액, 빗방울, 노폐물 중에서 바로 정답은 나무의 영양분이 되는 액체, 수액이 정답이겠다. 3번의 정답,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4번을 보죠. 매미가 액체를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 속에서 그대로 찾아 써봐라고 한다면, 자, 낱말을 중심으로 잘 보세요. 액체를 내뿜으며 자신의 몸을 보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보호한다라는 말을 잘 찾아보세요. 둘째, 매미는 액체를 내뿜으며 자신의 몸을 보호라는 말이 나왔지요. 중심 문장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문장, 뒷받침 문장을 잘 보면 됩니다. 몸 속에 저장한 수액을 내뿜은 매미는 몸이 가벼워져서 빨리 날아서 후다닥 천적에게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라는 것, 이 뒷받침 문장을 통해 알수 있죠. 따라서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몸이 가벼워, 몸이 가벼워져서 빨리 날아서 천적에게서 잡아먹히는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을 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미를 잡아먹는 이 동물에게서, 천적에게서, 도망가라!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글 속의 내용을 참고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 이렇게 참고해서 적어보세요. 몸이 가벼워져서 빨리 날아서 천적에게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5번을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 글의 내용을 듣고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한 내용의 특징으로 알맞은 거두 가지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또 배운 내용 떠올려 볼까요? 자,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봅니다. 뭘 배웠나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때는요, 바로 제목을 간단히 적어보고 숫자나 기호를 이용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잘 돌아가나요? 쉽게 정리해 봅니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예시를 한번 보죠. 제목, 매미가 내뿜는 액체. 제목을 잘 적었어요. 글의 제목을 참고해서 적어 봅니다. 다음은 그냥 문장만 적어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고요. 또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 쫙 그리고 별표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1번. 들은 내용의 제목을 적었다. 제목 맞고요. 2번. 설명과 다른 내용 적으면 안 되죠. 3번. 설명한 내용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야 하죠. 4번. 낱말로만 정리하는 것보다는 숫자나 기호를 이용하면 좋죠. 5번. 숫자를 사용하여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좋아요. 따라서 정답은 두 가지. 1번과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꿀단지 친구들 중에서요, 뭐, 과목 상관없이 수학이든 국어든 과학이든 문제를 풀 때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두 가지 고르시오, 또는 뭐, 모두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눈치를 채야지요. 아! 정답이 하나가 아니구나. 두 개나 세 개일 수 있구나. 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정답을 찾았으면요, 이렇게 선택지만 표시하고 여기에 적지 않은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자, 잊지 말고요. 여기에 표시도 좋지만 꼭꼭꼭 여기 괄호에다가 선택지의 번호를 잘 찾아서 개수에 맞게 적어주는 것.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꼭꼭 잊지 말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계속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보세요. 여기서도 모두 쓰시오가 나왔잖아요. 그럼 친구들은 눈치채야죠. 아, 한 명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쓰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자, 설명을 듣기 전에 주의해야 할점 바르게 말한 친구 찾아봅니다. 현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까닭, 이유를 생각하며 잘 들어야겠다. 두 번째, 혜정이.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메모를 할 필요는 없겠어. 준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들어봐야지. 자, 우리 또 배운 내용 떠올려 볼까요? 어떤 이야기나 설명을 들을 때는요, 왜 설명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나의 어떤 경험이나 비슷한 기억들을 함께 떠올리며 들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현아와 준서인데요. 혜정이처럼 처음에는 아, 메모할 필요 없겠는데라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메모를 잘 해두면 그만큼 잘 내용을 떠올리고 잘 전달하고 기억할 수가 있죠. 따라서 혜정이는 잘못 말했어요. 바르게 말한 친구는요. 두 명이에요. 현아와 준서라고 두 명의 친구의 이름을 잘 적어주면 6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7번부터 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글을 한번 보죠.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가거나 또는 뭐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갔을 때 나는 이렇게 뭐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이렇게 했는지 내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 보죠. 먼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주의사항, 타고 내릴 때 주의사항입니다.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한개 있습니다. 이 문을 이용하실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합니다. 양보하지 않고 뛰거나 밀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보하세요. 이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타고 내릴 때 주의사항이에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 버스나 차탈때 이렇게 하나요? 질서를 잘 지켜 타나요? 양보하나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버스를 탄 뒤, 이번엔 타고 나서예요. 안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여러분이 앉은 좌석에 놓인 안전띠를 매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정말 중요하지요. 잊지 마세요. 버스나 차를 타면요, 항상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안전띠를 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양쪽 띠를 딸깍 소리가 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가 움직일 때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선생님을 찾으면 선생님께서 불편한 점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주의사항, 또 타고 나서의 주의사항이 잘 나와 있네요. 자, 7번 문제부터 볼까요?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은 가위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글 속에서요. 버스가 움직일 때뭐 이런 말 어디 있나요?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찾아봅니다. 따라서 1번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화장실이 급하면 기사님께 가서 말씀드린다가 아니라 화장실을 찾아볼까요? 화장실 여기 있죠.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요, 기사님이 아니라 선생님을 찾아야 하지요. 따라서 2번은 가위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출입문을 이용할 때에는 질서를 지켜 차례차례 오르내린다. 출입문 찾아볼까요? 출입문 저기 앞쪽에 있었죠. 출입문 여기 여기 여기.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한 개. 질서를 지켜 차례차례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3번도 역시 맞습니다. 1번과 3번은 동그라미, 2번은 가위표를 해주면 7번 문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 볼까요? 버스를 타고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뭘 해야 한다고요? 앉자마자 과자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그래요. 띠부터. 무슨 띠? 안전띠부터 잘 매야 합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자, 가방 둘곳 짝이 누구인지 물론 궁금하겠지만 3번 좌석에 놓인 안전띠를 맨다. 이게 정답이죠. 4번 자신의 좌석이 어디인지 확인한다. 선생님이 어디 앉아 계신지 확인한다. 다 궁금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가장 먼저 해야 할건 안전띠를 매는 것부터입니다. 8번에 3번 적어줍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약속 하나 해요. 앞으로 이 강의가 끝난 뒤에 뭐 차나 비행기나 뭐 버스나 탈 것들을 탈 일이 생기면 반드시 안전띠부터 꼭꼭 잘 매줍니다. 이게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앉자마자, 아, 맞아! 우리 꿀따지 선생님이 안전띠부터 매라고 했지? 꼭 안전띠부터 꼭꼭 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문제, 9번 문제 보죠. 자, 다음은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별 모양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 이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제목, 또 번호를 또잘 이용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밑줄을 쫙쫙 또잘 그어줬죠? 특히 이게 중요해. 질서를 지켜 차례로 오르내리기. 별, 표. 또탄 뒤에는 띠띠띠, 안전띠. 안전띠 매기 꿀따지 선생님이 또 강조하셨어. 별 모양.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별 모양이 그리기 쉬워서. 2번, 중요한 내용이어서. 3번, 제목과 구별하기 위해서. 4번, 제일 앞에 나온 내용이니까. 5번,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어서. 중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별표를 하는 거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겠네. 9번에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속에도요, 이런 별표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여기도요, 잘 보세요. 두눈 크게 뜨고. 여기 별표가 있고요. 중요라고 적혀 있죠. 중요하니까 별표를 해둔 겁니다. 우리도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때는요, 이런 별표 또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아, 이게 중요한 것이었지. 더잘 기억되고, 더잘 떠올려지고, 나중에 보면 좀더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10번 문제부터 13번 문제 살펴볼까요? 먼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낱말을 찾아 쓰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낱말이냐면, 물기 있는 물체의 겉이 조금 마르거나 얼어서 꽤 굳들, 이런 낱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글을 잘 보면서 이런 낱말이 나오면 여기다가 잘 정답 적어주자고요. 자, 글을 보면 가부터 시작합니다. 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문단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라고 했어요. 찐콩 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빻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립니다라고 했어요. 말리긴 말리는데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라 뭐할 때까지?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린대요. 20여일간 메주를 잘 말려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단은 그 다음으로 또 내용이 바뀌고 있죠?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이번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볏짚과 공기 중에는 메주를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메주를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놓으면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미생물이 많이 퍼집니다. 이 성분을 사람들이 먹으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진대요. 이렇게 잘 띄운 메주를 이번엔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시 볼까요? 물기 있는 물체겉이 조금 마르거나 얼어서 꽤 굳을을 뜻하는 낱말은요. 말리긴 말리는데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려주세요. 바로 꾸덕꾸덕이 정답이죠. 꾸덕꾸덕 할 또는 꾸덕꾸덕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에다가 선생님은 꾸덕꾸덕이라고 적어볼게요. 꾸덕꾸덕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문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메주를 만드는 순서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메주를 만드는 순서입니다. 자, 먼저 가나 다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낱말을 생각하며 한번 볼게요. 자, 가는요. 따뜻한 곳에서 말린다라고 했고요. 나는 찌은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라고 했어요. 다는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띄웁니다라고 했고요. 나는 잘 띄운 메주를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낱말을 잘 보면서 무엇이 먼저 나왔는지를 보면 메주를 만드는 순서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맨첫 번째는 바로 나. 찌은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 어디 있나요? 찌은콩 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 이게 먼저죠. 어떤 친구들은요. 선생님, 말립니다가 먼저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지만 이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는요. 문단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심 문장이고요. 잘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니은부터는요. 이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모양으로 빚는다. 무슨 모양? 네모난 모양으로 빚는다. 이게 먼저입니다. 다음은요. 따뜻한 곳에서 말립니다. 따뜻한 곳에서 꾸덕꾸덕할 때까지 말립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가 두 번째겠죠. 나가, 나가, 나가 하나밖에 없지요. 3번이 정답이겠는데요. 끝까지 볼게요. 단은요.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띄운대요. 볏짚으로 묶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고 띄우고요. 마지막에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립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라가 마지막이에요. 따라서 나가 다라 이 순서대로 골라주면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12번 문제 만나볼까요? 기역부터 리을까지 가운데 나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나왔네요. 중심 문장. 그런데 그 앞에 문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샤샥 풀어보기 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자,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 먼저 문단이 뭘까요? 문단. 친구들이 생각하는 동안 선생님이요. 열심히 바람개비를 돌려볼게요. 친구들이 어려워하면 바람개비가 잘 돌지 않을 것이고, 친구들이 쉬우면 바람개비가 잘 돌아갈 터인데, 어? 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차분하게 생각해 봅니다. 문단은?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자, 문단은? 문장들이 모이고 모여. 문단이란 뭐예요?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는 문장의 덩어리,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하죠. 아, 잘 들어간다. 그리고 중심 문장은 뭐예요? 중심 문장은 문단 안에 들어있는데 그 문단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치고 있는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죠.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나 문단의 중심 문장 찾아볼 건데요. 나 문단 다시 볼게요.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 중심 문장 이야기하고 있고요. 니은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뒷받침 문장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 문단의 중심 문장은 기역이 되겠네요. 기호를 찾아 기역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 볼게요.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는 까닭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메주를 볕짚으로 묶는다. 다음 문단 잘 보면 됩니다.

있죠. 1번 메주를 잘 발효시키기 위해, 2번 꾸덕꾸덕 할 때까지 메주를 말리기 위해. 꾸덕꾸덕은요, 그 이전 문단에 있죠.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 할때 말리는 거지. 볏짚으로 묶을 때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요.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기 위해 볏짚과 공기 중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미생물이 많이 퍼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5번, 사람에게 이로운 미생물이 많이 퍼지게 하기 위해 몸이 튼튼하고 또 건강해지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4번부터 16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보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글을 읽어보았지요. 자, 우리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 세 가지 배웠는데요. 시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 또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난 일을 조금 더잘 파악할 수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자, 14번 문제부터 보죠. 소리 감자가 생긴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소리 감자라는 말 한번 찾아볼까요? 이글 속에서. 자, 소리 감자, 나 문단에 보면은요. 할머니께서 소리냐 할미다 내일 할미 집에 올 끼가 소리 감자 나왔지요. 소리가 캐야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자, 다른 때 같으면 가기 싫다고 했을 텐데 내 감자가 생각나 얼른 간다고 했어요. 내 감자가 생긴 건잘 봐야죠. 한 달도 더 앞이에요. 할머니네 감자밭을 지났는데 이랑마다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줏빛 꽃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 지금 캐면 안 돼. 때 되면 소리가 캐면 되제. 그럼 저거, 그 자줏빛 꽃이 핀 감자. 내 감자 할 거야. 할머니가 잘 가꿔야 돼. 오야, 오야. 자줏꽃 핀 감자, 이제 소리끼다. 이렇게 소리 감자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1번, 소리가 감자를 캤기 때문에. 2번, 소리가 감자를 잘 가꾸었기 때문에. 3번, 친구가 소리에게 감자를 선물했기 때문에. 4번, 심심한 소리를 위해 할머니께서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5번, 소리가 밭에서 자줏빛 감자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 보죠. 시골에 대한 소리의 마음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가 문단에서 시골은 싫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시골에 얼른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요, 내 감자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내 감자, 소리 감자가, 소리 감자가 생각나서 라고 선생님은 적어 볼게요.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6번 문제 확인해 보죠. 소리 감자가 생겼을 때 소리의 마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신기하다. 2번, 소중하다. 3번, 궁금하다. 4번, 속상하다. 5번, 기대된다. 에서 나만의 감자가 생기면 정말 기대되고 궁금하고 신기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속상하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16번 정답은 4번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단원정리평가 1회 16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문제를 풀며 알게 된 내용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또 꿀단지 친구들만의 감자는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만의 보물을 수강구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미리 풀어보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볼 겁니다. 자, 근데 개념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주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림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그거 배우기 전에, 우리 요런 내용들 배우기 전에, 우리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에 대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유제 12번 문제 하나 풀면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유제 12번은 삼각형 ABC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이 삼각형 ABC에 외곽이 하나 있고 그 외곽의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지금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됐죠? 그러면 어때? 아, A라는 점에서 지금 C로 내려오기도 하고 A라는 점에서 B로 내려오기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C에서 내려올 때 연결한 거, B에서 내려와서 연결한 거, 이게 길이의 비가 AC 대 AB가 CD 대 BD다라는 게 성립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선생님, 이거 잘안 보여요. 라는 친구들, 어떻게 하자고? 그래, D라는 점을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서 여기 어딘가에 내각의 이등분선 쪽에 D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AC 대 AB가 CD 대 BD하고 만들어지는 거였을 거잖아. 그걸 그대로 D를 바깥으로 끌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와 D, B와 D가 연결되어 있는 게쭉 끌려나가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노란색 그림이다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죠. 바로 눈에 보이면 좋고요. 안 되면 점 D를 끌고 와서 연결해놓고 바깥으로 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식 써보면요. 자, AC 대 AB 생각할 수 있죠? 자, 선분 AC의 길이 대 선분 AB의 길이. 그게 뭐하고 똑같아? C라고 이야기하는 점에서 D까지, 아, 14cm 대 B라고 이야기하는 점에서 D까지 8cm 이것과 같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선분 AB분의 AC 요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좌변을 그냥 분수 형태로 만들면 되죠. 땡땡하고 쓰여져 있는 거 뒤쪽이 분모로 내려가니까 선분 AB의 길이분의 선분 AC의 길이가 그냥 좌변이고요. 우변은 8분의 14라고 쓰여지는 거여서 약분한다면 4분의 7이라는 정답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형상화시키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D를 끌고 와서 표시해놓고 바깥으로 빼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오늘 상상력을 발휘하는 얘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할 겁니다. 새롭게 배워야 되는 개념이 바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다라는 거죠. 앞단원과 차이가 있다면 앞단원에서는요, 삼각형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 안에서 평행선들을 만들고 관련된 성질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각형이 있나요? 없어. 전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 대 A' B 대 B', A 대 B는 A' 대 B', 이게 성립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뭐 어떻게 성립합니까? 삼각형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상상력을 발휘하자,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직선을 그대로 옆으로 평행이동시켜서요, 이 점, 위에 있는 요 꼭지점 지나가도록 평행이동을 시켜볼 겁니다. 자, 그대로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때? 여기 있는 사각형이 평행 4변형이 될 거고, 그렇다면 A'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가 그대로 반대쪽으로 옮겨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이 B'도 그대로 반대쪽으로 옮겨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상 하나 했을 뿐인데,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삼각형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꼭지점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당연히 닮음일 거고, A 대 B는 A' 대 B' 성립해야죠. A 대 A'은 B 대 B' 성립해야죠. A 대 A 플러스 B는 A' 대 A' 플러스 B'도 성립해야죠. 다 된다 이거예요.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성질, 이런 게 지금 평행선에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있을지라도, 떨어져 있을지라도, 평행이동시키면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결국 멀리 떨어져 있는 A와 A', B와 B'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랑 동일한 성질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도 아, 너 얘랑 붙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A 대 B, A 프라임 대 B 프라임 된다 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붙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는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다 된다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오른쪽은 정말 이상한데요, 그림이? 자, 그렇지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을요, 평행이동시켜가지고 A와 B가 나누어지는 이 교점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A 프라임이라는 길이가 옆으로 이렇게 바로 그냥 옮겨오고요. B 프라임이라는 길이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거든요. 평행시켰으니까, 평행이동시켰으니까. 그럼 평행이동시켜 놓으면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다음과 같은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이 눈에 보인다 얘기할 수 있겠지. A 대 B가 A 프라임 대 B 프라임 눈에 보입니까? 그래. 결국 이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에서 살짝 어긋나 있을지라도 A 대 B가 A 프라임 대 B 프라임 여전히 성립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괜찮지? 그래서 이런 식의 상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겠니? 상상력을 발휘하면 돼. 없었던 삼각형을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삼각형에서 닮음 생각하는 거 이게 모두 다 떨어져 있는 변에서도 된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생각한다면 우리 평행선에서 선분 사이의 성질의 그 선분의 길이에 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관련해서 문제 하나 볼게요. 지금 LMN이라고 얘기하는 세 개의 직선이 모두 다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x의 값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선 얘가 지금 완벽하게 이 왼쪽에 있는 직선과 뭔가 삼각형들의 닮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고 이쪽으로 그대로 평행시켜서 옮겨왔을 때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6이라고 상상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눈에는요, 거꾸로 되어져 있는 삼각형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6대 4, 3대 2가 뭐하고 똑같아? 15 빼기 x 대 x하고 똑같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괜찮아요? 그 옮겨놓고 나면 바로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연습 한번 해보자. 옮기지 않고, 6대 4, 3대 2가 여기에서부터 15 빼기 x 대 x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보입니까? 안 보이면 다시 삼각형 만들어 놓고 생각하고요. 생각해보고 지우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래. 잘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삼각형 그려드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6, 여기가 15 빼기 x, 위쪽이 x하고 만들어지니까 결과적으로 2대 3, 4대 6이 2대 3이니까 2대 3이 x 대15 빼기 x다라고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겠네. 결국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정리해야죠. 3x가 30 빼기 2x하고 쓰여지고 5x가 30이니까 x는 6이다라고 x값 구할 수 있겠네요. 할수 있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 삼각형이 상상되어지면 바로 풀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문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2번 봅시다. 자, 역시나 이거 좀 비틀려 있는 그런 그림들인데 우리한테 아주 좋은 힌트가 왼쪽에 있어요. 3대 6.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래? 3대 6이래. 몇대 몇? 1대 2란 이야기예요. 괜찮아요? 1대 2.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평행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나는 점, 이 점과 위에 있는 선분, 아래 있는 선분의 길이의 비가 1대 2를 만족하고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6이고요. 전체가 y니까 이 아래쪽 부분은 6 빼기 y 빼기 6이겠죠. 그래서 6과 y 빼기 6이 몇대 몇에? 1대 2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6대 y 빼기 6은 1대 2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야죠. 그렇다면 y 빼기 6이 12가 되는 거니까 y가 18이더라라고 y 값 구해지지. 자, 이런 이야기가 또 어디에서? 그래,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x와
아래쪽에 있는 팔이 1대2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X는 4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x와 y값 각각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x는 4, y는 18하고 써주시면 정답입니다. y가 눈에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 얘들아, 그림 잘 봐봐요. 여기 있는 가운데 m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길이는 6, 아래쪽 길이는 y에서 6 뺀 거. 그럼 6 대 y 빼기 6이 1 대 2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 그럼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왼쪽에 있는 3과 6을 통해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1대 2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 평행선 사이의 선분을 아주 예쁘게 그리면요. 서로 수직이 되도록 그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괜찮죠? 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의 길이와 이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의 길이, 거리들이 서로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단 얘기는요, 높이를 생각할 수 있다. 나중에 넓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넓이 구해라라고 얘기할 때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는 이 길이의 비가 그냥 높이의 비하고 같아질 거다라는 얘기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개의 평행선 사이의 간격을 h라고 한다면 그 아래쪽의 간격은 당연히 eh가 되는 거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넓이 구할 때 활용할 겁니다. 자, 요 정도 생각까지 하면 우리 유제 2번 문제 잘 해결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사다리꼴에 응용하는 이야기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보세요. 심각한 그림이 하나 있고요. 심각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선분 EF의 길이가 n 플러스 n분의 an 더하기 bm이래요. 와, 어마어마하죠? 이거 근데요, 기뻐하세요. 이 공식 외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다음과 같은 평행선들이 사다리꼴을 만들어내는 상황,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공식 외워서 문제를 푼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문제가 꼬이면 혹은 좀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면 저 공식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이 공식을 외우지 않고 주어져 있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가지고 저 사이에 있는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들을 세 가지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 그대로예요. 자, 제일 윗변의 길이 10, 아랫변의 길이 y로 주어져 있고, 중간에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게 이제 보통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는 EF를 6과 x로 쪼개 놓아서 x만 구하면 선분 EF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그림들에서 가운데 있는 선분 EF를 구하는 방법 생각해 볼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문제에서처럼 대각선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평행사변, 사다리꼴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는요, 대각선을 하나 그리고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과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 두 개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적용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선분 EF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A의 길이와 EB의 길이가 4cm, 6cm로 주어져 있으니까 길이의 비가 2대 3이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짧은 거대 전체의 길이의 비는 2대 5가 되니까 선분 EG 대 선분 BC의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 된다? 2대 5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 그래, 6cm와 y cm가 2대 5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2일 때가 6이었으니까 5일 때는 15cm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선분 BC의 길이가 15cm다, y값이 15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한번 구해봐요. 그리고 또 뒤집어서 생각한다 이거죠. 뒤집어져 있는 경우에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가 그대로 DF와 FC로도 옮겨올 거니까 C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3대 5가 되겠죠. 그래서 X 대 10의 길이의 비도 3대 5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 돼요. X 대 10이 3대 5야. 그렇다면 X는 6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가 6이고 y가 15니까 두개 더하면 21을 정답으로 써볼 수 있겠죠. 됐나요? 이 문제가 만약

Y의 길이를 주고, EG의 길이를 가르쳐 주지 않고,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네, 방금처럼 대각선 그려가지고요. 자, 이렇게 삼각형에서 EG의 길이 한번 구해내고, 또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에서 요 X의 길이, GF의 길이 한번 구해내면, 선분 EF의 길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할수 있겠습니까? 요렇게 풀어내면 되죠. 요렇게. 괜찮지? 자, 근데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있다. 자, 만약 문제에서 y cm를 15cm라고 주고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아, 나는 6cm라는 정보가 지금 없는 거니까 선분 EF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자르지 말고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어요. 자,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선분 CD와 평행이 되도록 선을 하나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만나는 점을요, 우리 FGH, 이렇게 H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HC라는 이 길이 몇 센티미터? 10cm 그대로 내려올 거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 I라고 얘기해 볼까요? IF라는 길이도요, 평행사변형이니까 10cm 그대로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IF 알고 있으니까 IE라는 것만 길이를 구하면 돼요. 근데 그 IE의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너 닮음이고 아래에 있는 선분 BH의 길이가 5cm라는 거 알고 있잖아. 전체 15cm에서 10cm 뺐으니까. 그렇다면 2대 5가 EI 대 O하고 쓰여지니까 선분 EI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2cm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EF는 2에다가 10 더해서 12cm 하고 구할 수 있겠죠. 아까하고 동일한 정답 얻어내게 되죠. 아까 우리 X가 6이었으니까 실제로 선분 EF의 길이가 12cm였거든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괜찮아요? 세 번째 방법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교과서, 우리 교재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방법. 고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AE가 4, EB가 6이죠. 그럼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2대 3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E라는 길이의 비를 보고 위쪽 사다리꼴을 딱이두 등분해요. 이렇게. 여기가 1대 1이 되도록 2를 쪼갠단 말이죠. 1대 1이 되도록 쪼개준다라는 거예요. 즉, 2대 3이라고 얘기하면 2를 두 개로 쪼개서요. 1대 1로 만들어요. 3은 그럼 몇 개로 쪼개요? 세 개로 만들어요. 세 개로 나누어서 자, 이렇게 선을 또 그려주면 이게 1대 1대 1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10에서부터 15cm라는 밑에 있는 이 길이까지 선분들이 10, 그 다음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선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양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에 10에서 15cm로 5cm가 늘어났잖아. 한 번에 1cm씩 늘어납니다. 그래서요, 10 다음은 11cm, 그 다음은 12cm, 그 다음은 13cm, 그 다음은 14cm, 그 다음은 15cm 하고 만들어져요. 이게요, 사다리꼴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삼각형에서도 실은 성립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고 계시면 좀 복잡한 문제 풀때 활용해 볼수 있을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문제 안풀 거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알아둡시다. 보통의 경우에 공식을 대입하는 친구들이 제일 하수. 그리고 삼각형이나 평행사변형 만들어내는 친구들은 아,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 다음, 이렇게 선분을 등분해가지고 길이를 각각 다 구해버리는 친구들은 너 수학 좀 하네? 이런 생각 할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요 정도 내용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면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는 걸 우리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유제 4번입니다. 자, Y cm 구해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위와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등분해가지고 y 구해버려도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거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살짝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8과 6이라면요. 4대 3이라고 길이의 비 생각할 수 있으니까 6대 x도 4대 3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x값 먼저 구하죠. 자, 6대 x는 4대 3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x를 계산하면

7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G의 길이를 생각해 볼 텐데, 이 G 대 19가 4대 7이다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선분 이 G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너는 7분의, 자, 곱해주면 76이라고 이 G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선분 EG의 길이를 구하고 끝이냐? 그렇지 않죠. 반대쪽에 있는 GF의 길이 구해야 되잖아. GF의 길이도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해봤을 때 이쪽이 3, 이쪽이 4니까 짧은 것대 전체 하면 3대 7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3대 7이라고 식을 만들어 볼수 있을 거예요. 결국 선분 GF 대 12가 3대 7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GF의 길이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너는 7분의 곱해주면 36이라고 얘기되어지죠. 요거 두개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선분 EF의 길이다. 그래서 선분 EF의 길이 생각해주면, 자, 선분 EF의 길이를 문제에서 Y라고 이야기했으니까 Y를 생각해주면 너 7분의 요거 두개 더한 거지. 그래서 112라고 쓸수 있겠다. 7분의 112 약분해주면요, 16이라고 Y값 나타나죠. 불편해. 그래, 선생님 일부러 제일 불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 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등분을 하거나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XY값 구했으니까 여기 있는 X와 Y 두개 곱해주시면 72라는 정답 구해보실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유제 4번에서 제일 불편한 풀이 방법으로 선생님이 지금 계산 불편하게 만들어 왔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른 방법, 평행사 변형 그려서 혹은 등분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수 있겠니? 해달라고? 아, 좋았어. 그래, 그러면 한번 해드리자. 자, 쪼개볼까? 우리 4대 3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4등분할 겁니다. 이렇게 선 3개 그려가지고 4등분할 거예요. 그리고요, 선 2개 그려가지고 3등분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선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날 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늘어나는데 7cm 늘어났으니까 한번 늘어날 때마다 1cm씩 늘어날 거다. 그럼 12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번 늘어난 게 y죠. 12에서 4cm 더해주면, 아, y는 16이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나할말 합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진행해요? 그렇지. 평행사 변형 그려요. 여기 있는 CD와 평행이 되도록 선 이렇게 그려주자. 그럼 이 길이가 12, 이 길이도 12라는 거 당연하죠? 그럼 여기가 7이니까 4대 7이 요 짧은 선분대 7하고 만들어지면서 이 짧은 선분의 길이가 4cm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더하면 16하고 Y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두 개의 방법이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 지금 대각선 그려서 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쪼개서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세 가지 방법 천천히 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유제 5번입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EF의 길이 알면 BC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변의 길이 구해서 3배해서 EF 구하고, 그다음 BC의 길이 찾아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자.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 한번 생각해 보면, 6대 9, 2대 3 하고 쓰여지니까 2대 5라는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래, 여기 이것 짧은 거대 전체는 2대 5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아, 이 길이가 4cm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너도 4, 너도 4 하고 만들어지니까 선분 EF의 길이는 몇 cm? 당연히 12cm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거, 이 8cm라는 거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4, 4니까요. 이렇게 놓여져 있는 삼각형 생각해 보면, 선분 MF의 길이가 8cm였고, 길이의 비가 3대 2니까 D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3대 5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3대 5가 8대 BC다라는 식 세울 수 있습니다. 자, 3대 5가 8대 BC다라는 식 세워볼 수 있어요. 그럼 선분 BC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이 값이 3분의 40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또 아까 EF를 가지고도 풀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있는 EF의 길이가 12cm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실제로 9cm와 6cm가, 자, 3대 2의

길이의 비율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3등분, 이렇게 2등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선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개의 선분이 늘어날 때, 자, 세 개의 선분 늘어날 때 2cm만큼씩 늘어났으니까 하나 늘어날 때 3분의 2cm만큼씩 늘어난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있는 12cm에다가 3분의 2cm, 3분의 2cm 두번더 하면 즉12 더하기 3분의 4 하면 3분의 40cm라는 결과 이렇게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도 문제 풀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다양하게 방법 보여드렸으니까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6번 문제. 여기에서 2호의 길이 구해봐라고 얘기했는데 2호의 길이는요. 요 AE와 BE의 길이에 비해만 알면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눈에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21대 28, 즉 3대 4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3대 4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3대 4가 어디로 옮겨가? 3대 4, 3대 4다 옮겨갈 수 있다. 자, 그래서 AE 대 BE의 길이가 3대 4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B를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25 대 21cm가 4대 7이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25의 길이가 12cm다라는 거, 4대 7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충분히 해결해 볼수 있겠다. 자, 가능하시지? 그래서 25의 길이는 12cm라고 정답 써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볼 겁니다. 유제 6번에서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있었었는데요. 유제 7번에도 비슷한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눈에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3대 5라는 길이의 비 갖고 있으니까요. 여기가 3대 5라는 길이의 비가 있다 생각할 수 있고, 그 길이의 비 그대로 이쪽으로 3대 5로 옮겨오지 않겠습니까? 자, 3대 5. 3대 전체 하면 3대 8하고 만들어지는 건데, 그 3대 8이 x 대 8이니까, x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x는 3cm일 수밖에 없다. x cm가 3cm니까, x값은 3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할수 있겠어? 처음에 보자마자 뭐부터 눈에 보여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나서,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의 닮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이지만 뭐 뒤집혀 있는 삼각형의 닮음이라고 생각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대 4, 3대 3대 5, 3대 5, 그럼 3대 8이라고 비율 생각할 수 있으니까 x가 당연히 3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제 8번도요, 비슷한 아이디어로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풀었던 문제들보다는 시험에 훨씬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우리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유제 8번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22일 완성 필독 조각국어 비문학 독해 1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1강이에요. 개념학습 1, 2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 소개 강의를 꼭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가 어떤 강의고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서 강의를 들으면 좋은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꼭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강 개념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의 비문학 독해 개념학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적 읽기, 두 번째는 추론적 읽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거예요. 비문학 제재들을 쭉 읽고 또 문제도 풀고 해볼 건데 그냥 무작정 읽지 말자고요. 도대체 비문학 제재는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지 무엇을 찾으면서 읽어야 하는지 알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고 해봐요. 그냥 무작정 집 밖을 나가서 걷는다고 또는 차를 탄다고 부산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부산으로 가는지 알고 가야죠. 그래서 비문학 독해에서도 어떤 부분을 주로 우리가 찾으면서 읽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학습이에요. 자,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내용 사실적 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독해한다. 글을 읽고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선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사실적으로는 쭉 일단 읽고 찾아보는 것, 이해해보는 것 이게 바로 사실적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적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중심 내용 파악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내용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지? 자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 이것을 찾는 겁니다. 무엇을 찾는다? 그래요 중심 화제를 찾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사실 이렇게 빈칸 넣기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뭐 무엇이 중요한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교재에서 이 부분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별표를 하거나 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중심 화제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심 화제는 뭔데요? 그렇죠.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화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뭐 이 글의 화제는 뭐 이 글의 화제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화제란 무엇이냐면 글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상을 뜻합니다.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화제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대상, 가장 중요한 대상을 바로 중심 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중심이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중심 화제는 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대요. 그리고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뒤에 가서 독해 이제 방법 계속 얘기할 때 주제 파악한다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주제를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중심 화제를 찾는 거라고 해요. 좀 더 이제 쉽게 화제와 중심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미역국을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미역국을 끓이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죠. 그럼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이 모든 재료들이 바로 화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뭘까? 미역국이 왜 미역국이겠어요? 그렇죠? 미역이 핵심이니까. 그렇다면 미역국의 중심 화제는 뭐다? 미역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화제를 찾는 것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나온대. 그러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면 중심 화제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중심 화제를 찾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중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 두 번째는 중심 문장을 찾는 겁니다. 중심 문장. 자, 우리 친구들 한 편의 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일단 낱말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이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문단들이 모여서 글을 이룬다. 기억나요? 자,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중심 문장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앞에서 했던 중심 화제, 중심 내용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고 뒷받침 문장은 말 그대로 뒤를 받쳐줘요. 그럼 무엇에 뒤를 받쳐줄까? 그렇죠. 중심 문장의 뒤를 받쳐줍니다. 중심 문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뭐 예를 들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주는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인 거죠. 자,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는 건 뭐냐? 결국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1, 2, 3, 4, 5번 내용이 다 글에 있는 내용이야. 이거 다 글에 있는 건데 답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서 중심 내용을 찾으라고 했잖아.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그 문단의 뒷받침 내용들이었어. 결국 그 문제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하라는 문제였구나. 그렇습니다. 독해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잘 알아두어야겠죠? 자, 중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래요. 이 다음에 이제 주제를 확정해 보는 거예요. 중심 화제를 찾고 중심 문장들을 찾아보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주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제가 뭐냐? 주제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파악하는 건 뭐다? 독해의 핵심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옛날 옛날 오래된 옛날 농담 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아우, 너무 옛날 농담이다, 정말. 그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글읽기에 정말 더 이상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제 더 이상 강조하기도 너무 입 아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중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은 주제를 확정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이제 주제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는 질문들을 해요. 주제를 찾으시오라고만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는 문제로 나와요. 그럼 이제 찾을 수 있겠죠? 뭘 찾으라는 거야? 그래요. 주제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제는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의 글은 여러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 문장을 포괄할 수 있는,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주면 주제 파악. 이게 여러분, 우리가 독해가 다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작이에요. 사실적 읽기 가운데서 시작, 중심 내용 파악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사실적 읽기 두 번째는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겁니다. 전개 방식이 뭔데요? 전개 방식이란 글쓴이가 정보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조직 원리나 서술 방식이란 뜻이래요. 이 설명이 사실 더 어렵죠. 그래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형식으로 설명하는 방법.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설명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을 뭐라고 하죠? 맞아요. 정의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의 뭐 이런 걸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가라는 건데요. 정의라는 방식은 무엇은 무엇이다 형식이에요. 예를 볼까? 렘수면은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면서 자는 얕은 수면이다. 렘수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죠. 이렇게 대상의 개념을 밝혀주는 설명 방식, 서술 방식을 정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방식 볼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 그래요. 자, 예를 보면, 문자의 기원으로 중국의 갑골 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쇠기 문자를 들수 있다. 문자의 기원에 뭐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예시라고 하는데, 보통 정의와 예시가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의는 개념에 대해서만 밝혀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만 들어서는 그게 그래서 뭐지? 잘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봄꽃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봄꽃, 일단 정의를 해야겠죠.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국어사전을 찾으면 봄꽃은 봄에 피는 꽃 이렇게 얘기해요. 봄에 피는 꽃이야. 아, 그러니까 봄꽃이지. 근데 그게 뭔데? 그쵸? 개념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와. 이럴 때 봄꽃의 예를 들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런 것이 있어. 오, 그렇구나. 개나리, 진달래, 벚꽃. 아, 이런 게 벚꽃, 봄꽃이구나. 우리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 또 책의 내용 등을 가져다 쓰는 방법인데 예를 보면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은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대. 이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온 거죠. 이런 방법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난 현상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볼까요? 올해 여름에는 태풍이 많이 왔다. 그래서 과일 재배 농가의 피해가 매우 컸다. 태풍이 많이 왔다는 것이 뭐예요? 원인이고 이 원인에 따른 결과 어떻게 됐어? 과일 재배 농가의 피해가 컸어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과입니다. 줄임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원인, 결과입니다. 자, 이어서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래요. 어떻게 한 건데? 사람, 고래, 개는 포유류에 속하고 까치와 까마귀는 조류에 속한다. 자, 사람, 고래, 개를 묶었어요. 포유류로. 그리고 까치, 까마귀는 조류로 묶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분류라고 해요. 자, 그러면 대상을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혈액은 고형 성분인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을 구성하는 요소로 쪼개어서 설명한 거죠.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가지 내용 전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어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하고, 얘네들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알아두어야 하고, 그리고 시험에는 주로 이제 예문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문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방법인지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계속해서 갑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예를 들어, 희곡과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라는 점에서 희곡과 소설은 공통적이죠. 이와 같은 방법을 비교라고 해요. 자, 공통점만 있나요? 차이점도 있는데요. 음성 언어는 소리이기 때문에 청각에 의존하고, 문자 언어는 기록이기 때문에 시각에 의존한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대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설명하는 글을 이렇게 봤을 때 비교와 대조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 기왕 내가 설명하는 글의 중심 화제가 두 대상이에요. 두 대상. 그러면 기왕이면 공통점 차이점을 다 설명하지, 공통점만 얘기하거나 차이점만 얘기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비교 대조가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어서 어떤 사물이나 일의 기능, 단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하여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볼까요?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먼저 적당량의 물을 끓인 후 수프와 면을 넣고 3, 4분 더 끓인다. 이때 기호에 따라 파와 달걀을 곁들일 수 있다. 라면을 끓이는 방법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사실 더 찾으려면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어도 사실 중학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어서 다음 내용 가볼게요. 사실적 읽기 세 번째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적 읽기 가운데서 가장 좀 난도가 있는 그런 읽기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우선 구조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구조란 무엇인가요? 각 문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완성된 글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기본 골격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란 글의 골격, 글의 틀, 글의 뼈대를 말한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 문단의 성격과 문단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의 구조라는 거는 이한 편의 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이기 때문에 각 문단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봐서는 알수 없고 이들 사이의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얘이글 전체의 뼈대를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글의 구조라고 합니다. 자, 글의 구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글의 구조 볼게요. 한 문단이 원인이 되고 다른 문단이 결과가 되는 관계. 근데 결과가 되는 문단이 먼저 제시되기도 한데요.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 우리 앞에 그 서술 방식에서도 봤었는데요. 맞아요. 똑같이 인과입니다. 원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것이 그 서술 방식으로 치면 어떤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글의 구조로서도, 그러니까 이 문단끼리의 관계로서도 원인 결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꼭 원인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 얘기하고 그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과 먼저 나오고 원인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한 문단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고 다른 문단이 근거가 되는 관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고. 핵심이죠. 주장과 근거의 관계입니다. 다른 문단이 근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장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주장 근거라고 하고요. 한 문단이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다른 문단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해명하는 관계. 그래서 문제가 나오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는 문제와 해결의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한 문단이 주제를 제시하고 다른 문단이 주제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냐? 상술, 부연과 같은 방법이 있어요. 상술은 말 그대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 부연은 덧붙여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주지 상세화라고 하고요. 이어서 한 문단이 원리를 설명하고 다른 문단이 적용 방법을 예시하는 관계를 말해요. 반대로 사실 먼저 예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리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리와 그에 대한 예시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는 원리 적용이라고 해요. 서로 상반되는 둘 이상의 내용을 나열하는 관계. 상반되는 둘 이상? 자, 그렇다면 대립이라고 할수 있겠죠. 뭔가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한 문단에서 조건이나 가정을 제시하고 다른 문단에서 조건이나 가정에 따라 결론을 제시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전제 결론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문단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개념 적용, 우리 문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글이 하나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강좌 소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매 시간에 살펴볼 글은 여러분이 꼭 먼저 한번 읽어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가장 좋아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읽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문제를 통해서 요약하면서 글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글은 청약 철회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의 행사와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로 들어 소비자의 권리인 청약 철회권이 보호받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읽기도 힘드니 청약 철회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어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바로 뭐가 된다? 이 글에 그렇죠. 중심 화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 청약 철회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자유로이 철회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가끔 물건을 사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림으로 봤을 때랑 사진으로 봤을 때랑 너무 달라. 반품을 하려고 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반품은 안 되세요 고객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청약 철회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었어요.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소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까요? 기업부터 리을에 사용된 서술 방식이 맞으면 동그라미고 틀리면 가이프인데, 자, 기업 봅시다. 청약이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철회는 다시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다. 청약의 뜻, 철회의 뜻을 밝히고 있죠? 자, 청약 철회권을 설명하기 위해 청약의 뜻과 철회의 뜻을 밝혔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뜻을 밝혔으니까 설명 방법은? 그렇죠, 정의. 설명 방법, 서술 방식, 이렇게 교과서나 또는 사용하는 교재에 따라서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또한 시간이 지나 상품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과일이나 야채와 같은 신선식품류는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져 재판매를 할 수 없다. 어때요?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그렇다면 서술 방식은 예시가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충분히 반품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반품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 자,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할 때 일어날 결과보다 반품 포기할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때문에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원인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다. 그렇다면 서술 방식은 뭐다? 원인과 결과의 방식이니까 인과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 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이 인정되는 근거를 부분별로 밝혔나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술 방식 맞지 않기 때문에 가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서술 방식 찾는 문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윗글의 구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는 건데 그래요. 인터넷 쇼핑에서 반품과 관련한 문제가 생겨. 반품 안 된다고 그래.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을까? 해결할 수 있어. 뭐가 있어? 청약 철회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얘가 바로 뭐예요? 해결 방법이 되죠. 그렇다면 중심 화제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대등하게 나열한 건가요? 마치 그냥 이렇게 표만 봤을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대등한 나열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밝힌 뒤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 것이 되죠. 문제 해결의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사실적 읽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읽기, 추론적 읽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추론적 읽기 첫 번째는 논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추론은 뭘까요? 추론이란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안 나와. 안 나오지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추측해보는 건데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올바른 추론이 아니고, 추론이 되려면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추론적 읽기란 뭐냐? 글의 전체 맥락과 배경 지식.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내용인 거고,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도, 가치관이나 관점 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글에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그럼 추론적 읽기는 왜 해야 되느냐? 글쓴이는 글의 주제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생략하기도 해요. 일부러. 또는 원하는 표현 효과를 얻기 위해 내용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야? 글에 생략되어 있거나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결국 사실적 이해라는 것은 글에 나오는 내용 자체를 그대로 쏙쏙쏙 뽑아서 이해하는 거라면, 추론적 읽기는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안 나온 내용까지 미루어 짐작해보는 읽기. 그거 어때? 읽기의 수준이 조금 더 그렇죠. 높아졌다. 훨씬 우리가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론적 읽기 방법 살펴볼게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전후,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 그러니까 앞뒤의 글의 내용을 통해서 생략된 어구나 문장, 문단 등의 내용을 추리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글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글에 사용된 담화 표지나 글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추론하면 되는데, 담화 표지가 뭔데요? 담화 표지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과 구조를 알려주는 단어인데요. 얘가 더 쉬워요. 예를 들면,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라는 말이 나온 뭐야? 아,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구나,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을 담화 표지라고 하고, 문맥이란 글에 사용된 언어 표현의 앞뒤 연결 관계입니다. 글에 쓰인 단어와 문장은 앞뒤의 내용과 당연히 연관돼 있겠죠. 앞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해서 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단어나 문장을 단독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지, 앞뒤 내용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글의 주제나 문맥적 흐름을 통해 글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들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일단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서 생략된 내용을 추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게 막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추론을 일상에서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재미있게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1화를 딱 봤어. 그럼 벌써 짐작이 되죠. 아, 얘랑 얘랑 잘 되는 내용이야.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 서로 잘될 거야. 우리 추론하잖아요. 1화를 보고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그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글 읽기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도 추론해 봅니다. 의도라는 건 글쓴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말해요. 글을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의도나 목적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글에는 글쓴이의 이러한 의도나 목적,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때로는 얘네들이 감춰져 있기도 해, 숨겨놓기도 합니다. 자, 글쓴이의 의도는 글의 주제와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니까. 따라서 글쓴이가 글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숨겨진 주제도 추론해 봅시다.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글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난이 글의 주제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론을 해봐야 돼. 표면에 드러난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글쓴이의 입장이나 의도, 목적, 대상을 대하는 태도 등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추론하면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제재가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읽어봤나요? 자, 우리는 요약하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글에서는 흄이라는 그 철학자, 맞죠?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예요.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봤어. 그래서 경험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을 해서 인상이 없는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경험을 중요하게 했어. 근데 인과관계를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도 이게 필연적이라고 볼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과관계인데, 원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데, 이것도 필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 뿐이야.
그냥 배가 떨어진 건데 까마귀한테 야, 네가 날아서 떨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휴먼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도 확인할 수 없대요.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휴먼 과학적 지식조차 회의적으로 보아서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아, 좀 적당히 하시지. 과학적 지식까지도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성만 중시하던 철학사조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 및 진리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는 건데, 자, 이것은 글 내용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먼저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되는 경험에 대한 휴의 설명이에요. 그래 나오죠.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했어. 인상은 감각이나 감정이고, 관념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근데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을,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짜다라는 건 단순 인상. 근데 소금의 인상은 복합 인상. 왜냐하면 소금에 대해서 인상 떠올려봐 그러면 짜다, 희다 우리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되니까. 단순 인상이 없다면 단순 관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복합 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되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어서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이것에 대한 비판적 태도예요. 볼까요?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 뿐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습니다. 인과관계가 돼요. 자, 이어서 이것을 알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진리를 알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A를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를 추론했어요. A가 요 내용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 이걸 바탕으로 기억. 휴먼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요 부분이죠.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 지식이라 하더라도 진리인지 여부 확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볼까요? 흄이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도 진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 얻은 것도 무엇을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빈칸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장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적 읽기, 글의 주제 파악합니다. 전개 방식 파악합니다. 글의 구조도 파악합니다. 추론적 읽기란 그래서 생략되거나 암시된 내용 추론하는 거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주제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개념학습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내용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진학강부터 시작해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입자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원자와 분자까지도 조금 나아가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원자 좀 복습하고 분자로 나아가려면 진학강의 공부가 얼마나 복습이 되어 있는가, 그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했던 원소 기호들 꼼꼼하게 암기가 되어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본 강의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강의 역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진

는 질문 하나를 확인하면서 바로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여기요.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는 이 모형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늘 곁에 두고 있는 물이거든요. 도대체 이 물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일까?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거든요. 물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공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한 표다. 우리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원소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원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부터는 우리가 이제 입자에 대한 관점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하는데 먼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제가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사과 3개, 귤 2개, 수박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저몇 종류의 과일을 샀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세 종류 샀어요. 그 바로 지금 여러분 세 종류라고 얘기하는 그 종류의 개념이 원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제가 과일 저는 몇개 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요. 3개, 2개, 1개 총 6개 샀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하나의 그런 입자의 관점이 원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입자의 관점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원소들을 우리는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한 표, 그걸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원자번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가? 우리는 원자의 구조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 원자번호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 주기율표 원소라고 하는 개념부터 탄탄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의 공부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우리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였잖아요. 물론 수소는 비금속으로 제외였지만 같은 세로줄,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들은요, 우리 가족을 떠올리자고 했었죠. 대체로 성질이 비슷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바로 같은 뭐 리튬, 나트륨, 칼륨 혹은 여기에 있는 플로린, 염소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 이러한 원소들은 대체로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이 됐다고 하는데 원자 번호는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우리는 원자의 구조 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 우리는 그것을 원자라고 얘기했었고, 원자는 그 중심의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다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분이 됐었던 것이라고요. 따라서 이들의 구조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서 원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굵직한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자들의 우리가 번호를 매겼는데 그런 원자 번호는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양성자 몇 개야? 라고 해서 그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에 붙인 번호를 우리는 원자 번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와 같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들을 표현하는 더
많은 물질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8족 원소를 이루고 있는 원자, 이런 원자들이 있는데, 이런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 일단 금속들이 있죠. 그래서 금속 구리는 구리 원자로 이루어지고, 금속 알루미늄은요, 알루미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구나. 혹은요, 흑연이랑 다이아몬드 보면 흑연과 다이아몬드는요, 모두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더라. 이걸 먼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 볼 것은 바로 분자입니다. 모든 물질이 분자로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분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때 그것을 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원자가 작은 거예요? 분자가 작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조금 더 가면, 그럼 원소는요? 그래서 일단 원소와 원자는 우리가 구분하고 왔습니다.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었고, 입자의 개념이 원자였어요. 그러면 이런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분자가 왜 가장 작은 입자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앞에 전제가 붙는 거예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물분자,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성질 있죠. 그거는 이 물분자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원자의 결합이 깨어지게 되면 그 물분자의 성질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분자는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혹은 조금 더 가서 이러한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중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 우리 분자라고 하더라.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산소라고 하면 산소 기체, 산소 분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분자 모형 보니까요. 아,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여러분, 산소, 우리 원소 기호 공부했죠? 그렇죠. 이주기 16족 원소입니다. 원자 번호 8번이에요. 아, 이런 산소가 지금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원자의 개수는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산소 원자 두 개구나. 그렇게 하나의 산소 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라고 하는 기체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더 분해되면 그 산소의 성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볼게요. 구성하는 원자를 보니까 산소 원자랑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아, 보니 탄소 원자는 하나고 산소 원자는 두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CO2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이 CO2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이 이산화탄소 분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는 수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질소라고 하는 거 우리 원소 기호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소 몇 개와 결합하는지 봤더니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가 결합하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학에서 1은 생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모니아라고 하는 분자는 NH3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산소 원자, 빨간색으로 표현했다라고 했고요. 탄소 원자는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럼 우리 분자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해봅시다. 산소 원자가 일단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산소 원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긴 분자 하나를 먼저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아,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나는요. 탄소 하나에 산소 하나씩 이렇게 결합한 겁니다. 보실 수가 있죠. 왜?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 오른쪽 아래 작게 적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과학에서 1은 그렇죠. 생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얘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읽을 때는요. 일산화 탄소입니다. 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계속 모형들 보면서 연습하면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또 우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질소라고 하는 우리 원소 기호를 적어주시고 분자, 질소 기체 분자 하나 구성하는데 질소 원자가 두 개 결합한 거죠. 그럼 원자의 개수는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는다고 했으니까 아, 지금 N2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마음이 급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앞으로 여러분 선원수령 평가 혹은 실험 평가 많이 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적어서 낼 때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원수령 평가에서는 모두 다 여러분 감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질소 분자 적어본 거예요. 이번에는 질소는 하나고요. 수소는 세 개입니다. 이거 앞에서 했던 암모니아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 1이 있지만 1은 과학에서 생략할 거기 때문에 NH3라고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탄소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는 거 먼저 적혀져 있는 원소 기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원자의 개수를 표현하시면 되는데 수소 지금 4개 있으면서 탄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학에서 1은 생략할 거다라고 보면 우리가 CH4라고 적어주면서 이름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름은 바로 메테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자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한테 계속 모형이 제시가 될 거거든요. 모형 보고 내가 이 분자에 대한 이 이름을 바르게 적어줄 수 있는가 이 연습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산소 원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 우리 앞에서도 적었었는데요. 그렇죠. 얘는 아,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산소 분자 하나를 지금 표현한 거죠. 되셨죠? 자, 그다음에 수소 원자래요. 얘는 그리고 초록색 보니까 염소 원자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 그럼 얘네 하나하나 결합되어 있으니까 1 생략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를 때는 염화수소입니다.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도 한번 적어볼게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은 먼저 종류를 적어주시고 종류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원소 기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 오른쪽 아래 작은 숫자로 적는다고 했죠? 그러면 수소 지금 원자 두 개 있는 것이고 산소 원자는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과학에서 1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H2O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물분자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형이 제시가 되면 내가 바르게 이런 것들을 적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얘도 한번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볼게요. 방금 마지막에 우리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하면서 생성된 물분자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적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얘도 동일한 산소 원자 그리고 동일한 수소 원자
즉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된 건 맞아요. 그러면 공통점은 두 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개수를 보니까 얘는 수소가 두 개, 여기까지는 같은데 아까는 산소 하나가 결합했다면 지금은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렇게 수소원자 두 개의 산소원자 하나가 결합한 걸 우리가 물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분자보다 산소 하나 더 결합했죠. 이걸 우리는 과학의 산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과산화 수소 분자입니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질이 다르거든요. 즉, 분자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는 어때요? 수소와 산소로 같죠. 그러나 몇 개가 결합하는지가 달라요. 수소 얘는 두개 산소 하나, 얘는 두개두개 결합하고 있죠. 아,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가 같아도 수가 다르다면 결국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자라고 하는 건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가 다르다면 당연히 다를 거고, 종류가 같아도요, 수가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분자와 과산화수소 분자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분자의 모형을 보면서 정리했던 얘네가 분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계속 표현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분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더큰 범주에서는 화학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물질이 분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에 있어서 그 화학식을 우리는 분자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분자식은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원자의 종류는 우리가 공부했던 원소 기호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원자 몇 개가 결합하느냐, 원자의 개수는 바로 숫자로 표현해서 그렇게 나타낸 화학식, 그걸 우리는 분자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식이 조금 더큰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그 중에서 물질 중에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내는 화학식이 분자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연습했던 거 토대로 계속 한번 쌓아 볼게요. 우리가 모형을 보면서 여기 물분자, 아, 지금 물의 경우에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물분자였습니다. 이거 분자 하나 표현 할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얘를 우리는 분자식 혹은 뭐 화학식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죠. 근데 이런 물분자가 두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이제 수소는 네개 됐고요. 산소는 두개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얘가 물이라고 하는 성질이 나타나는 최소단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분자라고 얘기했고, 얘를 표현하는 분자식이 H2O예요. 이런 H2O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을 절대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아, 이 물분자가 두개 있는 거니까 이 덩어리가 두개 있는 거, 이거는 큰 숫자로 표현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소 기호를 쓰고 원자의 개수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 작게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2, 1, 근데 1은 생략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가 몇개 있냐라고 할 때는 이 분자식 앞에다가 큰 숫자로 적는다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H2O라고 하는 물분자가 두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큰 숫자가 보인다. 아, 이거는 분자의 개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분자식 보시면서는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에 대한 정보구나. 그래서 수소 원자가 두개 있고 산소 원자가 생략되어 있는 1을 보셔야 돼요. 하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만들어진 물분자가 두개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아, 수소.

이렇게는 안 되고, 이건 이름 자체가 바뀌는 거라서 물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고, 이 전체가 두개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적혀져 있는 걸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지도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한테 이렇게 세 가지의 분자식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했잖아요. 아, 얘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분자가 세개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탄소라고 하는 게 있고, 양쪽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런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요 분자가 지금 이렇게 세개 있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모형이 그려졌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이제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러한 분자식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전체 원자 수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 덩어리가 3개 있는 거잖아요. 아, 얘 전체 일단 3개가 있어. 그러면 전체 원자 수를 알려면 이거 하나당 구성 원자 수가 몇인지를 곱해주면 되죠. 아, 이 이산화탄소 분자는 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야. 그런 게 3개 있어. 라고 하니까 전체 원자 수는 9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한테 전체 원자 수 말고, 아, 이 분자식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탄소 원자 수 혹은 산소 원자 수는 각각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 앞에 있는 덩어리, 아, 얘는 세개 있는데, 분자당 탄소는 하나야. 그래서 하나를 곱해주면 전체 세개 있어. 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한테 산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 덩어리 3개 있는데, 분자 하나당, 요 분자 하나당 산소는 2개 있어. 그럼 2 곱해주시면 6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한테 전체 원자 수 혹은 탄소나 산소의 특정 원자 수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 분자의 개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 수 혹은 분자당 특정 원자 수를 곱해주셔서 각각의 개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또 연습해볼게요. 얘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질소라고 하는 분자가 두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전체 원자 수 계산해볼게요. 그렇죠? 이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그렇죠? 한 질소 분자는 두 개의 질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네 개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얘 머릿속에도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이 될때 질소기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렇게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 거구나. 바르게 모형으로 떠올랐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전체 원자 수는 결국 하나, 둘, 셋, 넷, 네개 얘기하는 거니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전체 원자 수, 그럼 생략되어 있는 1 보셔야 돼요. 아, 분자의 개수가 한 개인데, 전체 원자 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곱해야 돼. 그러면 4개 있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나한테 저이 분자의 수소 원자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분자 한 개인데, 이 분자당 수소 원자 수는 3개야. 그러면 3,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에서 어떤 거 물어보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가 분자식 제시가 됐을 때 원자 수까지를 셀수 있는가? 그 연습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되어 있는 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분자식. 아, 이걸 통해서 원자, 바로 수소 원자 두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고요. 산소, 요거 보면서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또요, 물을 보면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예요. 얘도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두 개. 암모니아예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세개 있습니다. 얘는 메테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여기 중에서는 좀 생소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메테인이나 혹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물질이니까요. 정확한 분자식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테인은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요, 요 분자

0: 색을 한번 가려보시고, 수소 원자 두 개로,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원소기호에다가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H2가 되는구나. 얘도요, 산소 원소기호 적어주시고 두개 있으니까 O2가 되는구나. 얘는요, 수소 두개 있고 산소는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연습 해주시면 되죠. 얘도 마저 해볼게요. 탄소 하나 있고요, 산소 두개 있습니다. 1은 생략합니다. 또 여기요. 질소 하나 있고요. 수소는 3개 있습니다. 1은 생략합니다. 요렇게 분자식을 적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탄소는 하나 있고요. 수소는 4개 있습니다. 적어주시면서 정확한 이름까지 바로 메테인이었습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학습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은 분자라고 하는 것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중에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우리 오늘 여기에 집중했거든요. 원자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입자를 이것이라고 한다라고 오늘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빈칸 채워주시고요. 이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저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해서 국어 4단원 내용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의 퀴즈였죠?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이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이 글의 구조를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정답은 순서 구조였습니다. 우리 국어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글의 구조 그리고 그에 맞는 알맞은 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도 웬만한 이 평가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각각의 세 가지 글의 구조들 그리고 그 글의 구조를 잘 드러내는 낱말들도 있었죠. 꼭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이 머리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꾹꾹 눌러 담아두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5단원으로 들어갈 텐데요. 5단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의논하며 토의해요 입니다. 자, 5단원에서는 우리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핵심 정리하면서 같이 만나볼 거예요.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5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을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단원평가 1회 10문제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재미있게 국어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교재 잘 준비됐죠? 핵심 정리, 교재 36쪽부터 시작합니다. 5단원의 제목이 의논하며 토의해요였어요. 크게 두 가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다양한 관점이 담긴 글을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구들과 실제로 협력하면서 토의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개념으로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점이 무엇인지 그 뜻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또는 처지를 뜻해요. 관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뭐 문제 상황을 보고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내가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보고서도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아래에 있는 설명을 보면 관점에 따라서 같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살펴볼 거예요.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 글쓴이는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글을 읽기 전에 무엇을 보고, 제목을 보고 내용을 짐작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제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글을 쭉다 읽지 않아도 글의 내용을 한눈에 왠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죠. 이 제목을 보고 아, 왠지 이런 내용이 펼쳐질 것 같다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글에서 사용한 낱말이라든지 문장과 같은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표현들 속에도 힌트가 잘 숨겨져 있거든요. 유난히 그 글쓴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 낱말들을 살펴보면 뭐 방해, 문제점, 낭비 이러한 것들 한눈에 봐도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또는 또 다른 글쓴이는 이 대상에 대해서 기쁨, 행복, 뭐 도움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왠지 이 글쓴이는 이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글에는 다양한 많은 사진들과 그림이 담기지 않아요. 하나 또는 많으면 두개 정도? 이렇게만 그림이나 사진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그림이나 사진을 선택할 때 자신의 관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나 사진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자세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 속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왜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렇게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 관점이 담긴 글을 읽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만 집중해서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이 담긴 글을 모두 살펴보다 보면 내 생각의 폭도 그만큼 넓어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좀더 깊이 있게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도 볼게요. 자신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생각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다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은 아니었는지, 그 속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더 뚜렷하게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선입견이라든지 성급한 판단을 수정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읽다 보면 내가 좀 더 뚜렷한 나만의 관점을 더잘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글에 담긴 의도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관점을 파악하면 이렇게나 많은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활동입니다.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라는 거. 자, 첫 번째.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비교해 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관점만 담긴 글을 읽어서는 안 돼요. 다양한 관점이 가진 글들을 비교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장단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자신과 관점이 다른 친구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물론 다른 친구는 나와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건 말도 안 되지. 라고 그 친구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어요. 5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친구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직접 협력하며 토의하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토의라고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있죠? 맞아요. 바로 학급 토의예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한 번쯤은 학급 토의를 해봤죠. 그리고 이 토의의 절차, 우리 4학년 2학기 국어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토의의 절차, 첫 번째, 주제 정하기였죠.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지 그 주제를 정합니다. 이 주제를 정할 때는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떠올려 볼수 있어요. 요즘 우리 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같이 어떤 걸 정하면 좋을까? 이러한 것들을 쭉 떠올려 봅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정했다면 자신의 의견을 마련해야겠죠.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의견 또는 뭐 괜찮은 게 있다면 또 여러 개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4학년 때 배웠던 전체적인 토의의 절차예요. 자,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을 우리 5학년 국어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기입니다. 의견을 서로 나누고 검토를 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로 친구의 의견에 질문을 하고, 비판도 하고, 보충도 한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이야기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질문의 목적들 배웠었잖아요. 그세 가지 질문의 목적을 잘 활용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해도 되고, 다양한 정보나 대안을 묻는 질문을 해도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보다 더그 의견을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또는 비판을 한다라고 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비판과 비난을 헷갈려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무작정 그 친구의 의견이 좋지 않다라고 비난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야기한 그 의견에 좋은 점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장점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비판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충하기예요. 그 의견에 좀더 내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이유 제시하기, 내 의견, 그리고 그에 알맞은 이유를 함께 제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면 좋은 점은 첫 번째로 서로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 마음가짐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 보이기라고 했죠. 인정하는 반응이라고 하면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다른 친구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뭔가 미소 짓는 그런 표정을 짓는다든지, 또는 오, 맞아, 맞아. 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런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첫 번째 인정하는 반응 보이기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의견이 내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면서 대화하기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나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존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우리가 유연한 분위기에서 토의를 할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뭔가 경직되고 서로 경쟁을 하는 듯한 이런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토의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좀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잘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 토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세 번째 방법 정리해 볼게요. 협력하며 토의 진행하기입니다. 자,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토의의 절차를 안내하고 발언권을 공정하게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언권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죠. 이 발언권을 소수에게만 집중시키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공평하게 적어도 한 번쯤은 서로 의견을 낼수 있도록 공정하게 부여한다라는 점이고요.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사회자는 발언권을 주고, 그 다음에 뭐 단계를 넘어가고 이런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사회자의 진행에 잘 협조를 해 주어야 질서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장점을 보면 여기 나왔어요. 토의를 절차와 규칙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모두먼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개념,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협력하며 토의하기입니다. 자, 우리 4학년 때 배웠던 그 토의의 절차와는 조금 다르게 5학년 사회에서 이렇게 5학년 국어에서 이렇게 토의의 절차를 또 소개하고 있거든요. 살펴볼게요. 먼저 토의의 주제를 정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는 게 좋아요. 주제를 정할 때는 요즘 이슈가 되는 어떤 사회의 문제는 없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료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토의를 계획하죠? 주제와 관련된 내 의견을 마련하고 우리가 어떻게 토의할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토의를 하는데 모든 친구들과 토의하고 모둠의 의견을 결정도 하고 결과를 나누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토의하기 단계에 포함되는 방법들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토의를 점검합니다. 전체적인 토의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점은 없는지, 어떤 점은 잘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처지라고 했죠. 두 글자로 관 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번, 단원의 키워드라고 볼수 있어요. 4번,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엔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엔 가위 표시하세요. 1번에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알수 있다라는 거. 2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

안을 지킬 수 있다. 아니죠. 내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은지,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찾아보아야 해. 맞아요. 좋은 생각이고요. 태수, 다른 관점을 가진 친구의 의견은 듣지 않아야 해. 안 되죠. 모두 존중해야 됩니다. 현영이,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자료를 많이 찾아보아야 돼. 자, 우리 무작정 자료를 많이 찾는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관련된 자료를 찾아야겠죠. 정답은 은지가 되겠네요. 9번, 토의 주제를 정하는 알맞은 방법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생각을 모아야 할 주제. 그렇죠. 당연히 여러 사람이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주제를 정해야겠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 혹은 결과? 그렇죠. 문제가 일어나게 된 까닭, 즉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 있는 주제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10번. 협력하며 토의하는 과정과 그 활동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첫 번째로 주제 정하기 단계가 이루어질 땐 어떤 활동을 한다? 그렇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본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 토의를 계획할 때는 의견을 마련해야겠죠. 의견 마련하기 3번.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의하기를 할 때는 모둠의 의견을 결정하기 활동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단원평가 1회 만나러 가볼게요. 네, 1번에서 3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 글쓴이가 세계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포용력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또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내용 정리했어요. 자, 1번 볼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1번. 세계 문화 행사는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기회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이 글의 글쓴이는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양한 문화와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첫 번째 장점으로 이야기했죠. 자, 이번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자,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였고요. 3번, 특별한 세계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되돌아본다. 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의 문화에 집중하는 글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2번, 이 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 글쓴이가 유난히 많이 사용했던 어떤 표현, 낱말, 문장들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라고 했었죠. 1번에 세계 문화 행사에는 문제점이 많다. 자, 이건 부정적이라는 건데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번에 세계 문화 행사에는 좋은 점이 많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이 글쓴이의 관점이었어요. 3번에 세계 문화 행사에 위험 요소 있다 아니고요. 여러 행사를 골고루 추진해야 한다 이런 내용 나와 있지 않았어요. 5번에 몇몇 나라의 행사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없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가와 나 가운데에서 이 글의 글쓴이의 관점과 같은 글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 이 글의 글쓴이는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서 좋은 점이 많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 나 중에서 그 관점과 같은 것을 찾아볼게요. 가, 또 행사 진행의 비용도 많다.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사용된 표현들을 보니까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죠. 나를 볼게요. 무엇보다 세계 문화 행사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세계 문화 행사에서 평소 할수 없는 특별한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죠. 따라서 정답은 나가 되겠네요. 4번에서 5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또 공공 자전거를 고르게 배치하고 관리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 자전거가 어느 한쪽 대여소에만 몰려 있는 일이 생겨 이용하기 불편해집니다. 공공 자전거가 많은 곳은 혼잡해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고 반대로 공공 자전거가 부족한 곳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공 자전거는 관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모두 함께 사용하는 만큼 모두 함께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자, 방금 쌤이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을 보면 이 글쓴이의 관점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공공 자전거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어요. 4번 볼게요. 글쓴이의 관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라고 했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글에 글쓴이는 공공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쵸? 우리 친구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자전거를 관리하는데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면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자, 5번.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가. 글쓴이와 같은 관점의 글만 찾는다. 벌써 정답 나왔어요. 우리 같은 관점만 찾을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글을 모두 살펴보아야겠죠. 알맞지 않은 것은 가이고요. 나와 다도 볼게요. 문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는다 맞고요. 다 글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가입니다. 자, 6번에서 7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은요. 학급 토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 3이 이야기하죠.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면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 말하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친구 4. 말하는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 1.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친구 4.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 3.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친구 1이 이제, 자신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의견을 말할게요.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건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 1이 손을 든 친구를 가리킵니다. 발언권을 주는 거죠. 친구 2,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장난 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6번, 친구 3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자, 친구 3, 아까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죠.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를 가지자. 자, 진심으로 위로하기 아니고 협력하며 토의하기 아니죠. 툭툭 치지 말자 아니었고요. 여기 친구를 배려하는 말을 하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7번. 다음 태도로 토의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 쓰세요. 사회자의 역할도 하면서 의견도 제시하고 모두먼의 의견에 질문도 했던 친구가 한 친구 있었어요. 누구?
그렇죠. 바로 친구 1이었죠. 친구 1은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질문도 했고, 발언권도 주고,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친구 1이 되겠어요. 8번에서 10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된 오리온 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오리온 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온 진은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 모은 후원금으로 끼니를 굶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도 전달하고 책도 기부하고 했는데 이러한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라고 했죠. 자, 8번에 이 기사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캠페인을 통해서 다양한 나눔을 실천한 오리온 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해요. 이게 바로 알맞은 제목이 되겠죠. 9번에 오리온진의 나눔이 시작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대로 지문에 나와 있었죠. 나눔의 시작은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기부한 것에서 시작됐다라고 했죠. 자, 어디? 그렇죠. 3번에 상금을 기부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10번, 이 글을 읽고 다음 주제로 토의할 때 알맞은 의견을 제시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지금 토의의 주제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민이는 낡은 물건을 기부한다. 준수는 친한 친구와만 논다. 명진이는 학급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누구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명진이입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여기 정민이를 헷갈렸을 텐데, 낡은 물건을 기부하는 건 올바른 나눔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쓸만한 좋은 물건을 기부해야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퀴즈 나가요.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또는 처지를 두 글자로 이것이라고 한다.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5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왠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빨리 친해지고 서로 감싸주는 것을 볼 때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편파성, 동조와 관련되어 있어.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이번 보고서 준비는 너무 힘드네요.
2: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어렵네요.
1: 우리는 비슷한 직급이라 서로 겪는 어려움이 비슷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서로 잘 도와가며 일을 풀어보죠.
1: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잘 통하네요.
0: 오늘의 속담,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빛이라.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빛이라더니 내 고향 후배라고 너무 잘 봐준 거 아니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소.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양반전, 박지원. 강원도 정선에 사는 한 양반은 성품이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관청의 곡식을 타먹으며 살았다. 그 빚이 무려 천석에 이르다.

0: 자, 관찰사가 크게 놓아여 그를 잡아들이라고 명했고 양반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훌쩍거리기만 했다.
1: 이를 본 아내는 평생 글만 읽더니 빚도 못 갚느냐고 말하며
0: 양반이라는 신분은 한 푼어치도 안 된다고 그의 무능함을 타박했다. 마을의 부자는 돈이 많아도 평소 천대받는 처지를 비관하다가 양반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신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양반 신분을 사기로 했다. 부자가 쌀을 실어 빚을 모두 갚자 군수는 부자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보고 진정한 양반이라며 칭송했다. 군수는 훗날 소송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고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신분 매매 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군수가 작성한 첫 번째 문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온갖 까다로운 예법과 허례허식만을 나열하는 내용뿐이었다. 이를 들은 부자는
2: 양반이 신성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고작 이것뿐입니까?
0: 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자는 이익을 얻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내용으로 문서를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군수가 다시 작성한 두 번째 문서에는 양반이 부릴 수 있는 부당한 특권과 횡포가 가득했다. 이 내용을 듣던 부자는 기겁하여 혀를 내두르며
2: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0: 라고 소리쳤다. 결국 부자는 머리를 흔들며 도망쳤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군수가 작성한 증서를 통해 작가는 당시 양반이 실속 없는 껍데기, 탐욕스러운 도둑일 뿐이라는 걸 꼬집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증서를 보고
1: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며 혀를 내두르고 달아나는 부자의 뒷모습은 양반 사회의 민낯을 신랄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0: 덧붙여 작가는 이런 점도 꼬집고 있습니다. 무능한 양반이 공경에 빠지자 군수는 양반을 지켜주려 애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 빛이라라는 속담처럼 지배계층끼리 서로 사정을 봐주며 감싸주는 모습이 씁쓸하게 다가오네요.
3: 오늘의 속담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 빛이라 모양이나 형편이 비슷한 사람이 서로 이렇게 잘 챙겨주고 사정을 보아준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지요. 물론 이해관계가 같으면 친해질 수 있고 서로 편을 봐줄 수도 있지만 친하다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야겠소.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시험 주제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주변 공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실험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통해 자기장의 성질을 이해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코일 실험 장치, 직류 전원 장치, 그리고 스위치를 집게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닫아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코일 주위에 철가루가 배열되는 모습을 관찰하여 그립니다. 철가루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자기력선을 따라 배열되므로 철가루의 모양을 통해

악기장의 형태와 분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일 내부와 외부에서 배열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해보세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아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나침반의 N극 바늘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관찰하여 그립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나침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며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중심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추론해 봅시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다음 과정 3을 반복합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 바늘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봅시다. 전원장치를 조절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를 과정 3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류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결과 그림을 함께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먼저 그림 가를 보면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철가루 배열이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장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일 내부에서의 철가루 배열은 거의 직선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일 내부에서는 일정한 방향의 자기장, 즉 직선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나와 다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아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위의 나침반의 바늘 N극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보고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도 함께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를 통해서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전류의 세기가 커질수록 나침반의 바늘도 더 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전류의 세기가 커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링 파워 레벨 1 멋진 도깨 탐험을 하러 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제 웬만한 섬은 다 가봤는데요. 오늘은 처음 보는 탐험지가 나옵니다. 바로 네, 오늘의 탐험지는 Health Island, 건강의 섬이에요. 자, 이곳에서 우리는 전쟁 중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식생활인데 갑자기 왜 돼지가 나오냐고요? 네, 오늘의 중요한 힌트예요. 과연 이 돼지가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 여러분이 궁금증을 한번 가지면서 지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단어의 의미부터 봐야겠죠? 워크북의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Protein, 단백질. Fat, 지방. Garden, 정원. Think of, 무엇에 대해 생각하다. Wartime,

원시 way 방법 방식 waste 낭비하다 during 뭐뭐 동안에 even 심지어 keep 동물을 기르다 clever 영리한 healthy 건강한 건강에 좋은 feed 밥을 먹이다 먹이를 주다 meal 식사 끼니 war 전쟁 scrap 찌꺼기 남은 음식 자 오늘 단어가 조금 많았는데 열심히 뜻 다 적어보셨나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오늘의 질문 바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In the past 자 과거에는 during the war 네, during이라고 하면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이죠. 자 과거에는 during the war 전쟁 동안 Women had to think of clever ways. 자, 여자들은 생각해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clever이라고 하면 영리한이란 뜻이고요. ways, 방법들이 되는 거죠. 즉, clever ways, 영리한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했대요. 자, 그런데 어떤 방법들이냐? of using food, 음식을 사용하는 영리한 방법들이 되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 To feed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자, 굉장히 좀 긴 하나의 문장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위로 가보면 전쟁 동안 그쵸, 가장 큰 문제가 이 배고픔이죠. 그래서 여성들은요, had to think of, 생각해내야만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had to, 그쵸, have to, 무엇을 해야 한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think of는 무엇을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죠. 자, 영리한 방법들인데 어떤 영리한 방법들? of using food, 음식을 사용하는 영리한 방법들인 거죠. 자, 그리고 to feed their families. 자, 여기 투부정사가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하이라이트 쳐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건데 이 투부정사가 여러 가지 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먹이기 위해 저 그들의 가족을 먹이기 위해 라고 해석이 돼요. 이렇게 뭐뭐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면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음식을 사용하는 영리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내야만 했다. Meat, 고기가 되죠. Meat was important for protein. 자, 고기는 중요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Protein,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위해 고기는 중요했습니다. 자,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kept chickens, rabbits, or pigs in their garden. 그들의 정원에서 닭이나 rabbits, 토끼 또는 pigs, 돼지들을 길렀대요. 자, 여기서 kept는 우리가 보통 keep, 뭐 유지하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 맥락에서는 기르다라는 뜻이에요. 동물을 기르다. 그래서 keep의 과거형이죠. 그쵸? keep의 과거형이 kept가 되겠고요. 과거형으로 해석하면 네, 길렀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chickens, rabbits, or pigs 이러한 것들을 길렀다. Others, 자, 다른 사람들이 되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joined, 자, joined라고 하면 가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가입했냐면요. 드디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의 네, 정체가 나옵니다. 돼지 사진을 봤죠. 바로 이 pig club. 피그클럽이라는 것에 가입을 했대요. 자, 이 피그클럽이 과연 무엇일까? 뒷문장에 나와 있겠죠? They gave their food scraps. 자, 그들은 그들의 food scraps라고 하면 음식 찌꺼기가 됩니다. 자, 음식 찌꺼기를 누구에게 주었다? To a farmer. 바로 농부에게 주었대요. To feed a pig. 무엇을 하기 위해? 돼지를 먹이기 위해 음식물 찌꺼기를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to가 두 번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같은 역할을 할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to feed a pig는 방금 위에서 우리가 본 to feed their families랑 같은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예요. 자, 여기서도 돼지를 먹이기 위해라는 그렇죠.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가 되겠고요. 이 앞에 나오는 to a farmer는 여기서 to는 전치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음식 찌꺼기를 to a farmer, 농부에게 주었다. 누구에게라는 전치사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같은 to라도 이렇게 문장 안에서 역할이 다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독해를 해주시면 돼요. When the pig was killed. 자, when, 뭐뭐 할 때죠?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was killed. 이게 수동태 형태로 쓰인 거예요. 수동태라고 하면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가 나오는 형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돼지가 죽임을 당했을 때 이런 뜻인데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돼지를 먹기 위해 잡다라 그러죠. 그래서 돼지를 잡았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돼지를 잡았을 때, they share the meat. 아, 그들은 그 고기를 어떻게 했다?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a pig club, 이 돼지 클럽의 정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농부에게 무엇을 줬다? 그렇죠. 음식물 찌꺼기를 주면 그걸로 돼지를 먹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돼지를 잡으면 함께 고기를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People were careful. 사람들은 조심했다, 주의했다고 합니다. Not to waste food. 자, waste라고 하면은 낭비하다라는 뜻인데요. 음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be careful not to. 자, 요거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볼까? Be careful to 동사가 나오면요. 뭐뭐 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뜻이고요. not이 있기 때문에 뭐뭐 하지? 그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주의를 기울였다. 자, 사람들은 음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동안 저 음식이 소중했기 때문이죠. They cooked every part of the pig. 자, 그들은 요리했어요. Every part. 여기서 part는 부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즉, 돼지의 모든 부위를 요리를 했습니다. 자, however, 중요한 연결어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러나, most people ate better during the war.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during the war, 전쟁 동안 더잘 먹었다고 합니다. Then, before it. 여기서 is는요, 전쟁이겠죠. 그 전보다, 즉, 전쟁 전보다 전쟁 동안 오히려 더잘 먹었대요. 이게 엄청난 반전인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비교급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 하나 표시해 볼게요. 자, better이라고 하면 더 잘, 이란 뜻이고요. than이랑 함께 쓰입니다, 이 비교급이. 그래서, 뭐뭐보다 더 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때 better이라는 비교급은 well, 잘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Ate well, 잘 먹었다. 그런데 better이라고 하면 더잘 먹었다라는 비교급이 되는 거죠. 더잘 먹었습니다. Than before it, 그 전보다, 즉 전쟁 중에 전쟁 전보다 더잘 먹었다. 자, 왜 그럴까?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They ate more fruit and vegetables. 그들은 더 많은 과일과 야채를 먹었어요. And less fat and sugar. 그리고 더 적은 fat, 지방, 그리고 sugar, 설탕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전쟁 중에는 사실 more fruit and vegetables 이렇게 묶어볼게요. 더 많은 무엇을 먹었다? 과일과 야채를 먹고요. less는 더 적은이죠. 더 적은 지방과 설탕을 먹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건강하게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 more, 그리고 less. 이것도 비교급이기 때문에 하나씩 표시해 볼게요. 자, more이라고 하면, 그렇죠. 더 많은. 네, many와 much가 많은이라면 그것의 비교급으로 more, 더 많은이 쓰인 거고요. less라고 하면, 그렇죠. 더 적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쌤, 위에서 언급한 요 then, 뭐뭐보다 뒤에 나와야 된다는데 왜안 나왔나요?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겁니다. 사실은 than before it 우리가 이미 이 문맥에서 알기 때문이죠. 전쟁 전보다 더 많은 과일과 야채를 먹었고요. 더 적게 지방과 sugar, 설탕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wartime meals 전쟁 동안의 이 식사는 were healthier than some of the food we eat today. 자, 훨씬 더 건강했대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healthier than. 그쵸? 지금 비교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도 비교급인데요. healthy가 건강한이에요. 그래서 healthier이라고 하면 더 건강한. 이런 의미인데, than이랑

feet and the tail. 아, 그 발과 그리고 꼬리까지 요리를 했다. 자, 이 내용 어디와 연결이 되었냐면 그들은 cooked every part of the pig. 돼지의 모든 부위를 요리했습니다. 심지어는 아, 발과 꼬리까지. 그러면요. be에 들어가면 되겠죠. 바로 앞에 나온 문장 뒤에 be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가서 위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자, 전쟁의 위험성, 비참함을 경고, 보도하려고 했나요? 아니죠. 전쟁 동안에, 그렇지, 식생활을 소개하려고.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그렇지, 3번이 되겠죠. 전쟁 동안에 이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3번. 위글의 밑줄 친 픽클럽에서 하는 일을 요약하고자 하는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자, 먼저 보면 People in the pig club gave their blank to a farmer. 자, 픽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줬다, 농부에게? 그렇죠. 바로 음식 찌꺼기를 줬다. 그러면 food scraps가 되겠죠. gave their food scraps to a farmer. and 그리고요. got some of the blank after the pig was killed. 자, 돼지가 잡히면 무엇을 받았다? 그렇지. 그 고기의 일부를 받았다. 그래서 mea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I have only two blank a day. 자, 나는 하루에 두 개의 빈칸만 뭐 먹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I don't eat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아침을 먹지 않으니까 난 하루에 두 끼만 먹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식사 끼니라는 meal 이란 단어를 쓰면 되겠고요. two가 있으니까 two meals a d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B번. Don't blank that to the animals. Human food isn't good for them. 자, 동물들에게 그것을 빈칸하지 마. 인간의 음식은 그들에게 좋지 않다. 자, 그럼 지금 뭘까요? 그것을 동물들에게 먹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무언가를 먹이다. feed라는 말이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meals feed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comprehension check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이제 워크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워크북 101쪽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고기는 단백질 때문에 중요했다. 자, 그러면 뭐뭐 때문에 중요했다? Meat was important. 저 단백질 때문에 또는 단백질을 위해. For protein.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단어, protein이 됐었죠. protein. 자, 그 다음 2번. 그들은 그들의 음식 찌꺼기를 돼지에게 먹이라고 농부에게 주었다. 자, 그럼 일단 그들은 they 주었죠. gave 무엇을? 그들의 음식 찌꺼기예요. Their food scraps. 누구에게? 그렇지. To a farmer. They gave their food scraps to a farmer to feed a pig. 돼지를 먹이기 위해. 자, 그래서 여기서 앞에 나오는 to는요. 농부에게라는 전치사였고, 뒤에 나오는 to feed의 to는 그렇지.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되는 to 부정사였다. 그래서 잘 구분해 줘야 된다. 라고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3번 문장 가봅니다. 사람들은 뭐뭐 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자, 이거 어떤 구문이 있었죠? Be careful not to 라는 표현에 우리가 하이라이트 쳤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people were careful.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였죠. Not to waste. 낭비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Food. 음식을. People were careful not to waste food.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전쟁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잘 먹었어요. 그치? 뭐보다? 그 전보다. Most people ate better. 언제? 전쟁 동안에. During the war, 그리고 뭐뭐보다, then을 써줍니다. Then, before it. 그쵸. 그 전보다 전쟁 동안 더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비교급, better, 더 잘, 그리고 then, 뭐뭐보다 형태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전쟁 동안의 식사는 더 건강에 좋았다. Wartime meals

were healthier.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부분을 써주면 되겠네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일부 음식보다. 자, 뭐뭐 보다가 뭐가 있었죠? than이 있었어요. than. 그래서 비교급 플러스 than을 함께 써서 뭐뭐보다 더 뭐뭐한이라는 문장이 됐었죠. 자, wartime meals were healthier than. 자, 뭐보다 some of the food. 근데 어떤 음식이다? 우리가 오늘날 먹는 음식보다였어요. 그러면 some of the food we eat 그리고 toda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then 뭐뭐보다 some of the food는 일부 음식인데요. 어떤 일부 음식? We eat today.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일부 음식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healthier than 이런 비교급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열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언급했던 비교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핵심 노트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 독해 지문을 볼때또 정말 정말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비교급 플러스 than은요.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비교급을 만드는 규칙이 사실 따로 존재합니다. 이 규칙은요, 정말 많기 때문에 오늘 다 언급은 못해드리지만 하나의 기본적인 규칙을 보자면, 자, 여기 healthier than이 있죠. healthy가 건강한이란 형용사인데요. 여기에다가 er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er이 붙었나요? 아니죠. 무엇이 바뀌었다? y가 i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 플러스 y 형태의 단어가 오면 y를 i로 바꿔주는 규칙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더 다른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을 만들어주고 than을 써주면 뭐뭐보다 더 건강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Wartime meals were healthier than. 자, 전시의 끼니들이 더 건강했다. 뭐보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탐험 인증이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서 열심히 탐험을 했다라는 걸 인증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열심히 독해를 하면서 따라온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복습 잘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리딩 파워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4번째 시간에 독해할 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볼 글의 제목은 수학에 관한 고정관념인데요. 수학에 관한 고정관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바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이 글을 쭉 보니까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 주어진 글의 흐름에 맞게 하나의 문장을 알맞게 넣는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어진 문장을 살펴보시면요. Thus, we need to put a stop to this stereotype이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본문에서 보겠지만 stereotype이라고 하면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글을 쭉 읽다가 이러한 고정관념이 나오면 굉장히 집중을 해 주어야겠죠? 자, 이 정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바로 본문 독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Do you agree with the idea? 당신은 아이디어에 동의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agree with 하면 누구에게 동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신은 이 생각에 동의합니까? 자, 근데 어떤 생각인지 뒤에 나오고 있어요. That boys are better at math than girls. 자, 우리 good at 하면요. 무엇을 잘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better at 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뭐뭐를 더 잘하는으로 해석할 거예요.

자, 우리 better 의 짝꿍 than도 있습니다. 누구 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는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네요. 다음 문장 가볼게요. Look at the following graph, which examines hundreds of math-related studies. 자, 보라고 합니다. 무엇을? 다음에 나오는 그래프를. 자, 그런데 어떤 그래프인지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일까요? Which examined. 우리 examine이라고 하면 검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검토하다. 자, 그러니까 수백 개의 수학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 그러한 다음에 그래프를 보세요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As the graph shows라고 하였는데요. 자, 우리 as 하면 정말 다양한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듯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There is almost a complete overlap between the math scores of girls and those of boys 라고 했네요. 자, 우리 there is 하면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죠. 자, overlap 하면 중복, 겹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겹침이 있다는 거예요. Between A and B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는 거의 완벽한 겹침이 있대요. 뭐와 뭐 사이에요? 여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남학생들의 그것들 사이에는 완벽한 겹침이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도스가 나타내는 건 뭐겠어요? 앞에 나온 the math scores가 되겠죠?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남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여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거의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Some girls are even better than boys. 자, 역시 better than 짝꿍 나옵니다. 몇몇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잘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비교급 앞에 이렇게 even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even은 이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훨씬 더 뭐뭐한 이렇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몇몇 여학생들은요, 남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라고 해석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However, 하지만, because people think,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Math is a male thing. 수학이라는 건 남자들의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요. Girls tend to lack interest in it. 자, lack 하면요. 부족하다입니다. 부족하다. 그것에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대요. 그것은 당연히 수학이 되겠죠. 사람들이 흔히 수학이라는 건 남자들이 하는 거지, 남자들의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 고정관념 언급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how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how는 뭐에 대한 어떻게일까요? 조금 생뚱맞아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First, 첫 번째로 순서를 언급합니다. Stop saying things like women aren't good at math. 자, 무슨 말이에요? 자, 뭐뭐와 같은 말들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와 같은 말들? 여자들은 수학 못해라는 말들 하지 말래요. 여자들은 수학 못하잖아. 이런 말, 흔히 하는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Provide girls and boys with lots of examples. 자,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 provide와 with 한번 밑줄 쳐볼게요. 우리 provide A with B 하게 되면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에게 많은 예시들을 제공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무슨

0: 예시를 제공하라는 건지 볼게요.
1: Of women who are successful in math-related fields.
0: 자, 여성들의 예시를 제공하래요. 어떤 여성들이냐면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후절이 또 꾸며줍니다. 자, 어떤 여성들이냐면요. 수학 관련 분야들에서 성공적인 여성들의 예시를 많이 제공하라는 겁니다. 여성들도 성공할 수 있다. 수학 관련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떤 고정관념을 멈추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By challenging the stereotype, girls can become more interested in math.
0: 자, 우리 이제 이 by ing 구문 알아둡시다. by ing 하게 되면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덩어리 표현처럼 기억하세요. 우리 challenge라고 하면 뭔가 반박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고정관념에 반박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여학생들도 수학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바로 내용 이해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어디일까요? 자,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이러한 고정관념이 나온 바로 뒤인 C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야 이러한 고정관념 멈춰야 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어떻게 이런 고정관념을 멈출까? 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C가 자연스러워요. 이어서 우리 2번 가보겠습니다. 위글의 밑줄 친 those가 가리키는 것 찾아 써볼게요. 자, those가 들어있었던 문장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1: There is, 있습니다. Almost a complete overlap.
0: 거의 완벽한 중복이. 근데 뭐와 뭐 사이에 여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남학생들의 그것들 사이에. 자, 여기서 those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the math scores가 되겠죠. 따라서 the math scores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여자와 남자의 수학 점수 차는 거의 없었다. 네, 거의 없고 오히려 거의 겹쳤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을 보시면 몇몇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 네, 해당 내용 정확하게 본문에 있었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은 남자아이들보다 수학을 훨씬 더 잘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어서 3번인데요. 수학은 남자가 잘한다는 편견으로 인해 여자는 수학에 대한 흥미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에 대한 이러한 흥미, 관심이 적다고 했어요. 4번 보시면 수학 점수가 낮은 여자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수학 점수를 상기시켜줘야 한대요. 너 지금 몇 점이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수학 점수가 낮은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수학 점수를 상기시켜주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갈게요.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수학 관련 분야에서 여자들의 성공 사례를 많이 제공해야 한대요. 네, 해당 내용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수학 관련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관련 예시를 많이 제공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5번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우리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A 한번 볼게요.
1: It is a 빈칸 that women should be thin 이라고 했어요.
0: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명사겠죠.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빈칸인데 여성들이 thin, 말라야 한다는 것은 빈칸이래요. 여자들이 말라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영어로 stereotype입니다. 여러분, 스펠링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어서 B를 보시면 빈칸 people often fail. 자, 우리 fail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다. 빈칸한 사람들은요, 종종 실패합니다. 하지만 they are

Aren't afraid of failure. 자, failure 하면 fail의 명사 형태로 실패란 뜻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실패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진 않는데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실패를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성공한이라는 의미의 successful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와 구문을 정리해보는 시간, 우리 워크북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교재 101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오늘 공부한 중요한 단어와 구문을 정리해볼 수 있는 워크북 문제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1쪽에 A번부터 볼게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보시면요. graph 나와 있어요. graph. 우리말도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2번 보시면 examine인데요. examine 하면요. 검토하다 혹은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음으로 study입니다. 자, 우리 study 하면 뭔가 공부하다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연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사 형태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complete인데요. 얘는 완벽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overlap인데요. overlap 하면 뭔가 이렇게 겹치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겹침. 다음으로 score인데요. 우리 score 스포츠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점수입니다. 여기서는 수학 점수, math scores라고 했고요. 다음으로 lack.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부족하다. 그리고 interest. 여러분, 무슨 뜻이죠? 네, interest 하면 관심이나 흥미입니다. 다음으로 stereotype인데요. 고정관념이라는 뜻이죠. 다음으로 successful입니다. 자, 우리 success라고 하면 성공이잖아요. 근데 뒤에 full을 붙였으니까 성공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다음 challenge입니다. challenge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뭔가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어서 agree with인데요. agree with 하면 뭐뭐에 동의하다. 여기서는 Do you agree with the idea? 라고 했죠? 그 생각에 동의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다음으로 following 하게 되면요. follow가 뒤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따르는 혹은 다음의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provide가 나와 있는데요. provide, 동사 제공하다 라는 뜻입니다. 얘는요, with랑 짝꿍이거든요. 그래서 provide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정말 많이 쓰여요. 다음 15번 갈게요.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그리고 example 하면요. 예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B로 가겠습니다. 영작 훈련해 볼 텐데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수백 개의 수학 관련 연구를 검토한 다음의 그래프를 보아라. 자, 우리말로는 다음의 그래프를 보아라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영어에서는 맨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을 이 뒤쪽에 써주시면 되겠네요. Look at the following graph. 자, 근데 어떤 그래프였어요? 검토한 그래프. 자, 우리 뒤에서 꾸며줄 때는요, 관계대명사 활용하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절, which절이 지금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자, 무엇을 검토한 수백 개의 수학 관련 연구를 검토한이니까 hundreds of math-related studies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인데요. 여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남학생들의 그것들 사이에는 겹침이 있다. There is an overlap. 겹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A와 B 사이에라고 할 때, 우리 between A and B 활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between the math scores of girls and those of boys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볼게요. 몇몇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 자, 일단 몇몇 여자아이들은
Some girls are.

더 잘한다는 better than인데, 우리 훨씬 더 잘한다고 했잖아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 even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ven better than boys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4번 갈게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에게 수학 관련 분야의 성공적인 여자들의 많은 사례를 제공하라. 제공하라. 우리 provide 생각이 나는데, provide는 with와 짝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provide girls and boys with lots of examples 해주면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에게 많은 사례를 제공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5번 볼게요. 이 고정관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여자아이들이 수학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할 때는 by ing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by challenging 이라고 한 거고요. 여자아이들이 수학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girls can become more interested in mat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작 훈련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 구문 포커스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화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저리 오늘도 역시 예습 꼭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도 여러분 독해 힘이 되어줄 리딩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죠.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순서 나열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우리 요 지문도 그렇거든요. First, 그 다음 뭐 second일 수도 있고 뭐꼭 second를 쓰지 않고 뭐 another way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할 때뭐 lastly 이런 게 보통 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뭔가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어요. 어떤 절차를 또는 방법을 쭉쭉쭉 나열하고 있죠. 자, 이런 구조에서는 주제가 가장 앞에 있다라는 거. 자, 보통 순서 나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뭐 제목 문제라든지 주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 지금 first, second, lastly야? 아, 그러면 주제가 앞에 있겠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밑줄 친 A에서 이중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는 문제니까요. 우리 읽으면서 밑줄 부분은 어법 신경 쓰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tired of having a stuffy nose? 여러분도 혹시 코가 막혀서 좀 답답하신가요? 힘드신가요? 뭐 원래는 피곤하신가요? 뭐 이런 해석인데요. Are you tired of? 아니면 이거를 좀뭐 지겹다는 뜻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be tired of는 뭐뭐로 피곤하다, 뭐뭐로 좀 지겹다, 질리다 약간 뜻이어서 여러분 항상 이 막힌 코를 가지고 있는 거에 좀 지겨우신가요? 이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밑줄. Here are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자, 요거는 수일치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ere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얘는 주어가 뒤에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맞춰주시면 되고, 몇 가지 유용한 방법들 복수로 나와 있으니 당연히 여기는 are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도움이 될수 있는 유용한 방법들 있어. 이런 거죠. 뭐 하기 위한 방법이야? Clear. A stuffy nose. 너의 그 막힌 코를 뚫어줄 유용한 방법이 있다. 자, 이게 이 글의 주제겠죠. 너무 뻔해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해봐.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뭐에 대한 방법을 나열했습니까? 우리 막힌 코를 뚫어줄 방법, 유용한 방법을 나열하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주제가 이미 파악이 됐다. 자, 우리 첫 번째 가볼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Add 1 teaspoon of salt to a cup of hot water. 먼저 더해라, 추가해라, 뭐 이런 거죠? 소금 한 티스푼을 그 어디에 넣어요? To a cup of hot water. 아, 뜨거운 물한 컵에다가 티스푼 소금 한 스푼을 딱 타서 넣어라. 이런 얘기죠. Using a dropper. 그리고 뭐 dropper라고 나와 있는데 단어만 봐도 좀 느낌은 오죠. 뭔가를 이렇게 스포이드 같은 거딱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뚝뚝, 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 도구. 점적기라고 좀 되어 있는데, 한자어라서 말 그대로 그 점처럼 저기 물방울 같이 물방울적 해서 떨어뜨리는 그 기구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소금물을 뚝뚝 떨어뜨리란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점적기를 사용해서 떨어뜨려라. 명령문입니다. A little salt water. 약간의 소금물을 in your nose. 코 속에 떨어뜨리는 거야. And, 그리고 나서 let it rest. 그대로 두어라. 거기에, 코에 머물게 두어라. For a few seconds. 몇초 동안 소금기를, 소금물을 코 속에 넣고 잠시 두는 겁니다. 코를 팍 풀면 안 되고요. 바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지금 뒤에 rest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사역동사 let을 알아보느냐, 요 문제예요. 그래서 사역동사 make, have, let. 요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고, 이 make, have, let의 어순은 항상 오형식으로 make, have, let.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를 시험에 묻죠. 그쵸? 그래서 요 자리에 뭐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우리 요 자리에 동사 원형이 잘 나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잘 나와 있죠? 좋아요. 그렇게 해서 B는 통과해 주시면 되고 계속 이어가 보죠. Another way is having a hot water, having a hot shower. 또 다른 방법은 having a hot shower.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hav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뭐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 자리에 지금 동명사의 구조로 잘 나와 있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이니까 이렇게 보어 자리에도
뭐뭐 하는 것, 뭐 이런 해석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While you are in the shower, 샤워를 하는 동안에 breathe the steam in and out. 뭐 하래요? 샤워하면 이제 막 증기, 김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증기를 in and out. 그러니까 들이셨다, 내쉬었다. 호흡해라.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가. 이렇게 해봐라. 아,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첫 번째 방법은 소금물을 좀 떨어뜨려 놓는 거. 그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수증기를 좀 이용해서 코로 숨을 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If you do not want to take a shower, 근데 만약에 샤워까지는 너무 거창한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귀찮을 수도 있고요. 매번 코 막힐 때마다 샤워를 하는 건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샤워하기를 좀 원하지 않는다면. You can just put your head over hot water and breathe the steam in and out. 그러면 그냥 머리를 이제 over 하면 여러분들 뭐뭐 위에 접촉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어디 위에 머리를 또 hot water. 아 그러니까 뭔가 뭐 세면대 같은 곳에 뜨거운 물을 좀 받아 놓는 거야. 대야 같은 데도 좋고요. 뜨거운 물을 받아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두면, 그럼 또 증기가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들이마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냥 머리를 뜨거운 물 위에 두고, 그리고 그거 이렇게 호흡해. 이런 얘기로 우리 전부 다 캔에 걸리는 동사 원, 동사 투, 전부 조동사 뒤에서 이제 동사 원형의 형태로 잘 쓰여 있죠. Covering your head with a towel helps. 자,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머리를 수건으로 좀 덮는 거? 수건으로 좀 이렇게 머리를 덮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의 주어는 수건으로 머리를 덮는 거. Covering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helps. 3인칭 단수 취급이죠? S가 잘 붙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astly, apply heat to your nose. 저 apply A to B, A를 B에 또 추가하다, 뭐런 뜻이 있어요? 아니면 뭐 바르다, 원래 기본 뜻은 apply는 바르다, 뭐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heat은 뭡니까? 이 열기를 to your nose, 여러분의 코에다가 이렇게 좀 닿게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Heat a small damp towel in the microwave. And leaving it on your nose for about 30 seconds. 그래서 이거는 가열시키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쓰였죠? 가열시켜봐. 뭐를? 작은 물에 젖은, 뭐 damp, 이러면 좀 축축한 물에 젖은 수건을 어디에 넣고 좀 열을 가합니까?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뜨거워지겠죠? 그렇게 좀 열을 가하고, 그리고 또그 수건을 받겠죠? On your nose about 30 seconds. 30초 정도? 대략 30초 정도 너의 코에 올려놔. 이거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end 같은 거 나오면 항상 이거 어떤 거랑 병렬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습니다. 그쵸? 요거는 둘다 can에 걸리면서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왔듯이 여기에 있는 end도 과연 얘가 앞에서 어떤 ing랑 병렬이 되고 있나. 근데 아무리 앞에를 봐도 ing 형태는 없어요. 그쵸?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감지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항상 end는 같은 형태, 똑같은 애들을 놓을 수 있는 등위 접속사라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ing면 앞에도 ing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 아무리 봐도 없죠. 잘못됐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문과 연결을 시켜주어야 말이 됩니다. 앞에서 작은 축축한 물에 젖은 타월을 전자레인지에다가 좀 대표, 이런 거잖아. 그리고 그거 그냥 코에 두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문 and 명령문이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동사 원형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leave. 이렇게 바꿔주고요. 수건은 한 30초 정도 코에 올려놔봐라. 이런 얘기죠. So repeat. 반복해라. 마지막도 명령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언제까지 반복해요? You can breathe better. 숨을 좀더잘쉴수 있게 될 때까지 그 행위를 한번 반복해 봐라.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until은 접속사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는 또 어법적으로 괜찮네요. 자, 그럼 우리 D였어요. 정답은 골라주고 and를 사이로 같은 형태, 어법적으로 동일한 어떤 형태로 배열을 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윗글에서 제시한 코를 뚫는 방법과 관련된 그림을 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시된 게요. 이 점적기 가지고서 소금물을 떨어뜨리는 거였잖아요. 코 속에다가.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A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샤워하는 거였어요. 맞죠? 그래서 이해 보시면 샤워하면서 이그 스팀을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거 하면 좋다. 그랬고 이제 비슷한 걸로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좀 잠깐 데핀 후에 그걸 또 코에 한 30초 정도 올려놓는 거 그것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건 역시 D 그림이 수건을 코에 올려놓고 있는 글입니다. 아, 그래서 정답은 A와 D와 E였습니다. 그쵸? 요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 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제목 파악하기 문제였습니다.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와 그리고 윗글에 쓰인 단어를 활용해서 제목 완성하면 되고요. 우리 제목이 결국은 핵심 내용이잖아요.

메인 내용인데, 뭐 이렇게 first, 그 다음에 뭐 and then, 그리고 lastly, 이런 식의 순서나의 구조는 앞부분에 주제를 담고 있어서 그 앞부분을 쌤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유용한 방법들이 있어요. 마킹 코를 뚫어줄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제이자 제목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활용해서 쓸 건데, 자, 근데 how를 활용하래요. 근데 여기에는 없죠. 여러분의 또 패러프레이징 실력을 발휘해서 의미는 같지만 표현을 좀 다르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거 봐 눈치채면 돼요. waste가 뭐뭐하는 방법이었잖아? 의문사 how to 부정사 역시 뭐뭐하는 방법입니다. 그거 알고 있다면 이거 사실 전에 한적 있거든요. how to 뭐뭐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한 적 있거든. 그렇게 쓰면 waste와 같은 뜻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to 뒤에는 clear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how to clear a stuffy nos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다. 자, 마지막은 필요한 경우 형태를 좀 바꾸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절한 단어를 윗글에서 한번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Can you open the window to let some fresh air in? 그래서 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 좀열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탁할까요? The room is, 방 안이 너무 답답해서. 네, 우리가 아까 뭐 답답한 코, 요런 거할 때도 썼던 그 단어입니다. 어떤 거요, 그러면? 그렇죠. 메인 단어였죠? stuffy라고 하는 형용사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쓸수 있구나. 자, 두 번째는, 왜 water boils? 자, 물이 끓을 때요. hot steam이지 뭐, 그치? 뭐 형태를 변형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그치? hot steam 넣고, comes out from the kettle. 주전자에서 뜨거운 증기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테니까 각각 stuffy와 steam을 정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그럼 바로 이어서 power up, 월급의 문제풀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어휘들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도 여기 있는 거 기본 어휘들이니까 암기를 다 해주셔야 되고 첫 번째 표현, 앞에 비동사 오고 tired 해서 PP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는 항상 of를 써서 무언가에 질리다, 지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쵸? 질리다, 지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help 동사는 도와주다, 또는 도움이라는 뜻인데요. 끝에 for 붙이면 형용사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용한 이란 뜻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reathe 발음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breathe 이로 끝나죠. 그럼 동사로 숨을 쉬다인데요. 명사는 끝에 이가 없어. 그 발음도 breath 좀 달라요. 그래서 얘가 숨, 호흡이 되고 동사는 breathe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샤워하다 할때 take 동사 쓴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apply가 적용하다 또는 가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자, 요 정도로 단어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이제 영작 훈련 1번부터 차근차근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마킹 코를 뚫는 몇몇 유용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거 주제문이었죠? 자,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are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구조가 항상 주어가 뒤에 온다. 그래서 수의 위치를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춘다라고 하는 문법 포인트도 되는 자리였잖아요. 자, 그러면 몇몇 유용한 방법들을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몇몇, some, 유용한, helpful, 방법들, ways.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냐면, 막힌 코를 뚫는 방법이야. 해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면 some helpful ways to clear a stuffy no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몇 가지 유용한 방법들, 어떤 방법, 마킹 코를 뚫어주는 방법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가 이동을 해서 수식하는 구조였습니다. 자, 이번엔 약간의 소금물을 당신의 코 속에 떨어뜨리고 여기까지는 나와 있어요. Drop a little salt water in your nose 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그다음.

그것이 몇초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하세요. 그렇게 두세요. 요런 느낌으로 우리는 사역 동사 let을 쓸 수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end 뒤에 역시나 동사 원형으로 drop 명령문과 병렬하면서 let 넣어주시고요. 그것이 목적어 머물게 해라. rest. 목적 보호자리 동사 원형입니다. So, 그래서 let it rest there for a few seconds. 이렇게 하면 되죠. 다시 let it rest there for a few seconds. 이런 식으로 사역 동사 보호자리 동사 원형. 자, 마지막엔 다른 방법은 뜨거운 샤워를 하는 겁니다. Another way 하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is 이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Having a hot shower. 뜨거운 샤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고 있는 뭐뭐 하는 것. 이런 명사 역할의 자리일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 영장 문제 한번 풀어봤고, 4번과 5번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완강 미션 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순서 나열 구조를 봤습니다. 이 구조에서의 글의 핵심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자,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how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이 뜻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서 나만의 문장을 한번 만들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표현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너무 수고 많았고, 복습 잊지 마시고요. 생각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워크북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죠. 워크북에서 우리 챕터 5 동명사와 분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 2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고요. My job is 내 직업은 뭐뭐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어 자리인데 동사가 왔어요. 어떻게 와야 되죠? 동명사나 투부정사로 명사 역할을 할수 있게끔 바꿔야 하죠. 어디 있나요? 저, to, take 없고요. taking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PP형이니까 to taken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to take 또는 taking 모두 가능합니다. 내 직업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 다음 2번. I thought her voice was very. 나는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매우 어땠다고. 자, 목소리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매력적인 거죠? 그럼 능동이네요. 그럼 뭐가 와야 되나요? Fascinating이 와야 합니다. 그 다음 3에서 4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A, B 살짝 찧어야 합니다. 자, She looked very. 그녀는 매우 어떠어떠해 보였다라는 거죠? By his return이에요. 자, 그가 돌아온 것에 의해서 뭔가 어떤 거예요? 돌아왔대. 이런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Surprised가 되어야겠죠? 그녀의 입장에서는 놀란 것처럼 보인 거죠. 그녀는 매우 놀라 보였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I'm tired of, be tired of 전치사예요. 뒤에 ing 와야겠죠? 나는 하루 종일 뭐 공부 아닌 것에 싫증이 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대화예요. What time is the flight tomorrow? 내일 비행기가 몇 시니? 즉 비행 시간이 몇 시냐? 우리 비행기 몇시걸 타냐고 물어보는 거죠.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Look forward to ing. 그렇죠? 나는 제주도에 뭐 하는 것이 매우 기대되겠어요. 가는 것이. 그래서 여기는 going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it's 10:30 in the morning. 아침 10시 30분이야. You should remember. 너는 기억해야 해. 자, at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하는 걸 기억해야 해. 제 시간에 정각에 와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니까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So remember to는 뭐뭐 할 것을 기대하는 거. 투부정사는 ing는 했던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 다음 5에서 6번에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영작한 것 보겠습니다. 나는 어제 놀이터에서 놀았던 것을 기억한다예요. 자, 나는 기억한다. I remember 이고요. 자, 놀았던 것을 기억해요. 과거네요. 우리 방금 했죠? ing, 동명사가 목적어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playing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없네요. 그죠? to playing 이렇게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 나는 놀았던 걸 기억한다. 어디에서? at the playground, 놀이터에서 어제, yesterday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6번은 그녀는 자고 있는 고양이를 소파로 옮겼다예요. 자, 그녀는 옮겼다 뭐예요? 옮겼다. moved까지 괜찮죠. 근데 고양이를 옮겼는데 사실은 근데 자고 있는 고양이죠. 자, 자고 있는 고양이 명사를 수식을 하는데 한 단어면 현재 분사 하나면 그죠?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는 거고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해요. 근데 그냥 자고 있는 뭐예요? sleeping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 sleeping이란 말이에요.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She moved the sleeping cat이 되겠죠. 어딨나요? The sleeping cat. 그렇죠? 어디로? To the sofa. 소파로. 이렇게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 7에서 8번에 밑줄 친 부분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보겠습니다. 1번은 she was singing in the park예요. 그죠? 비동사 ing 진행형입니다. 그녀는 공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이죠? 진행의 의미로 쓰였을 때 얘는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ing 현재 분사. 그다음 I heard him singing a pop song. 얘는 뭐예요? 나는 그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들은 거죠. 팝송을 부르는 것. 그래서 그가 부르는 능동의 의미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가 역시 온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은요. They were singing together. 자, 같은 거죠. 그죠? 비동사 ing인데 얘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함께. 그죠? 그래서 과거 진행형이므로 얘 또한 현재 분사가 되겠다.
자, 4번은요. My hobby is singing in my room. 자, 내 취미는 자, 취미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취미는 내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얘는 뭐예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Who is singing in the garden? 누가 정원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중이니? 현재 진행형이네요. 자, 비동사 뒤에 ing. 얘도 현재 분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재민. 재민이는요. enjoys drawing. 우리 enjoy ing 이렇게 외웠습니다. 얘는 뭐예요? 동명사죠.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동사의 목적어로. 그래서 재민이는 그리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스케치를. 그렇죠. 뭐에? 과일 스케치를 그리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they suggested. suggest ing. 근데 그 동명사 앞에 not 괜찮죠. 그죠? 그들은 밖에서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입니다. 얘는 동명사. 저 뒤에 suggest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입니다. 그다음 he disliked trying. dislike ing. 얘도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네요. 그죠? 그는 새로운 것을 뭔가 try 해보는 거. 우리가 try 할때 맛보다라는 뜻도 있죠. 먹는 거. 새로운 걸 뭔가 맛보는 걸 싫어했어요. 예를 들면 두리안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 she avoid ing 얘도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가 되겠네요. 자, 밤에 자전거를 타는 것을 피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I saw her walking. 자, 이건 뭐예요? 나는 그녀가 걸어가고 있는 걸본 거죠. 목적어, 목적격보, 능동의 관계라서 쓴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다 동명사인데 5번만 현재 분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은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 골라야 하네요. 보겠습니다. 자, we must hurry. 우리는 서둘러야 돼요. For the dinner with

잭과 저녁 먹는 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 좀 서둘러야 한다라고 했고요. 오케이. 좋아하면서 내가 택시를 부를게 했네요. I'll call the taxi. 그리고 빈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Don't worry. 걱정 마. I won't forget. 나 잊지 않을게. 자, 그러면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걱정 마. 안 잊을게.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뭐 할걸 잊지 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Don't forget to를 쓰든지. 그렇죠? 뭐뭐 하는 걸 잊지 마. 니까 don't forget to 미래 일을 쓰든지 아니면 don't forget을 결국 기억하는 거죠. 기억해. 뭐할 것을 기억해 to 부정사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문맥에 맞게. 자, 그럼 어디 있나요? Don't forget to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remember to는 있나요? Remember to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를 위한 선물을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마. 걱정 마. 안 잊어버릴게. 이렇게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그다음 10번은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이 유사한 문제에 우리 풀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꿈은 뭐다? To travel, traveling. 이 차이만 있어요.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투부정사, 동명사 모두 비동사의 보어 자리,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의 역할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의미 변화 없죠. 그다음, I can't but miss my dog in the hospital. I can't help missing my dog in the hospital. 자, 여기서는 cannot but 동사원형. 뭐랑 같다고요? cannot help ing. 같습니다. 그쵸?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하죠. 그쵸? 그래서 그녀는 병원에서 걔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같은 의미. 자, Amy stopped swimming in the pool. Amy stopped to swim in the pool. 얘는 어때요? 우리가 동명사, 투부정사 같은 게 아니다, 여러분 했죠. 자, stop to가 보이면 걔는 끊어야 한다. 그쵸? 얘는 수영하는 것을 멈춘 거예요. 얘는요, 수영하기 위해서 멈춘 거죠. 다르다고 했어요. 얘는 목적어고요.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더라. 의미가 다르더라. 정답 3번. 자, it is good to drink a cup of tea a day. 얘는 뭐예요? 가주어와 진주어예요. 자, 하루에 커피를 한잔 마시는 것은 it is good. 좋다. 자, 근데 그러면 얘는 동명사 주어를 써서 drinking a cup of coffee a day is good. 괜찮죠? 같은 의미예요. 그죠? 보통 투부정사는 이렇게 가주어로 쓰고 동명사 주어는 가주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Jack started chasing the thief라고 했고요. start 뒤에 chasing to chase가 있어요. 뒤쫓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start는 ing, to 부정사 모두 가능하니까 뜻 변화도 없으니까 얘도 맞네요. 정답은 3번. 자, 11번 보면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용법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 물어봤습니다. 자, 용법 문제, 쓰임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Did you buy the coloring book yesterday? 자, 이거 뭐예요? 자, 우리도 coloring book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뭐 하는 거예요? 색칠하는 책이죠. 뭔가 우리가 색칠할 수 있게끔 뭐 밑그림이 약간 그려져 있고 우리는 색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색칠을 하는 책. 색칠하는 책. 우리는 색칠하는 책이라고 하는데 책이 색칠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색칠을 하기 위한 목적의 책이네요. 색칠하기 책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동명사죠. 그렇죠? 현재 분사 아닙니다. 그렇죠? Book for coloring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I was enjoying learning how to bake an apple pie 라고 했어요. 자, 나는 was enjoying. 여기서 즐기는 것이었다. 아니죠. 나는 즐기는 것이었다. 아니고, 과거 진행형입니다. 나는 즐기고 있는 중이었다. 뭘요? 배우는 걸. 애플파이를 굽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즐기는 중이었다니까 얘는 뭐예요? 현재 분사, 진행형에 쓰인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I was disappointed. 얘는 뭐예요? 나는 실망을 한 거네요. 그죠? 과거 분사예요. 그죠? 과거 분사. 자, 나는 실망했어요. 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내가 매직쇼를 볼 수가 없어서. 자, 그 다음, she touched the burning candle이에요. 자, 건드렸어요. 터치했어요. 그쵸? 타고 있는 초인 거죠. 자, burning이라고 했으니까
초가 타들어가고 있는 능동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burning candle. 얘는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는요. reading many books is예요. 그죠? 동명사 주어이고 그래서 단수 동사를 썼습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동명사로 지금 주어 자리에 온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모두 다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럼 같은 것을 잘 짝지어 놓은 것은 3번이 되겠죠? 현재 분사끼리 짝지었고요. 동명사끼리 만약에 A, E가

맞나요? 상자는 부서져 있는 거네요. 과거 분사 하나니까 명사 앞에 너무나 잘 왔습니다. 이 문장 완벽해요. 그쵸? 그 다음, she made a freezing yogurt. 자, 그녀가 얼어있는 요거트를 만든 거예요. 요거트를 얼려가지고, 그쵸? 그러면 요거트 입장에서는 얼려진 거죠. freezing이 아니라 frozen, PP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Sally saw the artist. 셀리는 그 아티스트가, 그 예술가가 painted the bridge? 다리를 칠하고 있는 거죠.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능동이니까 페인팅이 되어야겠고요. 자, 그다음 the river was shone이에요. 자, 얘는요. 강이 빛났다. 달빛으로.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근데 shine이라는 동사는요.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 was shown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우리 자동사는 BPP 이렇게 수동의 형태로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쓸수 없고요. 그다음 the movie about Helen Keller. Helen Keller에 관한 그 영화는 뭐 했다? 영화가 감동을 받은 건 아니죠. 감동을 주는 거죠. 그렇죠? 터칭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것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3번은 반대로 물어봤어요. 어색한 것은 골라보겠습니다. 자, playing the piano in a big concert hall이에요. 주어가 뭐예요? 동명사입니다. 큰 콘서트 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동명사니까 뭐예요? 단수란 말이에요. has been my goal. 내 꿈이었다. 내 목표였다. 자, do you mind opening? mind ing 괜찮나요? 그쵸. 저를 위해서 창문 열어주는 게 꺼려지실까요? 결국 창문 열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을 좀 정중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mind ing? 괜찮죠? 그 다음, Kevin is not used to speaking. be used to ing. 뭐뭐한데 익숙하다 부정형은 저 비동사 뒤에 not 쓰는 거라고 했었죠. Kevin이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괜찮죠? 그 다음에 I couldn't help ing. cannot help ing. 뭐예요?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거니까 없었다겠죠. 자, 마지막 방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잘 쓰여 있고요. 자, Mary practiced not falling. practice ing고요. 이 동명사 앞에 부정어 not 쓰는 거 맞죠? 그래서 Mary는 자전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앉는 것을 연습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잘 쓰여 있고 1번만 틀렸으므로 정답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14번은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 바르게 짝지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등산 가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봤습니다. I'm trying 하고 뭐가 오는데 우리 try 뒤에는 to 부정사 ing가 다올수 있으나 뜻이 다르죠. 여기 보니까 자, if anyone can go with me. 나랑 뭔가 누군가가 나랑 갈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같이 갈 사람 없나? 그죠? 그래서 try 뒤에 to find가 오는 것이 적절하겠고요. I'm sorry. 나 미안해. I'm busy.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하느라 바쁘다? 그러면 moving이 되겠네요. 내가 이번 주에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느라 바빠. 이렇게 하면서 I'm sorry for making you가 왔어요. for ing 맞죠? 전치사 뒤에 네가 뭐뭐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you가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disappointed가 되겠습니다. 너를 실망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랬더니 괜찮아. 다른 사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정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15번은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 몇 개가 어색하냐 찾아볼게요. 자, Don't be afraid of diving in the sea. 이건 어때요? 자, be afraid of ing. 전치사 뒤에 ing죠? 괜찮아요. 그쵸? 바다에서 다이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잘 쓰여 있고요. 그 다음 How about jogging?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건 어때? 괜찮죠? jogging. ing 형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조깅하는 게 어때? 이고요. 그 다음, I wore shoes. 나는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making of rubber. 고무로 만들어진 신발이겠죠. 그렇죠? 신발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made가

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분사. 그 다음, he was confused. 그는 혼란스러웠어요. confuse가 혼란스럽게 만들다인데 혼란스러운 거니까 괜찮죠.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by her mistake. 그녀의 실수에 혼란스러웠다. 괜찮네요. 그럼 어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 16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어요. 자, 셀리에 의해 만들어진 그 장갑은 아름답다예요. 자, 그 장갑은 the gloves예요. 근데 셀리에 의해 만들어진 이렇게 되는 거죠? were beautiful.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셀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PP made가 되겠죠? So the gloves made by Sally 이게 주어가 되고요. were beautiful.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17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자, 그 외국인은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일단 주어는 그 외국인은 뭐예요? The foreigner.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예요? Have trouble ing예요. 근데 겪었다네요. 그럼 뭐예요? Had trouble ing. using이 되는 거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을요? 젓가락을, chopsticks를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에서 20번에 밑줄 친 동명사의 용법이 무엇인지, 무슨 용법인지를 찾아야 하네요. 한번 볼게요. 18번은 he is worried about. 그는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네요? 뭐에 대해서? catching a cold. 감기에 걸리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about, 전치사,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은요, he is enjoying drinking. enjoy, ing. enjoy, ing 했어. 얘는 뭐예요? 동사의 목적어를 우리가 붙여서 외운 거죠. 그래서 그는 drinking a glass of wine을 즐기는 거네요.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즐기고 있다. 이니까 얘는 동사의 목적어로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은요, drinking warm water. 얘는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주어. 얘가 동사죠. helps you get better. 네가 더 낫게 도와줄 거다. 도와준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rinking 주어니까 A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에서 23번은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치는 문제입니다. 이게 서답형에서 좀 단답 문제로 이런 유형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 시험에서도. 자, 21번은 don't forget finishing이에요. forget, ing. 얘는 어떨 때 쓰여요? 했던 걸 잊을 때. 자, 그러면 너의 숙제를 끝마쳤던 것을 잊지 마? 내일까지? 아니죠. 내일까지 끝마치는 것을 잊지 마겠죠? 그래서 finishing이 아니라 to finish, forget to 부정사로 바꿔주어야 하고요. 그다음 22번, building a hospital are one of his dreams. 병원을 짓는 것이 그의 꿈중 하나다. 이런 뜻인데 뭐가 잘못됐죠? 병원을 짓는 것, 동명사 괜찮아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하더라. 그래서 are이 아니라 is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23번에 you can earn money. 너는 돈을 벌수 있다. I read books to old people. 의미는 뭐예요? 저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줘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럴 때는 저 by, ing를 써서 뭐뭐 함으로써가 되어야 합니다. by가 전치사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가 올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read를 reading이라는 동명사로 고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에서 25번 역시 어색한 부분을 고치는데 얘는 완전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네요. 24번은 it is no use ing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죠? 자, it is no use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이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it is no use talking about it to talk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그 다음 25번은요, I'm used to live in the rural area 라고 했습니다. 자, be used to ing입니다. 그쵸?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얘가 가끔 I'm used, 뭐, I'm은 아니더라도 be used to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 경우를 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답을 고칠게요. I'm used to living in the rural area.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be used 하면 사용되다.

우리 수동태로 쓸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to를 쓴다? 마치 stop과 to를 끊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사용되다란 뜻이에요. 그쵸? 근데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 stop to도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e used to 뒤에 ing가 오는 게 맞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ing가 오는 이 익숙하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뜻이 있고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의미라면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관용 표현이 아니라 stop to처럼 한번 끊어줘야 되는구나. 이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6번에 문장을 지시대로 바꾸라고 했네요. 자, 이것을 동명사의 의문문으로 바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동명사 어딨죠? 수잔의 골의 목표는 is holding,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만의 전시회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의문문으로 바꿉니다. 어떻게요? 자, 주어동사 자리 바꾸면 되죠. Is Susan's goal? 이렇게 바꾸면 끝이죠. 나머지 그대로 써주고 물음표 잊지 마시고요. 얘는 결국 비동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으니까 그냥 비동사 의문문 고치듯이 고치면 됩니다. 자, 27번에서 28번에 다음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어요. 자, 보니까 27번은 I look forward. 자, look forward 나온다? 바로 이어져야죠. 뭐예요? Look forward to ing가 되겠죠? 자, 여기는 see가 왔으니까 어떻게 고쳐요? to sing. 자, 여기는 얘가 정체가 뭐다? 그쵸?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 동명사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뜻은 매우 기대한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내일 그녀를 보는 게 매우 기대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28번에 빈칸 me가 왔어요. My dog ran to me. 내 개가 나에게 달려왔어요. 그럼 뭘까요? 나를 보다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나를 보고 나에게 달려온 건데, 자, 우리가 배운 표현들 중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렇죠. 개가 나를 보자마자 나에게 달려왔다. 내 개니까. 그쵸?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뭐예요? on ing 또는 upon ing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on ing 하면 뭐뭐 하자마자 우리 전치사 또 by ing는 뭐였어요? 뭐뭐 함으로써. 그죠? 이두 가지 관용 표현 나왔던 거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29에서 30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시오라는 표현입니다. 문제입니다. 자, 일단 조건이 동사 regret 써야 되고요. 이 목적어를 문장의 의미에 맞게 사용할 것. 이거 무슨 말이에요? regret은 to도 있고 ing도 있어요. to 부정사 ing 다 되는데 뜻이 달랐죠. 그죠?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인 거고 얘는 뭐뭐 한걸 후회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단어 수 7개 좋습니다. 자, 나는 너에게 이 뉴스를 말하게 되어 유감이다예요. 자, 그럼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뭐예요? regret to 부정사입니다. 그죠? 자, 그럼 나는 주어 유감이다 regret 현재로 쓰면 되겠네요. 그럼 뭐 하게 되어? 말하게 되어 유감이에요. 그러면 to 부정사는 to tell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this news예요. 그쵸? this news. 근데 너에게예요. 자, 그러면 너에게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우리 단어 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I regret to tell. 이미 네 개죠. 그리고 두 개예요. this news. 그러면 너에게를 you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쓰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I regret to tell you this news. 자,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순으로 단어 수를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번은요, 현재 분사 진행과 과거 분사 수동의 형태를 사용할 것. 즉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다 써야 하고요. 이런 단어를 활용하고 8단어. 자, 필요하면 축약형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그 농부가 키운 포도를 먹고 있다예요. 자, 나는 먹고 있다 뭐예요? I am eating 또는 줄이면 I'm eating 두 글자로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농부가 키운 포도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먹고 있다 해서 현재 분사 썼네요. 진행? 그죠? 그럼 수동이 남았는데, 과거 분사가 남았는데, 농부가 키운 포도, 농부가 키우는 건 능동이에요. 근데 과거 분사를 써야 해요. 수동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를 먹고 있는데 어떤 포도? 자, 영어식으로, 수동으로 하면 키워진 포도가 되겠죠. 그 농부에 의해서. 자, 그래서 단어 수를 맞추려면 축약형 써야 되고요. I'm eating the grapes. 나는 포도를 먹고 있어요. 어떤 포도? 그 농부에 의해 키워진 포도.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썼지만 우리 영작은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워크북 문제도 모두 풀이해봤습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동명사 분사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챕터에서 새로운 문법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34번째 시간이고 국어 작품을 즐겨 다는 그 다섯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문제 풀어봤죠.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뒤를 이어서 1회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보고요. 2회 문제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또 착착착 해결해 볼 겁니다. 자, 오늘은요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와야 됩니다. 좋아요. 준비됐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단원 이름이 뭐예요? 즐겨요죠, 즐겨요. 뭐를? 작품을 즐겨요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나 이야기를 읽을 때나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이왕이면 즐기면서 보자고요. 어떻게 즐기나요? 아,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장면, 어떤 표현이 인상 깊은지 나에게 인상적인 부분도 찾아보고요. 또 우리 이번 단원에서 비유적 표현 배웠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어디에 비유적 표현이 쓰였는지 찾아보면서 마치 숨바꼭질 놀이하는 것처럼 찾으면서 읽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작품을 즐겨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우리 옆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이미 우리 이번 단원에서 보았지만 지금은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인상적인 부분, 비유적 표현 이런 부분들 잘 찾아보자고요. 즐기면서 말입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아,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늘 주몽의 재주를 시기하던 태자 대소가 어느 날 아버지 금화왕에게 말했습니다. 주몽은 본디 사람의 기운을 타고 태어난 놈이 아닙니다. 일찌감치 그를 없애지 않으면 기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죽이기에는 주몽의 재주가 너무 아깝고 살려두자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고민하던 왕은 주몽에게 말 먹이는 천한일, 지위가 낮은 일을 시켰습니다. 왜냐? 천한일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천해지게 되지. 그러면 큰일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기에는 이 주몽이 가진 재주가 너무 아까웠고 그렇다고 두자니 이 태자가 말했던 것처럼 두려우니까 그래서 천한일을 시키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말 먹이는 일을 하게 된 주몽은 이런 생각을 알아차렸대요. 그리고 언젠가 떠날 때를 대비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말을 골라 일부러 먹이를 조금씩 주었고 그 말은 점점 야위어 갔대요. 어느 날 왕이 마구간에 왔다가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을 보고는 말했대요. 마른 말인데 마른 말이고요. 마른 말을 바로 나뭇가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 이렇게 말입니다. 이번엔 나글이에요. 자, 나글은 나는 해못의 아들이며 물의 신 하백의 외손이다. 주몽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화를 피해 도망갔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따라왔으니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수없이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샥 떠오르더니 몸을 이어 강 건너편까지 물고기 다리를 만들었대요.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이죠. 고맙다. 주몽이랭은 자라와 물고기들을 밟으며 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자라와 물고기는 순식간에 슉 흩어진 겁니다. 이 뒤쫓아온 태자 대소의 무리는 유유히 달리는 주몽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인상 깊은 장면을 고를 때 저는 이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자 대소가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이 굉장히 통쾌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유까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아요. 졸본주에 이른 주몽은 그곳을 니은으로 정하고 나라를 열었습니다.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 일단 비류수 상류에 초막을 짓고 풀로 막 지은 집,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이야기를 담은 신화입니다. 신화는요, 신이나 신과 가까운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들이 많아요. 실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신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자라와 물고기가 다리를 촥 만들어주고 추락 흩어지는 건 신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죠. 자, 나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이 글의 종류를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신화, 설명문, 논설문, 기사문, 역사일기. 설명문은요, 설명하는 글,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지요. 주장, 근거를 펼치며 주장하는 글입니다. 자, 기사문, 역사일기 중에서 바로 이 글의 종류는 방금 이야기했던 신화입니다.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입니다. 주몽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는데요.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고요. 금화왕이 견제했습니다. 맞습니다. 금화왕이 두려우니까 천한 일을 시키고 막 그랬죠. 3번. 태자 대소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떻게든 막 없애려고 하고 뒤쫓아오고 막 그랬죠. 4번. 말 먹이는 일을 하며 자책한 것이 아니라 왕의 의중을 눈치채고 나중을 도모했죠. 따라서 자책이란 말 틀렸습니다. 5번. 대소의 무리가 따라올 때 강을 건너는데 실패하지 않았죠. 자라와 물고기의 도움으로 강을 척척척척 건넜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18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낱말이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 묻고 있는데, 자, 기역은 여기고 니은은 여기입니다. 일찌감치 글을 없애지 않으면 무엇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갈등, 후환, 전쟁 중에 바로 후환, 그러니까 어떤 일로 말미암아 뒤에 있을 근심 걱정을 후환이라고 하는데요. 일찌감치 글을 없애지 않으면 뭔가 나중에 어떤 재앙, 걱정이 뒤따를까봐 두렵다라고 지금 이 태자 대소가 주몽을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후환이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이고요. 다음은 니은인데요. 졸본주에 이른 주몽은 그곳을 니은으로 정했대요. 니은은 선택지를 보니까 도읍, 중심지, 국경선 중에 하나겠는데 다시 보면 앞뒤를 잘 보세요. 졸본주라는 지역에 이르러 주몽은 그곳을 니은으로 정하고 나라를 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낱말은 도읍, 중심지, 국경선 중에서 무엇으로 정했냐면 한 나라의 수도, 도읍으로 정했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따라서 기역은 후환이고 니은은 도읍이기 때문에 선택지 2번이 정답이겠네. 따라서 18번 문제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9번입니다. 글가에서 찾을 수 있는 비유적 표현으로 알맞은 걸 묻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나왔습니다. 이번 단원의 주인공이죠. 비유적 표현은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사물이나 현상을 비슷한 점을 가진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바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뭐 A는

B다. B 같은 A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가장 좋은 말, 2번. 말 먹이는 천한 일이라고 했는데, 말은 말인데 가장 좋은 말이에요. 이건 그냥 말이 어떠하다를 표현한 거지, 빗대어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또 역시 말 먹이는 천한 일, 그러니까 말 먹이는 천한 일이라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진 않았죠. 그런데 3번 보세요. 말은 말인데 비쩍 말랐고요. 이 말은 말을 다른 대상인 나뭇가지에 빗대어서 나뭇가지 같이 빗대어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이라고 비유적 표현으로 쓰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말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역시 말이 지금 어떠한지 상태를 표현하는 말일 뿐이고요. 5번은 늘 주몽의 재주를 시기하던 태자대소예요. 그러니까 태자대소가 그냥 주몽의 재주를 시기했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이지 역시 비유적 표현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유적 표현이 무엇인지만 알면 쉽게 고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A라는 대상이 있으면 전혀 다른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B라는 다른 대상이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나뭇가지, 그러니까 비적 마른 말이 이렇게 앙상한 나뭇가지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말과 나뭇가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 이렇게 말입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단원정리평가 1회 마지막 문제이기도 한데요. 보죠. 가를 비유적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네요. 자, 가는 여기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라와 물고기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비유적 표현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1번, 도토리만한 자라와 물고기. 2번, 초승달 같은 자라와 물고기. 초승달은요, 다른 달인데, 마치 이 눈썹 모양처럼 한쪽으로 기운 달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비유적 표현을 이용했죠. 그냥 한쪽으로 기운 달이라고 하는 것보다 눈썹 모양처럼 한쪽으로 기운 달이라고 하면 조금 더, 머릿속에 그 장면이 잘 떠오르는 것처럼 비유적 표현은 이렇게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해주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런데 어울리나요? 초승달 같은 3번, 개미떼 같은 자라와 물고기. 4번, 유리구슬 밟으면 이렇게 부서지겠네. 5번, 산신령처럼 영험, 그러니까 이 기묘하고 신비한 자라와 물고기, 뭐가 어울리나요? 수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막 몰려들고 있는 거니까 바로 까맣게 몰려든 개미떼 같은 자라와 물고기가 이 장면에 조금 더 어울릴 겁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이라고 잘 보고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정리평가 1회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은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도 풀어봐야 되니까 자, 바로 한번 출발해보죠. 자, 2회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시입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부터 한번 보죠.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시이기도 한데요. 자, 보니까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정벌레 같은 이라는 비유적 표현 딱 딱지가 생겼어. 딱지를 딱정벌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이연, 살살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뭐가? 딱지가. 그런데 이 딱지를 내 살갗을 꽉 물고 있는 뭘로? 딱정벌레처럼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재미있는 시입니다. 자, 다음은 나시입니다. 이 시도 우리 많이 봤죠?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내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리는 양팔 저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시인데요.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 빵한 조각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하고, 한쪽으로 기운다라는 표현을 이기기도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한다. 뭐가 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운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칭찬 들어서.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 저울을 거둔다. 왜? 내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내 마음이 잠을 잘 때는 이제 평온해진다. 양팔 저울을 거둔다라고 또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자, 1번은 기역니은과 같은 표현을 무슨 표현이라고 하는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아주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면요, 보통 선생님들이 앞쪽에 쉬운 문제를 배치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에 쉬운 계산 문제를 배치하거든요. 만약에 국어 시험을 쳤는데 또는 단원 평가를 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 친구들이 꼭 맞춰야 됩니다.

제발 맞춰주세요 하는 문제를 틀리면 억울하겠죠. 자, 이 표현은 바로 우리 배운 것처럼 비유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비유적 표현이라고 적어주고요. 다시 한번더 비유적 표현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비슷한 점을 가진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표현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한다는 것도 한번더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입니다. 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는 문제인데요. 자, 모두입니다. 1번. 시 가는 딱정벌레를 잡았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겠죠. 실제 딱정벌레를 잡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딱지를, 내 몸에 생긴 딱지를 딱정벌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알맞지 않습니다. 알맞은 것에라고 했습니다. 2번. 시 나는 양파의 저울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잘 표현한 시입니다. 맞아요. 2번 동그라미 하고요. 3번. 시 가와 나둘다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었다. 그래요. 시 가도 딱지를 딱정벌레, 나는 내 마음을 양파의 저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둘다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었습니다. 3번도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 나를 읽은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선생님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내 마음이 양팔저울이 아니라 바람개비 같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왜? 왜 바람개비 같은데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칭찬을 들으면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바람개비로 표현해봤어요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죠. 자, 우리 친구들도 시를 읽으면서 만약에 비유적 표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작품을 즐기는 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시를 쓴 글쓴이라면 나는 이 대상을 어떤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을까? 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 가는 딱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시 가를 쓴 사람이라면 딱지를 딱정벌레가 아니라 어디에 빗댈 수 있을까? 또 나는 내 마음을 양팔저울이 아니라 어디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 시를 쓴다면 어떻게 비유적 표현을 쓸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시를 읽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작품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3번 문제 보죠. 자, 시 가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 느낌 알맞게 말한 친구 묻고 있습니다. 자, 새우와 선화 현정이가 있는데 새우부터 보죠. 딱지를 딱정벌레 같다고 표현한 점이 재미있었어. 그래요. 딱정벌레 같은 딱지 재미있어. 좋아요. 선화, 건드려도 떨어지지 않는 딱정벌레가 있다니 신기해. 이게 아니잖아요. 실제 딱정벌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정, 어렸을 때 가족과 캠핑 가서 딱정벌레를 채집했던 게 떠올라. 역시 실제 딱정벌레가 아니라 단지 딱지를 딱정벌레 빗대어 표현하는 것일 뿐인데 이 선호와 현정이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새호라고 골라주면 되겠고요. 경험을 떠올린다면 딱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시니까 이런 건 좋아요. 만약에 내가 캠핑 가서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딱지가 생겼던 경험이 떠올랐어.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딱정벌레를 떠올리는 건좀 무리가 있네요. 정답은 새우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4번입니다. 시 나에서 내 마음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쇼라고 했는데요. 1번, 욕심이 많다. 2번, 친구가 질투, 시샘하길 잘한다. 친구를. 3번,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변한다. 양팔저울이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우는 것처럼 나도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기운다, 변한다, 맞습니다. 4번,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할때 기쁘다. 웬 실험? 저울이 나왔다고 실험? 아니죠. 빗대어 표현한 것뿐입니다. 내 마음을 저울에. 5번,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차분해진다. 그러니까 거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두 가지, 3번과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5번이에요. 디귿의 의미로 알맞은 건 묻고 있습니다. 디귿은 여기 있죠.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한다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긴다라는 표현은 진짜 막 이겼다! 이게 아니라 저울이 이렇게 무거운 쪽으로 찌익 기울잖아요? 이거를 이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또, 내 마음을 칭찬을 들었을 때 내가 막 기쁘고 행복한 것을 저울이 기우는 것처럼 이긴다라고 이렇게 또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칭찬의 힘은 크다.
2번,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3번, 친구를 칭찬하려면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4번, 누군가 칭찬.

나를 칭찬해주면 행복하기도 하다. 5번, 칭찬은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한마디 하는 것이 좋다. 와, 5번 선택지는요, 정답을 떠나서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바로 내가 칭찬을 들으면 행복하기도 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4번,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행복하기도 하다. 이 뜻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으로 4번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우리 풀어볼까요? 6번부터 8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시가 등장했는데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시를 보죠. 올해 읽어봤던 풀잎과 바람이라는 시입니다. 자, 1년부터 볼까요? 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줄 아는 풀잎처럼.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 좋아. 해질 때, 헤어질 때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풀잎이 바람하고 막 엉켰다가 요렇게 막또 풀려졌다가 엉켰다가 풀려졌다가 이것을 친구랑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어디다가 풀잎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풀잎 같은 친구라고 비유적 표현이 쓰였네요. 자, 2연입니다.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친구는 친구인데 무슨 같은? 바람 같은 친구 좋아라고 역시 비유적 표현이고요. 풀잎같이 헤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는 바람처럼 바람 같은 친구 좋아. 그러니까 헤어졌다가 바람이랑 이렇게 막 얼싸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헤어졌다가 얼싸안는 바람처럼 바람 같은 친구 좋아라고 친구를 바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6번. 그래서 시에서 좋은 친구를 무엇에 빗대고 있냐면 바로 풀잎과 바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풀잎, 바람 두 가지 모두 적어주면 좋겠네요. 자, 이 시를 읽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이 시를 쓴 사람이라면 나는 친구를 풀잎과 바람이 아니라 어디에 빗대어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이죠. 작품을 즐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7번입니다. 기억과 같은 표현이 쓰인 문장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기억, 바람 같은 친구입니다. 비유적 표현이죠. 같은이라는 연결어를 썼습니다. 바람 같은 친구 이렇게요. 물론 친구는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혀 다른 두 대상을 비슷한 점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1번부터 볼까요? 팡팡 터지는 벚꽃입니다. 그냥 벚꽃이 어떠하다라는 걸 표현한 것뿐입니다. 2번, 보슬보슬 내리는 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가 어떻게 내린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3번, 반짝반짝한 고양이의 눈동자. 역시 이 고양이의 눈동자가 지금 어떠하다라는 걸 반짝반짝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뭐 다른 대상을 가지고 오진 않았죠. 자, 4번. 나를 바라봐주는 해바라기 같은 친구라고 있습니다. 친구는 친구인데요. 해바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해바라기는요, 태양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바라기의 특성을 가지고 와서 항상 나를 바라봐주는 모습이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비슷해. 그래서 친구는 친구인데 해바라기 같은 친구라고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활용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창문을 깨뜨릴 듯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 폭풍우는 폭풍우인데요. 지금 어떻게 몰아치는지 그냥 표현한 것뿐이에요. 어떠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비유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폭탄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라고 했다면 폭풍우와 폭탄의 비슷한 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긴장감, 그 비슷한 점을 이용해서 폭탄같이 몰아치는 폭풍우라고 했다면 그건 비유적 표현이 맞겠죠. 하지만 여기서는요, 그냥 창문을 깨뜨릴 듯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어 라고 어떠하다라고 표현한 것뿐이기 때문에 5번은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나를 바라봐주는 해바라기 같은 친구라고 해서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7번에 중요 표시가 붙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어떤 것인지 알고요. 뭐뭐 같은, 뭐뭐처럼 또는 뭐 친구는 바람이다처럼 A는 B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대상을 가지고 와서 비슷한 점을 찾아 빗대어 표현한 비유적 표현의 의미 다시 한번 더잘 되새기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시를 읽고 느낀 점 알맞게 말하는 친구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네, 재범인부터 볼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편안한 친구였는지 생각해 보게 돼. 자, 그러니까 지금 풀잎 같은 친구, 바람 같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누구에게 풀잎 같은 친구였나? 나는 누구에게 바람 같은 친구였나라고 되돌아볼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지훈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시험을 잘 봐야겠다. 좋은 생각인데요. 갑자기 알맞지 않고요. 경우 친구를 이끄는 리더십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돼. 지금 막 친구를 이끌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만나면 얼싸안고 헤어졌다가 또 풀잎처럼 또 엉켰다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리더십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말하는 친구는 바로 재범이기 때문에 정답 재범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9번과 10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보죠.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비유적 표현을 이용해서 시를 쓰는 방법 배웠는데요. 크게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계획하기, 시 쓰기, 그리고 또 공유하기가 있었죠. 자, 먼저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시로 쓸 대상, 소나기, 특징, 갑자기 내려요. 비유할 대상은 기역. 그리고 비슷한 점은 갑자기 쏟아지며 주변을 흠뻑 적시는 것이 비슷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래요. 소나기는 하늘에서 터진 커다란 기역이다처럼 말입니다. 자, 기역의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낱말 뭘까요? 여기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말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하늘에서 터진, 위에서 터진 커다란 기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슷한 점을 보세요. 갑자기 쏟아지며 주변을 흠뻑 적시는 것이 비슷해요. 이런 특징을 가진 것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고양이, 잠꼬대, 물풍선, 장대비, 개나리 중에서 갑자기 쏟아지며 주변을 흠뻑 적시는 건 뭐예요? 갑자기 탁 터지면서 적시는 거. 그래요. 물풍선이죠. 물풍선은요, 갑자기 팍 터지면서 주변을 흠뻑 적시잖아요. 그래서 소나기는 하늘에서 터진 커다란 물풍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릴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선택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해 시를 쓰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봤던 9번 문제 참고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우리도 이렇게 직접 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죠. 자, 표를 보니까 시로 쓸 대상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고요. 자, 대상의 특징 나와 있고, 비유할 대상, 대상 사이의 비슷한 점,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를 쓸때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비유적 표현을 떠올려 보자라는 것인데요. 자, 스마트폰입니다. 특징은 뭐예요? 자, 물론 이 답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스마트폰의 특징은,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명령으로 촥 찾을 수 있다. 이것이 특징이야 라고 떠올려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 말고 다른 특징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많은 정보를 한 번의 명령으로, 뭐 말로 또는 한 번의 터치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비유할 대상은요, 뭘로 할까 하다가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다가는 요술주머니 이렇게 비유할 대상 떠올려 봤고요. 비슷한 점은 바로 요술주머니 스마트폰 모두 뭐든지 찾을 수 있다가 비슷해요. 뭐든지 찾을 수 있다. 우리 만화 중에 이런 만화 있잖아요. 요만한 주머니인데 그 주머니 안에 막 꺼내면 막 이만한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요술 주머니 뭐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비슷한 점.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 표현 써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뭐든지 찾을 수 있는 요술주머니이다. 이렇게 요술주머니이다. 이렇게 선생님은요, 비유적 표현 활용해 봤습니다.

0: 맞습니다. 또는 요술주머니 같은 재미있는 스마트폰 이렇게 적어도 좋고요. 또는 우리 친구들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문제, 10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표현을 이용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비유적 표현, 우리 방금 봤던 이런 비유적 표현을 이용해서 나만의 짧은 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방금 봤던 그 문제를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또 다른 대상을 가지고 와서 비유적 표현을 이용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멋진 나만의 짧은 시를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가 등장할지 많은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 정리 평가 이외의 문제와 서술형 문제까지 샥샥 모두 풀어볼 테니까요. 마저 풀어오는 거 잊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우리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국어 1단원의 내용을 만나봤죠?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단원을 만나게 됩니다. 맞아요. 바로 2단원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2단원 바르게 고쳤어요. 자, 여러분, 2단원 바르게 고쳤어요에서는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감상문을 살펴볼 거예요. 감상문을 살펴보고 감상문을 써보기까지 할 건데요. 자, 이렇게 감상문을 쓸 때 그냥 한 번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고쳐쓰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 좋은 글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 방법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단원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보고요. 그 다음 단원평가 1회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볼게요. 먼저 핵심 정리 시작합니다.

이 단원 핵심 정리입니다. 바르게 고쳐 써요. 개념 1. 영화 감상문에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하기.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하기? 다시 한번 살펴보기네요. 먼저, 제목에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제목과 글의 내용은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 제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좋은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글의 중심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났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영화 감상문에서 글의 중심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났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고요. 그 다음 영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느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감상문이잖아요, 감상문. 감상문이면 당연히 나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야죠. 그냥 줄거리만 써놓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좋은 감상문은 아닙니다. 개념 2. 띄어쓰기의 유의해 문장을 고쳐쓰기. 자, 띄어쓰기에 조심하면서 문장을 고쳐 쓰는 건데요. 자, 우리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자, 우리 연필 한 개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한 띄우고 개 이렇게 써줘야 하는 거예요. 자, 수를 나타내는 말, 그다음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 사이는 이렇게 띄어 졌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만 원, 돈이죠. 만원할 때에도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다음과 같이 띄어서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은 띄어 쓰는 겁니다. 자,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은 띄어 쓰는 겁니다.

쓰이는 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찬성 대 성대 반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해주고 있죠. 이럴 때에는 대를 기준으로 양쪽을 한 칸씩 띄어서 써주어야 알맞은 띄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또는 남자 및 여자 이런 식으로 쓸 때에도 및 이것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 한 칸씩을 띄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띄어쓰기 위에서 문장을 고쳐 쓰는 방법 두 가지예요. 그다음 개념 3번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고쳐 쓰기입니다. 자, 쓰고 나서 또 고쳐 쓴대요. 자, 여러분, 아주 어른들도요. 글을 한 번에 완벽한 글을 마음에 들게 잘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유명한 작가들도요. 한 번에 그 글을 완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글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한번 쓰고 나서 다시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쳐 쓰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고쳐 쓰세요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그대로 써놓았던 것을 그냥 예쁜 글씨로 다시 써요. 그런데 고쳐 쓰기는요, 다시 쓰기가 아닙니다. 고쳐 쓰기는 더 나은 글을 쓰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글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자,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고쳐 쓰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인상 깊은 장면을 생각하며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감상문을 쓸 준비를 합니다. 자, 먼저 준비를 한대요. 그 다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서 영화 감상문을 쓴대요. 자, 준비하고 그 다음 썼어요. 그 다음,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고쳐 씁니다. 자, 고쳐 쓰는데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이래요. 자, 전체적으로 글을 한번 보고, 문단 단위로 보고, 그 다음 문장 단위로 다시 한번 보면서 고쳐 쓰는 거죠. 고쳐 쓴 영화 감상문을 모든 친구들과 돌려 읽습니다. 자, 그래요. 공유하기까지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고쳐 쓰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영화 감상문에 쓸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에 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때 영화 감상문에 들어가면 좋을 내용, 바로 영화의 줄거리. 이것을 간단히 소개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풍부하게 쓰는 것이 좋은 영화 감상문을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념 4.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방법 알아보기입니다.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씁니다. 제목은 진짜 진짜 중요해요. 제목은요, 내가 쓴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을 골라 골라 골라 골라 보는 사람이 흥미를 딱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과 문장으로 글을 씁니다. 아, 당연하죠.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 맞춤법에 맞고 간결한 문장으로 씁니다. 자, 여러분, 간결하다는 건 뭐예요?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말만 딱딱 넣는 것. 이것이 바로 간결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말을 너무 장황하게 길게 쓰지 말고 짧고 간결하게 쓰는 거예요. 쓴 글을 다시 읽으며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 글을 고쳤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서 다시 고쳐 쓰는 건데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그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흐름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워야 아주 좋은 글이에요. 개념 5.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설명하는 글쓰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매체가 있죠. 뭐, 영상 매체도 있고, 뭐, 인터넷 매체도 있고, 인쇄 매체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쓸 때에는요, 설명하는 글이니까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 정한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조사해요. 그 다음, 그 내용을 정리하죠. 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조직할 건데요. 글의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저음, 가운데, 끝으로 조직을 해줍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글을 쓴다면 완성이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쓸때 그림, 사진, 영상과 같은 자료를 활용한다면 내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고 사진, 영상 같은 것들은요,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내용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거든요. 알겠죠? 개념 6입니다. 바로 자신이 쓴글 점검하기입니다. 글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내가 글을 다시 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 세 가지 단계로 보는 거예요. 먼저 글 수준입니다. 글 수준은요, 제목에 글의 중심 생각을 잘 드러냈는지 살펴봅니다. 제목이랑 글의 내용이 관련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그 다음,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썼는지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 글의 주제와 잘 맞고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로 글 수준의 점검입니다. 그 다음, 문단 수준이에요. 문단의 중심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냈는지, 또이 뒷받침 문장 가운데서 불필요한 문장이 없게 썼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죠. 자,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났는지, 또 이걸 뒷받침하는 문장도 어울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문장 수준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이 알맞게 썼는지, 한 문장을 너무 길게 쓰지는 않았는지,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했는지 등을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글들을 점검하고 또 나아가서 이 글을 공유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반영해 보면서 내 글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정리해 보았는데 어떤가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또 만점한 국어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잘 되었죠? 이제 간단하게 확인 문제 볼게요. 1번입니다. 영화 감상문에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보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줄거리를 길게 썼는지 살펴본다. 자, 길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줄거리는요, 필요한 내용만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게 좋아요. 2번, 서론, 본론, 결론 부분으로 나누어 썼는지 살펴본다. 자, 영화 감상문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서론, 본론, 결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또 느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 살펴본다. 그렇죠. 영화 감상문이잖아요. 감상.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좋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보기에 밑줄 그은 부분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내 동생의 나이는 8살이다. 자, 이것을 나타내는 말과 이것을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쓴다. 자, 8살.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서 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8살. 제대로 띄어썼네요. 바로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쓴다 라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알맞게 띄어쓴 문장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띄어쓰기 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그는 감독 겸 배우 역할을 맡았다. 감독 겸 배우. 자, 이렇게 이어주거나 또는 나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띄어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잘쓴 거예요. 이번에는 2번 볼게요. 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작품의 전시 및 판매를 한다. 전시 및 판매를 한다라고 했는데 나열하거나 이어주고 있는데 어때요? 다 붙여서 썼죠? 네, 맞아요. 이렇게 붙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맞게 띄어쓰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4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종류의 글에 들어갈 내용인지 쓰시오. 영화를 보게 된 동기나 까닭. 영상의 구도에 대한 설명, 인상 깊은 장면, 그리고 생각이나 느낀 점. 자, 이것이 들어가는 글, 어떤 글일까요? 그렇죠. 영화를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화. 그 다음, 영화를 본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 생각이나 느낀 점을 썼어요. 그렇다면 영화 감상문이죠. 영화 감상문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5번, 영화 감상문에 쓰는 과정을 떠올리며 괄호 안에 초성을 보고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영화 감상문에 쓸 준비를 할 때에는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며 이것을 정리하고 영화가 전하고 싶은 주제를 생각하여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이것을 정리한다. 자,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면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그렇죠. 지읒, 기역, 리을이니까 바로 줄거리가 되겠네요. 줄거리는요, 바로 영화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쓴 것이에요. 바로 줄거리. 영화가 전하고 싶은 주제를 생각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무엇을 정리해요? 그렇죠. 바로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생각. 6번. 다음은 영화 감상문을 고쳐 쓰는 방법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잘 쓰여 있는지 살펴봐야 해. 그렇죠. 문장 수준인 거죠. 문장 수준. 그 다음, 준입니다. 영화에 대한 소개나 내용이 잘 담겨 있는지 점검해야 돼. 자, 영화에 대한 소개나 내용이 잘 담겨 있는지 점검하는 건 어느 수준에서 점검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글 수준에서 점검하는 거죠. 따라서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쓴다라고 했으니까 강유가 알맞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네요. 8번,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설명하는 글을 쓸때 그림이나 사진, 영상을 활용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림이나 사진, 영상을 활용하면 그렇죠. 바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9번. 조사한 내용을 참고해 설명하는 글을 조직할 때 다음 역할을 하는 부분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것은 처음, 가운데, 끝 중에서 무엇일까요? 그렇죠. 마무리하여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끝에 해당을 하는 거죠. 정답은 바로 다가 되는 거예요. 10번. 다음은 자신이 쓴 글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으면 좋은 점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 글이 어떻게 전달 또는 모방되는지 파악해 볼수 있다. 자,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으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 글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글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확인 문제까지 만나보았어요. 이번에는 단원 확인 평가, 단원 평가 1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단원 평가 1에도 역시 10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들은 친구 사이에서 겪는 고민을 그린 작품이다. 선은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던 중 전학 온 지아와 가까워져 단짝이 되었고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낸다. 하지만 개학 후 지아는 자신이 따돌림을 당할까봐 두려워 선에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나, 영화를 보며 나는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했다. 그리고 나도 선처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도 친구를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선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할 것이고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라, 선은 지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방학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지아의 생일을 알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준비한 선물을 다시 집으로 들고 온 선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뻔했다. 자, 영화 감상문이었죠?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쓴 거예요. 1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선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윤서.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어. 네, 그런가요? 맞아요. 우리 선은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욱, 새로 전학을 와서 친구들과 친해졌어. 그런가요? 아니죠. 새롭게 전학 온 사람은 바로 지아였어요. 나연, 운동회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아니죠.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바로 윤서가 되는 겁니다. 2번. 글 가에서 지아가 선을 멀리하게 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지아가 선이랑 여름방학에 재밌게 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공부를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아니죠. 선을 그냥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가 전학을 왔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신을 따돌린 선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에? 선은 지아를 따돌리지 않았어요. 5번. 자기도 선처럼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왠지 선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도 선처럼 따돌림을 당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걱정되었던 거죠. 그래서 선을 멀리하게 된 까닭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3번. 글 가에서 나를 흐름에 알맞게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문단

문단이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좀 섞여 있었어요. 자, 글의 순서에 맞게 우리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가나 다라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가는 영화 우리들의 주된 내용과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고요. 나는 영화를 보고 느낀 점, 자신의 다짐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는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고요. 라는 영화의 초반 내용, 그러니까 줄거리였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먼저 주된 내용과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영화의 초반 내용. 초반 내용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 다음 인상 깊었던 내용이 그 다음으로 나오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자신의 다짐을 써준다면 아주 좋겠네요. 그럼 순서대로 써본다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가라, 다, 나.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글 나에서 다음의 뜻으로 쓰인 낱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나 인상이 지워지지 않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것,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글을 보니까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이것이 어떤 느낌이나 인상이 지워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낱말을 찾아서 써라. 바로 인상적이라고 쓰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찾아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써줘야 합니다. 인상적 이렇게 써주세요. 5번. 기억에서 리을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봐야 돼요. 각각의 글에서 불필요하거나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이 있다면 찾아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만 모두 모아서 기억에서 리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어. 그러던 중 전학온 지아와 가까워져 단짝이 되었고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낸다. 자, 이 문단에서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아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죠? 니은,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여러분, 글 나를 보면요. 원래는 친구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글 다를 보면요.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라는 이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글 다에서는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선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자,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 아니죠. 친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친구를 배려하고 있는 거니까 이 설명도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릴, 선은 지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방학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자, 그렇죠. 이런 내용 문단에 잘 어울립니다. 불필요하거나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은요? 그렇죠. 바로 니은 그리고 디귿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6번에서 8번입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명, 두 명, 세 명. 500원, 1000원.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다음과 같이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서 써야 하고요. 교사 및 학생, 찬성 대 반대, 아침 겸 점심.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도 역시 띄어서 써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에 유의하면서 여러분도 문장을 써보세요. 6번. 다음에서 띄어쓰기가 알맞은 문장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띄어쓰기 잘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10시이다. 자, 수를 나타내는 말, 단위를 나타내는 말잘 띄어서 썼죠? 나는 올해 13살이 되었다. 자,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띄어쓰지 않았어요. 그러니 잘못됐죠? 버스비가 200원 인상되었다. 수를 나타내는 말, 단위를 나타내는 말 띄어쓰지 않았네요. 잘못 썼죠? 이번 체육대회에서 청군 대 백군으로 축구를 한다. 자, 이렇게 이어주거나 나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띄어 써준다고 했죠? 알맞게 잘 썼습니다. 띄어쓰기가 알맞은 문장을 골라라. 그렇다면 가, 그리고 라를 골라서 써준다면 정답이 되겠죠. 7번입니다. 다음 문장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까닭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볼게요, 먼저. 동생에게 사탕 5개를 나누어 주었다. 자, 다섯 개.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쓰였는데 이 사이를 띄워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잘못된 까닭을 써라.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그렇죠.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를 띄어 쓰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하죠? 이건 예를 들어서 쓴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를 뭐 띄어 쓰지 않았다. 띄어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썼다면 모두 다 정답이에요. 8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띄어 쓰기에 알맞게 고쳐 쓰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는 강남경 체육관이다. 자, 하나도 안 띄어 썼어요. 그냥 싹 붙여서 써버렸네요. 그러면 띄어 쓰기에 알맞게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하면 먼저 띄우고요. 강당 띄우고 겸 띄우고 체육관이다 라고 써줘야겠죠. 이어주거나 나여라는 말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띄어 써주는 거예요. 여기 여 라고 써있네요. 그럼 이어서 기는 띄우고 강당 띄우고 겸 띄우고 체육관이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마지막 이렇게 마침표까지 써주면 아주 잘쓴 겁니다. 9번에서 10번이에요.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우리 점검 질문인데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우리 글쓰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자, 제목에 글의 내용을 잘 드러냈나요? 글의 중심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냈나요?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나요? 글 수준에서 하는 점검 질문이죠. 문단의 중심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냈나요? 뒷받침 문장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문장이 없게 썼나요? 문단 수준에서 점검하는 거고요. 또 기억, 하나는 몰라요.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했나요? 이건 바로 문장 수준에서 점검하는 질문이 되겠죠. 9번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 표가 필요한 단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느 단계에서 이 표가 필요할까요? 영화 감상문을 고쳐쓰기. 그렇죠. 고쳐쓰기 할때 바로 이런 표가 필요하죠. 점검하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써보는 겁니다. 영화 감상문을 쓸 준비하기 알맞지 않고요.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영화 감상하기? 감상하기 단계에는 필요 없죠. 그다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 영화 감상문 쓰기? 감상문 쓰기 단계는 아닙니다. 고쳐 쓴 영화 감상문을 모든 친구들과 돌려읽기에서 필요한가요? 아니죠. 우리 고쳐 쓰기 단계에서 필요한 표였죠? 그래서 이 표가 필요한 단계는 바로 1번 영화 감상문을 고쳐 쓰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0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여러분, 기억 어디에 있었나요? 맞아요. 우리 문장 수준에서의 점검 질문이었죠. 문장 수준에서 글을 점검할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조금 전에는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나?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그 윗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영화에 줄거리 위주로 쓰여졌나요? 자, 줄거리를 점검하는 것은 문장 수준에서 점검하는 것 아니죠. 나, 주어, 목적어, 서술의 호응이 맞게 썼나요? 그렇죠. 그 각각의 문장이 주어, 목적어, 서술의 호응이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문장 수준에서 우리 고쳐 쓰는 단계가 되겠죠. 다, 뒷받침 문장이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나요? 자, 이것은 문단 수준에서 글을 점검할 때 필요한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써라. 그럼 무엇을 써야 하나요? 그렇죠. 바로 나라고 써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고쳐쓰기는요,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요. 다시 한번 내가 글을 점검해 보면서 나의 글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고쳐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고쳐쓰기 단원이 아니라도 여러분 뭐 일기를 쓰거나 또는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도 꼭 이렇게 점검하는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쳐 써보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단원 평가 우리 1회 문제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 평가, 단단 퀴즈. 글 수준에서 고쳤을 때에는 이것의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점검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국어 2단원의 내용으로 만날 거예요. 국어 단원평가 2단원 2회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했었나요? 그래요.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해결해 봤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 7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 만점한 국어 2학년 1학기 북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때요? 조금 더 집중해줘야겠죠?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한 나라로 떠나볼게요. 7번부터 10번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이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너랑 만나기로 했다. 신발끈도 못 묶고 달려나갔다. 건널목에서 우리 마주쳤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내가 빙긋 웃자, 너도 빙긋. 고개를 까딱하자, 너도 까딱. 팔을 휘휘 흔들자, 너도 휘휘. 폴짝폴짝 뛰자, 너도 뛴다. 빨간불이 막아도 너랑 나랑 마주보며 너랑 나랑 신호 중. 여러분, 이 시의 제목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두 글자인데 정답은 바로 신호입니다. 신호라는 시였어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 작품들을 감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시는요,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시를 감상하는 방법, 그냥 눈으로 읽어도 좋지만,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 읽을 수도 있어요. 큰 소리로 소리 내어 읽는 것,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낭, 낭송. 그래요. 바로 낭송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를 낭송할 수 있어요. 주고받으며 시를 낭송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낭송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를 읽어보는 방법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7번이에요. 나와 너가 마주친 장소는 어디인가요? 라고 합니다. 나와 너는 어디에서 마주쳤나요? 우리 시를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랑 만나기로 했어요. 신발끈도 못 묶고 달려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건널목에서 우리 마주쳤다라고 하네요. 건널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널목은요, 도로가 교차하는 곳 또는 건너다니게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마주친 장소 학교인가요? 아니요, 학교 아니었죠. 운동장이었나요? 운동장이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문구점이었나요? 문구점이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죠? 4번, 건널목? 그래요,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마주친 곳은 바로 건널목이었어요.

있어요. 도로가 교차하는 곳 또는 건너다니게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차역인가요? 기차역에서 마주쳤다는 얘기는 없고요. 정답은 바로 4번 건널목이 됩니다. 선생님, 저 건널목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건널목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 횡단보도처럼 이렇게 건너게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건널목이에요. 또는 기차가 지나다니는 기찻길 있죠. 이쪽에서 저쪽, 우리가 이걸 건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건널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두 친구 사이에는 거리가 조금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이해가 조금 더잘될 거예요. 8번,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을 볼게요. 신발끈도 못 묶고 달려나갔다. 우리가 신발을 신으려고 한다면 신발끈을 잘 묶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신발끈도 못 묶고 달려나갔대요. 왜 달려나갔을까요? 마음이 급해요. 얼른 만나고 싶어서, 얼른 보고 싶어서 달려나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끈도 못 묶고, 신발끈 묶을 시간이 없어 하면서 달려나갔을까요?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하죠. 1번, 나의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여유로운 마음이었다면 신발끈 꽉 묶고 달려나가지 않고 느릿느릿 느긋하게 갔을 거예요. 2번. 긴장되어 떨리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라서 우리가 신발끈을 안 묶고 뛰어나갔을까요? 이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억울하고 속상한 것은 이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죠? 친구를 만나기로 한 상황이니까요. 4번.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그래요. 바로 정답 여기 있죠. 얼마나 빨리 만나고 싶었으면 신발끈도 묶지 않고 달려 나갔겠어요. 정답은 4번이죠. 5번, 답답해서 화가 나는 마음? 답답해서 화가 나는데 달려 나갈까요? 어울리지 않죠? 나의 마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 라고 한다면 4번,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9번이에요.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쓰세요 라고 합니다. 다음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설명을 읽어봐야겠죠. 작은 것이 자꾸 세차고 가볍게 튀어 뛰어 오르는 모양. 작은 것이 자꾸 뛰어 오른대요. 와, 뛰어 오른다. 작은 것. 마치 개구리 같이, 그리고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작은 것이 가볍게 뛰어 오른대요. 우리 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너랑 나랑 만나기로 했다. 쭉쭉쭉쭉 어울리는 말 없고. 빙긋웃자? 어때요? 빙긋은 가볍게 뛰어오르는 모양과 어울리나요? 아니요. 빙긋은 가볍게 웃는 모양과 어울리죠. 고개를 까딱하자. 까딱이 어울리나요? 까딱은 고개를 위아래로 한번 움직이는 것. 이것을 까딱이라고 하죠. 그러니 어울리지 않습니다. 팔을 휘휘 흔들자. 휘휘. 휘휘는 뭔가 휘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과는 어울리지 않죠? 폴짝폴짝 어때요? 그래요. 아주 잘 어울리죠. 폴짝폴짝이 바로 작은 것이 자꾸 가볍게 뛰어오르는 모양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폴짝, 폴짝이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폴짝, 폴짝. 그 다음 10번 문제예요. 이 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쓰세요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작품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답을 잘쓸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낀 것,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적어주면 모두 다 정답이 됩니다. 아래 도움말도 볼게요. 친한 친구와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시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호를 주고받을 때 어떤 느낌일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의 생각, 느낌을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시를 보니까 친구 둘이서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신호를 주고받으니 재미있어 보여. 그래서 나도 친한 친구와 신호를 만들어 주고받고 싶어. 주고받아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답을 써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 느낌을 정리해서 한번 잘 써보세요. 다음 11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형극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을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인형극 속에 있는 인물의 마음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요? 인형극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인물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야 해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어떤 상황이지? 이걸 먼저 살펴야 하고요.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을 찾아봅니다. 행동, 그리고 말을 잘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 인형극의 특징. 목소리의 크기, 그리고 말의 빠르기가 어떠한지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한다면 인물의 마음을 잘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두 친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연재,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펴봐야 해.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은수, 인물의 이름을 잘 살펴봐야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 여러분, 이름만 보고 나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그런 친구? 아마 없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름을 보니까요. 흥부는요, 이름만 봐도 착할 것 같고요. 놀부는 이름만 봐도 욕심이 많을 것 같아요. 라온이는 이름만 봐도 제리를 도와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의 이름을 살펴봐도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는 없다. 알맞지? 않습니다.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이름? 연재의 이름을 써주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모두 잘 썼죠? 12번부터 15번은 여기 있는 이 장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형극 중에서도 인형의 조명을 비추어서 그 그림자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을 바로 그림자 인형극이라고 해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 그림자 인형극 만나봤죠? 그림자 인형극의 제목도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해와 달이 된 온우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니까 1, 2, 3, 4. 순서대로 그림이 잘 놓여져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림이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처음부터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이 어떤 순서로 다시 놓여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옛날에 온우이가 살았어요. 엄마와 함께 또리 그리고 순이가 있었는데요. 집에서 엄마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가십니다. 나 지금 잔칫집에 떡을 팔러 갈 건데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온다면 문을 절대 열어주면 안 돼, 얘들아. 그래야 안전한 거야.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두 온우이는 그래, 우리 둘이 잘 집을 지키고 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잔칫집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엄마는 호랑이를 만나서 고개에서 그냥 잡아먹혀 버렸어요. 그 다음 호랑이는 온우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오는데요. 이 호랑이가 엄마인 척, 나 엄마야, 문 열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봤을 때 호랑이의 발과 긴 꼬리를 본 온우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 다음 뒷문으로 도망치죠. 도망친 다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 호랑이한테는 발에 기름칠하고 올라왔지 라고 꾀를 내서 둘러댑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못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도끼를 찍고 호랑이가 올라오려고 해요.
무서우니까 온우이가 하늘에다 대고,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를 살리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빕니다. 하늘에서

도화줄이 내려와요. 이걸 잡고 온우이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문제도 잘풀수 있을 거예요. 12번. 호랑이가 엄마인 척 온우이를 찾아온 장면에 번호를 쓰세요. 호랑이가 엄마인 척 하고 찾아온 장면 어디일까요? 1번은 나무 위에 온우이가 올라가 있고 호랑이가 어흥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장면. 2번은 호랑이가 어흥 하고 엄마를 위협하고 있는 장면. 곧 잡아먹힐 것 같죠? 3번은 온우이가 있는 집에 호랑이가 찾아온 장면. 4번은 엄마가 떠난 집에 온우이가 집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엄마인 척 온우이를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몇 번인가요? 바로 3번이 되겠죠. 3번 호랑이가 온우이들에게 가서 나 엄마야, 문 열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을 확 열면 호랑이가 온우이를 잡아먹어버리겠죠? 13번이에요. 장면 3에서 온우이의 마음을 알맞게 짐작한 것을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장면 3은 이 장면인데요. 호랑이가 온우이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엄마인 척 하면서 와서 문 열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온우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문틈을 이렇게 쓱 보니까 발이 엄마 발이 아니에요. 엄마 손이 아니에요. 호랑이의 발처럼 난 털이 복실복실 나고 무서운 발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쓱 보니까 긴 호랑이의 꼬리가 보여요. 어떻게 문 밖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1번, 반가웠을까요? 아니요, 무서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반가울 리 없겠죠. 2번, 기대되고 설렜을 것입니다. 호랑이가 날 먹겠구나. 너무 설레. 그랬을까요? 아니요. 설렜을 리 없습니다. 3번. 놀랍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서웠겠죠. 아니,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호랑이가 지금 나를 당장에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아, 얼마나 아플까? 놀랍고 무서웠을 거예요. 따라서 온우이의 마음을 알맞게 짐작한 것을 고르라면 3번을 골라서 동그라미를 해줘야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4번 중요한 문제예요. 장면 1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온우이의 말과 행동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을 보세요. 나무 위에 온우이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어흥 하면서 나무를 막 올라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 온우이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펴며 저희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행동을 보고 온우이의 마음 짐작할 수 있나요? 온우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뭔가 다급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곧 있으면 호랑이가 나를 쫓아 올라오겠네. 다급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그 다음 급해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보기를 볼게요. 느긋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호랑이가 지금 쫓아오려고 하는데 느긋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없었을 거예요. 고맙고 뿌듯한 마음? 고맙고 뿌듯한 마음? 누구에게? 아직 고맙고 뿌듯한 마음이 들기에는 일러요. 아마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온 상황이라면 하늘에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죠? 3번,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 그렇죠. 바로 여기 있네요. 지금 당장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다급하고 간절하죠. 간절하다는 건 아주 매우 깊게 바란다는 거예요. 진짜 간절하게 바란다는 건 정말로 정말로 원한다는 거죠. 4번 호랑이를 속이려는 마음? 아니요. 이미 속이려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이 앞에서 발에 기름 바르고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이미 했거든요. 5번 온우이를 속이려는 마음? 아, 온우이가 온우이를 속이려는 마음이 들었을 리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3번,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정답 잘 찾아보세요.

15번.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알맞게 번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순서대로 다시 한번 그림을 배열한다면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엄마가 떡을 팔러 가시고 오누이 둘만 집에 남아있는 장면, 바로 4번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일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고개를 넘어오다가 엄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어요. 두 번째, 2번이 두 번째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 호랑이는 엄마를 잡아먹고 나서 오누이도 잡아먹으려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엄마인 척 흉내를 내는데요. 오누이가 알고 도망치게 됩니다. 나무 위로 도망쳐서 하늘에다가 이렇게 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1번이 가장 마지막 상황이 됩니다.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알맞게 번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4, 2, 3, 1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됩니다. 16번부터 20번 문제는 여기 있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먼저 글1 읽어볼 거예요. 자, 어떤 글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는 의 좋은 형제라는 인형극의 내용이었죠. 아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별을 잘 베면 되지요? 그랬더니 형이, 그래, 올해도 농사가 잘 됐구나. 다치지 않도록 해라. 아우가, 예, 낫을 찾으며, 옳지, 잘 되게 생겼다. 형이 별을 베면서 이렇게 말해요. 으차! 그랬더니 아우가, 으잇! 별을 베려고 애를 쓰면서, 으라차차! 그 다음엔 형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 낫을, 밑에다가 바짝 대고 별을 베며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겨야지. 그랬더니 아우가 아하, 밑동에 대고요. 어디? 앞으로.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래요. 의 좋은 형제에서 형이 아우에게 벼 베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인형극을 잘 살펴보고 여러 가지 문제도 풀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16번 문제예요. 글 1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알죠? 1번, 형과 아우는 별을 베고 있습니다. 어때요? 맞아요. 정답이네요. 정답이 1번부터 나왔어요. 자, 별을 베고 있었어요. 별을 어떻게 베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2번, 형과 아우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농사가 잘 되지 않았나요? 아니죠. 올해도 농사가 잘 되었구나. 라고 형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알맞지 않다. 3번. 형과 아우는 볕단이 누구에게 더 많이 필요할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내용 나와 있지 않았어요. 알맞은 것을 찾아라. 1번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기억에서 느껴지는 형의 마음을 알맞게 짐작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 먼저 봐야겠죠. 기억 어디 있었나? 바로 여기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만으로 형의 마음을 알수 없다면 그 앞뒷 부분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볼게.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 낫을 밑에다가 바짝 대고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겨야지. 자,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자, 뭐 하는 거야? 물어봤으니까 뭔가 아우가 하는 행동이 뭔가 답답한가 봐요. 아,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틀렸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형의 마음을 알맞게 짐작한 것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미안한 마음일 것입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미안한 마음이랑은 관련이 없죠. 2번,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우가 별을 제대로 베지 못하니까 뭔가 답답해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고마운 마음일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아우의 행동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고마운 마음 아니죠. 4번, 아우가 부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5번,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 은혜를 갚는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형의 마음을 알맞게 짐작한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럴

0: 때는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른쪽에다 표시를 하면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보면 돼요. 어려우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다시 한번 살펴봐도 됩니다. 자, 다음이에요. 이번에는 글 2를 살펴볼 거예요. 자, 형이, 어허, 내가 분명히 볕단들을 옮겨갔는데? 아우가, 그거 참, 아, 왜 그대로 있지? 이상하네. 저, 형님, 응? 별일 없으십니까? 나 아무 일 없다. 이상하다. 내가 볕단을 갖다 드렸는데. 자,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지난 밤에 아우는 형네 집에다가 형에게 볕단을 옮겨갔고, 그 다음 형은 아우한테 볕단을 옮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다. 볕단을 옮겨갔는데 왜 그대로 있지? 어리둥절한 상황인 거예요. 자, 18번. 니은의 가장 잘 어울리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니은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랑 여기에 있었어요. 자, 형과 아우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볕단들을 옮겨갔는데. 그거 참, 아, 왜 그대로 있지? 어리둥절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리둥절하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좀 뭔가 이상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행동할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자, 고개를 끄덕이는 거 뭔가 공감이 될 때, 아니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 고개를 끄덕이죠? 어울리는 행동 어울리지 않고요. 2번, 큰 소리로 웃으며? 큰 소리로 웃으면서, 내가 분명히 볕단들을 옮겨갔는데? 재미있는 상황은 아니죠?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렇죠. 고개를 갸우뚱하는 건 뭔가 어리둥절하고 이해가 가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때 고개를 갸우뚱하잖아요. 자, 3번이 어울리는 거죠. 다음 19번 문제도 볼게요. 글 2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자, 글 2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짐작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수아. 서로를 위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것을 보니 우애가 그러니까 둘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좋다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런가요? 그렇죠. 형과 아우가 서로를 생각하는 걸 보니까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알수 있었죠. 해찬, 자기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것을 보니 형과 아우는 이기적인 것 같아. 자, 형과 아우가 자기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자기 것을 더 나누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해찬이가 짐작한 것은 잘못 짐작한 것이죠. 제대로 말한 친구의 이름은 바로 수아가 되겠구나. 수아.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번 서술형 문제예요. 글 2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하는 말을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고 또는 인형극을 보고 나서 어떤 인물에게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인형극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에는요, 제일 첫 번째로 인형극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인물을 먼저 떠올립니다. 자, 어떤 장면에서 어떤 인물에게 내 생각이나 느낌을 전할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기억에 남는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도 있고, 또는 본받고 싶은 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칭찬하고 싶은 점, 아니면 내가 충고하고 싶은 점을 떠올려서 적어 보아도 좋아요. 그 다음, 생각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글로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의좋은 형제에 있는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에게 우리가 생각과 느낌을 전해 볼까요? 자, 선생님은요, 아오에게 이런 글을 전해보고 싶어요. 자, 아우가 형에게 볕단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아우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형님, 별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사실은 자신이 볕단을 옮겨놓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 행동을 했는데 마치 본인은 아무것도 안한척 하는 것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볕단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형에게 별일 없냐고 묻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다라는 표현까지 넣어서 전하는 말을 써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잘 썼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만점왕 나라를 안내할 만점왕 퀴즈 풀어보면 좋겠죠? 배우 대신 인형을 등장시켜 전개하는 연극. 이것을 우리는 이응, 히읗, 기역. 이렇게 부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1: 정답을 아는 친구.

또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단원 확인 평가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투 실전책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로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사회 시간에도 아주 재미있는 사회 개념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우리 지난 사회 시간에는요,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 산업화의 발달 과정을 공부했죠. 그리고 그 발달 과정에 따라 우리의 생활 모습이 변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변화했는지, 주거 환경 문제, 그리고 또 교통 문제, 통신 문제, 그리고 대중 문화로 나누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는. 그런데 친구들, 동전의 양면처럼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산업화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도시 문제 공부를 해 볼게요. 자, 도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설명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 부족,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생겼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많이 모였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 근처에 공장들도 많고 사람들이 일할 회사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등장한 주거 형태가 어떤 주거 형태였죠? 맞아요. 아파트. 왜냐하면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살 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살수 있는 아파트 같은 주거 형태가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주택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보다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았던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파트 이야기 했는데요. 이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갈 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주거 형태가 또 등장을 하게 되었냐면, 판자촌, 그리고 달동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 자, 판자촌이라는 것은요, 판잣집이 모여 있는 곳을 판자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판잣집이 무엇이냐? 판자. 이제 이렇게 평평한 판자, 판자로 지은, 임시로 지은 집을 판자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시로 지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달동네, 언덕이나 산 같은 곳에 빽빽히 집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언덕이나 산에 집이 빽빽히 모여 있으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조금 더 가까이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달동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이 부족해졌고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은 판자촌이나 달동네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 문제를 항상 얘기할 때 우리 문제에서 판자촌이나 달동네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통 체증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1990년대부터 자동차를 소유한 가정이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통이 혼잡해지고 교통이 막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차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 주차 문제. 자동차를 가지고 외출을 했어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에 차를 세워두거나 이런 주차 문제도 오늘날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문제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자, 반면 농촌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면 농촌에서는요,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왜? 다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들, 농사일을 할때 정말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쵸? 물론 오늘날에는 기계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에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일을 할 때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일손 부족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농촌에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다 대부분 도시로 가서 이 농촌에는 노인분들, 이제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만 모여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환경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 폐수. 그러니까 우리 산업 발달이 되면서 다양한 공장들을 세웠잖아요. 그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 폐수, 그리고 오염물질, 또 자동차도 가정당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문제. 자, 이런 오염물질이 환경을 오염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도 생기게 되었고요. 또 노동 문제도 있습니다. 자, 노동 문제는요.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경공업에서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친구들? 노동력이었죠. 선생님이 경공업 하면 노동력을 연결해서 기억하라고 할 만큼 경공업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할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하루 24시간인데요. 굉장히 많은 시간 일하고 그에 비해 임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휴일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자, 그렇게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 문제도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애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잠시 후에 소개할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빈부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빈은요, 가난할 빈이에요. 가난할 빈. 자, 그렇다면 부는 무엇일까요, 친구들? 부? 부유할 부예요. 부유할 부. 자, 그래서 우리가 빈부격차라는 말을 해석을 하자면 가난할 빈, 부유할 부, 가난하고 부유한 그 정도가 격차가 점점 커지는 문제를 빈부격차 문제라고 합니다. 설명 읽어볼게요. 경제가 성장되면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돈이 많아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는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다섯 가지의 문제 중에서 노동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 문제. 자,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근무 시간이죠. 그리고 임금, 월급, 그러니까 내가 노동한 대가로 받는 돈, 그리고 휴일, 쉬는 날.

자, 이런 것들을 정해둔 규정이 있었어요. 1960년대에도, 1970년대에도 규정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에 적혀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고, 그것에 비해 임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규정에는 한 달의 휴일을 며칠 보장하라고 적혀 있는데, 휴일을 그만큼 주지 않은 거죠. 계속 일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어요. 자, 특히 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알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전태일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태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1970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어요. 그리고 1970년에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이면 어떤 정부 시절이었을까요? 맞아요.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전태일은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저는 지금 평화시장에서 근무하는 재단사 전태일입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해요. 자, 재단사가 뭡니까? 재단사는요, 우리 옷을 만들 때 옷감이 필요하죠? 그 옷감을 자르는 일을, 재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재단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태일은 어떤 공업, 경공업 공장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태일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몇 시간 일하고 그런데 임금은 이렇게 받고요. 휴일도 보장되지 않아요. 라고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하면서 구체적으로 임금은 어떻게, 그리고 휴일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요구를 합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문제에서 전태일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간혹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 전태일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산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1950년대부터 이 발달 과정을 알아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성장 속에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IM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다가 부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기이죠, 부도니까. 자, 이것은 199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외환이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외환이라는 것은 외국 돈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나 엔화 같은 외국 돈을 외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요. 달러가 바닥이 난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다른 나라와 사고 팔다 보면 이제 외국 돈으로 달러로 그것들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 달러를 줘야 되는데 나라에 달러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지 못한 거죠. 즉, 부도가 난 것입니다. 자, 한번 밑에 설명 읽어볼게요.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외환, 달러의 부족으로 외국에 빌린 돈을 갚지 못했어요. 즉, 국가가 부도가 난 거예요. 이런 위기를 우리는 외환 위기라고 합니다. 자, 1997년에 발생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외환 위기가 발생하자 1997년 정부는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이제 국제기관이 있습니다. 이 IMF에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에 달러를 빌려줬어요. 나중에 갚아라 하면서 빌려줬어요. 그리고 달러를 빌려준과 동시에 이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 기업이 문을 닫아요.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 기업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런 것도 할 수가

특히 이때에 국민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금모으기 운동이란 어떤 거냐면 집에 있는 금 있죠? 그 금을요, 나라를 위해서 낸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 모은 금을 어떻게 했을까요?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이제 빚을 갚은 것이죠. 자, 이렇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세 경제 주체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우리나라는 빠르게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성장 과정 중에 이런 위기가 있었다는 거, IMF 외환위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인데요. 7번입니다. 자, 산업화로 어디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택이 부족해지고 교통이 혼잡해지는 반면, 자, 주택 부족 문제와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인구가 많이 모이면서, 그렇죠, 도시죠. 자, 도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반면에, 자, 어디는 인구가 감소해서 일손이 부족해졌대요. 어디예요? 농촌이죠. 자, 그래서 도시와 농촌은 이렇게 상반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두 번째 중단원의 개념을 전부 공부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중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민주화와 산업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산업화,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한 건데요.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2단원의 핵심 개념들을 떠올리면서 실전 문제 12문제 함께 해결해 볼게요. 자, 그럼 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의 이름을 쓰시오. 자, 우리 민주화 공부하면서 세 가지의 민주화 운동 공부했습니다. 자, 함께 얘기해 볼까요? 순서대로 시작.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자, 그 중에 이것은 어떤 민주화 운동일까요? 자, 일단 사진을 보면 시위에 나선 초등학생들이에요. 오, 이 민주화 운동 때는 초등학생들까지 나와서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부모 형제들에게 총구리를 대지 말라. 총의 앞부분, 우리 부모 형제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현수막이 적혀 있네요. 자, 원인은요, 3.15 부정선거입니다. 3월 15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원인 배경이 되었어요. 자, 과정을 보면 마산에서 김주열 중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위가 더 크게 확산이 되었고, 4월 19일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화 운동을 그렇습니다.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4.19 혁명의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이승만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했던 세 가지의 민주화 운동, 그 배울 때 원인, 배경, 과정, 결과를 반드시 흐름을 따라서 기억하라고 했었죠? 자, 1번은 4.19 혁명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배경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배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인을 물은 거예요. 이 민주화 운동 왜 일어났니? 자, 아래 사진을 보면 전남도청 앞에 모인 시민들이래요. 전남도청. 자, 여기 전남도청에 있는 그 분수대거든요. 여기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면 1980년이라고 그 시기가 적혀 있네요. 자, 1980년에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무엇입니까, 친구들?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일어났었죠? 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5.18 민주화 운동 이전에는 어떤 정부였어요?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가 1979년 부하에 의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을 했죠. 자,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때에 누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뭐를 일으켰어요? 군사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자, 그리고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죠. 이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전두환이 권력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어디에서? 그렇죠. 지금의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제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뭐예요, 친구들? 대통령 직선제는요,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자, 이것은요, 6월 민주항쟁 이후 6.29 민주화 선언이 채택되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거죠. 자, 따라서 이것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봐야 되는 일이죠. 아니고요. 2번, 남북 간의 정전협정이 맺어졌다. 자, 정전협정은 우리가 6.25 전쟁 때 이제 맺은 거잖아요. 1953년에. 그래서 아니겠죠? 자, 그리고 3번,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자, 이한열 하면 어떤 민주화 운동에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이것은 6월 민주항쟁의 과정이에요. 시위를 벌이던 중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이 시위가 더 확산이 된 겁니다. 6월 민주항쟁이 더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일이고요. 4번, 북한의 침입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6.25 전쟁 얘기하는 거죠. 5번, 군인 세력이 권력을 잡고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맞죠? 이게 원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여기서 말하는 군인 세력이란 전두환을 비롯한 젊은 군인들, 신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3번입니다. 두 학생이 설명하고 있는 사건을 쓰시오. 자, 첫 번째.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쵸? 이 군인들이 누구예요? 계엄군이죠. 계엄군. 계엄군은요, 이 계엄령을 이제 실행하는 군대를 계엄군이라고 합니다. 자,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저항하고 다친 사람을 위해 헌혈에 참여하며 어려움을 극복했어. 이렇게 공동체 정신도 발휘를 했죠. 바로 우리가 이번에서 설명한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사건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했어요. 자,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시민들은 이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대통령 직선제 실시를 요구했다. 이거 뭐였어요? 6월 민주항쟁이죠. 자,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고 그것으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설명하는 사건은 뭐예요? 그래요. 6월 민주항쟁 2번. 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도 풀어볼게요. 6.29 민주화 선언.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죠.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달라진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6.29 민주화 선언으로 정말 민주주의가 발달을 했어요. 자, 알맞은 건 정당 활동 불가능해졌나요? 아니죠. 자,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나요? 자, 이거는 언제 발표된 거예요? 1970년대에 발표된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것은요, 언제 일어난 거예요? 6.29 민주화 선언은요. 그렇죠. 우리 6월 민주항쟁, 198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이거 지방자치제 말하는 거죠? 맞고요. 4번, 국회의원들을 통해 대통령 선출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 직선제. 5번,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과 머리를 길게 기른 남성들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것은요, 박정희 정부 때 이제 시민들을 탄압한 방법이었죠?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은 민주화로 달라진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오늘날 시민들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해요. 환경보호단체도 있고, 인권단체, 평화단체가 있어요. 자, 이런 단체를 뭐라고 하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렇죠. 시민, 단체. 자,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을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7번입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1950년대 하면 전쟁 직후입니다. 그쵸? 자, 농업보다 공업의 비중이 높았나요? 아니에요. 이때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여전히 농업의 비중이 높았고,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죠. 전쟁 직후니까. 자, 첨단 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건 훨씬 뒤죠. 아니고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중화학공업이네요. 자, 그렇다면 1970년대, 80년대. 자, 5번.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은 물자를 활용한 산업이 발달했다? 맞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정부가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한 경제 계획이에요. 자, 이거 뭡니까? 그렇죠. 경제 개발 그대로 쓰면 돼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자,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자, 이어서 9번입니다. 다음 중 1970년대, 1980년대에 크게 발달한 산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때는요, 중화학공업 발달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1번, 조선산업. 자, 배 무겁잖아요. 중공업이죠. 자, 자동차도 무거워요. 중공업. 석유화학산업? 화학공업이죠? 중화학공업. 자, 그리고 철강산업? 철강 무겁습니다. 중공업이죠. 자, 항공우주산업은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990년대 이후, 그러니까 2000년대 우리 항공우주산업이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어서 10번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1970년에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만에 갈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2004년에는 무엇이 개통되었죠? 그렇죠. 고속철도 KTX가 개통이 되면서 이제 더 빠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교통의 발달에서 공부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산업화로 달라진 생활 모습을 알맞게 설명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자, 지금 두 친구가 무엇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뭔가를 하고 있네요. 단체 채팅방 확인했어. 동그라미에게서 답장 왔어. 응, 나도 지금 확인했어. 자, 생활 모습? 지금 통신 부분이죠? 자, 가전제품이 가정에 보급된 거 아니고요.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어? 이건 교통 관련이죠? 개인 자동차를 소유한 집이 많아졌어? 이것도 교통. 컬러 텔레비전을 보유한 집이 늘어났어? 지금 컬러 텔레비전에 관한 건 아니고 스마트폰입니다. 자,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친구에게 바로 보낼 수 있어.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산업화의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농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넓은 밭에 언제 다 모종을 심지? 자, 일손이 부족한 문제. 농촌에서 발생하는 문제였죠? 자, 정답은 몇번 나와요? 1번. 일손이 부족해졌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쓰레기 문제가 생겼다. 이건 도시 환경 오염 문제. 젊은 사람이 많아졌다? 아니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건 도시. 주차 공간 부족해진 것도 도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실전 문제 12번까지 함께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997년 외환 부족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국제통화기금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 경제 위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와우.
0: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목요일은 관계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Part 1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스토리가 완결이 되는 건 아닌데, 슬기 씨.
1: 네.
0: 결혼식 했을 때.
1: 아, 배경이 결혼식이군요.
0: 맞아요. 혹시 그, 뭐라 그럴까, 하객들이 많이 오셨나요? 어때요?
1: 하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줄 서서 사진 찍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엄청 고마웠을 것 같아요.
1: 진짜 감사하고.
0: Right.
1: 근데 10년이 지났거든요. 올해가 10주년이에요.
0: Right. Already, huh?
1: 솔직히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누가 왔고 누가 왔는지 기억을 제가 써놓은 데가 있어요.
0: 그럴 수 있을
1: 기억을
0: 것 같아요.
1: 잊지 않기 위해서.
0: 네. 자, 오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1: 당연하죠.
0: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 알고 있던 사람도 그날 또 뭔가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1: 아유, 이해해야죠. 그쵸? 당연히.
0: 네, 그래서 그런 관련돼 있는 내용을 드라마처럼 제가 넣어봤습니다.
1: 네.
0: 여러분 즐기시면 됩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너내 결혼식에 오지? 거의 확신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에게,
1: 네.
0: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뭔가 섭섭함이 좀 묻어있지 않나요? 네, 왠지
1: 그쵸.
0: 상대방이 뭐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한데, 네, 두 번째 미션 문장이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1: 이걸 다 영어로
0: 네,
1: 물어본다는 얘기죠? 와우,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결혼식에 친구가 오는지 영어로 물어보러 한번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짜잔! 너내 결혼식 오지? 내 결혼식에 오지?
3: In English, remember, to
2: Yeah.
3: meet your friend.
2: I know. Can you come to my wedding? Yeah.
3: I was going to, but I can't.
2: 응?
3: I was going to, but I can't.
2: 아니, 뭐든 되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3: In English?
2: 30 years, we are friend, you know.
3: I know, I know. Please don't be upset.
2: 응?
3: I have a good reason.
2: 어떻게 화를 안 내? Don't be upset?
3: I have a good reason.
2: Good reason?
3: I promise. Really good reason.
2: 어떤 reason인데? How reason? Say something. I want to know. Why? Why? Why?
0: 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내 결혼식에 오지?
1: 오.
0: 거의 확신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You are coming to my, right? 오, 맞아. 이렇게 right 넣는 거는 뭔가 확신에 대한 질문. 맞지?
0: 맞지?
1: 예.
0: 확인하는 느낌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이죠.
1: 그쵸. My, 결혼식이니까 my wedding?
0: Okay.
1: wedding 아니면은 married인데 웨딩으로 할게요.
0: 웨딩?
1: 예,
0: 오케이.
1: 웨딩.
0: Alright. 자, 여러분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정답.
1: 오!
0: That's right. 자, wedding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는 wedding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1: 그죠.
0: 그래서 이거는 결혼식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0: 있는데요. 지금 살짝 헷갈릴 수도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품사는 좀 다르게
1: 네.
0: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marriage.
1: marriage.
0: 이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슬기 씨 이거 차이점 아세요?
1: 웨딩은 결혼식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
0: 오케이.
1: 세레머니 이런 거고,
0: 오케이.
1: 메리지는 그냥 결혼이란 의미.
0: Not bad. Not bad, actually. Alright, so wedding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웨딩이에요.
1: 네.
0: 이번에 뭐 웨딩을 올린다, 뭐 작년에 웨딩을 올렸다. 정말 식에 관련돼 있다면은
1: 네.
0: marriage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 아.
0: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marriage가 맞는 단어가 되겠죠.
1: 맞아요. 그래서 왜 결혼 생활에 조금 우울감이 찾아올 때 marriage blue라는 얘기
0: 맞아요.
1: 들어봤어요.
0: 그래서 웨딩이라고 쓰지 않죠.
1: 그쵸,
0: 그렇죠? 근데 야,
1: 맞아요.
0: 결혼식 어떻게 잘 진행됐어? 많이 왔니,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How was your wedding? 이라고 하지 marriage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1: 이해가 쏙
0: 네,
1: 되네요.
0: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상대방한테 혹시나 해서 Are you coming to my wedding? 이 느낌보다는
1: 네.
0: You're coming, right? 이게 너 오지, 오지? 이렇게 확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너안
0: 그렇죠?
1: 오면 진짜 내가 넌 진짜? 약간
0: 그래서
1: 요런 것까지 담겨
0: That's
1: 있어요.
0: right. 그래서 특히나 친한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뭐뭐지, 그렇지? 이거는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1: 네.
0: 확신보다는 확인 정도인데 워낙 친하다 보면 거의 그 말을 함으로써 너 와? 이 느낌이 있죠,
1: 그쵸.
0: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문 쓰고 right?
1: Right?
0: 이러면 확인한다는 느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유가
1: 예.
0: 내 남자 조카가 뭐 EBS 방송국에 놀러 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1: 오.
0: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는 거죠.
1: 응?
0: 그래서 슬기 씨가 너 마유의 조카구나.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오.
0: 그냥 평소문으로 말을 해야죠.
1: You are nephew.
0: You are Mayu's.
1: You are Maya's nephew, right?
0: 그렇죠. Are
1: Uh-huh.
0: you? 이러면 너무 질문인
1: 근데
0: 느낌이에요.
1: 저는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게 You are nephew of Mayu 이러면 어때요?
0: 그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you are
1: 예.
0: a nephew 뭐뭐 the nephew 뭐 이런 거 가능한데 너무 공식적인
1: 아,
0: 느낌이에요.
1: 그래요?
0: 그렇죠? 네. 자, 다음은요.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정비하거나
1: 네.
0: 정비하는 기사님을 mechanic이라고 부릅니다.
1: mechanic.
0: mechanic. mechanic. So, 그는 mechanic이지?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1: He is a mechanic, right?
0: 그죠? He is a mechanic, right? 왜냐면 뭔가를 고쳐 주는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1: 맥가이버의 맥과 같은 돌림인가요?
0: 돌림은 뭔가요?
1: 아니, 맥시 같아가지고.
0: 맥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1: 이거 약간,
0: mechanic, right? 메카닉은
1: 네네네.
0: 정비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right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읽을 때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Hey, you are Mayu's nephew, right?
1: You are Maya's nephew, right?
0: Oh, he is a mechanic, right?
1: He is a mechanic, right?
0: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친구한테 너 와, 그렇잖아. 이런 느낌.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자, 근데 충격입니다.
1: 왜요?
0: 가려고 했는데 나못 가.
1: 오 마이, 오
0: 오
1: 마이.
0: 마이, 오 마이.
1: 너만은 올줄 알았는데. I was going to 가려고 했는데, but I
0: 어디서 끊을까요?
1: 못 가.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딱이네요.
1: I was going to go your wedding. 이게 생략됐나 봐요. But I can't겠네요. 나는 갈수 없어. go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점점점으로 편하게.
0: 오케이. 자, 느낌 잘 봤습니다.
1: 예.
0: So, I was going to, but I can't. 맞죠?
1: 오.
0: can't는 할수 없다죠? 그러니까
1: 네.
0: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뒤에 동사가 와야겠지만, 생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패턴이 있어요. 아, 나뭐 하려고 했는데, 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거예요?
1: Be going to.
0: 응.
1: 못한 거요.
0: 못한 거예요.
1: 예.
0: 네. 자, 여기서 be going to는 be going to 중에서도 비동사를 과거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be
1: 힘든
0: going to를
1: 얘기다.
0: 현재형으로 I am going to 쓰면 나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걔를 하나를 미는 거예요. 시제를.
1: 그 시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네.
0: 달라지죠. 내가 I am going to 하면 난 여기서 이제 할 건데 그거를 뒤로 미루니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못한 느낌.
1: 지난번에 이거랑 했던 비슷한 게 should have pp인가요?
0: 오호호. 나이스. 네, 그것까지 하면 또 헷갈리니까.

0: 그건 또 나올 때 정리해보죠.
1: 네.
0: Alright, so, 아, 비동사를 여기서 주어에 따라 과거형으로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거는 진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So I was going to, 뭐, they were going to.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느낌.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암기해도 되죠.
1: 그요.
0: Right. 제가, 그러니까 슬기 씨가 항상 마음에 놓였던 친구가 있는데, 아,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하는데.
1: 못했어요.
0: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1: 어머머.
0: 그 친구예요.
1: 내가 했어야 되는데.
0: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1: 내가 연락.
0: 뭐라 그래요?
1: 했는데. I was going to call you.
0: 네. 그러면, 억지로 아쉽다라는 느낌처럼 그쵸? 연기를 한번 해줘. 나 전화하려고 했는데.
1: I was going to call you.
0: 거짓말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어.
1: 아.
0: 원래 하려고 했는데 뭔가 컴퍼니 지침이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다.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그렇죠. They are가 아니라 they were going to hire him. But they didn't.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1: 네네.
0: 이렇게. So 비동사 둘 다 과거형으로 썼죠. 그렇죠? Alright. So 이거 하실 때는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억양, 이런 표정 살리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I was going to call you.
1: I was going to call you.
0: They were going to hire him.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자, 여기서 응용 한번 해볼 텐데
1: 네.
0: 질문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실제로는 안 했지만
1: 네.
0: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니? 그럼 you were가 아닐 것 같아요.
1: 전화하려고
0: 했니? 질문이죠.
1: 전화하려고 했지 그렇지 이거예요?
0: 아니요. 했니?
1: 했니?
0: 왜 계속 바꾸려고 하세요? 너
1: 아니 전화... 아까 right이랑 헷갈려갖고
0: 아니요.
1: 아 이게 새로운 거죠 지금?
0: 그렇죠.
1: 그러면 was로 시작해야 돼. were. Were you going to call me?
0: 그렇죠. Hey, were you going to call me?
1: 에헤.
0: No. 아니 뭐 이럴 수 있겠죠. 오케이, so you were going to call me. 그럼 넌 나에게 전화하려고 했어.
1: Yes.
0: 근데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1: 네.
0: 물어보는 거죠. Were you going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치만.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I was going to라고 하는 거, 그렇죠? I was going to가 나왔어요.
1: 네.
0: 여기서는 동사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동사 이하가 생략이 됐잖아요.
1: 예.
0: 내 결혼식 어떻게 오지? 했을 때 그러면 뭐가 생략됐을까요? I
1: was going to
0: come으로 써보세요. 왜냐면 그 친구 그 중심으로 써가지고 come을 한번 써볼게요.
1: I was going to come
0: to가 빠졌죠?
1: 투가 왜 빠졌죠? 여기요. Come to your wedding?
0: 그렇죠.
1: Yes. Wedding, but I can't.
0: 여기요. 뭐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go를 써도 됩니다. I was going to go to your wedding or come to your wedding. 이렇게 하게 되면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못할 것이다 라는
1: 네.
0: 얘기를 하는 거죠.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as going to, but I can't.
1: I was going to, but I can'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약간 아쉬운 거죠.
1: 네. But we've been for 30 years.
0: For 30 years가 뭐예요?
1: 30년 동안.
0: Mm-hmm.
1: 네.
0: 뭐여왔죠?
1: 친구요.
0: We've been, okay.
1: We've been, 그러면 have PP. Have PP. Have PP 동사 원형인가? Have PP. Have been. Have been.
0: PP 끝났어요. Have PP는 끝났죠.
1: Have been ing인가요? Have been. 근데 지내온 거니까는 그냥 여기 명사 한번 써볼게요.
0: 네. 의역을 한 거예요. 네.
1: FRIEND.
0: Okay. Alright. So 결국에는 한국어로는
1: sorry, friends.
0: Okay.
1: Yeah.
0: 친구로 지내왔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직역을 하면 친구여 왔다 이게 더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Okay. 지내왔다 그럼 또 잠깐 지내다가 뭐지?
1: 맞아요.
0: 또 엉뚱한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1: 그러니까 have PP는 이미 have been에서 끝났군요.
0: That's right.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여 왔어
1: 그거는,
0: 이게 맞아요.
1: 예.
0: Okay. So.
1: 오!
0: Perfect. 왜냐면 나 혼자 친구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리고

0: 주어가 심지어 위니까 우리는 친구여 왔다. 네. 자, 근데 이거 뭐 friend는 obviously 친구, right?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have pp를 썼습니다.
1: 네.
0: 제가 요즘에 이제 have pp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순 과거형을 쓰는 거랑 have pp를 쓰는 거는 달라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때 아마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I lost my key. 나 과거의 열쇠 잃어버렸어.
1: 네.
0: 그럼 과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죠. I lost my key. Right?
1: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0: Maybe. 네. Yeah. But I have lost my key. 이러면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lost 된 거기 때문에 못 찾은 겁니다. 100%.
1: 네.
0: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1: 네, 네, 네, 네.
0: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We were friends. 과거의 친구였어, 우리. 근데 지금도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1: 그죠.
0: 여기서는. 근데
1: 아니에요.
0: 여기서는 we have been friends는 뭐예요?
1: 지금까지.
0: 과거의 친구여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도 친구인 상태다. 그래서 계속 친구였다가 되는 거죠.
1: 우정이 깊네요.
0: 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네, 좀 슬픈 문장이죠.
1: 그죠, 그죠, 네. 그죠.
0: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have been까지를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릴게요.
1: 네.
0: So have been 명사 이러면 과거의 명사 한 때만 그랬다가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렇다이기 때문에 명사여 왔다, 뭐 의역을 구제하자면 명사로 지내왔다 이렇게
1: 네.
0: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친구여 왔대요. 근데 수년간, 혹시 수년간이 뭔지 아세요? For 무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For
1: a few years.
0: 오케이. 나쁘진 않은데 예. 그냥 years 쓰시면 돼요.
1: 아, 맞다.
0: 네, 숫자 없이 그냥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
1: 지난번에 그러면, 했던 기억이 나네요.
0: Right?
1: 예.
0: 아니, 근데 계속 아, 맞다, 맞다, 아쉽다 이러면서 계속 뇌에서 자극이 됩니다.
1: 예.
0: 자, 그들은 수년간 친구여 왔어.
1: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웃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 명?
1: 이웃, neighbor.
0: Neighbor, right?
1: Neighbor.
0: 그녀는 내 이웃이여 왔다. 수년간.
1: She has been neighbor.
0: 아, 나의.
1: 아, she has been my neighbor 아하, for years.
0: 그렇죠. 그러니까, so 과거에 한때 내 neighbor였어가 아니라 계속 그래 왔다.
1: 네.
0: 아, 너무 좋습니다. Yes. 이 정도 쓴다면 죄송한데 어디 가서 왕초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1: 아, 진짜.
0: 나 좀 영어 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1: 안 되는데 말씀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0: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1: 네.
0: 될 겁니다.
1: 예.
0: 자, 읽어볼게요.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1: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0: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0: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우린 친구여 왔다.
1: 네.
0: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전에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에 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e go way back.
1: 오.
0: 자, 이거는 우리는 한참 go back 돌아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아, 우리 알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어.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이것도 가능한데 얘도 알아두면 진짜 얘는 원어뮤직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We go way back.
1: We go way
0: 뭐 예를 들어 we go way back to high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네, 이거 지금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나 너무 서운하다.
1: 못 온다니.
0: 30년 알고 지냈는데 못 온다고?
1: 아하.
0: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그러네요.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뭔가 하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입으로 넘어갑니다.
1: 예?
0: 아, 기분 상하지 마.
1: 아.
0: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1: 오. 이유는 to be continued.
0: 그렇죠.
1: Please don't be upset. 화내지 말아줘, 제발.
0: 제발.
1: I have a good, 나는 좋은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갖고 있어. 그러면 이유에 해당하는 reason. I have a good reason.
0: 오케이. Okay. 자, R-E-A-S-O-N, U라는 단어 썼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Hey,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yeah.
1: Yes.
0: 이유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Please don't be upset. 뭐 이제는 upset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렇죠? Angry보다는 좀 약한 느낌.
1: 네.
0: 기분 상한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자, 보세요. upset이 여기서 동사로 썼어요?
1: 아니요. 형용사.
0: 그렇죠.
1: 네.
0: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 be upset이니까요.
0: 그렇죠. 그럼 형용사는요, 상태를 나타내고 걔는 비동사랑 같이 써줘야 됩니다. So, I am upset이지. I upset. 좀 어색해요.
1: 네.
0: 형용사로 썼을 때. Alright. So, 여기 비동사를 섞어서
1: 예.
0: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0: 형용사하게 행동하지 마라.
1: 네.
0: 혹은 뭐 그런 느낌을 받지 마라라고 얘기를 할 때,
1: Don't be
0: don't be 형용사.
1: 형용사.
0: Again, 형용사는 비동사 없으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Don't
1: 네.
0: 형용사 이러면 이상해요. 그죠? Hey, don't upset. No, no, no. Don't be upset. 뭐 그렇게 하지 마, 뭐 굴지 마, 뭐 말하지 마 이런 느낌인데, 자, 형용사 중에 민망해하는, 민망함을 느끼는이라는 형용사 아시는 거 있어요?
1: Shame은 아니잖아요.
0: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슈퍼맨 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1: 미끄러졌어.
0: 너무 창피해요.
1: Shame인데.
0: 아, shame 말고
1: 부끄러워.
0: E로 시작합니다.
1: You're embarrassed.
0: Yes.
1: 아.
0: 자, 그러면은 아야 민망해하지 마. 다 그런 실수하지 뭐. 이러면서 민망해하지 마.
1: Don't be embarrassed.
0: 그렇죠. Don't embarrassed가 아니라 don't be embarrassed.
1: Embarrassed.
0: Okay? 자, how about this? 무례한 거를 뭐라고 할까요? 남한테 무례한 거.
1: Rude.
0: Rude, rude.
1: Yes.
0: 그래서 에이,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왜 이래요, 이거? 이러면서.
1: Hey, don't be rude.
0: Don't be rude. Okay, 이거는 아이한테도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1: 맞아요.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거, 아, 얘가 형용사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얘는 비동사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 요거 낭독할 때 이렇게 강세를
1: Embarrassed.
0: 찍어주세요.
1: 네.
0: Embarrassed. 읽어볼게요. Hey, don't be embarrassed.
1: Don't be embarrassed.
0: Don't be rude.
1: Don't be rude.
0: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upset 하지 말라면서 나 이유 좋은 거 있다. 자,
1: 아하.
0: 읽어볼게요.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Very good.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네,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내 결혼식에 오지? 확인하는 느낌.
1: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오케이.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2: I was going to, but I can't. I was going to, but I can't.
0: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2: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Ne, 네,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평소문을 쓰고 right? 확인하는 그런 느낌. 이병작 가볼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실감나게 연기해 주세요.
1: 네.
0: 자, 첫 번째는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는 mechanic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정비사지? 그는 정비사야. 그렇지?
1: He is a mechanic, right?
0: 그렇죠. He is a mechanic, right? 이런 식으로. 내가 마유의 조카지? 그렇지. 남자 조카를 한번 써볼게요.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There you go. You are Mayu's nephew, right? 만약에 여자 조카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1: Niece.
0: Ooh, nice. Niece는 여자 조카입니다. 자, 너 내 결혼식에 오지? 그렇지?
1: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Okay.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is a mechanic, right? You are Mayu's nephew,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Alright, 두 번째는요?

0: have been 명사.
1: 아우.
0: 과거에 그렇게 시작한 건 인정.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렇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자, 제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우린 친구여 왔잖아.
1: But we've been friends
0: 30년
1: for
0: 동안.
1: 30 years.
0: 그렇죠.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너무 섭섭해. 자, 이번에는요. 걔네는, 그들은 수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친구들이어 왔다. 수년간.
1: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0: For years. 저는 for years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for years 억양을 많이 좀뭐 추천드릴게요.
1: For years.
0: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요. 그녀는, 오케이, 그녀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내 이웃으로 지내왔어요. 한마디로 그녀는 내 이웃이어 왔다. 수년간.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0: 오, 훨씬 느낌 삽니다. 오케이, 참고로 they've been, she's been 이렇게 줄여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Alright.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해결!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4: I was going to, but I can't.
3: Huh?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4: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Sorry.
3: You promise.
4: Sorry.
0: Good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나가기 전에 숙제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0: There you go. 여기서 do 대신에 finish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 have been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들이어 왔다. 이번에 좀 깁니다.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0: 어?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을 찾아온 여러분들 참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그리고 반가워요.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지난 시간 흥부전 가지고 시점 연습한 거 기억나죠? 그 기세를 이어서 흥부전의 한 장면을 가지고 재밌는 상황 한번 만들어봤는데 본격적인 시작 전에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요. 로그인 해봅니다. 자, 이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장면인지 알고 있죠? 흥부전 모르는 친구는 없으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심술쟁이 형이 착한 흥부 가족들을 내쫓고 있는 거야. 이 잔인한 형 같으니라고, 우리 불쌍한 흥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된다, 어쩜 좋아 하면서, 우리 이제 착한 흥부 편을 들어주게 돼 있으니까, 흥부의 입장에서만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 왔는데, 우리가 재밌게 관점을 바꿔서, 놀부의 시선으로 이 장면을 다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좀 사실과 좀 다르게 써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하나뿐인 동생 흥부가, 아이고, 대책 없이 자식들만 많이 낳고, 일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네. 안 되겠어. 이 녀석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내가 좀 집에서 잠깐 내보내야겠어. 내가 좀 못된 형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좀 악역을 담당해서 동생이 정신 차리도록 도와줘야겠어.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놀부의 진한 형제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버리죠. 서술자 누구를 내세우느냐, 서술자가 누구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서술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야기가 완전히 옷을 바꿔 입게 되는 겁니다. 이 마법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의 특성에 따른 효과라고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서술자가 누구지? 이야기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서술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어떤 특성을 지니냐에 따라서 소설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대. 선생님, 아까 극단적으로 흥부전을 예로 들었어요. 야, 이 못된 심술쟁이였던 놀부,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동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형이었구나라고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억지를 부려본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사건인데 서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사람은 저마다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면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시점 배웠으니까 1인칭 시점 2개, 3인칭 시점 2개 배웠는데요. 각각의 시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 중요하겠죠? 같이 정리해 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어. 1인칭. 그 다음에 그 서술자 나가 주인공이야. 자기 이야기에. 그러면 우리는 주인공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우리 훤히 알수 있죠. 왜냐면 나가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니까 마치 우리는 나의 빙의가 되어가지고 그 주인공 입장을 쭉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자에게 신뢰감, 친근감, 마치 독자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다. 1인칭 시점. 단지 나는 주인공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여서 전달만 해줄 뿐이다. 관찰자 시점이었죠. 나가 전해주는 내용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 등을 추측하여 판단하게 됨.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막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 법한 소설 중에 선생님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한번 예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는 나가 나오는데 나가 누구야? 6살짜리 꼬마의 여자아이가 나와. 오키라고. 그렇죠? 6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와 사랑 손님 간의 사랑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라면 되게 통속적이고 뭐 뻔한 이야기지만 6살짜리 아이가 관찰한 내용을 전달해 주니까 우리는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아이가 이해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사랑 손님의 지금 현재 심리,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좀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미있게 읽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주는 재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3인칭 전지적 시점. 전지.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어. 3인칭이니까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다 알아. 다 알아. 전지. 그렇죠? 다 알고 속마음까지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전체를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인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알수 있어. 좀 읽기가 쉬워요. 편해요. 그렇죠? 3인칭 관찰자 시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고 전달해 준다 그랬죠? 관찰자 시점.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용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독자가 상상해야 될 부분이 많아. 저 인물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저기서 저런 결정을 했을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상상력으로 채워놔야 돼요.
가장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자,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재미있는 소설 한편 보면서 빠르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동백꽃이라는 소설이에요. 김유정 작가의.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감자 사건만 하더라도 나는 1인칭 시점. 1인칭이다. 금방 발견할 수 있죠? 1인칭 시점이다. 주인공일까? 관찰자일까? 이제 봐야 돼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나무타를 엮는데 생이질이라는 것은 난 급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뭐 쓸데없는 일로 날 귀찮게 하는 거. 생이질.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들어와서 살며시, 예, 너 혼자만이라니? 하고 긴치한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거 다 자기 속 이야기야, 그죠? 만남은 본청만청 못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더 이런만 오늘도 갑작스럽게 되게 되었으면 웬일인가? 뭐 하면서 나의 속마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점순이가 나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고 있네. 내가 경험한 거야. 나의 경험한 이야기를 자기 속마음까지 더해가지고 전달해주고 있어.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쭉 가보니까 우리가 재밌는 사건 하나가 있었죠. 얘가 막 점순이가 막말 걸고 혼자 좋다가 막 웃어. 그러니까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면서 연애 세포가 하나도 없었던 나의 입장에서는 점순이가 자기를 좋아해서 그런다는 걸 전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굵은 감자 세 개를 딱 내놨는데 그걸 거절하는, 야, 점순이로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고 말아요. 이렇게 순박하고 어리숙한 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 아주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재미있게 전달해주고 있는 소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그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 소설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서술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드러나느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서술자에 따라서 소설의 분위기가 바뀌고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죠. 시점으로 이게 그 드러난다고 했는데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시점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표의 내용만 잘 머릿속에 담아두면 이제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준비한 댓글 미션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백꽃 우리가 짤막하게 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동백꽃이 지금 나의 관점에서 지금 점순이의 마음도 몰라주는 어리숙한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점순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1인칭 시점으로 바꿔서 한번 각색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게 댓글을 올려준 충구에게 선생님이 칭찬의 박수를 보내줄게요. 자, 이번 시간 학습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내용으로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아니 있잖아. 이모가 자주 애용하는 누리집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이모가 그 누리집 비밀번호를 바꿨단 말이야. 432. 어머, 비밀번호인데 큰일 날 뻔했어. 응. 어쨌든 그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아니 글쎄, 그 비밀번호가 아니래. 이모 다섯 번 넘게 시도하다가 정지당했어. 이모는 왜 이렇게 비밀번호를 깜빡깜빡할까? 너무 속상해. 뭐? 힘내라고? 이모 응원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이모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문어책방 찾아왔으니까 이모가 책 추천해줘야지.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책 읽을까요? 어떤 책 읽고 싶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쓴 시를 추천해 달라고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라. 아, 마침 딱 생각나는 책이 있어. 바로 비밀번호라는 책이야. 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위트 있게, 정말 기발하게 드러난 시거든? 꼭 읽고 가. 우리 문어책방에서 혜은 선생님이랑 읽으면 더 재미있을 거야. 이모는 있잖아. 이 비밀번호 해결 좀 해야 되겠어. 우리 친구들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오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비밀번호라는 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 공부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핵심 낱말만 이야기한다면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비밀번호라는 시 읽기 전에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짜임새 있게 문단 쓰기 먼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62쪽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가 한번 문단 쓰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을 쓰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쓰는 문단에는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문장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럼 일단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글이 짜임새 있게 연결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를 소개하려나 봐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교실이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빌릴 수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학교의 행사가 열리는 강당이 있습니다. 저 어때요? 지금 학교에 있는 다양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네요. 하나씩. 저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피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구들, 이 문장은 어떤가요? 지금 잘 읽다가 뭔가 마지막에 이상하죠?

0: 다양한 장소를 소개하는 글이죠.
1: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의 중심 생각이 학교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교의 다양한 장소. 자, 그런데 어떤 장소를 소개하고 있나요? 지금 교실.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행사가 열리는 강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중심 생각이니까 중심 문장으로 이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를 소개하는 이 문장들은 뭐예요? 중심 생각을,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문단은요,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고, 나머지 문장들이 뒷받침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요,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미리 생각한 다음에 글을 쓴다면, 문단을 쓴다면 훨씬 쉽게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학교의 다양한 장소에 관한 글을 썼죠. 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식물, 뭐 꽃과 나무를 소개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를 소개해도 좋겠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니까 우리 학교의 다양한 행사를 소개하는 글도 좋겠네요.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요, 우리 학교의 다양한 행사라는 주제로 문단을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 학교의 행사. 자, 친구들 학교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려요? 선생님 학교는요, 곧 있으면 운동회를 한답니다. 운동회. 우리 친구들도 운동회 하죠? 자, 운동회. 자, 또 우리 친구들 중에 방과 후 수업 듣는 친구들 있어요? 방과 후 수업 들으면 우리 2학기에 방과 후에서 발표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과 후 발표회 한번 적어 볼게요. 발표회. 자, 우리 방과 후 교실에서도 발표회를 하지만 우리 교실에서도 학급끼리 발표회를 하기도 해요. 학예 발표회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이 교육과정 발표회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교육과정 발표회. 자, 이렇게 선생님이 쓸 글을 정리해 본 거예요. 나는 우리 학교의 행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써야지. 어떤 행사를 소개할까? 운동회랑 방과 후 발표회랑 교육과정 발표회를 소개할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에 맞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중심 문장은 뭐가 좋을까요? 우리 학교의 다양한 행사를 소개할 것이니까 중심 문장은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쓴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맞아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자, 이런 문장이라면 중심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열립니다. 자, 이렇게 중심 문장을 적어주면 되고요. 자, 이제 뒷받침 문장.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행사, 운동회 관련해서 운동회를 설명하는 문장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먼저 어린이날에 운동회가 열려요.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함께 체육 활동과 응원을 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문장. 또 어떤 거 선생님 얘기했어요? 방과 후 발표회. 10월에는 방과 후 발표회도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동안 자신이 배운 내용을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방과 후 발표회에 관한 문장을 또 써주는 것이고요. 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교육과정 발표회. 11월에는 교육과정 발표회가 열립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이 행사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덧붙여 주는 겁니다. 반 친구들이 갈고 닦은 꿈과 끼를 펼치는 행사입니다. 자, 이렇게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을 먼저 적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단을 쓸수 있겠어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을 쓸수 있죠. 이것을 합쳐주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중심 문장 먼저 적고 각각의 행사를 소개하는 뒷받침 문장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문단 처음 시작할 때는 한칸 들여쓰기 하라고 했죠? 한칸 들여쓰기 한 다음에 시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중심 문장. 먼저 어린이날의 운동회가 열립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함께 체육활동과 응원을 하는 날입니다. 자, 운동회에 관한 문장이죠. 뒷받침 문장. 10월에는 방과후 발표회도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동안 자신이 배운 내용을 발표합니다. 자, 이것도 뒷받침 문장이죠. 11월에는 교육과정 발표회가 열립니다. 반 친구들이 갈고 닦은 꿈과 끼를 펼치는 행사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중심 문장을 생각하고 뒷받침 문장을 생각한 다음에 합쳐서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단 쓰기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나중에는 정말 멋진 글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가서 이 수업을 할때이 주제 말고 또 다른 주제를 우리 친구들이 정해서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갖추어 멋지게 문단 쓰기 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아 쓰시오. 자, 우리가 읽은 글이죠.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교실이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빌릴 수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자, 지금 다 뭐예요? 학교의 장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럼 이 글의 중심 문장은 뭐예요? 바로 이 문장이죠.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받침 문장이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문장은 지금 이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 문장 찾아 쓴다면,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 문장 찾아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럼 10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도서관에서 할수 있는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글에서 도서관에서 뭐할수 있다고 했어요? 책을 읽거나 빌릴 수 있다고 했죠? 영화 감상하기 아니고요. 수학 수업 듣기? 수업 듣기는 교실에서 할수 있겠죠? 친구들과 놀이하기 아니고요. 책을 읽거나 빌리기 정답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하기, 운동은 강당에서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 뒷받침 문장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은요, 중심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학교의 다양한 장소였어요. 자, 따라서 뒷받침 문장은요, 다양한 장소, 구체적인 장소를 소개하는 문장이어야 해요. 중심 문장도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였잖아요. 자, 그럼 뒷받침 문장으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교실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장소니까 괜찮죠? 2번, 책을 읽거나 빌릴 수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장소니까 괜찮아요. 3번, 저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피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학교 장소에 관한 문장이 아니죠. 자, 따라서 뒷받침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참고해 1학년 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한대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우리 학교의 장소를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준비 중이에요. 자, 이렇게 써야지 우리 학교의 장소를 소개해 볼 거야. 우리 학교에는 교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강당도 있어.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우리 학교에 있는 또 다른 장소면 무엇이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쵸? 자, 1번. 진료실? 학교에 진료실 있어요? 병원에 있죠, 진료실은. 자, 캠핑장? 학교에 캠핑장 없고요. 운동장 어때요? 학교에 운동장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장 들어가도 좋겠네요. 백화점? 학교에 백화점 없어요. 전통시장? 학교에 있는 장소가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비밀번호라는 시를 함께 감상해 볼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3단원의 제목이요. 짜임새 있는 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이었죠. 우리 짜임새 있는 글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로 넘어왔어요. 우리 비밀번호라는 시를 읽고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니까 우리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발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알았죠? 자, 그럼 비밀번호라는 시 함께 읽어봅시다. 비밀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말하나 봐요. 자, 이게 비밀번호래요. 비밀번호니까, 비밀이니까 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개수를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비밀번호가 일곱 자리네요. 자, 그럼 우리 쉽게 낭송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 하나씩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 1, 2, 3, 4, 5, 6, 7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숫자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 1, 2, 3, 4, 5, 6, 7.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1, 2, 3, 4, 5, 6, 7은 엄마. 1, 2, 3, 4, 5, 6, 7은 아빠. 1, 2, 3, 4, 5, 6, 7은 누나. 할머니는 1, 2, 3, 4, 5, 6, 7. 할머니께서는 비밀번호를 굉장히 천천히 누르시네요. 이렇게 누르는 소리로 비밀번호 누르는 그 리듬으로 누군지 안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죠.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천천히 누르는 사람 누구예요? 할머니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이제 할머니를 볼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보고 싶은 할머니. 자, 이 시는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자, 보고 싶은 할머니를 말을 하는데 그냥 보고 싶은 할머니라고 쓴 것이 아니라 지금 할머니께서 비밀번호 누르는 그 리듬으로 그 빠르기로 똑같이 썼어요. 보세요. 1, 2, 3, 4, 5, 6, 7. 보고 싶은 할머니. 자, 이렇게 할머니께서 비밀번호 누르시는 그 빠르기로, 그 리듬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할머니를 나타내니까요. 와, 정말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비밀번호라는 시를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시를 읽고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발표해 보자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시를 읽고요. 재미나 감동을 먼저 떠올려 봐야 되겠죠. 어떻게 재미나 감동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친구들은 이 시를 읽고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선생님은요. 누나가 빠르게 비밀번호 누르는 장면, 또 할머니께서 천천히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이 떠올라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시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이 시 속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시에서는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로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어떤 것을 보면

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했던 경험이 있나요? 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자, 또 시를 낭송해 보는 거예요. 자, 분위기에 맞추어서 읽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시로 돌아가서 이 부분 1, 2, 3, 4, 5, 6, 7이라고 넣고 낭송을 했잖아요. 이렇게 낭송을 해도 되지만 B라는 글자를 넣어서 낭송해도 돼요. 우리 집 비밀번호 삐삐삐삐삐삐삐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삐삐삐 삐삐삐삐는 엄마. 삐삐 삐삐삐 삐삐는 아빠. 이렇게요. 아니면 이 부분을 박수 쳐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요. 누나 해볼게요. 는 누나. 할머니는 이렇게 박수 치면서 낭송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낭송을 할수 있어요. 분위기 맞게 낭송을 하다 보면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재미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발표하면 좋을까요?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 발표하기입니다.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 그리고 그렇게 느낀 까닭을 생각하면서 발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받았어요. 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느낀 까닭까지 얘기를 해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느낀 재미나 감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림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이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은 이 시를 읽고 어떤 감동을 받았나요?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나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요, 이 비밀번호라는 시를 읽고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로 누가 방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선생님이 알수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들어오는지. 자, 그런 경험이 선생님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잘 느껴지고 더 간절히 느껴졌거든요. 자,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느낀 감동을 발표해 보세요. 알았죠? 자, 그럼 문제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이 시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를,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시오. 1번, 나는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엄마는 비밀번호를 가장 천천히 누른다. 자, 이 시에서 비밀번호를 가장 천천히 누르는 분은 할머니죠? 아닙니다. 가위표. 3번. 나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로 누가 눌렀는지 알수 있다고 하였다. 맞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14번입니다. 할머니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인 기억을 가장 어울리게 표현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지금 할머니께서 비밀번호 누르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장 어울리게 표현한 친구 정은이. 나는 삐삐삐삐삐삐삐로 빠른 박자로 표현했어. 자, 지금 할머니께서 비밀번호 빠른 박자로 누르나요? 아니죠. 이 친구는요, 어울리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준표. 나는 느린 느낌이 나게, 느린 느낌 좋아요.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B로 표현했어. 좋습니다. 어울리게 표현을 했죠.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준표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입니다. 이 시를 읽고
떠올릴 수 있는 비슷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 시는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통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예요. 자, 그렇다면 비슷한 경험이라 어떤 것을 통해 누군가를 그리워했던 경험이면 되는 거겠죠. 1번, 누나와 싸운 경험? 아니에요. 2번, 친구가 준비물을 빌려줘서 고마웠던 경험? 아니에요. 그리운 경험이어야 될것 같죠? 3번,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경험? 아니고요. 4번, 친구가 아플 때 같이 보건실에 가준 경험,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 이것도 아닙니다. 5번, 전학 간 친구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듣고, 뭔가를 듣고, 그 친구가 보고 싶어졌던 경험, 그 친구가 그리운 경험, 바로 이거네요. 자, 따라서 비슷한 경험은 몇 번이다?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6번이에요. 시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보기와 같이 쓰시오. 자, 보기 볼게요. 이 시를 읽고 이런 재미, 이런 감동을 느꼈대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로 가족을 구별한다는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은요, 이 시를 읽고 어떤 재미나 감동을 느꼈나요? 친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우리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가족별로 다르게 표현한 점이 재미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시를 쓸수 있다니, 이런 것을 통해서 할머니의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문장으로 16번 문제에 답해 주세요. 알았죠?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 열심히 해봤는데요. 이어서 문어 이모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모가 지켜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잘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우리 정리해봐요.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발표할 땐 어떻게 발표하면 좋을까요?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 그렇게 느낀 까닭을 생각해봐요. 또 느낀 재미나 감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도 남겨주세요. 시, 비밀번호를 읽고 난후 느낀 재미나 감동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이모도 이시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나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문어책방에서 만나서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고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말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표현하는 다섯 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나의 기분을 말할 수 있어요. 기분이 잘 드러난 다섯 개 사진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기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사진 보면서 우리 기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니까 이 친구 어때요? 선물을 받고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아주 즐겁고 기쁜 감정을 느끼는 상태. 기뻐하는 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delighted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delighted. 한번 더 delighted.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그 선물을 받고 기뻐했다. 네, 선물 받고 아주 기뻐하고 있는 이 표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She was delighted with the gif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 하나 더 볼까요? 나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했다. 좋은 소식이 들리면 우리가 아주 기쁘죠. I felt delighted when I heard the good news. 네, 이번에는 빈칸을 좀 길게 뚫어봤어요.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거, feel 동사를 써서 I felt delighted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같이 표현 알아두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감정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든 감정을 느끼는 상태. 이 사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이랑 잘 연상하면서 단어를 외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좀 속상하고 힘든 감정, 좌절감을 느끼는 낙담한이라는 뜻이요. 영어로는 frustrated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frustrated. 한 번 더, frustrated. 잘하셨어요. 네, 문장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진을 표현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죠? 그는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좌절감을 느꼈다. He felt frustrated because the problem was too hard. 그죠? 네, 이렇게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feel 동사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문장 하나 더 볼게요. 나는 일을 끝내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낀다. I get frustrated when I can't finish my work. 네, 이렇게 get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이런 감정이 느껴질 때 I get frustrated. 이 표현까지 한번 같이 챙겨둘게요. 네, 세 번째 감정입니다. 이 친구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쁜 일이 생겨서 설레고 활기찬 감정을 느끼는 상태인데요. 네, 신이 난 들뜬 영어로는 excit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excited. 한번 더 excited.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수학여행 때문에 들떠 있다. 네, she is excited about the school trip. 네, 이런 거 어떤 뭔가 들뜨는 것 때문에 감정이 신이 나 있는 상태. She is excit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신이 났다. We were excited to see our friends again. 네, 그래서 여기서의 뒤에 나오는 to see는요. 이 앞에 나오는 감정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신이 났다. To see our friends again. 친구들 다시 만나서 신났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감정은요. 어때 보이나요, 이 친구? 아, 뭔가 지금 수업 중인 것 같기는 한데요. 표정이 좋지 않죠? 재미가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좀 지루하다. 네,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표정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이번에 봐둘 표현은요. 지루한, 영어로는 bored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bored. 한 번 더. bored.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서 지루한 감정을 느끼는 것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긴 수업 동안 지루해했다. He was bored during the long class. 이렇게 받으면 되겠고요. 나는 너무 오래 기다릴 때 지루함을 느낀다. 이 예문도 한번 볼게요.

있는데요. I feel bored. 아까도 얘기했듯이 feel 동사도 같이 쓸수 있어요. 그죠? I feel bored when I wait too long.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감정이에요. 네, 이 친구 표정 어떤가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서 걱정스러워하는 감정 상태. 네, 이 사진을 잘 기억해 두세요. 두려운, 무서운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afraid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afraid. 한번 더. afraid.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볼까요? 그녀는 어둠을 무서워한다. 네, 이 사진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She is afraid of the dark. Be afraid of. 이렇게 세트로 우리가 잘 쓰니까요.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e afraid of 뒤에 나오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는 큰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웠다. I was afraid when I heard the loud noise. 이렇게도 쓸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다섯 가지 감정을 만나봤는데요. 감정을 표현하는 다섯 개 단어, 우리 공부하면서 퀴즈 풀어볼까요? Quick Review입니다. 네, 다섯 개의 감정, 사진과 함께 여러분 잘 외워두세요. 그리고 퀴즈 타임 시작하면 여러분이 직접 큰 소리로 단어 외쳐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친구의 표정 어떤가요? 매우 들떠 보이는데요. 들뜨고 신난 감정을 느끼는 상태.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excited였습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 이 친구 수업 중에 지루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매우 지루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상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bored였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친구 표정 어때요?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앞에는 선물이 들려 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요. 매우 기쁜 감정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네, 기쁘고 아주 신난 상태.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정답은 delighted였습니다. 네, 퀴즈까지 풀어보니까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다섯 개 단어 머릿속에 더잘 들어오지 않나요? 네, 다섯 개 단어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문장 만들기 미션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나요? 또는 지금은 또 어떤 감정 느끼고 있나요? 단어를 골라서 나만의 문장 만들어 보세요. I get frustrated when I can't solve a math problem. 네, 저는 어렸을 때 수학이 참 어려웠는데요. 수학 문제 풀수 없었을 때 나는 참 좌절감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정을 나타내는 다섯 단어 문장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문장 만들기 비전까지 다 하면 오늘 수업 완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4강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배웠는데 프랑스 혁명 끝을 못 냈습니다. 그 뒤에 나폴레옹이 집권하는 딱 그 시기까지만 배우고 뒤를 안 배웠죠. 나폴레옹 집권과 그 뒤에 등장했던 빈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영향을 끼쳐서 유럽 각 국가에도 국민국가 수립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에서 어떠한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지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바다 건너 아메리카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 이후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발전 과정 살펴보고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독립했는지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일단 나폴레옹 집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라고 한 인물은 뭔가 프랑스 혁명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을 좀 훼손시킨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평가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또 이게 프랑스 혁명이 끝이 났지만 다시 그 불씨가 이어져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발전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거기를 계속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한 컷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두 국가는 공화정이 수립이 됐습니다. 국민국가가 수립됐다라는 거죠. 시민들의 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주권, 저항권 이런 것들을 부르짖고 그걸 이제 명문화하면서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하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있었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계몽 사상가들은 시민들은 나도 미국과 프랑스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프랑스 혁명 끝을 못 냈습니다. 나폴레옹이 총재 정부를 이제 쿠데타 일으켜서 몰아내고 통영 정부를 수립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뒤에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국민교육 제도를 도입하고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나폴레옹 법전이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뭐 재산권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법 앞에서는 아무리 권력 있고 높은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법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을 다 명문 이제 법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근대 법전에 이제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잘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나폴레옹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민 투표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여기가 프랑스 혁명을 약간 훼손시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 자체가 국민주권 등을 외치면서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이제 원했거든요. 의회 권력이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입헌군주정, 공화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황제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군주정, 전제정과 다를 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체제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시민혁명에 따라서 국민국가 잘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평가가 갈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폴레옹의 정책들과 팽창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또 넓어지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정복 전쟁을 잘해서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이때 끝까지 그 정복하지 못했던 국가가 있었는데 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폴레옹 한번 보면은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까지 정복을 했는데 여기는 자신의 형을 왕으로 앉히면서 그 자신의 이제 위성국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동안 이제 프랑스 혁명을 계속 방해하던 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들도 다 동맹국으로 만들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게 영국이었어요. 당시 영국은 유럽과 굉장히 많은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 무역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륙을 영국과 봉쇄시킨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영국과 교역을 아예 막아버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였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많은 물건들을 영국에 판매하면서 국가의 재정, 그 재정 수입,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 대륙 봉쇄령을 해버리니까 돈을 벌수 있는 창구가 막힌 거예요. 러시아가 불만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몰락은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결국 영국과 교역을 지속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야, 러시아, 왜너내말 거역해? 라고 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됐고, 결국에 대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러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너무 추웠던 거죠. 프랑스 군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추웠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원정에서 실패로 끝이 나게 됐고, 결국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대프랑스 동맹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앞서 있었던 이제 프랑스의 동맹하고 협력했던 그 국가들에서 이제 나폴레옹한테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은요, 일단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전 지역, 많은 지역을 지배했잖아요.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자유주의가 전파됩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회의 권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자유주의가 확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각국에서는 나폴레옹의 침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몰락 부분이 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영향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지금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특히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사람을 주도로 빈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의 각국 대표가 참석해서 유럽 어떻게 할 거냐 질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결정됐던 사항이 어떤 거냐면,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언제로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회복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토라든지 정치 체제, 그런 것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그대로 돌려놓자.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 세이브 파일 있잖아요. 하던 거 멈추고 없애고, 다시 세이브 파일로 돌아가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 빈 체제라고 하는 동맹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프랑스라든지, 에스파냐에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 다시 복귀하는, 왕정 복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국의 자유주의, 의회를 강력하게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해주거든요. 자신의 약간 이익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빈 체제가 동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우리 운동 탄압하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를 도와주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왜 그리스만 도와줘? 우리도 계속 한번 반란이나 개혁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어져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프랑스가 일단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회의 이후에 프랑스의 왕정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됐던 사람 중한 명이 샤를 10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의회가 너무 강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왕이고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언론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등 전제적인 정치를 강화합니다. 즉 왕이 의회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거를 전제 정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리 시민들이 이미 의회도 경험했겠다.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입헌군주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회가 있고 왕이 있는데 의회가 어느 정도 왕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 의회에는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할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왕정을
칠월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왕정이다. 어쨌든 왕정은 맞으니까 왕정이다라고 해서 칠월왕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칠월왕정도 불만이 많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불만이 있었냐면, 아까 칠월혁명을 통해서 왕을 새롭게 수립했지만 의회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돈이 많았던 부유한 시민에게만 줬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소 시민층과

노동자들이 우리는 왜 선거권 안 줘라고 하면서 불만이 계속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사건이 2월 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7월 혁명과 2월 혁명 둘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났던 2월 혁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월 혁명을 통해서 7월 왕정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없는 공화정이 또한번 수립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 곳곳에 시민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국민국가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추방되게 됐던 것이죠. 이 메테르니히는 빈회의를 주도하고 빈체제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추방됐으니 자연스럽게 빈체제도 붕괴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프랑스 혁명부터 지금 유럽 각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국가 건설하자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짖고 있는데 그거를 빈체제가 막아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으니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 유럽 각 국가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거는 너무 당연한 흐름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프랑스 혁명 전체적인 흐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먼저 왕정으로 넘어갑니다. 루이 16세가 제정난으로 인해서 산부회를 소집했었죠. 그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국민의회가 입헌군주정을 수립하게 됐었죠.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입법의회를 이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입법의회에서 여러분들 교과서나 시험에 좀 나올 만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프랑스 혁명을 좀안 좋게 보는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있었는데 이두 국가를 대상으로 혁명 전쟁을 선포했던 것이죠. 근데 전쟁이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그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됐는데 어디한테 향했냐면 바로 왕이었던 루이 16세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루이 16세가 처형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첫 번째 공화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 공화정 이끌었던 의회를 국민공회라고 부르고 이거를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통해서 프랑스를 이끌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로베스피에르 너무 무섭게 통치하다 보니까 상대편에 의해서 결국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었던 게 총재정부. 총재정부가 혼란을 잘 수습하지 못했어.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쿠데타 일으켜서 나폴레옹이 통령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이어서 이미 인기가 많은 데다가 정치도 잘했고, 정책도 되게 잘 만들었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폴레옹은 국민 투표로 황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기를 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정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간 거죠. 나폴레옹이 이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이었는데 대륙봉쇄령을 실시해서 계속 이제 견제를 했는데 러시아와 영국이 무역하는 걸 바탕으로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회의를 열어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때로 돌아가자라고 협상을 맺었고 그거에 따라서 만들었던 게 빈체제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이전으로 돌아갔죠. 왕정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샤를 10세가 즉위하게 됐는데 이 샤를 10세는 전제 정치를 강화하면서 의회를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이미 의회에 대한 그런 시민 정신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샤를 10세는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7월 혁명을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게 7월 왕정. 입헌군주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입헌군주정의 문제는 의회에서 돈 많은 시민층들한테만 선거권 주다 보니까 중소시민층과 노동자들 왜안 줘? 불만 가지게 됐고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났으니 이게 2월 혁명입니다. 그 결과로 공화정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전의 공화정을 제1공화정, 이후의 공화정을 제2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흐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게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 제정 자르고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이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 영국에서도 이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좀 프랑스와는 결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거치면서 이미 의회 권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자유주의를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혁명과 같은 가격한 모습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1차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도시의 상공업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좀 시민혁명의 불만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월혁명의 불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한테 선거권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왜 우리 안 줘?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도 선거권 줘? 라고 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을 담은 게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의 요구는 우리한테도 선거권 줘. 즉, 선거법 다시 개정해줘. 라고 요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이게 나중에 결국에 우리가 보통 선거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남녀 불문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선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에서 말하는 인민헌장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 부여할 것, 하원 의원에게 재산 자격을 두지 않을 것, 즉 돈이 없어도 선거할 수 있게 해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매년 의회 총선을 실시할 것. 그러니까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자들을 돈으로 약간 매수할 수 있으니까 매년 진행해버리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걸 좀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배정할 것.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선거구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인구에 맞게 새롭게 다시 바꾸자. 의원에게 급여 지급할 것, 비밀 투표 실시할 것이라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반영이 하나씩 됩니다. 그 직후에는 이 차티스트 운동 직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거쳐가면서 차티스트 운동의 내용들이 하나씩 반영되기 때문에 내용들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다음 이탈리아랑 독일을 볼 건데 이탈리아, 독일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잔존하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대륙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간섭을 받았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단 이들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특히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면서 통일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 볼 거예요. 일단은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 국가들 중에서 이걸 주도했던 국가가 사르데냐 왕국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 국가의 재상이 카부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 통일을, 이탈리아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누구다? 오스트리아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오스트리아랑 한번 전쟁할 건데 우리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프랑스와 좀 동맹을 맺자. 그래서 프랑스의 힘을 바탕으로 프랑스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승리하게 됐고 중북부의 이탈리아를 통합하는 데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 한편 남부에서는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시칠리아와 나폴리 등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리발디는 공화주의자예요. 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부르 입장에서는 가리발디가 이끄는 이탈리아 남부가 북부까지 공격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가리발디는 이탈리아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자신의 이상을 포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를 사르데냐 왕국의 국왕에게 헌납하면서 공화주의자라고 하는 공화정을 원하는 거를 포기하고 통일이 우선이지라고 하면서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이탈리아 왕국이고요. 그 뒤로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까지 통합하면서 결국에 이탈리아의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지도로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서 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카부르랑 가리발디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가 사르데냐 섬이고 사르데냐 섬은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일했고 그다음에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했고 가리발디가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섬을 사르데냐 왕국에게 주면서 통일 왕국이 만들어졌다. 이들을 계속 가로막고 있었던 게 바로 오스트리아인데 이들의 침략을 막아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 볼 건데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한 하나의 나라로 보였지만 실상을 보면 여러 독립국가들이 그냥 모여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던 프로이센이 관세동맹을 통해서 일단 경제적인 통일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프로이센이 봤을 때 지금 독일에서는 통일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의회를 만들어서 좀 회의해서 우리 의견을 합의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즉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통일운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의회를 통해서 각자 이제 회의를 하니까 자기 국가의 이해관계만 얘기하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게다가 그걸 막고 있었던 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과 피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를 방해하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제거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혈 정책 이후에 프로이센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결국에 첫 번째로 오스트리아를 격파했고요. 그래서 북독일 연방 결성하면서 일단 절반은 통일이 완성됐고 그다음에 프랑스까지 제압하면서 남부 독일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독일 제국이 수립되며 독일까지 통일이 완성됩니다.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면 비스마르크 중요하니까 확인하시고 철혈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철혈 정책 보면 우리 시대 독일의 중요한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의 연설이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848년과 1849년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철과 피로써 결정해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행동과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에서 좀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계속 방해해요. 프랑스가 방해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제거하고 프랑스 제거하면서 독일 제국을 만든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은요. 좀 약간 합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걸좀 중심으로 나오냐면 인물을 중심으로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탈리아 같은 거는 이제 카부르와 가리발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비스마르크가 있으니까 그 인물들의 업적을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초점 맞춰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은요, 독립 이후에 계속해서 서부 개척을 하면서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11워, 남북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경을 먼저 보자면 독립 이후에 원주민을 몰아내고 서부를 개척하면서 영토를 엄청 넓혔어요. 그래서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 확장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력도 엄청 성장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 간의 경제적 차이도 함께 심각해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적 차이와 노예제에 대한 갈등이 되게 심해져요. 북부와 남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일단 남부 같은 경우는 대농장 경영이 중심이었습니다. 면화와 담배를 이제 수확해서 어디에 갖다 팔았냐면 영국과 유럽에 팔았어요. 근데 이게 아메리카에서 이게 면화와 이제 담배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생산해서 유럽에 팔기만 하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했던 거는 우리가 무역하는 거에 있어서 국가는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유무역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농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흑인 노예가 많이 필수적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노예제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북부는요,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업에, 이제 북부의 공업은 누구랑 경쟁해야 됐냐면 발전되고 있었던 영국의 공업과 경쟁을 해야 됐거든요. 영국이 아무래도 산업혁명의 이제 시작점이다 보니까 공업 기술이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쟁을 해버리면 상대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요구했던 거는 국가가 나서서 좀 보호해서 무역해줘야 될것 같아 라고 주장했던 보호무역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고 우리는 값싼 노동력만 있으면 돼. 노동자들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중심이었던 거죠. 결국 남부와 북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가정을 보면은 북부의 지지를 받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남부의 여러 주가 이거에 대해서 연방을 탈퇴하게 됐고요. 결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남부가 유리했어요. 하지만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당시에 노예제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 역전

되도록 유럽은 간섭하지 마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 부분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내용을 보자면 이제 IT 국가가 가장 먼저 독립을 합니다. IT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여기는 흑인 노예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투생 루베르티르가 주도했고요. 결국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들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누가 활약을 많이 하냐면 크리오요라고 하는 계층이 활약을 합니다. 크리오요가 뭐냐면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층은 에스파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파냐에서 건너온 백인들을 뭐라 부르냐면 반도 사람이라고 해서 페닌술라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와서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태어난 백인의 후손들을 크리오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오요도 어찌됐든 백인이니까 지배층의 범주에 있긴 한데 페닌술라르에 비해서 되게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주요 관직도 우리가 여기 크리오요가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있고 우리가 여기 영향력이 있는데 페닌술라르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불만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크리오요가 주도가 되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볼리바르입니다.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독립을 시켰고요.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 이달고 신부는 멕시코 등을 이제 주도해서 에스파냐로부터 여러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독립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발생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IT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전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긴 했는데 이번 교과서부터는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좀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오의 활약은 원래 중요했는데 지금도 중요하고요.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다. IT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독립 이후에 군부 독재와 외세 간섭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서 정치와 사회 갈등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 발전이 좀 가로막히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한계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끝났다고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1년 중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1: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에게 있어서는 작은 우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0: 50대를 이곳에 바쳤답니다.
1: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고 하니 무조건 우울한 기분? 이렇게 식물 가꾸고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이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2: 갱년기상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0: 그럼 남편은요?
2: 저는 이제 옆에서 주변인, 설거지, 청소, 밥 배달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0: 갱년기에는 부부가 서로 도와야 한다죠. 그래서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3: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0: 한 지붕 두 집 살림.
4: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3: 더 친해져요.
0: 내 멋대로 살아보니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
3: 여기 집 지으면서 저희가 활력이 생기고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0: 오늘은 갱년기 물리쳐준 신통방통한 집 이야기입니다.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첫 집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찾아봅니다. 소장님 어디 계세요?
5: 진주

0: 도심에서 한 10분만 들어왔는데도 야, 굉장히 깊은 산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야, 새도 울고 산도 울창한데요. 와, 오, 장미꽃 너무 예쁘다. 야, 향이 나나? 향은 없는데? 예쁘긴 예쁘다. 와.
1: 소장님, 네? 요즘 좀 감성이 풍부해지신 것 같아요.
0: 감성이요? 그런가? 왠지 좀 눈물도 많아지고 하긴 했어요.
1: 혹시 갱년기 아닐까요?
0: 갱년기요?
2: 제2의 사춘기라는 갱년기, 성호르몬 변화가 대표적인데요.
0: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갱년기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1: 우리 집이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래요.
0: 오늘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라고요? 아니, 갱년기랑 집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아니, 집으로 갱년기가 극복이 되나?
2: 속구만 사셨나? 한번 믿어봐요.
3: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0: 아닙니다. 집이랑 가깝죠? 네.
4: 저희 집사람이고요.
3: 안녕하세요.
0: 그러시겠죠, 집사람. 아니, 근데 이 집이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3: 네, 네. 맞아요.
0: 혹시 우리 남편분이 갱년기...
4: 저는 살짝, 저는 살짝이었고요.
0: 아, 살짝? 그러면.
4: 저희 집사람이 좀 심했어요.
0: 아, 그러셨구나.
3: 제2의 사춘기라는 갱년기를 극복하고 있는 아내 김도연.
4: 남편 김태준입니다.
2: 갱년기 증상이 얼마나 심했었나요?
3: 제가 완전히 잠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갱년기 겪으면서 잠을, 3일 동안 1초도 못 잤던 적도 있어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 달 동안 10kg가 그냥 쏙 빠졌고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엄청나게 나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어요.
2: 운동은 기본, 수면제 처방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는데 마지막은 집짓기였답니다.
4: 가장 큰 환경을 바꾸는 거니까요. 제가 좀 고집했었고 집사람도 흔쾌히 따라줘가지고 우리가 해봤던 것 중에 가장 비싼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시작이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집으로 극복이 되던가요?
3: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사 오자마자 그냥 바로 극복이 됐어요.
0: 그래요?
3: 네.
0: 아, 너무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4: 바로? 네, 들어가시죠. 네.
0: 집으로 갱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3: 네.
0: 병원도 아닌데?
2: 도시 살던 부부가 남편 고향에 지은 전원주택.
0: 여기가 현관인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2: 응? 맞은편에 현관이 하나 더 있네. 아니, 중문도 두 개?
0: 혹시 하숙 치세요?
3: 네, 남편한테 하숙 치고 있어요.
0: 남편한테 하숙을 친다고요? 네.
3: 제가 이제 갱년기다 보니까 잠을 좀 못 자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공간을 좀 분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은 제 공간, 네. 그리고 반대쪽은
4: 이쪽은 제 공간.
3: 그렇죠.
0: 그래요? 예. 두 분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갱년기를 극복했다?
2: 예. 야,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두 집 살림을 한다네요, 글쎄. 그러니까 현관은 오작교인 셈이고요.
0: 문 생긴 게 공주방 같은데요? 열어볼까요? 특이하다, 문이.
3: 얘 집이 조금 좁아 보일까봐 그 위를 좀 높였어요. 여기는 거실이고요.
0: 피아노 있는 거실?
3: 네. 그리고 여기는 다이닝. 네. 여기는 주방.
0: 아일랜드까지?
3: 네네.
0: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면대랑?
3: 저기 세면대랑 욕실하고, 제 침실.
0: 침실. 아니, 근데 혼자 쓰시는데 이게 이렇게 넓어야 되는 건가요?
3: 근데 그렇게 넓진 않아요, 사실.
0: 그래요?
3: 네.
0: 누가 봐도 넓어 보이는데? 와, 야, 이 찻잔들은 또 뭐예요? 와, 취향이 정말 엄청나시다. 와, 가구도 그렇고.
2: 엔딩만이 아내가 신혼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라는데요. 그중 보물 1호는 바로 전문이랍니다.
3: 프랑스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0: 네. 100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1: 프랑스요? 네. 어떻게 하다가 지금 진주까지 와 있는 거죠?
0: 10년 전에 네. 제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요. 그냥 한눈에
2: 반했구나.
0: 네, 반해가지고.
1: 아, 잘 어울리세요, 이미지가.
0: 네, 구입을 네. 해가지고, 지금 부모님 창고에서 10년 묵은 아, 문이에요. 네.
1: 그래서 더 아름답나?
0: 저는 이제 저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집은 쟤한테 맞춘다. 그래서 쟤를 집에 맞춘 게 아니고, 이제 집을 쟤한테 맞춘 거예요, 저는. 네.
3: 그런데 100년 된 문을 10년간 창고에 묶였으니 상태가 좋을 리 있나요? 사가서 들뜬 페인트 긁어내고 새로 칠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답니다.
0: 이렇게 긁어내면은
3: 그런데 설치하는 게 더 큰 문제였다네요.
4: 저 문이 사실 유럽에서 쓰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기후가 틀리잖아요. 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쓰는 나무 문을 가지고 와서 저걸 밖에 달자라고 하니까 저는 그 순간에 처음에 말도 안 된다. 저거는 내부에서 그냥 장식용으로 쓰는 그런 문이지 밖에 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되게 반대를 했는데 집사람은 쟤는 포인트가 햇볕 비치는 햇살에서 제일 이쁜 문이니까 안에 달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목문이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네. 단열을 위해서 통창을 이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저 비에 취약하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또 이 스테인드 글라스 문을 보호하기 위한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파란색.
1: 그렇네.
4: 아, 그래서 문을 위한 집이 된 듯한 느낌. 아.
3: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든가요. 남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취향이었던 거죠.
1: 집이란 게 우리 몸도 그렇지만 이성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예. 좋을 때는 감성이 앞설 수도 있는 거예요.
0: 네.
1: 틀린 게 아니에요. 예, 네, 뭐, 맞아요. 집이 뭐 기계도 아니고.
0: 제가 좀 감성적이라가지고.
1: 아, 그러니까. 네. 참, 우리도 남편들은 이것저것 걱정하다 보면.
0: 이성적이고.
1: 예. 네.
4: 본인 네. 공간이고, 본인이 좋아하니까. 네. 저도 이제는 그냥 속편해달라는 대로 해줘서.
3: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부부 각자의 집에서 내 멋대로 살자.
4: 저는 집이라는 게 사람이 편해야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사람은 일단 집은 예뻐야지 된다. 불편한 거는 예쁨에서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주의여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0: 저는 지저분한 거는 머리가 아파요. 갱년기 되면서 지저분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4: 그러니까 속칭 꼴보기 싫은 부분 그런 거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아 이건 그냥 취향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공간대로 사는 게 좀 편하겠다 싶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분리하자고.
3: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결혼 생활. 갱년기를 지나며 나를 찾고 싶은 욕망이 커진 거죠.
1: 주방이 너무 좋은데 살림을 안 하는 주방 같은데. 일단 보니까 인덕션 없고 푸드 없고.
4: 맞습니다. 살림 안 하는 주방이에요.
0: 여기는 요리는 안 하고요. 그냥 네. 제 손님 네. 왔을 때 여기서 뭐 과일이나 뭐 차나 이런 거.
1: 아, 우아하게.
0: 네. 아. 그리고 여기는 예, 제가 아끼는 샹드리에가 있어서. 아,
1: 기름때?
0: 네. 요리를 하면 기름이 막 올라가서 때가 붙으면 닦을 수가 없어서. 네.
1: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주로 외식하세요?
0: 저희 남편 공간에서 주방이 있거든요.
1: 아, 거기서 거기, 편하게 하시고?
0: 네, 거기서 요리를 해요.
1: 아, 그, 네. 안채랑 사는 제가 바뀐 거 아니에요?
4: 막 쓰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아껴 쓰는 공간이고.
1: 아, 근데 정말 보면 볼수록, 이제는 우리 남편분 공간이 참 궁금해집니다.
0: 네.
1: 한번 가보시죠.
0: 네. 네.
1: 야, 현대판 사랑채와 안채라. 참 궁금한데요? 야, 일단, 뭐, 안채라고 해야 될지, 사랑채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밝고 화사한데,
5: 여기는 오작교구.
1: 오작교를 건너면
5: 안채를 지나서 진짜 한번
1: 공간은 한옥 같다. 아 볼까요?
5: 예, 함께 나오시죠.
1: 이야. 오. 아 여기는 평천장을 쓰셨구나. 아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 아늑하네요. 아
4: 실용성을 생각했어요. 평천장으로 했습니다.
3: 남편의 원칙은 극강의 실용성.
4: 아늑하게, 그러니까 침실 정도는 아늑하게 하지. 침실은 보시면은 정말 침대 하나 딸랑 들어갈 정도로 작게 만들었고요.
1: 네.
4: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쪽 주방을 좀 환하게 환기도 좀 잘 되고 편하게 쓰고자 이제 창을 좀 큰 창들을 양쪽으로 배열했고 또 환기를 한 작은 창 하나를 또 배열해서 결국은 주방에 창문이 세 군데 다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주로 여기서 해 먹고 있어요.
1: 편하게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근데 이쪽이 사람 사는 데 같으세요?
0: 다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3: 아내 눈치 보지 않고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는 삶. 여기저기서 남편들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세상 편해 보인다.
4: 제가 챔피언스 리그라는 유럽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로 이제 경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45분 아니면 4시 45분에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사람이 이제 너무 싫어하는 거죠. 거의 소리를 줄여놓고 TV를 보거나 해도 그 화면 밝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TV를 하나 더 사서 이제 방을 나눠서 보게 되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3: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나만의 개성을 잃지 않는 갱년기 부부의 슬기로운 두 집 생활. 아내는 갱년기에 접어들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집 덕분에 밤낮 없이 맹연습을 합니다.
0: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2시, 3시에 그 피아노 쳐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요. 그 세탁기 막 돌리고 빨래 빨고 이래도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명란.
4: 명란?
0: 응.
4: 안쪽에 있을 텐데.
0: 그냥 넣지 말자.
4: 패스해. 그냥. 응.
3: 대신 밥은 환기 잘 되는 남편 집에서 함께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따로 또 같이 사는 삶.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0: 네. 저는 너무 추천해요. 이게 독립된 공간을 각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랄까 더 친해져요. 더 가까이 있지만 더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더 재밌어요. 재밌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4: 매일매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주말엔 지겹죠. 그럴 때는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0: 맞아요.
4: 단지 몇 시간이라도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0: 관계에 좋아요.
3: 두 집살이 하는 집이니 이대겐 현관도 대문도 두 세트. 부부가 각자의 집을 찾는 손님에게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2: 오셨어요?
6: 네.
3: 아내의 응접실은 동네 안주인들의 사랑방이 되곤 한다는데요. 글쎄 우리 대화는 많이 다른 이 부부가 사는 법. 이웃분들이 볼 때는 어떠세요?
2: 그냥 조심히 뭐 각자 보고 데리 보고 있다가 또 와서 그거 하고 나 더 좋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맨날 붙어 있는 것보다.
6: 그 말씀 맞지. 뭐. 나는 다 붙어 있어 볼 수 없는 그게 좋은가. 그래서 밥도 먹을 때는 같이 먹고 또 같이 또 행동 하고 또 같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더 안 행복하겠네.
7: 부러우세요?
2: 그렇지.
3: 남편 집은 고향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었다는데요.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낮부터 친구와 술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어제 아유 보면 볼수록 남편을 위한 집 같다. 아유. 그런데 이 부부 지난 겨울에는 남편 공간에서 함께 지냈다는데 어쩐 일이래요?
4: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번에 한번 조절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집사람 쪽 안채를 껐어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끄고 제 쪽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여기가 8kW 보일러고 제 쪽은 5kW 보일러예요.
0: 불리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한쪽을 일단 안 쓰고 저쪽만 써도 되잖아요. 너무 잘 썼어요.
3: 이댁은 집안의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잉여 전력이 충분치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쁜 아내 집 대신에 실용적인 남편 집에서 함께 지낸 건데요.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7: 1월 5일부터 2월

0: 6월 4일까지 사용한 거고요. 우리가 보니까 737kW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서요. 480kW를 발전을 했고요. 36,232원이 나왔는데 이것저것 붙여서 결론적으로는 65,319원이 나왔다.
1: 네, 꿀잠 잤어요. 제가 침대 위에서 자고 남편이 바닥에서 자고. 왜냐면 남편이 잘 때 막 팔 올리고 다리 올리고 막 움직여요. 근데 제가 이제 불면증이 아주 약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2: 부부는 IT 관련 일을 하는데요. 집 시공을 직영으로 하겠다고 마음먹고 글쎄 현장 실수까지 받았답니다.
3: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려면은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철골 과정 2박 3일 또 판넬 과정 2박 3일 해가지고 금, 토, 일 뭐 좀 빡세게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돈을 주고 교육비를 주고. 근데 일단 도움 많이 됐고요.
2: 집은 경량 철골 지어를 올렸는데 부부가 매일같이 현장을 찾아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고요.
0: 근데 남편이 또 워낙 좀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이게 방통을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녹이 설 수 있다 해갖고
2: 조금 부족하지만 일손을 거들기도 했다네요.
4: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
5: 일단 뿌리 마르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다가
2: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나무도 심고 정원도 디자인했는데 이 모든 게 집지기가 아니었다면 평생 못해봤을 경험이었죠.
3: 이렇게 처음 안 해본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 생소한 일 자체가 집사람이나 저나 뭐 이렇게 서로의 갱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고요. 화나는 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했고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0: 추억이 하나가 진짜 커다란 추억이 하나 생긴 거예요. 같이 네. 함으로써.
6: 어쨌든 여기 포인트 하나 더 나왔는데요.
0: 네.
6: 갱년기 극복 방법.
0: 맞아요.
6: 네, 좀
4: 진짜.
6: 두렵지만 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봐라.
0: 네. 네.
6: 가능하면 같이 하면 더 좋다.
0: 그럼요.
6: 네.
2: 그럼 집 탐구 계속해 볼까요? 아내뿐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 집은 로망 실현의 공간이었는데요. 뒷마당에 집이 한 채 더 있습니다.
6: 아,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3: 이게 이제 설마?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의 로망 구들빵입니다.
2: 이동식 주택인데 나무로 부를 때는 진짜 구들빵. 근데 지금은 아내가 더 좋아한다네요.
0: 이 동네는 집집마다 구들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여름에도 사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6: 네. 우리 와이프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환하게 웃으시니까
0: 네.
6: 예, 언제 갱년기를 겪으셨나 싶긴 하네요.
3: 네. 이제 다 치료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6: 집을 지으면서 예. 그게 중요하죠.
2: 그리고 남편이 직접 만든 대망의 마지막 공간 비닐하우스입니다. 와, 여기는 캠핑장 같다.
3: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6: 아, 정말 그랬겠다. 그래서 여기 난로도 있고 네. 이제 그러신 거죠?
0: 네.
6: 아니 그럼 주로 여기는 우리 남편분이 주로 쓰시는 공간인 거죠?
3: 맞습니다. 뭐 여기는 제가 주로 쓰고요. 근데 집사람이 더 좋아하고
6: 네? 여기도요?
3: 여기서 뭐 청국장도 해먹고 김치찌개도 끓여먹고 비 오는 날 파전도 부쳐먹고
0: 예,
3: 제가 그래서 조명도 이렇게 네. 세 개를 밝은 거, 약한 거 이렇게.
0: 비 오는 날은 진짜 너무 낭만적이에요.
6: 야.
0: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2: 전원 생활이라는 게 육체적 노동 없이는 유지되기 힘들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생활하던 부부에게는 더없이 귀한 에너지를 주는 곳. 덕분에 꽃밭 같은 인생 이망이 기대된답니다.
1: 주변에 보면 이웃분들 보면 90세 넘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보면서 솔직히 배워요. 90세가 넘었는데도 되게 건강하신 분들 보니까 꽃도 가꾸고 풀도 뽑고 뭐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야채도 심고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3: 사람이 본인 무덤에 묻힐 때 저 같이 가자고
1: 순장을
3: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공간에서 이 집에서 또 이곳에서 들고 죽고 싶어요. 네.
4: 갱년기를 극복했다. 집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의 도움은 됐겠지만. 근데 결국 이 두 분한테는 집은 짓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갱년기의 기간을 같이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공간을 조금 바꿔보셔라. 그게 뭐 대대적으로 물론 이렇게 집을 지을 필요까지도 없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정말 그 거실 공간, 그 공간을 좀 바꿔서 영역 구분을 한다던가 오늘 본 집에서 얻은 교훈들을 작게나마 적용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데 두 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그냥 따뜻해요. 집 생각하면 따뜻하고 그냥 좋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그냥 매일매일 행복이라는 단어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둘이 얘기할 때도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3: 행복을 모아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새어나가지도 않고 모여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아늑한 행복을 담아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2: 홀로 단단하기, 그렇게 함께 행복하기, 이대개 갱년기 극복 방법이었습니다. 갱년기 극복한 집 찾아 이번에는 전라남도 담양으로 왔습니다.
4: 야, 여기 뭐 이렇게 저수지도 있고 와, 주변에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작은 무릉도원 같은 곳이 이렇게 있네요.
2: 여기가요, 한국전쟁 때 피난을 왔을 정도로 오지였다는데 그래서인지 경관이 참 수려하네요.
4: 아니, 그나저나 오늘 찾아갈 집 어디죠?
7: 저 앞에 있는 저 집이요.
4: 아, 설마 저 집이요? 이렇게 쉽게? 오늘 무슨 일이지? 야, 이렇게 쉽게 알려줄 리가 없는데? 집이 저기면은 담도 있고 문도 있어야 되는데 왜 담도 없고 아니 문이 없네?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야, 뭐 좀 이상한데?
2: 어디가 집이고 숲인지 헷갈리는데 소장님 일단 집 근처로 가볼까요?
4: 입구가 있기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집은 저기 있는데 아 이거 혹시 정랑?
2: 오, 제주도 대문 정랑? 제주도 분이신가?
4: 아, 저 계십니까? 계세요.
8: 아, 네.
4: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소장님.
4: 아, 예. 혹시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8: 아, 네, 네. 거기 그냥 넘어오시면 돼요.
4: 아, 그래요? 아, 여기가 입구구나. 아이고, 한참 찾았네요.
8: 입구를 와. 찾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대문이 따로 없어요.
4: 아이고, 반갑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네.
8: 대문이 따로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어서 굉장히 일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4: 집 안으로요?
8: 네. 아무튼 뭔가 구조물을 설치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자작나무가 마침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서 심리적으로 아 여기까지만
4: 들어오세요?
8: 네. 네. 여기 넘으면 좀 곤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원 덕분에 갱년기를 무사히 넘긴 정원 노동자 아내 민성옥
9: 남편 김영기입니다.
2: 정원 노동자가 뭔가요?
8: 가드나라가 하면 좀 품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 보면 정원 노동자라고 하는 게 그게 더 현실감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9: 저는 이제 옆에서 주변인. 네네네. 이제 설거지, 이제 또

0: 청소, 또 이제 그 밥 배달,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1: 아주 중요한 일이죠.
2: 원래는 노원이었던 땅, 아내 손을 거쳐 멋진 정원이 됐는데요.
1: 좀 자연주의 정원을 좋아해서 왜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쫙 그 풀밭 같은 느낌의 야생화들이 네. 피어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해서. 아,
3: 그래요?
1: 뭐 그라스를 되게 많이 심었어요. 풀이죠. 네. 말 그대로 보시면 다 풀이에요. 풀처럼 생긴 애들. 그런 애들 사이에 이제 꽃을 이렇게 중간중간 섞어 심어서 한 100종류는 넘지 않을까.
3: 네. 아니, 언뜻 보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숲에 들어온 것 같이.
1: 맞아요.
3: 그런 느낌도 들고.
2: 학원 선생님을 거쳐 의류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았던 아내. 긴장감 속에 살았던 아내는 숨구멍이 이 정원이었답니다. 내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갱년기. 정원에서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죠.
1: 젊은 날에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있어서 뭐 울지고 뭐고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고 하니 조금 우울한 기분? 네. 그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3: 아, 그때는 이미 이제 정원을 시작하셨던
1: 그렇죠,
3: 거죠?
1: 그렇죠.
3: 되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네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식물 가꾸고,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이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3: 네.
1: 누가 살다 보면 심하게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일종의 정원이 도피처였죠.
0: 나중에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 방법을 찾아가면 서로 이제 타협이 되는 것이고, 이 정원이란 자체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됐기 때문에.
1: 얘가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갱년기 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2: 갱년기 때는 가족의 지지와 응원이 중요한데, 남편 잘하셨나 몰라?
3: 근데 우리 남편분 지분이 그래도 있으시죠?
0: 투자한 걸로 보면은 제로고.
3: 아, 투자요? 네, 아, 투자 안 하셨어요?
0: 저는 투자 안 했어요.
3: 아, 그래요?
0: 네네. 모든 것은 이제 결정을 이제 우리 와이프가 했고.
3: 예.
0: 일한 걸로 치자면은 1%.
3: 1%?
0: 예, 예. 이제 정원에 이제 잡채 같은 거 뽑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 도와주려고 하면 가라 그래요.
1: 꽃을 뽑아버리니까.
3: 예, 예. 아, 꽃을 뽑아버려요?
1: 예, 예. 네. 이게 전략적인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이거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3: 근데 자연주의 조경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네, 사실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와, 이게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우리 집안에 들어가서 이 얘기 좀 더 끌어가 볼까요?
1: 네네. 이쪽으로.
3: 이쪽이 현관인가요?
1: 네, 오시겠어요?
3: 기대된다. 와. 지금 내부도 예쁠 것 같은데요?
1: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3: 와, 자작나무로 다 인테리어를 하셨네요.
1: 아, 네. 마감재가 자작나무라.
3: 와.
1: 제가 또 자작나무를 좋아하는데.
3: 네.
1: 자작나무 합판이라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3: 이야. 뒤에 창문도 너무 멋있다. 와.
2: 집은 2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작은 공간. 입구에 작은 주방과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이 있는 원룸 구조인데요. 집 모양을 딴 박공창 덕분에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네요.
3: 모듈러 하우스나 약간 이동식 주택? 그런 거네요, 그죠?
1: 맞아요.
3: 맞습니다. 오.
1: 원래는 저쪽에 보시면, 자작나무 네. 앞쪽에 뭐 고구마도 심고 하던 공간이 있는데.
3: 네네,
1: 맞아요. 네. 그곳에 정식으로 이제 좀 크게 집을 지으려고 했었죠.
3: 네.
2: 여기가 집 지으려 남겨둔 터였답니다. 집을 짓기 전 정원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1: 처음에 이 부지를 그 매입을 했을 때부터 나는 여기다 언젠가는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항상 머릿속에 동경을 해왔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친정아버님께서 꽃을 좋아하시고 나무를 좋아하셔서 그런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그런 유년 시절의 기억. 플루터너스 나무 가지에 그네가 맨날 날 수 있고 줄그네가 이런 게 늘상 그 밑바닥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게 쭉 이어져 있던 것 같아요. 한 10, 3, 4년을 정원 일을 하다 보니까

0: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거 뭐 시골에 집 짓고 사는 꿈을 포기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그냥 모듈러로 가자.
1: 과감하게 잘하셨네요.
0: 네, 그냥 사오자.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그냥 사오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1: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 정원은 시간이거든요.
0: 맞아요. 시간은 돈 주고 살 수가
1: 그렇죠.
0: 없어서.
1: 건물이 공간이라면 이 조경은 완벽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심어놓은 것만큼 그 시간만큼 버는 거기 때문에
0: 맞아요.
1: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모듈러하우스나 이동식주택 갖다 놓으면 갖다만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0: 집만 이게 모듈러식으로 가져왔을 뿐이지 모든 과정은 집 짓는 과정하고 같았어요. 한 토목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1: 직영으로.
0: 뭐 자재도 제가 직접 다 계산해서 사와야 됐고 뭐 사람 섭외하는 것도 제가 다 이제 불러와야 됐고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죠.
1: 아, 그렇군요.
2: 어머나, 토목 공사는 직영으로 그것도 아내가 했다고요?
0: 배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모르는 용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경사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너무 경사를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또 공부를 했죠. 자료를 찾아서.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재미가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하면서 신기해라 하면서 스스로 신기해라 하면서 했어요.
2: 토목은 땅의 성질도 알아야 하고 배수며 구조적 안정성을 계산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 아니던가요? 게다가 이 댁은 정원이 중요해서 곳곳에 수도관을 거미줄처럼 연결해야 했는데 그걸 또 오차한없이 해냈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는 땅의 구배를 잡고 물기를 내는 것까지 안 해, 뭐. 야, 아닌 밤중에 삽질이 웬 말이지?
0: 외부용을 통해서 상수도가 연결해가지고 들어와서
3: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이 서로 다른 동맥과 정맥처럼 외부 예관과 외부 그 저기 그게 다른데 서로 잘라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차단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설치하면서 요렇게
4: 방금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5: 지금도 들으면서 이거 뭔 소리야?
0: 저도 말하면서 와, 좀 복잡하긴 하네.
5: 지금 뭐 동맥정맥 나오니까 뭐 수관이 뭐 동맥정맥 나는
0: 그리고 심장 판막처럼 이렇게 막는 이런 것도 설치했어 중간에.
5: 그러니까
2: 정원이 굉장히 공학적인 일이네요.
5: 여식아, 너밥 먹고 하자. 밥 먹고.
2: 남편이 정확하게 아는 건 밥대. 아, 그럼 제일 중요하지.
5: 응?
0: 일더 해야 되는데.
5: 오늘 또 싼 밥이다.
0: 밥은 먹고 해야 되겠지. 맛있겠다.
5: 밖에서 먹으면 맛있어, 뭐든지. 소포 와서 도시락 먹는 기분.
0: 그런데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는데.
5: 맛있어.
2: 아내가 정원 덕분에 갱년기를 극복했지만 부작용이 있었다네요.
5: 와이프가 정원하고 관절하고 바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소리 하면 제 눈안경이라고 보지만 옛날에 제 와이프가 더 이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0: 아이고.
5: 그 옛날에는 좀 근데 봄에 그 햇빛 아래서 하면은 그뭐 건강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일을 계속 했어요.
0: 그때 몰랐으니까. 아, 무슨 자신감으로 그봄 햇살 막 그렇게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모자도 없이 선크림도 없이 맨 얼굴로 뭐 계속 몇 달을 일했더니 어느 날뭐 얼굴이 빨갛게 진물이 막 흐르고 그래서 광 알러지가 생겨갔고요. 아무튼.
5: 그것도 정원하고 바꾼 거죠. 2년 하니까 딱 그렇게 돼버리더라, 얼굴이.
2: 이제 그만하라는 타박 대신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 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5: 주말에 항상 같이 있는 스타일인데, 저희 이 사람이 이제 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0: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차에서 이제 신문을 갖고 와서 읽어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보고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은 그것도 1시간, 2시간이지. 반나절 그렇게 있으면 이제 나중에 지겨워가지고.
1: 동네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편은 차 안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고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안 되겠다. 농막을 만들어서 여기서 지내게 하고 피신을 시키자. 여기다 일단 숨겨놓자.
2: 그러니까 농막은 오롯이 남편을 숨겨놓기 위한 공간. 장난감도 사줬답니다.
0: 탈려면서 사주더라고.
1: 멋있어요. 영화는.
0: 야구를 좋아하니까.
1: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0: 애들 노는 그 전자피아노를 사주더라고. 애들 갖고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당신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잖아.
0: 집에서 피아노 했는데.
1: 집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피아노를 옮겨올 수가 없으니까.
0: 애들 갖고 노는 거. 그것도 당근에서 사가지고 사주더라고.
1: 아우 눈물 나.
0: 그래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런 거 냄새 안 나고 그럼 이거
1: 너무 웃다가 지금
2: 응? 이건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주제곡 아닌가요? 오, 남편 연주 실력이 수준급이시네. 정원 가꾸는 아내와 피아노 연주하는 남편. 아유, 환상의 짝꿍이네. 2년 전이 집을 지으며 남편의 농막 생활도 막을 내렸답니다. 아내에게는 집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데크. 이게 원목이라네요.
1: 대청마루처럼.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마루판 밟고 다니던 느낌이 그게 너무 좋아서 봄하고 가을, 겨울 되면 그러면 햇빛이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굉장히 따뜻해요, 바닥이.
2: 늘 정원에 파묻혀 살았지만 정작 정원을 즐기게 된 거는 집이 생긴 이후의 일. 자연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끼기 위해 창을 달지도 않고 나무에 인위적인 마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정원 노동자가 정원 귀족이 되는 순간이랄까요?
3: 이게 이제 회변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제 회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도 변하는데 나무라고 안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낌이 저는 참 좋거든요. 이 좋은 나물수록 또이 회색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1: 맞아요. 저도 그 느낌 되게 좋은 것
2: 어우, 데크 공사하는 사람 아내 맞죠? 방킬라이 원목이 단단해서 작업이 만만치 않다던데, 어우, 대단하시네.
3: 데크 시공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되게 꼼꼼하게 잘된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다 같은 위치에 같은 간격으로 쫙 박혀 있는데, 아, 그래도 좀 인간적인 데가 있네요. 헤드가 더 많이 들어갔네.
2: 아이고, 여긴 다시 박았고, 여기는 엉뚱한 데 박으셨네.
4: 아, 그건 제가 한 겁니다.
3: 아, 그래요?
4: 예.
3: 아, 못한 건데 이걸 설치하셨다고요?
4: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퇴출됐거든요. 예.
1: 데크의 꽃은 피스가 박혀있는 줄이 짝짝만도 오하열이 데크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관점에서는. 이게 쫙 이렇게 있어야지 예쁜데, 이 사람은 엉뚱한 데다 옆에다 박고, 그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 나무, 방킬라에 이게 목재가 터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0: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뭐야, 제외됐죠. 예,
1: 열애가
0: 이제.
1: 됐지.
0: 제외돼가지고 이제
1: 이제 보조로 전락을 해가지고 뭐 이제 나무로 무거우니까 이제 가져다 줬지.
0: 이제 몰래 한 번씩 박아보고.
1: 맞아. 그러다가 저한테 들키면 또 뭐하는 거야 막
0: 애기냐면 하고 싶은 욕심도 있거든요.
1: 맞군. 그랬구나.
0: 근데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1: 아 맞아.
0: 이제 해보는데. 뭐 이제 같은 그쪽에 이제 뭐 오하열이랑 군대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들어가지고 참별 군대에서 이런 소리 참.

0: 이런 일은 남자가 잘한다는 것도 편견이었네요. 드릴과 피스만 있으면 뭐든지 뚝딱 만들어낸다는 아내. 그렇게 현관에 던문도 달았고요. 규모가 꽤 되는 창고까지. 야, 거침없는 아내를 보니 내가 다 용기가 나네요.
1: 저 아까부터 참 궁금했는데 이 위에 혹시 창고인가요?
2: 아, 다락방이에요.
1: 다락방이에요?
2: 네.
1: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열어놔서 다락방 좀 작으니까 이게 네. 시선을 좀 튀게 하는데 죄다 막으셔가지고
2: 여기가 아니었으면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서 쉬어야 될 지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오픈된 공간이었는데 제가 가벽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1: 일부러
2: 사실은 문까지 달았으면 완벽했는데 네. 문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문은 안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작은 집에서도 아내에게는 꼭 자기만의 방이 필요했다는 건데요. 이 부부가 각방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답니다.
2: 새벽에 막 5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오밤중이고 몇 시에 일어나? 자수를 하세요.
3: 쉬는 날은 여기서 11시, 10시.
1: 그때까지 잠이 와요?
3: 네, 잠 좀 희한한 체질 옛날로 치면 작곡가들 스타일. 오. 그런 좀.
2: 야심한 밤에 작업.
3: 예술적인. 네. 송창식 씨도.
1: 아, 송창식 씨요?
3: 네, 그, 폭국의 제우불 아가씨.
1: 네, 알죠. 담배가게 아가씨?
3: 네, 맞습니다.
1: 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늦게 주무세요?
3: 그분은 장관하시 거꾸로거든요.
1: 그래.
3: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고.
1: 아, 그래요? 네.
2: 근데 해석하기 나름이야.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3: 동족이.
0: 예술가와 동족인 남편은 야구 삼매경 중인데, 아내는. 비 오는데 또 일하셔?
4: 현지가 비 오는데 뭐해? 감기 걸려. 그만해.
5: 좀만 더 하고. 좀만.
4: 응? 감기 걸린다. 그만해야지.
5: 알았어.
0: 결국 남편이 가장 잘하는 일하러 출동.
5: 아니 근데 비가 와야 잡초가 잘 뽑히거든.
6: 그 물 한 개 봐라. 와. 진짜 한 개 진짜 죽인다.
5: 피부로.
6: 진짜 예쁘다.
5: 자기가 중계 방송해줘. 나는 계속 잡초를 뽑고 있을게.
6: 알아.
4: 도와줄 순 없으니까 입으로 도와줘야 돼 뭐.
7: 도움이 되는 거죠?
5: 도움 많이 되죠. 노동이, 풀 뽑는 노동이 풀 뽑는 놀이가 된다니까요.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8: 집은 시간이라는 시줄과 공간이라는 날줄이 서로 짜여서 만들어진 옷감이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공간만 들여다보죠. 근데 오늘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시간과 정원이 더 주인공인 집을 본 것 같아요. 몸은 좀 힘들지만 내가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내 노력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계속 내 손에 의해서 뭔가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 그 성취감을 느낄 때 그런 그 갱년기나 이런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의 증상들을 조금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집이 참 좋은 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건물에 그렇게 크게 무게 들이지 않고 약간 힘을 빼고 대신에 내가 가꿀 수 있는 이 정원, 자연을 느끼면서 누구나 갖는 그런 문제점들 극복했다는 점에서 오늘 집 아주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정원을 가꾸는 건 나를 가꾸는 일. 아내가 빛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2: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동시에 저의 작은 천국, 그리고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저에게 있어서는 작은 우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9: 우리 집사람의 천국. 에덴 동산, 이므로 저한테는 좋은 곳. 그래서 더불어 마음 편한 거. 저는 이거 오면 여기 오면 참 마음 편해. 정말 마음 편해가지고.
2: 그거 하나라도 나는 만족하지.

0: 여러분은 나만의 에덴 동산이 있으신가요? 정원이 아니라도 나만의 작은 숨쉴 구멍 찾아봐야겠네요.
1: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2: 저를 위한 공간이 많아요.
3: 그냥 아이답게 해맑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4: 엄마 집이에요. 제가 지어드렸어요.
5: 지어진 데니까 좋기는 하던데요. 나도 한번 새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6: 한 없어요, 이제. 한이 없어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 영문법 송현입니다. 만화생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투부 정사를 복습하는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실전 문제 1회차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1회차라는 건 바로 객관식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 거고, 여러분들은 문제 다 풀고 채점까지 끝난 상태에서 강의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문제풀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더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조금은 호흡을 빠르게 쉬운 문제들을 풀어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한번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부터 3번은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1번 봤더니, 맞아요.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impolite라는 건 polite라고 하는 형용사의 반대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 예의 바르지 않은, 무례한 이런 뜻입니다. 무례하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뭐 하는 것은요? 아, 답하지 않는 것은요? 대답하지 않는 거겠죠. 그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질문하시거나 얘기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반응 안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세 쓰였습니다. 그 이세에 당하는 진짜

주어는 바로 어디 있다? 투부정사에 있다. 자, 그런데 의미상 not이 쓰여야 합니다. 그러면 not to answer라고 골라주는 게 자연스럽죠. 자, 이어지는 2번. 감독이요, got the actor. 그 배우가 뭐 하도록 했냐면 놀랍게도 바다에 뛰어들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got이라고 하는 get이 쓰인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죠. 무엇 하도록 했다라고 할때이 자리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니까 정답 몇 번? 4번인 to jump를 골라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3번입니다. Fiona와 Sam은요, 보입니다. Nothing yesterday. 어제, 의미를 봤더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요. 자, 근데 seem 투부정사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투부정사가 들어갈 건데, seem은 무엇하게 보이다. 라는 어떤 의미이다? 추측의 의미인데, 이 추측하는 시점과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시제가. 어제라고 하는 과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얘네 어제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은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제가 다르다는 걸 나타내 줘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낸다? To have PP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To have eaten. 그 다음 4번에서 5번은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그럼 4번부터 보죠. The weather, 날씨가요, was nice that we could go on a picnic. 이거 어떤 의미죠? 이 뒤에 걸 먼저 보면 우리가 소풍을 갈수 있었습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날씨가 정말 좋아서 라고 하는 정말의 말이 필요할 겁니다. 왠지 알것 같지만 아래까지 볼게요. 나는 내 개를 사랑합니다. To speak, he's like one of my brothers. 그는 내 형제들 중한명 같습니다. 가족과 같은 사이래요. 이때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위와 동일하게 정답은 2번이고요. So to speak, 말하자면 내가 이 개를, 내 개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가족과 같은 사이인 거예요. 라는 느낌의 말을 뒤에 해준 거죠. 자, 이어지는 5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빈칸이 두개뻥 뚫려 있어요. 첫 번째 문장, my neighbor, 누구인가요? 이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이 도왔습니다. 내가 무엇 하는 것을 도왔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는 목적격 보호가 들어갈 거고, help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원형을 쓰거나 투부정사를 쓸수 있다. 후보가 두개 들어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너 마크가 그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봤어?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see라고 하는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원형이 들어가거나 ing 형태가 들어갈 텐데 겹치는 건 바로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원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6번에서 8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해요. 굉장히 익숙한 유형이죠. 그러면 일단 문장의 구조와 의미부터 파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핵심 문법 바로 무엇? 투부정사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창의적인 사람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 그럼 일단 물어보는 거죠. 있나요? 라고 할때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is there?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is there anyone? 까지 갔어요. is there anyone?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thing이나 one으로 끝나는 이러한 말들은요, 형용사가 그말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 그래서 creative라고 하는 지금 나와 있는 이 형용사 있죠? 이거 어디다 써야 되냐면, anyone 뒤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creative anyone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anyone creative라고 쓴다. 그러면 이제 남은 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수식해줘야겠죠? 역시나 투부정사인데, 형용사 그 뒤에 이제 위치하면 된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anyone 다음에는 가까운 형용사가 먼저 친구가 되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구가 뒤에 이어져서 anyone이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해준다. 7번입니다. 신호가 언제 경주를 시작할지 알려준대요. 그러면 일단 쭉 주어 동사를 봤더니 똑같습니다. The signal tells까지는 똑같아요. 누구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You. 너에게 말을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경주를 시작할지, 언제 할지, 이거 어떤 말이에요? When, 투부정사 쓰라는 거구나. 자, 그럼 이제 when 투부정사 잡아내고, 그 다음에 뒤에 필요한

주를 시작할지라고 이 시작이라고 말이 나와 있는 5번을 골라주는 거죠. 그래서 when to start the race. 아, 이 문제 의도는 의문사 투부정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어지는 8번입니다. 그 젊은이는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The young man 노력합니다. 그러면 try를 쓸 건데, 시제는 현재예요. 과거 시제에 탈락. 그리고 young man 단수죠. 그러니까 동사도 단수로 써야 한다. tries까지 잘 잡았습니다. tries hard. 행복하기 위해라고 할때 투부정사 쓸 겁니다. 하기 위해서이니까. 하지만 happy는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이죠. 그러면 필요한 동사까지 갖추고 있는 바로 정답 몇 번? 3번을 골라준다. 그다음 이어지는 9번에서 10번은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9번 볼게요. 나는 너무 아파서 학교에 갈수 없었어. 그런 친구들 있죠. 도저히 학교 너무 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결석한 친구들. 그때 어떤 표현이 중요한 걸까? 너무 무엇해서 할수 없었다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to 투부정사 그리고 so that 두 개가 생각나야 합니다. 자, 그 올바르게 나타낸 건 2번과 5번이에요. to 다음에 형용사 투부정사 써주거나 혹은 so 형용사 쓰고 that 쓴 다음에 주어와 동사까지 잘 갖춘다. 놓치지 말아야 할건 couldn't라고 하는 할수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넣어줘야 한다. 10번입니다. 그는 그 소파를 어디에 둘지 결정했습니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아까진 똑같죠? He decided 그 소파를 어디에 둘지. 그러면 어디에 둘지라는 건 where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where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그두 가지 형태의 정답은 바로 1번과 4번이에요. 더 짧게 he decided where to place the sofa라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where he should place the sofa라고 주어와 동사 이렇게 절의 형태로 써줘도 괜찮다. 자, 이어지는 11에서 12번 심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후, 아직 절반이 채 되지 않았지만 또 역시나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또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봤을 때, 가주어 진주어인 것 같고 의미상 주어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거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쭉 봤을 때 삐걱거리는 게 바로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것은 좋다라고 하는데, 네가 신선한 공기를 좀 쐬는 건, 마시는 건 좋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의미상 주어는 기본적으로 for 그리고 명사다. of를 쓰는 경우는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등을 판단하는 말을 할 때는 of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을 골라주는 거죠. 자, 이어지는 12번. 자, 이번에는 어디가 어색할까? 투부정사가 역시나 포인트인데 1번 보니까 바로 이제 빛나는 그 단서가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는요, 원하십니다. 내가 뭐 하기를요? 교실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의미는 통하는 것 같다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 목적격 보호자리의 want는 동사 원형을 안 쓰고 무엇을 쓴다? 투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to stay가 맞아서 정답은 1번인 거예요. 자, 이어지는 13에서 14번. 자, 이번에도 또 한번 심호흡하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이 문제 의도는 투부정사가 전부 보입니다.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To play, to write, to leave, to talk, 그리고 to tell까지. 왠지 그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맞나요? 하나 먼저 볼게요. 1번. I bought my dog. 나는 내 강아지에게, 내 개에게요. 사줬대요. 장난감을 하나 사줬는데 그 뒤에 뭔가 말이 빠졌습니다. 가지고 놀 장난감이죠. 그럼 이때 이 뒤에는 어떤 말이 필요할까? 제가 지금 적는
전치사 with가 필요해요. 애매할 때

이제는 넘겨보라 그랬죠. 플레이어 토이라고 하지 않고 플레이 웨더 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문제 의도는 무엇일까? 투부정사구에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2번과 3번과 4번까지도 투부정사에 전치사가 필요해요. 가지고 펜을 가지고 무언가를 쓰는 거니까 with. 집 안에 사는 거니까 in.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거니까 to를 써도 되고 맥락에 따라서 with를 써도 되고. 그런데 5번은 a serious story가 tell 뒤에 바로 가죠. 에디는 아마도 무언가 말할 심각한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와 같이 해석을 하고 여기엔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어지는 14번 쭉 길게 나와 있긴 한데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바로 한번 1번부터 볼게요. 그는 그것을 너무 짧게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할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He explained it too short to understand it. 문장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마도 의도한 건 to 그리고 투부정사인데 여기 투부정사가 쓰인 것도 아니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다. 보자마자 지워주셔야 합니다. 2번. 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대요. When I should to call her. 이 문제의 의도는 when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알거나 혹은 when 투부정사를 알거나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왜 should to call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썼을까요? 유도조도 아니죠. 3번.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 노숙자들은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Where to sleep in winter? 겨울에 어디에서 자야 할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죠? 정답을 3번으로 골라준다. 4번은 투부정사 쓸 건데 왜 ing 썼을까요? 5번은 large enough까진 좋아요. 그런데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과거형입니다. 혹은 뭐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고 볼수 있는데 무튼 의미상 자연스럽게 쓰려면요. 여기를 to 부정사로 바꿔줘야 한다. 그래 형태도 알맞다. enough 투부정사. 투부정사. 동사하기에 충분히 무엇하다라는 의미이죠. 자, 이어지는 15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비투 용법인 것 같습니다. You are to wait here until I come back.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맥락을 봐야 합니다. 뒤에 봤더니, Don't go anywhere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도 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명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너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여기 있어라.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 1번인 거고요. 맥락을 보고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 만약에 이런 유형을 만나게 된다면 분명히 충분한 맥락을 주어서 답이 하나일 수밖에 유도를 할 겁니다. 자, 이어지는 16에서 17번. 우와.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내거 다른 것을 고르라고 해요. 문제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비동사 다음에 전부 투부정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라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말의 공통점을 한번 잡아내 보세요. 찾아낼 수 있나요? 해석해 보면, 언젠가 무엇한 후에 이번 주말 그리고 이번 주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공통점을 한번 뽑아내 보면 시간을 나타내 주는 말이고요. 자, 미래와 관련돼 있어요. 언젠가라든지 이것 한 후에이니까 이 뒤에는 그 미래의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이 앞에 내용이 이번 주말도 맥락을 보면 미래 이야기. 이번 주 역시나 미래 이야기. 그러면 이 시점을 고려해 봤을 때 1, 3, 4, 5번은 할 예정입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2번은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그들의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요. 라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어요? 의무로 해석을 했죠. 예정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어색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그 의미와 혹시 문장 안에서의 단서가 없는지를 통해 잡아내시면 정답 몇 번? 2번임을 알 수가 있다. 의미를 잘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도 투부정사가 쭉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어떤 말 하나 빼고는 전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2, 3, 4, 5번은, 자, 예를 들어 2번 보면, 케이트는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조금 준비했어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나머지도 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낯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1번 보면, grew up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감이 오죠? 내가 가르쳤던 그 남자아이는요, 자라서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의미를 잘 봐야 한다. 자, 18에서 19번.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So that 보이자마자 밑줄을 쳐야 돼요. 그는 키가 정말 커서 뭐할수 있다? 천장에 닿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키가 크길래.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To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부정의 의미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enough, to 부정사를 활용해서 쓸 겁니다. He is tall enough라고 해야 됩니다. enough tall이라고 하면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tall enough, 뭐할 만큼 충분히 to reach the ceiling, 천장에 닿을 만큼 키가 충분히 큽니다. 정답 몇 번? 자신 있게 3번 고른다. 19번입니다. The detective. 그 다음에 seem to 부정사가 보이네요. Detective는 형사, 탐정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가요, 그 도둑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해석을 이렇게 해봤는데 좀 와닿았을까요? seem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을 한다? 일단 seem의 시제를 봐야 합니다. 지금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형사가 과거에 그 도둑을 알았던 것처럼 보이네, 인 거예요. 딱 보니까 상황이 그렇네, 라는 겁니다. 왜 이때 to have PP를 이렇게 썼을까? 바로 시점이,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이렇게 it seems that으로 풀었을 때, 일단 주절의 시제 맞춰서 똑같이 현재형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상황이 그런데, 과거에 어떤 상황? 시제가 달라지죠, 이제? 과거 시제를 써주면 몇 번? 2번을 골라주면 된다. 지금 보니까 과거에 이런 것 같네. 자, 이제 20번에서 21번입니다. 한번 가보죠.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Strange로 시작을 해요. I sometimes hear a voice out of nowhere. Out of nowhere라고 하는 좋은 표현이 또 있는데, 해석을 묶어서 해보면 나는 때때로요, 가끔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out of nowhere, 어디에서도 이런 말이죠. 그냥 딱 봤을 때는. 근데, 뭔가 어디선가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어디선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란 말이에요. 그러면 strange 다음에 어떤 말을 써야 할까? 바로 to say요. Strange to say. 말하기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싶은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좀 말하기는 이상한데요. 제가요, 어디선가 목소리를 들어요. 목소리가 들려요. 자, 그럼 일단 후보를 골랐습니다. 그다음, the hallway. 그 복도는요, 지나다니는 통로인 거죠. is to walk through. 사회를 걸어가기에는 뭐한 걸까요? 뒤에 맥락 보겠습니다. Even a small child can pass. 심지어 작은 아이조차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 좁은 거죠. 그러면 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too narrow.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21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It's polite. 공손한 겁니다. 예의가 바른 거예요. 뭐 하는 게요? Of you. 제가 방금 of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왜 그럴까? Not to speak lightly in public.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공손한 거죠. 그런데 여기 왜 of를 썼을까? 누가 그런 거예요? 의미상 주어인 you가 그런 겁니다. 너가 공공장소에서 시끄러운 소리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다니, 너 정말 훌륭하구나. 너 정말 예의가 바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polite와 같이 예의

바르다와 같이 이렇게 평가할 때는 of를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1, 2, 3번으로 줄여졌고 1, 2번으로 줄여졌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는 will never find out. 절대 알아내지 못할 거야. How the riddle. riddle, 수수께끼, 퍼즐 이런 말입니다.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how to 부정 써야 되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뭐야? 2, 3번 중에 3번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로버트는 일찍 자러 갔습니다. 어젯밤에요. 그는 보였습니다. 피곤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판단하는 시점도 과거이지만 얘가 피곤했었던 것 같네? 라고 그저 전에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To have PP를 쓰는 게 자연스럽구나. 자, 이어지는 22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이렇게 대화를 주고 빈칸을 채우라고 할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맥락을 역시나 보셔야 합니다.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종업원이 혹은 점원이, 직원이 얘기하는 거죠. Yes, 네, 도와주세요. I'm looking for a denim skirt. 아, 옷 찾고 있는 거 보아하니까 옷가게인가 봐요. How about this one? 이거 어떠세요? You can try it on. Try on. 한번 입어보자란 말이고요. 여러분들 여행 가서 옷가게에서 정말 흔히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입어보실 수 있어요. I think 제 생각에는요. 이렇습니다. 그 뒤에 내용 볼게요. Do you have this in a larger size? 혹시 이거 더큰 사이즈 있나요? 라고 질문은 왜 할까요? 아마도 본인 생각에는 이거 나한테는 좀 작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너무 저한테는 작은 것 같은데요를 쭉 찾으시면 돼요. too 혹은 so that 중에 정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too의 정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2번입니다. too small 너무 작은 것 같아요. for me 제가요. to fit in 입어 보기에는 제가 입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정답을 2번으로 골라하시면 됩니다. to 투부정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23번부터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자, 바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 이제 A번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아마도 역시 우리는 투부정사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here is an interesting topic.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To talk.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다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말할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어요. 까지는 좋지만, talk a topic이라고 하지 않죠. Talk about a topic. 이렇게 about이 필요해요. 여기서도 talk about an interesting topic. 무언가에 대해 말할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 어색한 거니까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골랐어요. 그다음 B, it's careless. careless는 부주의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냐? 왜 이렇게 부주의하냐? of her. 그녀가 not to clean the dirt right away. 즉시 그 먼지를 무언가 먼지가 막 묻어 있었나 봅니다. 청소하지 않다니 걔는 참 부주의하구나, 라는 거 어때요?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성격이나 태도, 성품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of 잘 썼고, 그 뒤에 to 부정사도 not까지 잘 붙였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줘야겠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To memorize numbers. 기억하는 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숫자를 외우는 것은요, are not easy.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또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뭐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싶을 겁니다. 문장의 주인공은 numbers가 아니라 to memorize numbers라고 하는 to 부정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구가 문장의 주인공일 땐 단수 취급을 해서 is를 써야 한다. 틀렸죠. D.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충분히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을 먹을 만큼 충분히 일찍 일어났다. enough to 부정사 잘 썼죠? 그러면 어법상 어색한 거두 개니까 3번 고르고 이제 24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를 골라볼 거예요. 자, A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뭐할 만큼 충분히 그들의 목표를
달성한 만큼 충분히 맞고요. 그 다음, it's generous. generous합니다. 관대합니다. 그녀가 그녀의 남동생을 용서하다니. 그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남동생을 용서한 겁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of her이고 뒤에 to 부정사 잘 썼죠. 자, C. 내가 여름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해변에 누워있는 것이다 라고 할때 to 부정사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장의 주인공이 오면 보통 동사 원형을 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무엇이 되었든 틀렸다. C는 D. 그는 냄새를 맡았는데 무언가가 부엌에서 타고 있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ing 형태로 잘 썼구나. 그러면 정답은 3개이니까 4번 골라주고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 대망의 25번입니다.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바르게 한번 짝지어 볼 거예요. 제가 한번 바로 B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갈 겁니다. To begin with. 어떤 말이죠? 우선이라고 하는 독립부정사 표현으로 봤고, 맞아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It is nice of you. 너가 뭐 하다니? To lend me your new laptop. 너의 새로운 휴대용 컴퓨터를 내가 빌려주다니. 너참 훌륭하구나. 멋지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of you 그리고 to 부정사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만 빠르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내게 말해줄 수 있나요? 어떻게 파스타를 만드는지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죠? What to 부정사 쓰면 안 되고 How를 쓰는 겁니다. 해석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C. 데이비드는 선택했습니다. 아, 대학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면 not이 to 부정사 앞에 와야 됩니다. which가 잘못되었어요. 자, D. 우리는 looking for the house. 집을 찾고 있는데 이사를 가다, 어딘가로 이사를 가다라고 할때 흔히 자연스럽게 쓰이는 표현은 into입니다. 물론 in을 쓴다라고 해도 의미는 통하긴 하지만 흔히 어딘가로 이사를 갑니다, 거긴가로 들어갈 거예요라고 할 때는 move into라고 많이 쓰고요. 그리고 맥락상, 의미상 여기 뒤에 전치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틀렸다. 자, 어떤가요? 문제 쭉 풀어보면서 to 부정사에 대한 감이 조금 더 잡혔을 거고요. 다음 시간엔 남아있는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와우. 오늘 단원 확인 평가 쪼르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그마치 20 문제나 풀어요. 자, 여기 머릿속에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었던, 공기템. 자, 다 기억하십니까?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반포비 관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 반포비 기억나죠? 자, 반포비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찰은 무엇이다? 모든 글쓰기의 기초가 관찰이었다라고 했었어요. 자, 관찰은 보통 눈으로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지만 아니요. 관찰은요, 눈으로 하기도 하고요, 귀로 잘 듣기도 하고요, 또 코로 냄새도 맡고요, 입으로 쏙 넣어서 맛도 보는 것이고요. 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촉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관찰은 모든 글쓰기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했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반드시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찰한 것을 보고하는 글로 쓴 것이 바로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보고하는 글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자, 그럼 20 문제 풀러 출발!

단어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어디서 많이 본 글인데, 예, 여러분 기억나죠? 학교 화단에서 동물과 식물을 살펴보다가, 우와, 이거 아무나 볼수 있는 게 아닌데, 거미줄을 지금 치고 있는 거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구경 못 하죠? 아주 아주 좋은 시간에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이건 정말 난생 처음이라서 자세히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동기.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거미줄 만드는 장면은 대상이 되겠죠? 관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미줄 만드는 장면은 관찰을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거지.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거미줄 만드는 장면을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하는 글을 써볼게 라고 얘기하고 있죠. 먼저, 거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를 연결하는 실을 쏴요. 스파이더맨처럼 쫙 하고 쏘는 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온다고? 예, 배의 구멍 어딘가에서 나온다고 했죠. 이 실을 쏘아서 거미줄의 뼈대를 만들었다. 자, 여러분, 연필 갖고 있죠? 연필 그냥 놀리지 마시고, 자, 여기 나처럼 이렇게 한번 네모를 그어보세요. 만들어보세요. 먼저 어떻게 하더라. 다음으로 어떻게 하더라.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더라. 자, 이렇게. 요렇게 해놓으면 그냥 글자와 줄만 있는 이 글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휙 나에게 떠올라온다고 했어요. 이런 걸 잘하는 친구가 글을 잘 이해하는 친구고, 글의 짜임을 알아놓을 때,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이렇게 하세요. 먼저 뼈대를 만들더라. 거미줄의 뼈대를 만들더라. 이거 우리 기억납니까?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어. 나무. 이렇게 있고, 나뭇잎도 있었고. 이 그림 기억나요? 예, 나무. 나무. 예. 이 나무에 무엇을 만들더라? 뼈대를 만들더라. 그래서 거미줄을 이렇게 쳐서 있었던 요 거미가 기억나죠? 예, 이 거미. 이런 뼈대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긴 줄을 여러 개 치더라. 자, 그래서 긴 줄을 이렇게 치더라. 그쵸? 이거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심부터 빙빙 돌며, 길지 않은 줄을 뽑아내서 긴 줄들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하더라. 그래서 나온 요게 요런 거죠. 이게 우리가 보는 예, 거미줄이었죠. 자,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하더라라는 걸 자기가 관찰한 것을 보고하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도 이런 글을 쓸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글을 읽는 이유는 물론 글을 읽으면서도 참 재밌죠? 재밌지만은 그 고급 취미거든. 글을 읽는다는 건 고급 취미예요.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쓸수 있게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면 좋겠죠. 자, 이 글을 쓴 목적은 뭐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거는 편지죠? 네, 이건 편지 글이죠. 자, 이런 것들은 편지 글이고 주장 펼치는 것은 우리가 또 많이 봤죠? 주장하는 글인데 관찰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요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게 바로 보고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보고서 글을 쓴다? 뭐,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예. 이 보고라는 건 뭐라고요? 알리는 글이다라고 했어요. 알리는 글. 예. 보고한다? 알리는 글이다. 네. 자, 경험한 것과 그 느낌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런 건 기록문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기. 그죠? 일기 글이 바로 내가 경험한 것과 느낌을 남겨주는 것이 일기 글이죠? 자, 학교 화단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려고 이런 것들은 설명하는 글에서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질문에 알맞은 낱말을 두 글자로 쓰시오. 아하, 내가 써야 될 정답이 두 글자구나. 일단 머릿속에 딱 넣고. 동물과 식물. 자, 기역의 뜻을 포함하는 반포비. 여기 포자 나오네요. 이 기역, 동물과 식물이라는 요 낱말의 뜻을 포함하는, 포함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아우르는, 아우르다. 또, 합한다. 그쵸? 합치다, 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뜻들을 모두

떠오르는 모두 합치는 낱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물과 식물을 우리 뭐라고 한다? 생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반포비 반포비. 반대의 뜻을 가진 건 뭘까요? 참고로 여기다가 무자만 붙이면 돼요. 무생물. 네. 무생물도 들어봤죠? 예. 생물의 반대의 뜻을 가진 낱말은 무생물이란 말 씁니다. 생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에너지를 내고 또 자신의 자손을 남기고 죽죠. 이 생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무생물은 그런 거 없죠. 자신의 자손을 남기고 죽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무생물이죠. 이 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관찰한 내용, 거미줄을 치는 내용 나와 있죠? 관찰하게 된 동기, 신기해서 처음이라서 뭐 이런 말 있죠? 관찰하고 나서 느낀 점은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보기의 그림을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뭐 사실 글이 없어도요. 앞에 나왔던 그 글이 없어도 그림만 봐도 이 차례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하지만 거미줄 치는 과정을 우리가 글로 읽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정답을 맞추면 더 뜻 있는 정답 맞추기가 되겠죠? 뭐였어요? 처음에 뼈대 만들기 다. 그 다음에 여기 긴줄 만들기 나. 그 다음에 짧은 줄을 빙빙빙 돌려가면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가. 다 나다. 다 나다. 예, 5번으로 나갔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은 낱말, 한식의 뜻을 포함하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국어사전이 있죠? 국어사전 꼭 한 개는 마련해 두는 것이 국어 공부할 때 좋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국어사전을 봐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단원이 있으니까 미리 마련해 놔라라고 했어요? 국어사전에서 찾은 낱말 중에 한식이 있대요. 한식은 뭐예요? 한국식, 밥이잖아요. 그쵸? 예, 대한민국식. 우리 대한민국 할때그 한이거든요. 우리 한국식 밥이에요. 자, 여기에 뜻을 포함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요거 말을 잘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 이 뜻을 포함하는 낱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한식에 포함되는 낱말이 아니라 한식의 뜻을 포함하는 낱말. 그럼 조금 더 커야 돼. 자, 여기가 한식이 있어요. 한식도 있고 일식도 있어요. 일본식이죠? 또 중국식은 중식이라고 하죠? 또 서양식은 양식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낱말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아우르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손도 이렇게 그려줬죠. 이런 낱말들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그 낱말은 뭘까요? 음식이죠. 음식. 자, 음식 중에는 말이야.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이 있어. 이래야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잡채, 김치, 비빔밥, 된장찌개는 무엇일까? 한식이 아우르고 있는, 한식이라는 낱말이 포함하고 있는 낱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치와 비빔밥, 된장찌개, 잡채 모두 어디에 포함된다? 한식에 포함된다.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낱말의 포함 관계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뜻을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너를 띄고 있어. 그래, 한 명이 발을 구르면 내려가면 다른 한 명이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반포비, 반포비.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하! 반대의 뜻을 가진 낱말이 생각나죠. 자, 낱말, 기역과 니은의 관계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내려가면 올라가는구나. 자, 기억나요? 아이고, 1학년도 알잖아요. 자, 우리는 4학년이에요. 내려가면 올라가는구나. 자, 단순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낱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면 우린 4학년이죠. 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뜻이 반대인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가면 올라가는구나. 자,

기역 니은과 낱말 사이의 관계가 같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 앞에서 기역 니은의 관계는 뜻이 반대인 낱말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낱말 사이의 관계가 같지 않다. 이 말은 뜻이 반대되는 관계가 아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앞, 뒤. 반포비, 반포비. 반 맞아요. 덥다, 춥다. 반 맞죠? 자, 길다, 짧다. 뭐예요? 이것도 역시 반. 알다, 모르냐?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이거 뭐예요? 반이죠. 그러면, 곱다, 아름답다. 이것은 반포비, 반포비. 비. 비슷한 뜻의 낱말 관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두 낱말의 관계는 무엇인지 쓰시오. 머리 모양이 좋은데? 내 머리 모습 어때? 머리 모습이 뭐 아주 뭐 아름다워? 뭐 이런 거. 자, 그럼 뭐예요? 뜻이 비슷한 관계가 되겠죠? 자, 뜻이 비슷한 관계, 모양, 모습. 예. 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낱말이다. 자, 그러면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관계의 낱말들은 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왜? 비슷한 낱말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양과 모습은 서로 바꾸어 쓸 수도 있다. 뭐 그런데 어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바꾸어 쓸 수도 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건 뭐냐면요. 이 글뿐만 아니라 어떤 글이든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 글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파악하느냐? 너 정체가 뭐야? 이거예요. 자, 이 정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글의 종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필통 속에는 어떤 필기 도구가 있나요? 연필, 볼펜, 지우개, 샤프. 자, 이거 어떤 글이었죠? 어떤 글의 종류였죠? 글의 정체를 먼저 밝혀봐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계속 볼게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양한 필기 도구를 사용합니다. 필기 도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도록 해줄까요?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버렸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에는 이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밝혀내! 이거보단 어디에 집중해서 봤나요? 바로, 필기 도구에 무엇이 있더라? 연필, 볼펜, 지우개, 샤프 등이 있더라. 자, 이것은 무엇이다? 반포비, 반포비, 포. 낱말들 사이의 포함 관계에 집중해서 우리가 봤죠. 자, 낱말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서 보면,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되니까 기억도 잘 되고, 공부 방법 얘기했잖아요. 이해를 하면 기억이 잘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한번 기억해보자 하고 열심히 외우면 몇달 후에,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쏙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쵸? 필기 도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도록 해주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글이었어요. 먼저 글씨를 쓸때 사용하는 필기 도구에 알아봅시다. 자, 일단. 글씨를 쓸때 사용하는 필기 도구에 대해서 알아본대요. 연필은 우리가 글씨 쓸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필기 도구죠. 글씨를 쓸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필기 도구인데 우리가 글씨를 쓸때 연필심은 검은 가루가 된대요. 쓰면서 가루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종이 위로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 검은 가루가 종이의 겉 사이사이에 붙어서 우리 눈에 선으로 보이는 그런 원리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연필심의 검은 가루가 종이 겉 사이사이에 붙어요. 찰싹 붙는단 말이에요. 나안 떨어질 거야 하고 찰싹 붙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우리 눈에는 마치 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림으로 하자면 종이가 있어요. 여기에 검은 가루가 막 붙어. 안 떨어질 거야! 그러고 붙는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눈에 선으로 보인다. 이게 바로 원리죠. 자, 겉 사이사이에 붙는 원리로 연필로 글씨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겉 했어요. 여기 색자로 돼 있죠? 색칠이 돼 있죠? 뭐예요? 반대말? 반대인 뜻을 갖고 있는 말? 속이었죠.
그럼 앞으로 뒤에 속이 나올 거야. 그럼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짠! 오, 나왔네. 그치? 자, 이번엔 볼펜입니다. 볼펜도 글씨를 쓰는데 자주 사용되는데 볼펜이 글씨를 쓰는 원리는 연필하고 같지 않고 다르답니다. 더 궁금하죠? 자, 연필의 중심에는 연필심이 있어요. 그치? 연필의 중심에는 연필심이 있죠. 그런데 볼펜의 가운데에는, 자, 여기 보세요. 연필은 이런데 볼펜은 이래요. 이런 비교하는 글쓰기, 아주 좋은 글쓰기 전략이죠. 중심과 가운데는 사실 반포비에서 뭐예요?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낱말이 될 거예요. 중심이나 가운데나 똑같아. 그래서 연필의 가운데에는 이렇게 바꿔 써도 되고, 볼펜의 중심에는 이렇게 바꿔 써도 된다. 이 말이죠. 자, 가운데는 잉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렇게 요것도 알려줬죠? 여기 볼이 있다고 했죠? 볼. 그래서 볼펜이라고 했어요. 그치? 이 볼이 굴러가면서 이 안에 있던 잉크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했죠. 볼펜에서 흘러나온 잉크는 종이에 속으로 스며들어서 자국을 남겨요. 그러니까 연필은 여기에 가루가 막 묻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만 볼펜은 여기 잉크가 스며들어. 잉크가 속으로 스며들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구조다. 그래서 자국을 남긴다. 이것은 볼펜이 글씨를 쓰는 원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놀리지 마세요. 지금은 선생님하고 똑같이 막뭐 쓰고 줄 긋고 하고 있죠? 그래야 글이 평면이 아니라 입체가 되어서 내 눈에 휙 하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이 글의 내용을 알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필의 중심에는 잉크가 있다? 아니지. 연필의 중심에는 검은 심이 있다고 했죠? 정답 1번. 기역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래요. 무엇이었나요? 가운데. 자, 비슷한 뜻을 갖고 있으면 서로 바꿔 쓸수 있다. 자, 낱말. 겉과 속의 관계를 활용해 연필과 볼펜이 글씨를 쓰는 원리를 비교해 보세요. 일단 이 말은 겉과 속이 들어가게 짧은 글짓기를 해줘야 되고요. 아까 본문에서 선생님이 글쭉그줄 그어줬죠? 그 원리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필심에 가루는 종이의 겉에부터 우리 눈의 선으로 보이고 볼펜의 잉크는 종이 속에 스며들어서 자국을 남긴다. 예, 그대로 베껴 쓰면 돼요. 그대로 그 글에 있는 걸. 예,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무슨 궁금증? 사과가 변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기억나죠?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색깔이 변하지 않았는데 왜 사과는 껍질을 깎은 사과는 색깔이 변하는 거야?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사과가 껍질 벗긴 사과가 색깔이 안 변하게 할까? 예,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관찰한 과정을 기록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껍질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 대상으로 했어요. 자, 관찰 대상을 일단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찰 기간을 또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관찰 기간이 되겠죠. 자, 먼저 껍질 깎은 사과 조각을 접시에 올려놓고요. 한 시간마다 색깔의 변화를 돋보기로 관찰은 한다. 이것은 관찰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겉면도 만져보고. 자, 이게 뭐예요? 다 관찰이에요. 얘기했죠? 눈, 코, 입, 귀다 총동원한다고 했어요. 자, 냄새도 맡아보았다. 이것은 예, 만져보기도 하고 관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습을 또 사진으로 찍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관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사진도 필요하고 또는 그림도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관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관찰 내용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관찰하고 난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3시부터 6시까지 1시간마다 관찰해 봤더니 뚜렷한 변화가 보인다. 같이 하세요. 1시간 뒤에는 처음과 다르게 군데군데, 군데군데야. 연한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요. 촉감과 향에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시간 뒤에는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더 많아졌고요. 껍질을 깎자마자 사과에서 만져졌던 그 물기도 마른 듯했다. 3시간 뒤에는 어떻게 됐다?
사과는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겉면은 땅에 갈라진 모양처럼 보였다. 맛이 없어져

보이겠죠? 바짝 말라 있었대요. 향도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자,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까닭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자료를, 예, 수집한 자료를 꺼내들었다. 자료. 자, 여기 과학 잡지 보니까 어떤 성분이 있었는데, 이 폴리페놀이라고 했죠? 이것이 공기와 만나서 색을 변하게 한다는 걸 알았대요.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폴리페놀, 이 성분이 없어서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꼈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갈색으로 변하고 마른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앞으로는 껍질을 깎은 사과를 보관할 때 공기와 만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거 느낀 점이죠? 다음에도 궁금한 일이 생기면 관찰해보고 싶다. 이거 뭐예요? 다? 예, 느낀 점이다. 예, 보고서에 이렇게 끝에 느낀 점을 쓸 수도 있다. 이 글의 종류는 보고하는 글이 되겠고요. 글쓴이가 관찰한 대상과 관찰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볼게요. 만져보기, 냄새 맡기, 이거 뭐예요? 촉감과 향이죠. 돋보기로 관찰하겠다, 이것은 색깔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까닭을 하고, 이제 여기 어린이 과학 잡지, 어린이 과학이라는 잡지를 봤던 거기 내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관찰한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 요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관찰 내용, 요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한 내용을 써주면 아주 탄탄한 보고하는 글이 된다. 요거 잊지 말아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출처가 분명해야 돼. 여기 출처는 어디예요? 어린이 과학이라는 잡지죠.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이어야 돼. 누가 봐도 그러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정확해야 돼. 예, 정확성. 이거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과의 모습을 정리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외울 거 없죠? 아까 그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군데군데 연한 갈색이 보였어요. 한 시간 뒤에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촉감과 향은.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이제 많아졌죠. 한 시간 뒤보다, 두 시간 뒤가. 사과에서 만져지던 물기가 더 많아졌나요? 아니죠. 점점 물기도 없어져가고 있었었죠. 그래서 마치 땅이 갈라진 모양처럼 나중에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고하는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대상을 관찰한 방법을 쓴다. 대상을 관찰한 기간을 밝힌다. 사진, 그림 등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다. 너무 쉽죠? 관찰을 통해 스스로 알아낸 사실만을 쓴다. 대상을 관찰하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쓴다. 자,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하나, 둘, 셋. 세 개를 고르시오. 이 말이랑 똑같은 것이죠. 얼마나 친절한 문제입니까? 모두 고르시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 이게 정답이 몇 개야? 고민을 하는데 하나, 둘, 셋이라고 아예 그냥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어려우시면요. 이런 경우에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맞지 않은 게 내 눈에 띄잖아요. 그럼 지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보세요. 사진, 그림 등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사진 찍을 것이 있으면 찍어주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좋으면 그림으로도 표현하면 좋다라고 했어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이 아니야. 지워. 관찰을 통해 스스로 알아낸 사실만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사실만 써야 돼. 절대로 느낀 점을 쓰면 안 돼. 하지만 아까 우리 봤던 글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아 다음부터는 내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사과를 잘 보관해야겠어. 이걸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조사하고 관찰해봐야 되겠어. 이것도 생각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사실만을 쓴다. 이것도 틀린 말이 돼요. 그래서 지울 수 있어요. 어? 하나, 둘, 셋, 세 개 남았네. 그냥 읽어볼 것도 없이 1, 2, 5 하면 돼. 하지만 예, 우리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예, 이것은 비상사태 때만 정답 모르겠다 할 때는 이거 확실히 아니야 하는 것은 이렇게 지워보는 팁이 있어요. 예. 자, 대상을 관찰한 방법. 나는 돋보기를 사용했어. 만져봤어. 뭐 이런 거. 냄새 맡아봤어. 대상을 관찰한 기간. 뭐 몇 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간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기간 밝혔죠. 그 다음에 느낀 점도 분명히 썼습니다. 1, 2, 5. 자,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

관찰했으니까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 줘야겠죠? 그래서 나. 자, 관찰한 것만으로는 내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았어. 그때 뭐 해요? 자료를 수집해서 내 궁금증을 더 한번 해결해 보자. 그게 바로 라가 되겠죠.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인과관계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다 보여요. 그쵸? 관찰하고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을 쓴다. 이렇게 하면 완성. 관찰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돼.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 인터넷에서 찾은 모든 자료는 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죠. 예,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자, 보기에 보고하는 글에서 사용한 관찰 방법과 관련 있는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강낭콩의 잎과 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해서 이틀 간격으로 자로 잎의 길이를 재어보고 개수도 세어봤대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도 보이고요. 자, 다음과 같은 보고하는 글에서 고쳐 써야 될 부분. 자, 이거 아까 우리 지난번에도 많이 봤던 문제죠? 사과의 겉면을 만져보니 느낌이 이상했어. 자, 이렇게 주관적인 표현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은 이 친구가 써줄 거예요. 고쳐 써야 되는 까닭 뭐다?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표현을 써야지 이상했다, 안 이상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빈칸에 들어갈 뜻이 반대 있는 말, 올라가다, 아니다, 덥다의 반대말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엔 북투 준비하세요.

0: 대한민국 남쪽 끝, 전라남도 완도. 여기 아주 특별한 청년이 있습니다.
1: 하도 이장이 자랗게 인솔이 심장 보고 시집을 가지 말고 남자 보고 장계를 이리 오라 했어.
2: 고마운 딸, 딸.
3: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 게 엄청 좋지요.
0: 동네 주민들의 애정이 아주 그냥 듬뿍.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4: 아, 오늘 진짜 긴장되는데요. 이 자리가 낯설어서라기보다는 되게 오래 묵혀왔던 이야기라서 조금 더 떨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잘 정리된 성공담은 아니고요. 아, 그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면 좀 덜 불안하고 덜 무섭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솔이고요. 전라남도 완도군 용암리에 살고 있어요. 저는 만 28세고요. 제가 직업이 조금 많이 많아요. 첫 번째로 저는 완도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완도에서 완망진창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또래 친구들하고 기획도 하고 있고요. 또 완도에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용암마을에서 5년차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완도에서 나고 자라면서 서울에 오기도 전부터 얼마나 조용히 불안하고 무서웠는지 이때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저는 순도 100% 완도 토박이에요. 여러분 혹시 완도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완도가 제주도보다 더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도를 보면 제주도가 더 멀리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2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5시간 걸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 어릴 적 생각에는 완도는 바다, 양식장, 산밖에 없어서 아, 좀 지루하고

뭐 되게 따분한 시골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아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완도라는 시골은요 입시 미술을 할수 있는 학원도 없었고 그때는 심지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가 될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불안한 시간을 보냈었어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건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비교할 대상도 없고 또 이게 제가 잘못된 길로 준비를 하더라도 이걸 틀렸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주변에 어른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다양한 어른들의 직업, 완도에 있는 어른들의 직업은 뭐 양식장을 하는 친구네 아빠, 건어물을 파는 친구네 엄마, 이런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솔직히 그거는 완도에서 조금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제가 제일 노력해서 찾아볼 수 있었던 거는 인터넷에 기대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가 될수 있나요? 이런 고민 상담글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제 고민 상담글에 학원 광고가 댓글을 달아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디자이너가 될수 있어요. 이 글을 보고 나서 아, 서울에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상담 전화를 했을 때, 근데 서울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무조건 서울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씩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 하나하나씩 찾아보니까 서울에 올라갈 방법들이 보이더라고요. 학교에는 취업계를 냈고요. 이런 것 저런 것 준비를 전부 다 끝낸 후에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난 디자이너가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처음엔 되게 당황하셨어요. 꿈을 꾸기에 좀 막연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걱정은 많이 되지만 서울에 가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살수 있는 숙소도 알아보고 또 직장도 알아보고 학원까지 모든 준비가 끝난 채로 제 나름대로 꼼꼼히 챙겼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기대하던 서울에 오게 됐는데 아주 첫날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깜빡한 걸 알게 됩니다. 자려고 보는데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챙겨온 건 수건, 뭐더 추워지면 입을 패딩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때 수건을 돌돌 말고 패딩을 덮고 자면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지금 패딩 덮고 자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으유 이러면서 그 다음 날에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열어주신 택배를 열어보는데 이 택배 안에 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필품이라든지 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꽁꽁 싸매져 있는 이불 속에 엄마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이 편지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엄마가 보내주셨던 편지예요. 엄마한테 이렇게 직접 쓴 편지를 받은 건 처음이라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열어봤었는데요. 편지가 두 장이나 되길래 저는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저희 엄마의 성격이 보이는. 첫 번째는 그 꿈이나 열정에 관련된 프린트물이었어요. 제가 좀더 열정 있게 서울 생활을 하길 바라셨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쓴 편지였는데요. 사랑하는 내딸 보아라. 너무도 보고 싶고, 안아보고픈 딸 마음 아파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할 뿐이다. 부모로서 하고 싶은 것 못해주고, 남들 다가는 대학도 못 보대는 죄.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미안할 뿐이다. 생각하면 가슴 아플 뿐이다. 하지만 난 믿는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인생은 체험하고 겪으면서 터득하고 배워가는 거란다. 사랑한다, 내딸 보고 싶다. 이런 편지 내용이었어요. 사실 엄마가 응원을 하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어요. 뭔가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은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저희 엄마의 주장의 편지를 받고 더 힘내서 서울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신나고 떨렸어요. 제가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한 게 홍대였거든요. 홍대에 사람이 밀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기 어디선가 공연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필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라서, 서울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구나. 제가 겪은 서울은 뭔가 되게 넓고, 뭐가 되게 많고, 이런 자유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디자이너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둘씩 해나가고 있었는데, 남들과는 좀 다르게 대학을 가지 않고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학교가 아닌 밖에서 찾아서 배우면서 이게 맞는 길이었나 가끔 불안할 때가 있긴 한데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운 좋게 디자이너로 회사를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도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그렇게 막상을 해보니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 안에 있었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 시간에 들어가서 퇴근 시간이 되면 우르르 같이 쏟아져 나와요. 저는 되게 먼 곳에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까지 서울에 왔는데, 사실 누구한테는 학교를 가고 꿈을 꾸면 할수 있는 직업 중 하나였던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꿈은 이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하진 않구나, 이런 것들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오는 거 너무 좋았죠. 처음에는 넓은 도시고 또 자유롭고 더 넓은 세상을 느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자유로웠어요.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쯤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있다고 표현해야 되는구나, 내가 있는 걸 증명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자유로움은 점점 옅어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제가 계속, 내가 있어서 뭔가 달라지는 곳이 있을까? 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곳이 있을까? 이렇게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내가 꿈을 이뤘어도 조금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주변의 직장 동료분들이나 친구들이 자꾸 완도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니, 완도에 볼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여행을 가지?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증이 들어서 완도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거기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고생 때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결핍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다들 되게 예쁜 모습을 많이 남기고 싶잖아요. 셀카도 찍고 싶고. 근데 그때 완도에 있던 사진관 사장님이 그 여고생들이랑 미의 기준이 조금 다른 분이었어요. 저는 쫏빛하고 조금 날렵하게 생긴 제가 좋은데, 그 사장님 미의 기준에는 약간 옷구슬처럼 반짝거리고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한 얼굴이 약간 예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증명사진도, 제 졸업사진도 아주 옷구슬처럼 예쁘게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나 같은 여고생들이 갈 만한 사진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쩌면 그런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되게 가볍게 나눈 이야기였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루빨리 완도에 내려가고 싶어서. 그러다가 완도에 돌아가서 사진관을 열게 됐어요. 저 같은 여고생들이 올 거라 생각하고 사진관을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쁜 얼굴이 갖고 싶은 여고생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사진관을 찾아주고 있는데요. 저는 완도에 다시 내려올 때만 해도 제가 다시 완도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나는 죽어도 서울에서 죽을 거니까 나를 데리고 완도에 내려오지 말아달라, 서울에 묻어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쩌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완도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처음에 완도 내려갔을 때는 조금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실패한 사람처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걱정이 들 때쯤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북돋아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저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애가 내려왔다. 뭐 예를 들어 완도에는 사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사진관을 한다. 이런 게좀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을 조금 떨쳐냈던 것 같아요. 사진관을 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해보라고 제안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완도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다양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귀했었어요. 여기저기 출동을 하다 보니까 이장도 하게 되고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완망진창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한달 살기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외지에 있는 청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계속 다양한 일에 휘말리듯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요. 정보가 없어서 불안한 거나 또 기회가 없어서 답답했던 거나 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저한테 무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남들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비교할 게 없어서 저를 더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밖에 안 보였어서, 저는 그게 무기가 돼서, 아, 나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할수 있구나. 이렇게 더 신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연한 상황 속에서 나를 조금 더잘볼수 있는 그런 상황을 꼭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완도에서 그걸 배워서 더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도 이걸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덜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장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부족한 것들 중에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곧 필요한 게 되고 계속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재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따라만 오더라도, 여기 있죠? 따라만 오더라도 fun reading 재밌어진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겠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아, 이 책은 끝나지 않았으면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책이,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알아두면 유용한 생략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를 보는,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을 짠! 키워주거든요.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큰 차이가 있으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통해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From the deck, Samuel looked over the side of the galleon. With his father and uncle wrestling the tentacles, the squid was distracted. He readied the net and prepared to jump.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The net flew open, perfectly falling over the giant squid. Chapter 4. The Layer of Gold. He'd done it. Samuel's father and uncle rushed to grab the corners of the net and tie it down with ropes. The kraken writhed and thrashed, but could not free itself. Each time it moved, the net got tighter until it could do nothing but squirm.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But no one could hear him, of course.
0: The Monster of the Deep,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대 오징어와 전투를 벌이고 있죠. 과연 사무엘과 사무엘의 삼촌, 사무엘의 아버지, 그 잠수부들은 거대 오징어를 이기고 물리치고 그 황금의 보물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난파선으로부터 그 보물들을 가지고 가야 좀 뿌듯할 텐데, 이게 헛된 수고가 아니어야 될 텐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deck, 갑판으로부터 Samuel looked over the side of the galleon 이라고 돼 있죠. 지금 사무엘은 어디 있냐면 손에 그물이 들려 있습니다. 그물이 들려 있는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싸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유리한 위치에 가면은 잘하면 이게 내가 뭔가를 이 그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난파선 옆에 달려있던 그 그물을 발견하고는 난파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Samuel looked over the side. 사무엘은 너머로 봤습니다. 뭐가 있지? 이렇게 너머로 본 거예요. 무엇 너머로 봤냐면 of the side of the galleon, 그 범선 옆, 범선에 그 배가 있으면 이 배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본 것이죠. 뭐가 있지? 라고 보는 거예요. With his father and uncle wrestling the tentacles, 그의 아버지와 그의 삼촌은 wrestling, 막 이렇게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과 씨름하고 있었냐면 그 오징어의 촉수가 되겠죠. 그 오징어의 촉수와 막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그러는 중에 the squid was distracted.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이 지금 오징어가 다른데 약간 이 주의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삼촌에게 막 주의가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이 발이 많으니까 다른 데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The squid was distracted. Distract라는 것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주의가 산만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징어는 주의가 산만하게 되었습니다. 주의가 딴 데로 돌려졌다가 되는 것이죠. 주의가 분산이 되었다. He readied the net.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내 손에 그물이 있잖아요. 이 그물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려면은 거대 오징어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He readied the net. 그래서 이 그물을 ready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eady가 맞는데요. 품사가 다릅니다. ready라는 것은 흔히 준비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readied 보니까 ed가 붙어 있으니까요.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ready라는 것은 준비시키다, 준비하다, ready 될 것이고요. and prepare to jump.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뛰어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배 위에서 딱 조준을 해서 그물이 딱 그 거대 오징어 위로 덮을 수만 있다면 이길 수가 있잖아요. 딱 잠궈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과연 이게 통할까요?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라고 되어 있네요. Samuel tumbled. tumble이라는 것은 굴러떨어지다 혹은 이렇게 물속으로 쫙 들어가다 뭔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tumbled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물속으로 쭉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As he descended. 그가 뭐 하면서 이제 이 그물을 가지고 쭉 뭐 하겠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렸으니까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가 내려가면서 물속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요. The net flew open. 이 그물이 쫙 펼쳐져서 열렸고요. Perfectly falling over the giant squid 라고 되어 있네요. 그물이 쫙 펼쳐졌는데 하필이면 이게 하필이면인지 다행스럽게인지 불행이든지 오징어 입장에서는 불행스럽게도죠. 불행하게도 맞죠.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뭐가 좋냐면 완벽하게 falling over the giant squid. 이 그물을 딱 펼쳤는데 그 바로 아래에 뭐가 있었냐면 거대 오징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falling over 그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물을 들고요.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 위로 완벽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그물로 거대 오징어를 싹 싸버리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과연 이게 정확하게 통할지 일단 그 결말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From the deck, Samuel looked over the side of the galleon. With his father and uncle wrestling the tentacles, the squid was distracted. He readied the net and prepared to jump.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The net flew open, perfectly falling over the giant squid.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4, 제4장입니다. The layer of gold. 이 황금 둥지입니다. Layer이라는 것은 둥지이거든요. 아, 이거 황금 둥지네요. 이 Chapter 4가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오면 이 책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He done it. 그가 해냈습니다. 하하, 사무엘이 해낸 것 같습니다. Samuel's father and uncle rushed to grab the corners of the net and tied down with ropes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사무엘의 아버지와 삼촌은 rushed, 어서, 서둘러서 뭘 했냐면 grab the corners, 잡았습니다. grab, 맞죠? 잡았습니다. 무엇을 잡았냐면 the corners of the net, 이 그물의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보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 모서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아, 그물이 오징어 위로 쫙 떨어지니까 모서리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and tied down with ropes. 그리고 밧줄로 그것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 오징어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 그물 안에 쏙 들어가 있겠죠. 잡은 것이죠. The kraken writhed and thrashed but could not free itself. The Kraken. Kraken은 이 괴물이 되겠죠. 이 괴물은 바로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 오징어는 Writhe. Writhe는 바로 몸을 비틀다. 아, 이게 뭐지? 아, 나 잡힌 것 같아. 이렇게 온몸을 비틀고 And Thrash. Thrash도 비슷한 것입니다. 몸부림치다. 아, 나 나가고 싶어. 이렇게 제가 오징어라면 나 나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을 비틀고 몸부림을 쳤고요. 그러나 But could not free itself. 그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다. 그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그물에서 뭐 할 수가 없었다.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 잠수부 입장, 사무엘의 가족 입장에서는 잡은 것이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잠시 잡아뒀다가 저라면 이 거대 오징어니까 살짝 이렇게 구워서 아니면 풀어줘도 되겠죠. 어쨌든 일단 황금을 가지러 가야 되겠죠. 일단 보물을 가지러 갈 것 같습니다. 그 오징어를 어떻게 할지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 볼까요? Each time it moved, the net got tighter. 그렇죠. 뭐 할 때마다 그 오징어가 움직일 때마다 오징어가 이렇게 막 꿈틀꿈틀거리고 그 안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The net got tighter. 어떻게 됐다고요? 그 그물이 더더욱더 쪼여왔습니다. 더더욱더 꽉 쪼여왔습니다. Until it could do nothing but squirm. 뭐 할 때까지 쪼여왔냐면 계속해서 그물이 쪼여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꿈틀거리고 그랬냐면 Until it could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but squirm. 뭐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무엇만 빼고 무엇만 할 수 있었냐면 바로 squirm, 꿈틀대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그물이 쪼이고 쪼여왔다가 되겠죠.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은 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도 그리고 아빠와 삼촌도 모두 다 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whooped라고 하면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다. and holler, holler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소리쳤습니다. inside his dive suit. 그의 다이빙 옷 안에서 이 헬멧도 쓰고 있고 이 잠수복 다 입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물론 우후 이렇게 소리를 쳤겠지만 밖에서 들으면은 물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렸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But no one could hear him, of course. 물론 아무도 그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막 이제 소리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막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리치지만 밖에서 들으면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이빙 기어, 다이빙 잠수복과 다이빙 헬멧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 문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어렵지 않고요. 너무나 많이 쓰이는 것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알아두면 유용한 생략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는 뭔가를 반복하거나 다시 나온 표현은 다시 적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략을 좀 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생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특히나 반복에 있어서는 망설이지 않고 생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문장을 알려드리면 I went home. I took a nap. 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집에 갔다. 나는 낮잠을 잤다가 되겠죠. 영어는 만약에 두 문장을 합칠 수 있다면 두 개보다는 하나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I went home 그리고 I took a nap을 두 문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합치면 너무나 간단하죠. 무엇을 쓰면 됩니까? 나는 집에 갔고 그리고 나는 낮잠을 잤다. 그리고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뭐예요? I went home and I took a nap. 간단하죠? 이렇게 and를 중간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생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생략을 할 수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I went home, I took a nap. 뭔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뭐가 반복이 되죠? 바로 I라는 친구가 여기에 반복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래서 I went home and took a nap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and로 연결했어요. and 말고 다른 것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결을 하고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이 된 것을 빼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I went home and took a nap. 그러면 우리가 이 물론 제가 간단한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지만 책 속에서 혹은 우리 친구들의 교과서나

0: 문제지에서 나오는 건 생각보다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다면 이 and 앞에 나오는 표현을 참고로 해보면은 아, 뭐가 생략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She can sing and dance.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can sing and dance가 있죠. 자, 그러면 이 and를 사이에 두고 sing과 dance가 있습니다. 근데 she can sing까지는 그녀는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춤춘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녀는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춤춘다. 이게 맞는 것인지 혹은 무언가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 친구들 눈에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and를 사이에 두고 아, dance 앞에 나온 어떤 반복되는 표현이 생략이 된 거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추측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죠. She can sing 그리고 dance 앞에도 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 나왔던 she can이 생략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생략을 한 것이죠. She can sing and she can dance. 그녀는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볼 때 아, 이런 보는 눈이 서서히 생겨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으면서 읽었던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The Layer of Gold. He'd done it. Samuel's father and uncle rushed to grab the corners of the net and tie it down with ropes. The kraken writhed and thrashed, but could not free itself. Each time it moved, the net got tighter until it could do nothing but squirm.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But no one could hear him, of cours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Distract. Distract. The squid was distracted. Prepare. Prepare. He readied the net and prepared to jump. Holler, holler.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Descend, descend. The diver slowly descended into the deep sea. Tumble, tumble.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ready라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ready를 활용해서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들은 She's ready to help. 그녀는 is ready, 준비가 되어있다. 라가 되겠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다. To help,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준비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Are you ready?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eady라는 것은 준비가 된 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She readied herself for the big moment라고 돼 있죠. 그녀는 readied 했답니다. readied. 이렇게 ed가 붙을 수 있는 건 동사에만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준비에 관련된 의미가 ready라는 것이죠. 그러면 준비를 동사화시키면 준비하다가 되겠죠. 준비시키다, 준비하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준비시켰습니다.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그녀 스스로를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준비했다가 되겠죠.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For the big moment, 그 큰 순간을 위해서 뭔가 어떤 큰 행사나 일이 있겠죠. 그 순간을 위해서 그녀 스스로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게 우리말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영어는 품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이지만 그 단어가 앞뒤에 어떤 표현이 오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명사가 됐다가 어떨 때는 동사가 됐다가 어떨 때는 형용사가 됐다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앞뒤 단어에 따라서 그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은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3단원, 사회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내용 함께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 국어 단원평가 2회 수행평가, 그리고 사회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단원평가 2회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해 보러 출발해 볼까요? 먼저 국어 3단원 단원평가 2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26쪽입니다. 자, 1번과 2번은 우리 글을 읽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의 글인데요. 자, 1번 문제 살펴볼까요? 기역 디귿 가운데서 뒷받침 문장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뒷받침 문장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자, 중심 문장을 우리가 뒷받쳐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중심 문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 중심 내용이 나오면, 아,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먼저 중심 문장을 찾아봐야 되겠죠.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의 가장 중심된 생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앞쪽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역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니은과 티귿은 자동적으로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여러분들 티귿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어떤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문장 사이에 있는데요. 자, 플라스틱은, 자유롭게 모양 바꿀 수 있어서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인다. 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계속 이 문단에서는 플라스틱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 문장, 그 다음도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 문장, 같은 종류의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쓸수 있는 단어는 바로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 2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2번, 또한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4번, 5번 연결된 이 시를 읽고서는 답하는 문제인데요. 비밀번호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굉장히 특이한 시죠, 여러분? 자, 우리 집 비밀번호는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네모.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비밀번호를 그 누르는 소리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를 감상하면 참 좋겠죠. 자, 누르는 소리로 안다고 해요. 자, 엄마는 띠띠띠, 띠띠띠띠. 자, 아빠는 띠띠띠띠띠띠띠. 자, 누나는 띠띠띠띠, 띠띠띠. 자, 근데 할머니가 굉장히 특이하죠. 할머니는 띠,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 할머니 굉장히 느리게 느리게 누르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시를 통해서 알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보고 싶은, 아, 기억으로만 남은 기억 보고 싶은 할머니. 아, 우리 이 비밀번호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고 있나요? 그렇죠. 보고 싶은 할머니를 떠올리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그럼 우리 3번 이 시에 대한 설명. 자,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자,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가족들이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자, 1번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죠. 2번 시에서 나는 누나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자, 기억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시를 쓰지 못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 2번은 틀리고요. 3번. 할머니는 비밀번호를 제일 천천히 누르지만 나를 제일 빨리 부르셨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따라 3번 역시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이 시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것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는 시인가요? 그렇죠. 보고 싶은 할머니를 떠올리는 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할머니는 지금 계시지 않지만 할머니가 누르셨던 그 소리는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기억에 들어갈 말, 3번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시의 분위기를 살려 알맞게 낭송한 친구 누구인지 모두 써볼게요. 먼저 우리 형민이부터 볼까요? 차분한 목소리로 낭송했어. 그렇죠. 자, 이 시는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비밀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볼수 없는 기억으로만 남은, 자, 이런 표현을 보니, 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자, 이런 시는 막 기쁘고 신나게 읽어야 될까요? 아니죠. 조금은 차분하고 할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형민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낭송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 우식 보겠습니다. 시 전체를 신나는 마음으로 빠르게 낭송해야 된다? 전혀 반대되는 말이죠. 이 시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시입니다. 뭔가 신나는 마음보다는 약간 슬픈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담겨져 있어야 되니까 우식이의 설명은 잘못되었네요. 자, 미순 보겠습니다. 마지막 행의 할머니 부분을 천천히 감동을 살려 낭송했어. 그렇죠. 자, 우리 할머니를 보면, 글자가 조금 특이하죠? 그냥 할머니, 여기 위에선 붙였었는데, 여기서는 할머니,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할머니를 정말 그리워하는 마음, 그 감동의 마음을 살려서 이 뒷부분을 읽으면 더 시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글쓰니까 정말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는구나. 아, 나도 나의 할머니가 떠올라.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알맞게 낭송한 친구, 누구냐면 형민이와 미순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6번 문제 해결할 건데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글을 읽고 푸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발 얼마요? 우리 손자 녀석 사주려고 그러는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자, 할아버지는 택배를 다루느라 얼굴과 등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어 신발을 계산한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자를 찾아갔습니다. 할애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3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아이는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아이는 신나서 손뼉

한바구음을 쳤습니다.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할아버지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꼬마아이가 자라자 신발은 금세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신발은 새것 같아 분실물센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글을 읽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택배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신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손자에게 신발을 사주셨나 봐요. 정말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겠나요? 어우, 공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잘 읽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6번을 보면, 자, 글의 내용 알맞은 것 고르는 것이죠? 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글의 내용은 어떻게 문제 해결해요? 하나씩 하나씩 선택지를 맞춰보면 되는 것이지요. 1번 볼까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신발을 샀나요? 아니지요. 손자를 위해 샀습니다. 2번. 손자는 자라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다. 자,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을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이 글만 보고는 알 수가 없지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번. 분실물센터는 새로 산 신발을 찾는 곳이다. 아니죠. 분실물센터는 여러분, 무엇인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선 새로 산 신발이 아니라 버려졌죠. 그 신발이. 자, 따라서 3번도 잘못되었고요. 4번. 손자는 신발을 좋아해서 버리지 않고 늘 간직했다면 여러분, 분실물센터까지 갈 일이 없었겠죠. 자, 4번도 옳지 않고요. 5번. 손자가 신발을 좋아하자 할아버지는 보람을 느꼈다. 그렇죠. 그 보람을 느낀 거 어디서 알수 있나요? 할아버지의 말,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볼까요? 기역 미음 가운데서 손자가 신발을 마음에 들어 하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 자, 손자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했대요. 자, 마음에 들어 했으면 막 뭔가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자, 기역부터 디귿 중에 기뻐하는 장면은 어디 있나요? 그렇죠. 바로 리을에 있죠.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다. 기쁜 모습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정답은요, 여러분. 리을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1번 볼게요. 함께 읽기 방법으로 읽어본다.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읽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고요. 2번. 배경은 일어난 일과 관련이 없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어난 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것,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볼게요. 3번. 한 줄씩 읽는 방법으로 우리 읽어볼 수 있어요. 자, 다음 4번. 사건의 순서에 따른 인물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아,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했었구나. 자, 인물의 마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 할아버지께 선물을 받은 내가 다 읽고 나서 경험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배경 상관없다고 한 2번이 여러분 알맞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할아버지는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이마의 땀을 닦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함박웃음이 어떤 것일까? 자, 둘다 웃음은 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크고 환하게 웃는 웃음이고 하나는 수줍게 소리내지 않고 웃는 웃음, 즉 미소 같은 것이겠죠. 자, 할아버지는 손자가 좋아하니까 여러분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진짜 크고 환하게 빵 터지면서 웃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함박웃음은 여러분들 1번, 2번 의미 중에 1번과 연결 지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이유는 무엇인지 쓰는 문제인데요. 그럼 가가 무엇이었을까? 신발은 금세 버려졌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신발이 금세 버려졌을까요? 바로 이 위에 나와 있는데요. 자, 꼬마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랐다라고 되어 있죠. 자, 꼬마아이가 자라면 당연히 키만 자랄까요? 아니죠. 발 크기도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예전에 신었던 신발을 신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단원평가 10개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수행평가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수행평가는 교재 28쪽에 있습니다.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인데요. 우리 플라스틱의 두 얼굴입니다.

우리 플라스틱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제시되어 있는 글이죠.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이 글에서 이 문단과 3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단 보겠습니다. 자, 이 문단은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장난감, 페트병 등의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이고, 단단하고 가볍고, 녹이 슬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중심 문장 적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심 문장은 대부분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문단의 어디에 나온다? 앞부분에 나온다. 따라서 우리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3문단을 보시면 그럼 3문단에서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러나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가 중심 문장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환경이 오염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 2번 볼게요. 이 글의 제목과 1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 글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글의 제목은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에요. 자, 이 문단은 플라스틱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문단은 플라스틱의 나쁜 점, 환경이 오염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 이 글의 중심 생각은, 자, 플라스틱이 좋은 점도 있어. 그러나, 어떤 점도 있다? 나쁜 점도 있어. 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면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서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건데요. 글을 선생님, 제가 어떻게 쓰죠? 저글 같은 거잘못 써요. 바로 포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글을 어떻게 하면 쓸수 있을지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글을 쓰기 전에는 먼저 자,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놀이가 뭐지? 그 놀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놀이. 그 다음에 놀이에 필요한 사람은 한몇명 정도가 되지? 자, 그 놀이에 필요한 사람 수를 한번 생각해 주고요. 만약에 준비물이 필요하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면 좋겠죠. 다음으로 놀이 방법과 이기는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면 글이 조금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적어 봤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놀이는 딱지치기입니다. 자,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놀이가 딱지치기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게 몇명 필요하고, 어떤 준비물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를 뒷받침 문장으로 잘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제 사회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볼게요. 우리 교재 12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20쪽 넘겼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1번, 일상생활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일기장 살펴보면 우리 시간의 흐름 알수 있어요. 아,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한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수 있겠죠? 2번, 사진첩의 사진들을 정리한다. 자, 이걸 정리하다 보면, 아, 이거 나 어렸을 때 사진이네. 아, 나 이거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사진이네. 여러분, 시간의 흐름 알수 있어요. 3번,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면 우리 시간의 흐름 알수 있겠고요. 4번, 학교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정리를 하면서, 아, 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보면, 지도에서 우리 집이 위치한 곳을 찾아본다? 자, 이건,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지 시간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지요.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나의 학교 생활에서는 여러 날이 기록된 이것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 미션 드렸었던 거 기억나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시간의 흐름 알수 있어요. 따라서 2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볼까요?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하려고 할때 필요한 자료를 다음을 참고해서 한 가지만 쓰라고 하네요. 자, 예시는 부모님이 쓰신 육아일기입니다. 자, 이런 육아일기처럼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쓴 일기. 자, 일기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매일매일 썼다면, 아,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주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 뭐 유치원 때 찍었던 사진, 초등학교 1학년 때 찍었던 사진.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달력에서 알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모두 우리 써보도록 할게요. 달력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거 어떤 걸 보면 알수 있나요? 먼저 우리 가장 눈에 띄는 거이 부분이죠. 아, 몇 년도인지 우리가 2025년, 2024년, 내년에는 2026년, 그 후에는 2027년, 뭐 등등등등등 내 기준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앞과 뒤 언제지 알수 있는 거 우리 연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연도 통해서 알수 있고 또 여러분들 지금 4월, 5월, 6월 자 이걸 통해서도 시간이 아 흘러가는구나 알수 있어요. 또 아, 오늘 월요일인데 내일 화요일, 수요일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연도라든지 월, 날짜, 요일과 같은 것 등을 통해서 우리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억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 보기에서 골라서 쓰는 문제인데요. 기억은 2025년과 같이 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해를 나타내는 말은 여러분 시대, 연대, 연도 중에서 우리가 연도라고 하지요. 자, 그다음에 우리 니은은 2020년대, 1900년대와 같이 지나간 시간을 10년 또는 100년 단위로 나눈 말이다. 자, 이미 글 속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2000년, 2020년대, 1900년대. 자, 여러분들, 연대가 니은에 들어가야 될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표현하는 말로 알맞은 것입니다. 자, 지나간 시간이에요. 자, 지금보다 이전의 시간입니다. 이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말, 바로 과거죠. 정답 1번이에요. 자, 과거 말고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자, 이런 표현이 바로 지나간 시간을 여러분들 표현하는 말이 되겠죠. 다음, 우리 7번, 8번, 9번은 우리 자료 보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7번부터 해결해 볼게요. 위와 같은 자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시간의 흐름의 순서에 따라, 자, 중요한 거. 이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 대한 내용이네요. 아, 이 학교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연표라고 하지요. 따라서 우리 7번 문제의 정답은 연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번 보도록 하겠게요. 자,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없는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시간의 흐름을 쉽게 알수 있지요. 아, 1990년대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변화했구나. 시간의 흐름 잘알수 있어요. 2번, 과거의 일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연표는 과거의 일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에요. 3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수 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표를 통해서는요,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연표는 모든 내용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이 연표를 만드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담기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위와 같은 자료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모두 골라봅시다. 자, 우리 연표를 나타낼 때 직선 모양으로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연표 표현해 볼수 있어요. 따라서 기억은 알맞지 않고요. 니은, 그림, 사진 등을 함께 활용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은 알맞은 설명이 되겠네요. 디귿, 일어난 일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나타낸다. 자, 일어난 일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아까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문제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 앞에서 연표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다. 라고 되어져 있나요? 아니죠. 자, 우리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연표에 나타내요. 따라서 우리 디귿 알맞지 않고요. 우리 릴, 일어난 일과 일 사이의 시간이 길면 그만큼 간격도 멀게, 길게 나타내줘야, 아, 시간이 이만큼 흘렀구나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겠죠. 따라서 릴 알맞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번, 11번, 12번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자료 보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를 보니까 내가 성장한 이야기를 주제로 정했군요. 아, 왠지 연표를 정하는 순서에 대한 문제인가 봐요. 자, 그럼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나면, 자, 나의 괄호 안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고, 그 다음 나의 괄호 안에 일을 조사한 내용을 연표로 나타내는군요. 자, 그렇다면 연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일, 즉,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낱말이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되는 것이 바로 10번 문제겠네요. 1, 2, 3, 4, 5 선택지 중에 과거와 관련이 없는 것, 이전 시간이 아닌 것, 바로 2번이죠.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표현하는 낱말이죠.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나 단계에서 할수 있는 조사 방법 두 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가, 내가 성장한 이야기를 주제로 정하는데, 자, 이제 나 단계에서 나의 옛날에 있었던 일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옛날에 있었던 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 먼저 내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일기를 썼다면 여러분들 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겠죠. 또는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겠죠.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일기 살펴보는 거, 사진도 있고 또는 동영상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예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는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께서는 나에게 있었던 일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여쭤보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성장 과정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2번 문제 선생님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위 다단계에서 조사한 내용을 연표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다음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 자, 연표를 만들고 또 조사하고 이런 내용의 순서 역시 여러분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12번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중요 문제라고 표시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기역, 니은, 디귿 한번 볼까요? 연도에 해당하는 일을 쓴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을 시간의 흐름대로 배열을 한다. 자, 일어난 일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추가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일어난 일을 시간의 흐름대로 배열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배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도에 해당하는 일을 그다음 써줘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여러분 일어난 일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까지 추가해주면 금상첨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우리 바르게 나타낸 건 니은, 기역, 디귿인데 몇 번에 있나요? 그렇죠. 3번에 있죠?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국어 3단원, 그리고 사회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내용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 최종 미션 빠뜨릴 수가 없겠죠? 오늘의 최종 미션은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여러 장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해 중심 문장, 그리고 뒷받침 문장을 사용해서 짧은 글로 한번 써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중심 문장. 나는 우리 동네 도서관에 가고 싶다. 그럼 왜 도서관에 가고 싶은지?

0: 이 구체적인 이유. 자, 그것이 바로 뒷받침 문장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러한 예시처럼 짤막한 글꼭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볼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학 3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도 역시 지난 강의와 이어서요, 지각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실전 문제 16번부터 23번 문제까지, 그리고 고난도 탐구 문제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16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림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표현한 단면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판의 단면을 딱 이렇게 제시를 하고 정확하게 판의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물어보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지만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개념 강의에서 찾아보는 거 연습도 했었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판이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지칭했나요? 자, 일단 지구의 가장 겉부분인 지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각만을 판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각에다가 멘틀 중에서도 딱딱한 상부를 의미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으로 따지면요, 먼저 지각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B층은 지각을 의미하고요, 그 아래층부터는 이제 멘틀이 될 건데요. 이 멘틀 중에서도 딱딱한 이 윗부분, 멘틀 상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포함한 이 C부분이 바로 정확하게 판을 지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께로 따지면 약 몇 킬로미터였냐면, 우리 좀 암기하기 쉬운 깔끔한 숫자였죠? 바로 100 킬로미터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딱 자로 자른 것처럼 딱 100킬로미터다는 아니고요.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은 아무래도 대륙 지각이 더 두꺼우니까 조금 더 두꺼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은 해양 지각은 좀 얇으니까 조금 더 판도 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단단한 부분, 이 부분이 평균적으로 약 100km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 판의 두께 약 100km 부분 맞고요.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느냐? 지각에다가 더하기 멘틀의 딱딱한 윗부분인 C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과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 두께를 비교해보면요, 우리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더 두꺼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포함하는 판도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이 더 두껍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따라서 대륙 지각이 더 두꺼움으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입니다. 17번입니다.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표시했던 그 판 있죠? 그 판이 지구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보니까 정말로 좀 큰 조각의 판도 있고요, 작은 조각의 판도 있어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들로 우리 지구의 겉부분은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판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겉부분은 이렇게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맞고요. 그리고 이러한 판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일정하게

맞춰서 특정한 방향, 특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달라요. 이 지구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판은 뭐더 빨리 이동하기도 하고 느리게 이동하기도 하고 또 방향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 속력으로 움직인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과 판끼리 만나는 그 경계선에서는요,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면서 에너지가 집중되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내용까지 연결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18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판의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판의 경계를 딱 생각하면 바로 어떤 것이 떠올라야 되냐면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 그래서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판의 경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틀린 것을 찾아볼게요. 판들이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요.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한다. 모두 다 맞는 설명입니다. 왜요? 각각의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끼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비껴 지나가기도 할 거고요. 또는 어떤 판은 어느 기준점을 중심으로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또한 어떤 판들은 어떤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모여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할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가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화산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틀린 설명이죠. 5번, 땅이 흔들리는 지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와 나에서 설명하는 현상이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쉽습니다. 쉽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가부터 읽어볼게요.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사방으로 방출하면서 땅이 갈라지고 흔들린다. 우리 이러한 자연현상 뭐라고 이야기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진이 생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할때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대로 그 움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쌓일 일이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 판도 아무래도 단단한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려고 하는 힘이 주어졌을 때 바로 이동하기보다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필을 가지고 양쪽으로 얘를 누르면서 부러뜨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힘을 주는 순간 바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분필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만큼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순간적으로 뚝 하고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순간 발생하는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땅도 흔들리고 그러다가 땅이 갈라지는 단층도 생기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었죠. 이러한 현상 지진이었습니다. 나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약해진 지반의 틈 사이를 뚫고 지표로 분출되는 현상. 어쨌든 땅 속에 녹은 마그마가 펑 하고 분출되는 거. 뭐펑 하고 나오든지 줄줄줄 흘러나오든지 이렇게 마그마가 흘러나오는 현상을 모두 다 화산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지진과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을 이번 단원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그럼 20번 볼게요. 화산 활동이 인간에게 미치는 이로운 점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산 활동? 그거 마그마가 분출되고 뭐 어떨 때는 막 커다란 암석이 튀어나오니까 맞아가지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으면은 비행기도 못 날아다니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렇다면 화산 활동은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인간에게 미치는 이로운 영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요,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이 생성이 됩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재인데 풍부한 영양분이 있을 수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재는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태울 때 남은 그 연소된 결과물의 재가 아니잖아요. 안에 있었던 이 물질들이 바깥으로 퍼져 나올 때 크기가 작은 입자들이 대기에 펼쳐져 있는 게 화산재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이 지구의 이 내부에 있었던 물질들이 크기가 작은 형태로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쌓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구의 내부에 있는 물질 중에서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무기 영양소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뭐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크기가 작은 형태니까 뭔가 흡수하기도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영양분을 굉장히 잘 땅속에 가둬두는, 그러니까 흡수하는 저장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 화산재가 쌓여 있는 이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에 몇 해가 지나서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작물들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간에게 미치는 이로운 점이 될수 있고요. 또 독특한 화산 지형과 온천은 관광 자원으로도 사실 이용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이득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온천 마을이라든지 혹은 뭐 해외로 여행을 갔을 때이 화산 온천 관광지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곳도 실제 자연에서 발생한 이 화산 활동을 이용해서 관광 자원으로 이용한 예시가 되겠죠. 또한 디귿 화산 주변에 땅 속에서 나오는 열이 있겠죠? 이 열도 사실 에너지잖아요. 일부러 열 에너지가 없는 온도가 낮은 물체를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열 에너지를 많이 가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열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즉, 열 에너지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열 발전기에 사용해서 전기로 전환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자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로운 점이죠. 또 리을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줍니다. 자, 이것은 사실인 문장이긴 하나 이로운 점은 아니죠. 피해이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입니다. 21번입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게요. 기역,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화산대라고 하고요. 똑같이 적용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지진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화산대, 지진대는 어디에 위치한다? 특정 지역에 긴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왜요? 판의 경계면에서 이런 활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지구상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판의 경계인 특정한 지역에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라고 대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화산대를 좀 한눈에 볼수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나는 진앙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진이 출발한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구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진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이 둘을 대충 흐린 눈으로 약간 비교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비슷하게 겹치죠. 그 이유는 판의 경계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는 연습을 많이 해서 줄줄 바로 연상이 되시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1번.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특정한 지역에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그쵸. 고르게 막다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그것도 이렇게 기다란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 그리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볼수 있고요. 대신에 이런 지진과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야겠고요. 또 특히나 화산 활동과 지진이 이전 세계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지역이 있어요.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찾아보니까 어떤가요? 그쵸. 이 태평양 큰 바다를 중심으로 두르고 있는 이 지역이었죠. 이 지역을 특별히 일컫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뭐였죠? 바로 불의 고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불의 고리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평양 가장자리에서 가장 활발하고 그 지역이 바로 태평양 가장자리의 고리 모양으로 분포하는 불의 고리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화산대와 지진대를 나는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본 그림입니다. 이제는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화산

지질 때 일치하네. 특정 부분의 띠 모양으로 분포하네. 그 이유는 판의 경계이기 때문이네. 그래서 판의 경계와도 일치하네. 체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 화산대 지진 때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판의 경계와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왜요? 이러한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 변동이 활발하대요. 이 의미가 뭐냐? 판이 계속해서 각자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지각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화산, 지진 자주 발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고난도 탐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풍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지금 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암석 틈으로 물이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얘가 추워져서 얼음으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되면요. 부피가 팽창하게 되죠. 그러면서 암석의 틈을 넓힙니다. 이러한 과정이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암석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물의 풍화작용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까요? 기억! 물이 얼면서 부피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됐을 때 암석이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맞아요. 그런데 니은과 리을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낯선 내용이 등장을 해서 고난도 문제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요. 자, 얼음은 암석의 틈을 단단하게 접착시킬까요? 얼었으니까 접착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얼어서 채워져 있는 상태이지 어떤 접착되는 성분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틈을 더 벌어지게 만들었으면 만들었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고요. 또이 작용으로 인해서 암석의 표면적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암석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은요, 크기가 작아질수록, 잘게 잘게 쪼개질수록 표면적은 증가합니다. 그쵸? 표면적이라 함은 겉을 감싸고 있는 면적이잖아요? 공기와 맞닿는 면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알갱이 크기 하나하나가 줄어들수록 전체 표면적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줄어든다.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있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식물의 뿌리가 자라면서 암석의 틈을 넓히면서 풍화시키는 모습이고요. 나는요, 지표로 융기했다라는 것은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지표로 올라가서 지표로 드러난 암석의 팽창에 의해서 표면이 떨어져 나간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봐가지고 익숙한데요. 자, 여기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와 나 현상, 그러니까 식물에 의한 풍화, 그리고 압력의 감소로 인한, 집안의 윤기로 인한 풍화작용의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좀더 근본적으로 한번 분류해봐라.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틈 사이로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자, 이것은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계속해서 그 틈으로 파고들잖아요?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식물도 암석에게 압력을 줄수 있습니다. 그 압력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는 압력 변화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 융기하게 되면요. 지하 깊은 곳에서는 압력이 강하게 작용했는데 올라가면서 누르는 힘인 이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겉부분이 판처럼, 껍데기처럼 떨어져 나가는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또한 압력 변화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가와나 모두 압력 변화이므로 정답은 CC 4번입니다. 3번입니다. 그림은 지표에 드러난 암석이 풍화돼서 암석 조각, 그리고 모래, 그리고 더 작은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에요. 토양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순서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형성 원리에 대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가에서는 암석 조각과 모래가 계속 풍화를 받아서 더 작게 부서집니다. 그쵸? 가에서는 암석 조각이 있었을 때 이것이 계속해서 풍화를 받아서 더 작게 부서지는 과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가장 겉에 층인 이 표토라고 부르는 부분까지 생성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니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인 비가 만들어진다? 자, 비를 봤더니요,

이것은 쉼터입니다. 가장 겉에 이 흙을 표토라고 한다면, 이 표토에 녹아 있는 물질 중에 빗물에 녹아서 아래로 내려오고 또 작은 입자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밀도 있게 집적되어 있는 부분을 심토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거정에서는 아직 심토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표토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 낙화정에서 드디어 심토가 그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가과정이 아니라 나과정 이후에 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인 거죠. 자, 그럼 디귿입니다. 자, 나과정 한번 볼게요. 이 나과정에서는요, A인 표토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이 빗물과 함께 아래쪽에 이동해서 비에 쌓이면서 토양이 더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쵸? 그래서 표토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 심토가 생성이 된다라는 순서까지 꼭 기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따라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양에 쌓여있는 순서는 풍화받지 않은 암석에서부터 이렇게 쌓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주 자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라고 했었죠? 한번 찾아볼게요. 가장 아래에서 기반이 되는 기반암부터 출발을 했다가 이 기반암이 풍화돼서 작은 돌멩이 모래가 됩니다. 모질물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표토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숙한 토양에서 이 심토가 점점 두꺼워진다라는 이야기로 순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양 생성되는 순서 D, C, A, B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인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나타냈다라고 하면서 이 기역니은 디귿의 적절한 이 용어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 베게너가 제시했던 대륙 이동의 증거 네 가지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자, 먼저 뭐였죠? 해안선의 일치. 두 번째는 같은 종의 화석의 분포. 세 번째는 여러 떨어진 대륙의 산맥의 연결. 네 번째는요, 바로 빙하의 흔적 분포였습니다. 그쵸? 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인출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하게 숙지를 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이러한 흔적이 연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 대륙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뭐 화석도 있지만, 이러한 흔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아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이제 동일한 종이라는 것을 힌트를 얻으면요. 여기는 화석보다는 흔적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빙하가 땅을 긁고 지나가고, 지나가서 남아있는 흔적을 생각을 하시는 게더 적절한 답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빙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 종이 나왔으니까 생물종이 나와야겠죠? 그 생물의 유해, 바로,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내용이 니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요, 아프리카 대륙 서쪽, 그리고 떨어져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이두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겹쳐놨더니 일치하더라라는 것도 이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빙하, 화석, 해안선을 옳게 짝지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다음은 대륙 이동설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라고 이렇게 길게 대륙 이동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1912년 독일의 과학자 베게너는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 과거에는 서로 붙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베게너가 땅은 당연히 바닥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처음으로 이런 주장을 한 과학자입니다. 그게 1912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떨어져 있는 대륙들을 하나로 모으면 해안선 모양이 잘 들어맞았다 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다른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증거. 이거 우리 친구들 안 보고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바로 화석, 산맥, 빙하입니다. 키워드들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 다른 증거들도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인호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과거에는 대륙이 딱 하나로 붙어 있어서 거대한 대륙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거대한 대륙에다가 이름도 붙여줬었죠? 뭐였냐면, 거대한 하나의 땅이다라고 해서 판게아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림과 같이 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해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보니까 정말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는 판게아 형태였고 이렇게 점점점 그 틈이 벌어지고 이제 갈라지고 멀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자,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당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먼 훗날 그 원동력이 밝혀지게 되면서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이 뭐였냐면, 다른 증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증거였거든요. 바로 화석, 산맥, 빙하였죠. 네, 그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화석이 현재 떨어져 있는 여러 대륙에서 발견된다? 자,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종류의 화석이 떨어져 있는 곳에 발견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동일한 종의 화석이 연결이 되어야지, 과거에는 붙어 있었구나, 라는 증거로 쓸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 다른 글자 때문에 틀린 보기고요. 자, 니은. 현재 떨어져 있는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이동 흔적, 그리고 분포가 일치한다. 빙하, 맞는 근거입니다. 또 떨어져 있는 대륙을 하나로 모았을 때 분포와는 산맥의 지질 구조 연결된다. 산맥도 근거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4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은과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니은은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거든요. 백에너가 거거에 그곳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죠? 바로 판게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요, 이 판게아는 현재 대륙 분포에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 3억 년 전에 과거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고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륙 분포와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디귿은 무엇이었냐면요, 백에너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 이 중요한 것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림은 화산대와 지진대, 그리고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에요. 자, 가나다 지역에서 최근에 발생한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에 대한 기사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자, 가, 나, 다 공통점이 있어요. 화산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판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니까요. 2023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도움이 손길이 모였다라는 내용이고요. 2024년에는 일본에서 또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같은 해인 2024년에 아이슬란드에서도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 이러한 다양한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위와 같이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화산대, 지진대는 판의 경계에 위치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한가운데 위치한 곳이다? 전혀 다른 설명이고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의 경계인 특정한 지역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림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태평양 가장자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특별히 불의 고리라고 지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역 이 지역을 불의 고리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지역은요, 지금 판의 경계면이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진과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곳, 판의 경계라는 것을요. 따라서 판의 중심부가 아니라 경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전 세계 화산 활동의 70% 이상. 대부분의 이 화산 지진 활동이 집중된 곳이다라는 설명도 불의 고리에 대한 설명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각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도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2단원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대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29강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자, 우리 말하기와 듣기 하는 날이죠. 오늘 제목은 일단 이렇게 정해봤어요.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 먼저 한번 쭉 듣고 문제풀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을 제가 한 줄 한 줄 들으면서 듣기와 말하기 관련된 해설 이어드릴 것이고, 자, 해설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자, 모든 내용들 한 문장씩 들으시면서 따라 읽고 정리하시는 자,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요, 양식이 이렇게 특이하게 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유형은 일단 뭐죠? 양식에 작성된 사항 중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치하지, 일치불일치는 어떤 유형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세부 정보와 일반 정보형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대조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contrast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조형 문제들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택지를 미리 읽어 두시고 대화의 내용이 흘러나오거나 담화의 내용이 흘러나올 때 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소거하면서 일치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남는 게 뭐죠? 일치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남겠죠. 이런 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지는 좀 미리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를 우리가 좀 미리 좀 읽어보는데요. 자, 일단 제목부터 여러분들 좀 주의는 좀 하셔야겠어요. Application. Apply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의어는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개인 단어들은 한 번에 하나씩 외웁시다 라고 했지만 apply는 분명히 이 강의 중에 제가 중간에 apply는 두 가지의 뜻이 모두 다 너무 자주 나오니까 둘 다 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apply는 일단 응용, 적용, 활용이라고 하는 사용할 용자를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이때는 자타동사로 둘 다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응용되다 뭐뭐뭐를 응용하다의 뜻이 둘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동사로 쓰일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자동사로 쓰일 때 apply는 어디 어디 뭐뭇을 얻기 위해서 지원하다 신청하다의 뜻이 있다 그랬죠. 이때는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말뭉치를 어떻게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apply for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했죠. 자, 그 apply의 명사형이 applic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신청 양식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신청서라고 보통 하죠. 신청서를 영어에는 application form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듣기와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스마트폰 쓰시면 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application program을 줄여서 우리가 app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용도로만 쓸 수 있는 활용의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스마트폰 안에서. 그래서 그 앱도 애플리케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용의 뜻도 있고 자, 신청 지원의 뜻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신청

0: 청소의 뜻이다. 어려운 거 있어요? 뭐 이거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occupation 같은 단어는 조금 좀 특이하네요. 중학생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인데 옆에 뭐가 써 있어요? teacher. 따라서 occupation은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겠죠. 직업의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occup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occupy가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점령하는 거예요. 따라서 occupation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점유의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공간에는 우리가 오래 점유하고 있는 게 뭐죠? 직장이고 직업이죠. 그래서 자, occup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그렇게 단어의 뜻이 확장되어서 직업의 뜻을 가지게 됐어요. 자, 저 단어는 여러분들 중등용 과정에 있는 단어이기도 하니까 혹시라도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몰랐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추정이 이렇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 연결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은행의 자, 이름도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다섯 개 정보 중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시면 선택지 미리 읽어보셨으니까 문제풀이 해보셔야죠.
1: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2: All right, please have a seat. Can I have your name and address, please?
1: Chin Young Kim, and I live in 30 Richmond Street in Windsor.
2: I'm sorry, did you say 13 or 30?
1: 30, 30.
2: I also need your telephone number.
1: It's 356-0247.
2: And what's your occupation?
1: I'm a middle school teacher.
2: Okay, one more thing. Do you have a local bank account?
1: Of course I do. At Bank of Montreal.
2: Okay, Ms. Kim. You'll receive your card in about a month.
1: Thank you very much.
0: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좀 해볼게요. 상황이 일단 situation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situation이에요?
1: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0: 오늘 여러분들 제목으로 드렸던 문장이에요. 자, 왜? 이 appl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정말 요거는 듣기도 그렇고 지문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이 반복되거든요. I'd like to 같은 표현은 이제 익숙하시죠? 원한다잖아요. I'd like to. I would like to인데 자, 줄여가지고 I'd like to. I'd like to apply for credit cards. 라고 하니까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죠.
1: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0: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하셔서 자, 이 표현들은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가끔은 학생들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A로 시작하는 단어가 A의 강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안 들려요. 예를 들어서 about이 아니라 about 이렇게 발음 나는 것이죠. around가 아니라 round 이렇게 발음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 할 적에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I'd like to apply for 이렇게 발음을 보통 하거든요. 물론 우리 성우는 조금 더 친절하게 I'd like to apply for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만 실제로 원어민에 따라서는 A가 거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
1: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0: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 문장은 자, 잘 외워두십시다. 일주일 내내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계속 반복적으로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소리에도 좀 익숙해지고 의미에도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2: All right, please have a seat.
0: 오케이. 그 이 남자는 그러니까 신청받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All right, please have a seat. Have 대신에 take를 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take a seat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앉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죠.
2: Can I have your name and address, please?
0: Can I have your name and address, pleas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쉽게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0: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또 한번 또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이 단어는 명사와 동사로 함께 쓰거든요. 자, 동사로도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명사, 동사로 함께 쓰이는 단어들은 명사일 때 주로 강세가 앞으로 가고요. 동사일 때는 뒤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단어도 명사일 때는 address 이렇게 읽는 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address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말도 그런 경우가 덜어 있는데 어떤 규칙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지키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한국말로 비유를 이렇게 드릴게요. 어젯밤에 밤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night의 밤은요, 짧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밤을 먹었어 라고 하면 그거는 nut잖아요. 그건 먹는 밤. 그건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이장 단음을 다 일반인들이 이거를 제대로 쓰겠습니까? 아나운싱을 하는, 뉴스 진행을 하는 앵커 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address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는 address라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 사전의 발음에도 명사를 address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아, 글쎄,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언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거는 address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address라고 읽는 사람도 있다. 근데 우리 성우가 하필이면 address라고 읽더라고요.
1: Can I have your name and address, please?
0: 그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거는 address라고 읽어도 되고, 명사인데도 address라고 읽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하셔야죠. 아까 전에 이름하고 주소. 분명히 양식 안에 있었잖아요.
2: 진영 캠.
0: 그렇죠? 자, 진영 킴.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시 숨길게요. 자, 그래서 다시 진영 킴이고요.
2: And I live in 30 Richmond Street in Windsor.
0: 자, and I live in 30 Richmond Street, Windsor 해서 두 개의 선택지에 대한 자, 지금 정오답의 근거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양식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이름은 일단 뭐 이거 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자, 30 Richmond Street in Winds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고양시 일산 동구 이렇게 큰 거부터 나가죠. 영어는 조그마한 거부터 나와요. 그래서 건물 이름, 그다음에 도로명, 그다음에 도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 2번이 모두 다다 이거는 일치하는 정보다 이렇게 해서 지우셨는데요. 다음을 들어보니까
1: I'm sorry.
0: 미안한데요.
1: Did you say 13 or 30?
0: 그죠? 원어민들도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Did you say 13 or 3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지난번에 자, 듣기 강의를 통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2: 30, 30.
0: 아유, 확실하게 못을 박네요. 30, 3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지금 2번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지금 지을 수 있는 단서로 삼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는 뭐가 나올까요? 일치 불일치는 순서대로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텔레폰이 나올 거예요.
1: I also need your telephone number.
0: I also need your telephone numb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2: It's 356 0247.
0: 오케이. 일치하나요? Yes. 356-0247. 요 0를 원어민에 따라서는 O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O247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또 오답의 단서가 하나 또 나왔네요.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또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 2, 3번 다 지웠어요. 자, 그리고 일치불일치는 주로 정답이 어느 부분에 많이 있다? 바로 4번과 5번에 주로 등장한다는 사실도 지난번에 강조드렸습니다. 왜? 1, 2번에 나오면 어때요? 정답이. 그럼 뒤에를 잘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And what's your occupation?

0: What's your occupation? 만약에 양식의 이 단어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요거 듣고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었죠? What's your occupa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1: I'm a middle school teacher.
0: I'm a middle school teacher. 자, 그러시면 역시 요 부분도 지울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답이 이미 나왔네요. 자, 그래서 5번을 답으로 쓰실 준비를 하시고요. 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나요?
2: Okay, one more thing.
0: 하나 더.
2: Do you have a local bank account?
0: Do you have local bank accounts? Bank accounts 같은 표현도 이제 우리 수업을 통해서 좀 숙달되신 그런 표현이죠? 자, account에는 계좌의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1: Of course I do.
0: Of course I do.
1: At Bank of Montreal.
0: At Bank of Montre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자, 요거는 지금 은행 정보가 다르잖아요. 자, 몬트리올 은행이 아니라 뭐였어요, 여러분들? 자, 바로 로열 뱅크였기 때문에 정답은 5번에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캐나다 사람들은 Montreal 이렇게 강세를 뒤에다 두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히 고유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발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Okay, Ms. Kim.
0: Okay, Ms. Kim.
2: You'll receive your card in.
0: 자, 여기까지 끊읍시다. You'll receive your cards. 이렇게 얘기했죠? 자, 받을 거예요, 카드를.
2: You'll receive your card. You'll
0: You'll
2: receive
0: receive
2: your
0: your
2: card.
0: card.
2: You'll
0: You'll
2: receive
0: receive
2: your
0: your
2: card
0: card
2: in about a month.
0: in about a mon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정답의 단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은 요 in을 좀 알려드리려고 자, 여러분께 이 부분을 끊어드렸습니다. in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쪽에 기간 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 어떤 뜻이냐면 at the end of a period of time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하나의 기간의 끝지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in about a month라고 하면 한달 안에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한달 후에라고 여러분들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오류들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in은 보통 이렇게 기간과 함께 잘안 쓰여요. in July라고 하면 6월이 기간은 아니잖아요. 6월이라고 하는 시점이지. 그래서 시점 명사와 주로 쓰이고 기간과 잘 쓰이지 않는데 기간과 쓰이게 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어떤 기간의 끝 시점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한달 안에 한달 후에 받으시게 될 거예요가 정확한 해석이 되겠어요.
2: You'll receive your card in about a month. You'll
0: You'll
2: receive
0: receive your
2: your card
0: card
2: in
0: in
2: about a
0: about a
2: month.
0: mon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 Thank you very much.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종료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들으셨던 내용들 반복해서 좀 들어보셔야죠. 자, 반복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2: All right, please have a seat. Can I have your name and address, please?
1: Chin-young Kim, and I live in 30 Richmond Street in Windsor.
2: I'm sorry, did you say 13 or 30?
1: Thirty, 30.
2: I also need your telephone number.
1: It's 356-0247.
2: And what's your occupation?
1: I'm a middle school teacher.
2: Okay, one more thing. Do you have a local bank account?
1: Of course I do. At Bank of Montreal.

0: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0: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를 강의하는 진창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시강 해서 공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건축법, 대지입니다. 대지와 관련된 논점들이 시험에서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지와 관련된 논점 3개하고, 그 다음에 도로,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하거든요. 이와 관련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지 요건이죠. 대지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대지라는 거는요, 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대지란 건축되어 있거나, 건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목 개념으로서 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대하고 대지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대지는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가수원인데도 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왜? 전답가수원에도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지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대지라 부릅니다. 건축법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대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지목이 대라 하더라도 건물을 못 짓는 토지가 있죠. 그럼 대지가 아니에요. 맹지 같은 경우죠. 맹지. 그죠? 지목은 된대 맹지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건물은 못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지가 아니다. 지목은 전인데 또는 임야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요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지 요건이, 즉,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거는. 건물을 짓기 위한 요건이겠죠. 왜? 대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지란 첫 번째 저대지가 나오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돼요. 대지가 되려고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도로에 내리는 빗물이 대지로 고이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비교 대상이 인접한 대지보다 낮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습지나 매립지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토 지방계량하면 돼요. 자, 습지나 매립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성토 또는 지방계량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면 대지가 될수 있다. 즉,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에는 빗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죠? 하수구나 저수탱크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지 요건이란 말은요, 해석이 중요한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외벽입니다. 외벽. N은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 말고는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뭐는 밖으로 튀어나와도 돼요?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네 개인데 1m, 2m, 2m 초과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 숫자가 이제 중요한데 이걸 해석을 좀 할게요. 자, 절토, 성토 부분의 경사도가 1:1.5입니다. 경사가, 자, 봐요. 여기가 1, 여기가 1.5. 의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사가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토사가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 뭘 설치해라? 옹벽을 설치하는데 요 부분의 높이가 얼마 이상이면 1m 이상이 되죠. 그러면 그때는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절토 성토 부분의 경사도가 1:1.5, 1:1.5의 경사를 이루는데 요 높이가 얼마더라? 1m 이상이죠. 그럴 때는 옹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옹벽의 높이가, 요 옹벽입니다. 이번에는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죠. 그럼 이 옹벽은 콘크리트 구조여야 돼요. 옹벽의 높이가 2m를 넘죠. 그럴 때는 축조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축조할 때 신고하고 해라. 그 다음에 옹벽의 외벽이죠. 여기 외벽이 되겠네요. 외벽에는 이 옹벽을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뭐는 튀어나와도 된다. 그죠?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옹벽에서 1m, 2m 이상, 2m 초과. 이렇게 해서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입니다. 조경. 조경은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용도 지역이나 그 규모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경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는 조경을 안 해도 되는데, 시험은 이제 조경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이제 시험에서 간혹 가다가 출제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어디에 짓습니까? 녹지 지역에서 건물을 지어요. 그럼 조경 안 해도 돼요. 뭐 조경할 필요 없죠. 녹지인데. 그죠? 주위에 나무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조경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나 농림지역이거나 관리지역에서도 조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번하고 7번을 합치면요. 용도지역상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죠? 용도지역의 개념상 당연히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세요. 축사는 조경 안 해도 돼요. 축사 옆에는. 축사 옆에는 조경할 필요가 없죠. 축사 옆에 조경해놓으면 다 뜯어먹습니다. 그죠? 가축들이. 그래서 조경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가설 건물입니다. 가설 건물은 여러분 존치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근데 나무는 한번 심으면, 그죠? 100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물은 통상적으로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대지에 뭐가 있답니까? 염분이 함유되어 있대요. 그죠? 소금기가 있으니까 나무 심으면 다 죽겠죠. 이런 경우는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번, 7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을 먼저 했는데 이유는 이거는 시험에 넣으면 아무도 안 틀립니다. 어디요? 녹지. 그 다음 어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죠? 대지가 어디 옆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축사. 그 다음에 가설 건물. 그 다음에 대지에 뭐가 있더라? 염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경을 해야 됩니다. 자, 공장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공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얼마? 5천 미만입니다. 대지 면적이 5천이니까, 전체 대지 면적이 5천이니까 그 안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면적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지 면적, 공장의 대지가 5천이면요, 큰 공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연면적이 얼마요? 1,500 미만입니다. 자, 구분해야 돼요. 5천은 뭐가 5천요? 대지 면적이 5천. 1,500은요, 공장의 연면적입니다. 공장이 1,500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500이면 500평이 채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장은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 보관한 제품을 실으러 와야 돼요. 차가. 그러다 보니까 일정 사이즈를 가지고 가는데, 공장의 면적이 1,500 미만이면 작거든요. 그러니까 조경을 생략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공장입니까?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입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왜 적용을 안 해야 되냐면, 산업단지를 만들 때 산업단지 내

내부의 자체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개별 공장 공장마다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세 개인데, 자, 첫 번째, 대지 면적이 얼마요? 5,000. 공장의 면적은 1,500. 어디 있는 공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대지 면적 얼마요? 5,000. 공장의 면적은 1,500. 어디 있는 공장이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물류시설도 조심해야 돼요. 시험은 물류시설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답이었는데,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적용을 안 해야 됩니다. 오, 공장의 면적도 1,500. 물류시설도 얼마요? 1,500 미만이면 적용 안 해도 돼요. 근데 물류시설이 1,500 미만이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해도 되는데, 이 물류시설이 어디에 있더라?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1,500 미만으로 규모가 작은 물류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매일 짐을 실어 나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려라. 뭐로? 나무를 심어서 가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도 얼마가 되고요? 1,500. 물류시설도 얼마요? 1,500. 근데 물류시설은 1,500 미만이면 적용을 안 하는데 어디에서는 해야 됩니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다. 시험은 여기에서 집중 출제가 지금까지 되어 왔고 상당히 많은 기출 문제가 물류시설에서 쌓여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는 적용을 해야 된다. 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공장. 대지 면적이 얼마요? 5,000. 공장의 면적은 1,500. 어디 있는 공장? 산업단지. 물류시설도 1,500 미만이면 적용 안 해도 된다. 단, 물류시설이 어디에 있으면 해야 됩니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상 적용입니다. 건물 옥상에 적용을 했죠. 아, 그러면 대지 안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면적의 일부를 우리가 적용한 것으로, 대지 안에 적용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자, 보시면, 옥상에 적용을 하면, 옥상 적용 면적의 얼마까지는요?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만약에 90제곱미터의 적용을 했죠. 옥상에다가 아마존 빌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얼마까지는 대지 안에 적용이 된 것으로 본다? 3분의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제곱미터를 건물 옥상에 적용을 했더라라고 하면 얼마까지? 3분의 2. 즉, 60제곱미터는 대지 안에 적용이 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지 안에 적용으로 볼수 있다. 이 경우 적용 전체 면적으로 산정할 때는, 그죠? 전체 적용을 해야 될 면적에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지 안에서 얼마나 해란 양입니까? 50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상 적용 면적을 얼마까지는 계산해 주는데, 3분의 1은 계산해 주는데, 대지 안에서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면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의 50을 넘어서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옥상 적용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 공지를 한번 볼게요. 공개 공지는요, 공개가 돼 있는 공지입니다. 휴식 공간이죠. 공지. 내지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개가 돼 있는 공지. 자, 뭐 공개 공지를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대형 건물이 있거든요. 앞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분수대 옆에 보니까 파고라 같은 걸 만들어 놨네요. 또 나무도 심어 놨네요. 벤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도 있네요. 아, 보니까 직장인들이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여름에는 그늘을 피하고, 거기에서 있더라. 보니까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렇더라. 보신 적 있죠? 그게 공개 공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어 있는 공지, 공간, 휴식, 그죠? 이걸 휴게 공간을 우리가 공개 공지라 부르는데, 이 공개 공지는 일정 용도 지역에서 일정 건물을 지을 때는, 일부 건물을 지을 때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공개 공지를 많이 보는 게 백화점 또는 대형 건물이 있으면 그런 건물 근처에 공개 공지가 설치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공개공지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물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건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건물이 또 일정 규모가 돼야지 공개공지를 설치하겠죠. 규모가 작은데 공개공지를 설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얼마는 돼야 됩니까? 5천 이상은 돼야 됩니다. 5천 이상은 돼야 되고, 자, 건물의 용도가 종교시설일 때, 운수시설일 때, 문화 집회시설일 때, 그 다음에 판매시설일 때,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거나 숙박시설을 짓죠. 그럴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시험에서 매번 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얼마요? 5천 이상이, 그죠? 종교시설, 또 운수시설, 또 문화 집회시설, 또 판매 업무 숙박입니다. 그래서 암기한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두 문자를 따서 종의 이라면 돼요. 사람 이름 종의. 5,000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5,000원짜리 문화 상품권, 문화 상품권 파는데 업수,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자를 그대로 따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이 뭐예요? 종교시설. 종의. 운, 운수시설. 얼마요? 5,000원짜리 문화 상품권이죠.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을 짓죠. 그럴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시험은 여기서 줄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지문으로 뜨기도 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건물들이 어디에 있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하냐면요, 일반 주거지역에 있을 때 합니다. 준주거지역에 있을 때 합니다. 어디는 없네요. 전용은 없네요. 전용 주거지역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모든 상업적이고요, 공업적인데 어디입니까? 준공업적. 전용 공업적이나 일반 공업적은 아니네요. 그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용도 지역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한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하는 대상 지역도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죠.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인 종교시설을 일반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라. 틀렸죠? 일반 공업지역은 아닙니다. 어디예요?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대상 용도 지역은 총 4개. 어딥니까? 일반 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 또 모든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하나입니다. 어디요? 준공업지역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군데 꼭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공개공지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합니까? 누구요? 종의. 얼마짜리? 5,000원짜리. 문화 상품권 파는데 업수,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고, 이 건물들을 어디에 지을 때, 이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한다. 그럼 공개공지가 어느 정도 설치되느냐라고 했을 때,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입니다.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공개공지를 다 봤을 겁니다. 대형 건물 앞에 분수대라든지, 그 다음에 파고라 같은 거 설치된 걸 보셨을 건데, 자, 실제로 대지 면적이 10%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의문스럽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원칙은 10%인데, 이 경우, 조경 면적이나, 나무 심어 놓은 것하고, 매장 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을 때 보면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보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면적이 있으면, 이것도 공개공지로 설치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린다. 즉 10% 안에 넣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경 면적이나 매장 문화재가 있으면 그 문화재도 공개공지 면적 10%로 계산을 해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보. 공개공지에는요, 기느자, 파고라. 제가 파고라인데, 파고라가 뭔지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업 들으신 분들은요, 뭐 찾아보면 돼요. GPT한테 물어보시든지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본 적 있죠?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가 많은데요. 학교에 우리가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있거든요.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나무가 이렇게 감고 올라가지고 막 그늘을 만들어 놓고 있죠.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면 지금 애들, 학교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파고라, 이래 불러요. 파고라. 이런 것들을 공개공지에 설치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안에는 긴 의자나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무슨 구조로도 할 수 있냐면,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어요. 필로티는
빌로티는 주로 원룸이라든지 인데 오면 1층을 띄우죠.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서 띄우죠.

0: 그죠? 그렇게 짓는 경우를 필로티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구조로 해가지고 공기용지를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기용지를 설치했으니까 대지 면적의 10%를 뚝 떼가지고 그죠? 지역 주민들이 휴식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혜택을 줘요. 어떤 혜택을 주냐면 공기용지를 설치하면 법률 규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규정을 그죠? 완화시켜 주는데 용적률하고 높이를 얼마까지 풀어줍니까? 이러니까 120%까지 풀어줘요. 몇 프로 제공했어요? 10%죠. 근데 완화시켜 주는 거는요, 120%, 1.2배를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죠. 그죠? 그래서 공기용지를 설치했을 때 효과인데 이 공기용지 설치는 상당히 장려를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도심지 안에 소규모 공원 또는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아까 어디에서 지을 때입니까?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그죠? 바닥 면적 합이 5천 이상인 일부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걸 설치를 의무화 시켜놓고 나니까 그런 소규모 공원들이 군데군데군데 생겨나더라. 아, 그래서 도시가 삭막하지 않게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더라. 라고 해서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몇 프로 적용합니까? 10%. 10%입니다. 10%. 10% 안에는 무슨 면적을 포함한다? 조경, 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면적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인데 이건 단순한 게요. 이거는 단순한 게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 있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등을 공부하면서도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은 필수한 계상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이죠.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가면요. 거기에서는 건물이 없는 대지입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가 너무 작게 분할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할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건축법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면적은 또 동일한데 건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 일정 면적 미달되게 분할을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데 용도지역별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걸 외워야 됩니다. 주거지역 얼마요?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 기타가 뭡니까? 기타가 주상공록을 제외한 겁니다. 농림관리 이런 데가 되겠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보시면 기타는 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겠죠. 그렇죠? 주거지역 얼마요?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한 번 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한 번 더 할까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뭘 배우고 있습니까?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입니다. 우리가 도로는 차가 다니는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도 있어요. 농지법에 가면 농로도 있겠죠. 산지관리법이나 산림법에 가면 임도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도로는 어디에 있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건축법에서 도로가 왜 필요하냐면요. 건축법은 건물을 짓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그 건물에 뭘 해야 됩니까? 출입을 해야 되죠. 출입. 어디로요? 도로로. 그죠?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사람이 출입 용도로 쓰기 위한 도로의 개념을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란 이겁니다.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게 너비는 몇 메다? 4메다 이상의 도로 또는 뭘 포함한다? 예정 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로서 국토계획법 뿐만 아니라 도로법 뿐만 아니라 사도법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신설 변경에 대해서 고시가 되든지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위치를 여기가 도로입니다라고 지정 공고했죠. 그러면 도로가 된다. 도로가 확보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허가를 내준다. 건축허를 내주는 거야. 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뭐 돼요? 맹지입니다. 맹지.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확보가 되면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지. 이와 같은 형태의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는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최소 너비가 몇 메다, 4m 이상이 확보되든지 또는 예정도로가 돼야 되고, 건축법뿐만 아니라 국계법뿐만 아니라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신설 변경이 돼서 사람의 통로로 쓰이죠. 그러면 그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건축법상 도로가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런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허가 놓습니까? 놓습니까? 안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지를 가지고,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4m가 있고 3m 도로가 있어요. 그럼 허가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안 놓습니다. 언제까지? 4m를 확보할 때까지. 확보할 때까지. 예.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추면 그때 허가를 받아서 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겠는 요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 이랬을 때 그 도로의 개념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법에서 실질적인 도로의 개념을 여기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번 더 할게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메다? 4m 아닙니다. 4m 이상. 무슨 도로도 포함합니까? 예정도로도 포함하더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는 4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있네요.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만약에 곤란하죠. 그럴 때는 몇 메다 이상이면 되면 3m 이상이면 돼요. 원래는 몇 메다를 했어요? 4m죠.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원래는 4m인데 3m 이상만 되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허가를 내어주겠다, 이겁니다. 건축을 내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별게 아니고 경사가 이렇게 높거든요. 근데 사람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차가 못 다녀요.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죠? 이럴 때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로 명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건물 지을 때는 4m가 아니고 몇 m만 되면 3m 이상만 되면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끝이 막혀 있겠죠. 막다른 도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너비를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m 미만이면 2m, 10m 이상 35 미만이면 3m, 35 이상이면 6m. 그래서 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너비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배울 때요, 도로 길이와 너비의 상관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 3, 6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갈로 안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35m 이상이라 하더라도 몇 m이면 4m가 됩니다. 그래서 10, 35, 35 이상, 2, 3, 6 이렇게 암기를 하시되, 단 35 이상일 때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몇 m입니까? 4m.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요 숫자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 도로와 예외적 도로 요 개념의 상관관계, 원칙은 4m인데 그렇죠? 예외적으로 3m나 또는 2, 3은 6m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 숫자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숫자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3이라는 숫자하고 2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옛날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m 이상은 돼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렇죠. 저 틀렸어요. 몇 m? 4m입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막다른 도로에서 몇 메다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2m 자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예외적인 도로로서 인정하는 것이지 원칙에서는 인정되는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대지에서 공개공지라든지 그다음에 분할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는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집한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건축법 관련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총 10회 공인중개 시험 대비해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37회 치르는 시험 꼭 합격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수고가 합격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좋은 다른 인연으로 만나뵙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언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기 기능사 이론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진행을 할 거냐? 이 전기 설비라는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전기 설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전기적인 법규를 다루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그냥 막쓸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죠. 우리가 뭐 안전하게 쓴다면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할수 있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막 기준 없이 막 쓰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로도 볼수 있는 게 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안전하게 쓸수 있도록 이 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는 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뭐가 된다? 전기 설비가 되겠다. 물론 우리 기능사 부분에서는 통합적으로 이 과목이 전기 설비라고 되어 있지만 막연히 법규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에는 이 법규뿐만 아니라 실제 이 현장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공사 재료들도 같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처음에 진행을 할 것은 이 전기 법규를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어부터 진행이 됩니다. 실제 이 법적인 용어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어려운 용어가 시험에 당연히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적인 규정을 살펴보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체크해 볼 것은 첫 번째, 전기 설비의 기본적인 용어, 요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선의 식별 및 종류, 이런 것을 살펴볼 거예요. 실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전기를 쓰냐에 따라서 이 전선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전선의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압의 구분. 보통 여러분들 교류, 직류에 있어서 저압, 고압, 특압 요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전압의 구분 기준값, 요거를 또 살펴볼 겁니다. 실제 이 전압의 구분 기준은 우리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수적인 사항이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전기 설비의 용어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적인 게 가공 인입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공선, 요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가공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중에 가설된 선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냥 가공선이 아니에요. 가공 인입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아, 공중에 가설되어 있는 선이긴 한데 얘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의 부진점에 이르는 가공 전선. 이야, 법적인 풀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가공 전선로, 이거 뭐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가공선, 이게 뭐라고요? 공중에 가설된 선. 그러면 가공 전선로는 공중에

가설된 전선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지지물. 이 지지물은 이렇게 안내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지물 하면 뭘까 싶겠지만 이렇게 쓰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봇대. 우리가 흔히 전봇대라고 부르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는 지지물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지물이라고 부른 이유는 딱 요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전선이 막 깔려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전봇대가 이 위에서 전선을 지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전봇대를 보면 위에 변압기도 걸려 있습니다. 즉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선이나 기타 기구를 지지하는 물체다라고 해서 이 전봇대를 뭘 한다? 지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전봇대라고 불렀던 것을 앞으로는 뭘로 불러야 된다? 지지물로 불러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를 딱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보통 이 도심 지역에 있는 이 지지물은 우리가 다르게는 전주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전기 제품을 지지하는 기둥, 전주라고도 불러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이 가공 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전봇대, 다르게 지지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보면 전선이 막 널려 있어요. 막 널려 있어요. 자, 이때 이 전선에 대한 길을 뭐라고 한다? 가공전선로라고 합니다. 가공전선로. 공중에 설치된 전선의 길이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 자, 이 가공전선에서 전선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선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공중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이 선을 뭐라고 하겠다? 공중으로 들어오는 선, 가공 인입선이라 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 지지물에서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전선, 예를 뭐라 한다? 가공 인입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수용 장소라고 있는데 요거는 전기를 받는 장소입니다. 즉 우리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집. 그렇죠? 그래서 다르게는 우리가 전기를 받는 곳 수용가라고도 합니다. 수용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어떤 지지물에서 바로 우리 집, 즉 수용가로 들어오는 전선을 뭐라고 하겠다? 가공 인입선이라고 하겠다. 요 같은 경우에는 자주 언급이 된 용어이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줍니다. 자, 이어서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는 친구를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조금 잡아놓으면 좋은 게 실제 이웃 연결 인입선은 예전에는 연접 인입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연접 인입선. 그래서 지금 용어가 연접 인입선에서 이웃 연결 인입선으로 조금 변경이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연접 인입선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들이 같은 의미다라고 좀 체크를 해주세요. 실제 현재에는 이렇게 용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웃 연결 인입선은 뭡니까? 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에서 즉 나누어져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이웃 연결 인입선 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웃 간에 바로 연결하는 인입선. 얘를 뭐라 한다? 이웃 연결 인입선을 한다. 요겁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실제로는 여기에 지지물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지지물에서 수용가로 들어와요. 이 선을 뭐라 한다? 가공 인입선.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집이 있고요. 왼쪽은 101호, 오른쪽은 102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가공 인입선이 예를 들어 101호 입구로 들어가요. 그럼 102호도 전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분기를 합니다. 분기를 해서 이렇게 또 연결을 해줘요. 이것을 뭐라 하겠다? 이웃 연결 인입선 하겠다. 물론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다가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 지지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공 인입선이 들어와요. 여기 어떤 수용가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공 인입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거리에 또 다른 집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분기를 해서 이렇게도 시설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선을 뭐라 한다?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공 인입선과 이웃 연결 인입선은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어떤 지지물에서 바로 수용가로 들어오면 가공 인입선, 어떤 수용가에서 다른 수용가로 바로 가면 이웃 연결 인입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이 이웃 연결 인입선은 또 부가적으로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10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즉, 이 전선의 길이가 다르게 이 그림을 가져오면 이 전선의 길이가 100m를 넘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최대 100m 안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것. 예를 들어 여기 도로가 있대요. 근데 얘가 5m가 넘어버리면 이 이윤형의 입선이 많이 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차량이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는 절대 넘어가지 말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옥내를 통과하지 않을 것. 솔직히 이거는 당연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 이 그림 가지고 볼게요.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이 운영의 일선이 시설이 됩니다. 근데 이 선이 내 방을 통과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위에 천장에 선이 지나가는 게 보이겠죠. 야, 이게 옆집으로 간 선인가? 보기 좀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스러운 겁니다. 옥내를 통과하지 않을 것.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우리 시험에서 장난을 많이 치는 게 이거죠. 수치가. 다시 한번 더. 10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전체 길이는 100m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는 건너가면 안 된다. 그리고 당연스럽게 옥내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옥측 배선과 옥의 배선에 대한 용어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옥측 배선. 옥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조형물. 자, 이 조형물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 지붕 및 지붕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형물이보다 쉽게 말해서 건물이다. 요거 자세히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형물이보다 하나의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건물에 고정해 시설하는 전선. 예를 말한다. 옥측 배선. 즉, 쉽게 말하면 건물의 측면에다가 시설하는 배선을 뭐라 하겠다? 이름 그대로 옥측 배선이라고 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런 벽을요. 우리가 다르게는 조형재라고도 합니다. 벽에 대한 재료를 조형재라고도 합니다. 이 전체 건물을 조형물, 이 벽에 대한 부분을 조형재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심으로써 좀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옥의 배선 보겠습니다. 옥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해 시설하는 전선.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법적인 내용을 보면 내용이 뭔가 비슷해 보여요.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조형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됐나요? 그래서 보시면 자, 어떤 건물이 조형물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측면에, 옆면에 시설되는 배선이 뭐다? 옥측 배선. 근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담이 있습니다. 그죠? 담. 얘는 하나의 건물은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담에 이렇게 붙어있네. 얘를 뭐란다? 옥의 배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측면에 붙냐, 건물 측면에 붙냐, 그게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조형물이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 그래서 조형물에 고정한다. 옥측 배선. 조형물이라는 말이 없다? 옥의 배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지지물. 지지물은 제가 앞에서 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뭐다? 전봇대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주, 나무로 된 거죠.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 약전류 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전봇대 이렇게 불렀겠으나 자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봇대가 아니라 정식 용어는 뭐다? 지지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길거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앞으로 전봇대가 보이면 아 이제는 전봇대가 아니고 지지물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지물 있다 그죠? 길 가다가 이거 보면 그냥 지지물이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전선이 어떤 건물로 가네? 가공 인입선. 어떤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가네? 이웃 연결 인입선.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접목을 시켜야 쉽게 와닿는 친구들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고 이걸로 끝이야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길거리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걸 수시로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다섯 번째, 접근 상태. 자, 이 접근 상태는요, 크게

제1차 접근 상태와 제2차 접근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차 접근 상태부터 보면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로 수평 거리 3m 미만은 제외한다. 즉, 가까이 있는 거리긴 하나 3m 미만은 제외한 가까이 있는 거리다. 이것을 1차 접근 상태로 한다. 자, 그럼 2차 접근 상태는요.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수평 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 얘를 2차 접근 상태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지물이 있어요. 지지물의 높이를 H라고 놓겠습니다. H. 예를 들어, 이 지지물이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쑥 넘어지겠죠. 그러면 똑같이 넘어질 때 영향이 있는 거리로서 똑같은 높이, H를 이렇게 딱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이때 얘가 딱 넘어가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지금 거리를 우리가 접근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내부에 전선이 시설돼 있다? 얘를 동층 접근 상태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누면 3m 미만이다? 2차 접근 상태. 근데 3m를 넘는다? 1차 접근 상태라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지물이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3m보다 멀리 있다. 1차 접근 상태. 3m보다 작게, 즉 아주 가까이 있다. 2차 접근 상태더라.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주세요. 됐나요? 자, 혹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차, 2차. 자, 숫자 1 다음에 이거고요. 이 다음에 3이 와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 기준은 3m를 가지고 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다만 2차는 3m 안에. 1과 3은 거리가 좀 멀다, 그죠? 그래서 1차는 3m보다 멀리 있을 때 기준이다. 그래서 숫자 순서 1, 2, 3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더이 용어가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개통접지. 자, 개통접지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개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개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지에 접속을 한다. 그래서 접지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개통접지는 다시 한번 더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걸 의미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접지도체. 자, 접지도체는 우리 이름 그대로 보면 접지를 하기 위해 쓰는 도체다. 이렇게 볼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보면 개통, 설비 또는 기기 한전과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 아, 법적으로 보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얘는 바로 이렇게, 아, 접지를 위해 사용하는 도체가 된다. 간단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도체.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기를 만지다 보면 기계 전기가 튈 수도 있겠죠. 이러면 감전이 되는 위험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도체를 말한다. 보호도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 충전부. 자,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 쉽게 말하면 충전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기가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열 번째 노출 도전부. 충전부는 아니지만 고장 시에 충전될 위험이 있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 자, 좀더 쉽게 말할게요. 뭔가 어렵다, 그죠? 노출 도전부는 기기의 외함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기기의 외함, 겉에 케이스, 그렇죠? 그래서 충전부는 뭐다? 전기가 일반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 노출 도전부는 이 기기를 감싸고 있는 외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쉽게 접근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용어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전선의 식별 및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전선의 식별이 있습니다. 자, 전선의 식별은 다음 표에 따른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자에 대한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실제 전기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의 형태에 따라서 이 전선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L1상. 이 친구를 나타내는 색깔은 뭐가 있다? 갈색이 있다. 자, 그 다음에 L2상을 나타내는 색깔은 검은색. 다른 말로 우리가 흑색이라고도 하지요. 자, L3는 회색. 그 다음에
N상. 자, 얘를 우리가 뭐 중성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나타낸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다른 말로는 청색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감전의 보호를 위해 보호도치를 시설할 때에는 어떤 색으로 한다? 녹색과 노란색이 혼용되어 있는 전선을 쓰더라.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녹색 바탕의 피복에 이 노란색 줄이 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옵니다.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상별 전선의 색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럼 예를 들어 요 놈이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놈이 틀렸네?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자, L1, L2, L3. 순서대로 갈, 검, 회 딱 기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N상 하면은 파란색, 보도체 하면은 녹, 노.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이 전선의 여러 가지 종류를 볼 건데, 자, 첫 번째, 나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나전선은 또 뭡니까? 비닐, 고무 등으로 피복이 되어 있지 않은 전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옷을 다 벗었어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럼 이때 저는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나체로 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나전선은 무슨 의미냐? 피복이 없는 거, 다 벗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전선은 뭐다? 피복이 없는, 오로지 구리 안에 신만 있는 전선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피복을 씌울 거예요. 피복을 씌우면 이름이 절연전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전선 위에 절연체로 절연이 되어 있는 전선, 쉽게 말해서 피복을 씌운 전선을 뭐라 하겠다? 절연전선이라 하겠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케이블. 자, 케이블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연전선 위에 외피를 한 개 더 씌운 이중피복이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옷을 한 개 입히면 절연전선, 한 개 더 입히면 케이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케이블은 뭐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특고압 케이블. 우리가 어떤 전압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전선, 절연전선, 여기서 피복 한 개 더 씌우면 케이블이다. 이렇게 간단히만 잡아 주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 캡타이어 케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케이블은 케이블인데 기계적인 강도를 더 키운 케이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캡타이어 케이블이라 하고요. 내용을 보면 강인한 차폐 외장을 가진 케이블의 종칭으로 주로 이동 전선으로 쓴다. 자, 얘를 기계적인 강도를 키운 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장치를 계속 이동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동함에 따라서 전선이 계속 바닥에 쓸리겠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피복 벗겨지거나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동하는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외피가 굉장히 튼튼한 걸 써야겠네요. 즉 기계적인 강도가 커진 걸 써야겠네요. 그래서 이 캡타이어 케이블을 주로 이동 전선으로 쓰더라.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코드. 여러 가닥에 가는 소선에 절연 피복을 한 연선 두 가닥을 나란히 붙여서 만든 전선으로 이 친구도 이동용 기구에 쓰더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멀티탭 있죠? 멀티탭에 붙어있는 게 코드가 됩니다. 우리가 멀티탭을 쓸 때는 이 제품을 여기저기 막 이동할 때 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혹은 연장시킬 때 이때 쓰는 게 뭐다? 코드.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과 코드는 기본적으로 이동용 기구에 많이 접목을 시킵니다.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이제 끝으로 전압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 전압은요, 우리가 저압과 고압 그리고 특고압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교류도 있고 진규도 있고 구분 기준이 조금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에 교류부터 보면 1kV 이하까지를 뭐라 하겠다? 저압이라고 하겠다. 근데 우리 시험은요, 킬로볼트 단위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냥 볼트 단위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kV는 몇 볼트인 걸 알아야 됩니까? 1000볼트, 그죠? 그래서 1kV 내지 1000볼트 이하의 교류를 뭐라 하겠다? 저압이라고 하겠다. 자, 그리고 이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까지의 전압 범위를 뭐라고 하겠다? 고압이라고 하겠다. 자, 그리고 특고압은 여기 있는 7kV를 초과하는 모든 범주의 전압을 특고압이라고 하겠다. 이걸 확실히 잡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직류를 보면 직류는 자, 저압 범위가 교류랑 좀 다르죠. 1.5kV 이하. 자, 다르게 1500볼트 이하까지를 저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고압을 보시면 1.5kV 초과, 7kV 이하까지를 고압이라 하더라. 그리고 특고 보시면 교류와 똑같아요. 7kV 초과하는 모든 영역을 특고압이라 정리한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으로 암기를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우리가 저압, 고압, 특고압 적어놓고 일단 첫 번째 교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저압 기준이 몇 킬로볼트? 1킬로볼트 이하였어요. 맞습니까? 일단 킬로볼트 기준으로 들어갑시다. 1킬로볼트 이하. 그러면 자 보세요. 고압을 들고 갈 때는 굳이 1kV 초과 이렇게 또 중복해서 들고 가지 마시고 그냥 이 값 초과 그 다음에 7kV 이하 이렇게 들고 가면 좀 더 편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직류. 직류는 1.5kV 이하의 범주 값을 저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고압으로 할 때 똑같아요. 이 값 초과. 그리고 재미난 건 7kV 이하, 요거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요거 하나를 가지고 묶어서 갖고 가면 편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특고압은? 여기 있는 7kV 초과하는 모든 범주가 된다. 이렇게 들고 가면 좀 더 편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전압의 구분 기준도 우리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특히, 교류와 직류를 또 혼동해서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들고 가세요. 1kV, 1.5kV죠. 맞습니까? 자, 교류는 기읍으로 시작하고 직류는 지읒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앞에 와야 됩니까? 우리 이 순서대로 하면 기읍이 1순위로 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기읍이 들어간 게 1순위, 1kV, 1을 기준으로 하더라. 이렇게 들고 가시면 구분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저압 범위, 고압 범위, 특고압 범위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교류 220V가 있대요. 얘는 저압일까요? 고압일까요? 특고압일까요? 아 그럼 당연히 1kV 이하는 저압이니까 이거는 저압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개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교류 6600V가 있대요. 얘는 저압일까요? 고압일까요? 특고압일까요? 자, 우리가 6600V를 다르게 표현하면 6.6k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잘 보세요. 1kV 초과하고 7kV 이하값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고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전압의 수치값을 주고 이 전압의 구분 해봐라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확실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 이 여러 가지 이 전기 설비에 대한 이 법규에 대한 용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처음 딱 마주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처음 봤는데 아, 이거 알겠어. 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서 계속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지지물이 있네. 가공인입선이 있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웃 연결 인입선이 있네. 이런 것처럼.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건축물에 보면 건축물 벽면에 전선이 설치가 되어 있네. 옥측 배선이구나. 그렇죠? 뭐 담 쪽에 설치가 되어 있네. 옥의 배선이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지물 딱 보시면서 이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게 이 접근 상태가 되는데 3m 미만은 2차 접근 상태, 3m 초과하면 1차 접근 상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주시면 이 용어가 굉장히 친숙해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선의 색깔도 여러분들 자주 떠올려 주셔야 돼요. L1, L2, L3 어땠습니까? 갈색, 검은색, 회색. 그 다음에 N상은 파란색. 그 다음에 보호도체. 요 친구는 녹색, 노란색이더라. 그렇죠? 이런 거 딱 잡아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면 이 보호도체를요. 다르게 우리 시험에 PE도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라는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끝에는 이 전압의
구분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들께 피와 살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 자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입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파트 7, 7가지 키워드 기억나시죠? 함께 적용하면서 오늘은 연계 문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7가지 키워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잡아볼까요? 제일 중요한 뭐였었다? 고유명사랑 숫자. 고유명사는 역시 첫 글자들이 대문자이기 때문에 잡아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첫 글자, 대문자를 반드시 이니셜로 적어두시는 거 잊지 마시겠고요. 숫자도 역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된다. 그죠? 워낙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지문에서 하나의 숫자는 정보를 하나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지 혹은 오답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또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들 중요했었죠. 부정적인 표현들 중요했었죠. 간접적으로 돌려말하는 부분들 중요했었죠. 조건을 거는 부분들 중요했었죠. 무언가가 변화가 되는 부분들 중요했었죠. 네, 그런 것들은 글의 소재에 관계없이 지문의 유형에 관계없이 어디에든 간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표시하면서 읽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누구든지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재가 무엇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문제를 만드는 원칙은 똑같거든요. 연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중, 3중 지문은요. 글이 조금 많다 보니까 조금 압박스럽다는 것인데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요. 일단 연계 지문, 이중 지문이라고 친다면 첫 번째 글을 빠르게 속도 가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말씀드린 그 일곱 가지 포인트를 적용하시면서 중요한 키워드 체크하시면서 첫 번째 글을 빠르게 속도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보통 한두 문제가 풀립니다. 이거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번까지 풀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풀다 보면 보통 한두 문제 풀리는데, 네, 그러다 보면 두 번째 글이 필요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역시 두 번째 글도 빠르게 같은 방식으로 속독하시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중 지문을 푸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삼중 지문 마찬가지입니다. 총 글이 세 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글을 빠르게 속독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풀면 역시 평균적으로 한 문제쯤 풀려요. 많으면 두 문제 정도까지. 그리고 풀다 보면 두 번째 글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두 번째 글을 같은 방식으로 속도하시고 문제를 풀다 보면 역시 한 문제쯤 더 풀리는 게 평균적입니다. 이거는 글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자, 그때 역시 세 번째 글이 필요하다면 세 번째 글을 빠르게 속도하시고 나머지 문제까지 풀어주시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방식 적용하셔가지고 오늘은 두 세트, 파트 7의 연계 지문 두 세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트, 제목은 Grand Opening이 되겠고요. 자, 지금 LC 스튜디오는 그것은 지점들을 운영하는데 몇몇의 도시들의 이런 것들이 역시 숫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죠? 지점이 하나다, 아니면 여러 개다. 네, 하나인지, 단수인지, 아니면 복수인지. 이런 소재도 역시 문제에서 잘 만드는 소재가 됩니다. 건들기 좋잖아요. 그렇죠? 문제화시키기 좋잖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인서그레이팅 그랜드 오프닝 기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그의 새로운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일리 메이플 에브뉴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공합니다. 무엇을? 전체 완전한 범위의 사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벤트 사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 사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corporate, 기업의 헤드샷 같은 것도 포함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제공하는 단서가 되겠죠. 또한 제공합니다. 무엇을?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사진북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그리팅 카드를 위해 가지고, 네, 그리고 프로모셔널 홍보 자료를 위해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아워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파트 7도 약간 종류가 다른데요. 뭐 기사물이든 편지물이든 어떤 물이든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사문이 공략법이 다르고 편지글이 다르고 이렇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지 마시고 글인지 표인지. 자, 이거는 조금 구분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써, 이런 식으로 써 전체적으로 쭉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이거는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글은 반드시 먼저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글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 글을 만든 사람, 쓴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릅니다. 혹은 그 글을 읽어본 사람 외에는 몰라요. 이거는요,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되어 있더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한국어로 되어 있는 기사문 하나를 툭 던져드리고 그냥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은 하고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선택지를. 알수 있겠어요? 모르죠. 안 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막그 문제를 글을 읽기 싫어가지고 되게 독해가 힘드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단서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 어차피 읽어야 되는 것을 한번 읽을 것을 두 번, 세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꼼수를 찾아가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독해는 있어야 돼. 독해 시험인데 독해 없이 어떻게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글은 반드시 먼저 읽고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캐치하시면서 키워드를 잡아둬야 되는 거고 표라는 것은요 이미 벌써 정보가 축약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를 먼저 보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축약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글은 반드시 먼저 읽는 것이고 표는 찾아도 되는 소재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영업 시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첫 번째 글이네요. 커스텀 고객들인데, 그 가족 사진을 예약하는 고객들은 7월 11일과 20일 사이. 자, 조건이 나왔죠? 조건은 반드시 달성시키는 식으로써 문제를 만들 수 있다. 25% 할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those는 수식받는 대명사,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쓰이는 대명사인데요. 자, 그들의 세션을 21일 혹은 30일 사이에 완료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무료에. 자, 무료라는 것은 이렇게 달러 표시 그려두시면 좋습니다. 무료 사진 앨범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규가가 65달러 정도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에 대한 정보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글이니까. 글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자, appointments. 예약은 반드시, 강조하는 조동사죠. 반드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3일 사전에. 자, 3일이란 숫자. 영어로 적혀 있으면 반드시 숫자를 적어두시는 습관 좋죠. By phone, 전화에 의해 가지고 또는 이메일에 의해 가지고 예약이 잡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Confirmation. 확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One day before their scheduled visit. 그 예정된 방문에 하루 전에, 네, 하루 전에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 취소 수수료는 30달러가 되겠고요. 그것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약이 취소가 된다면 less than 24시간 이내로 예정된 날짜의 24시간 이내로 취소가 된다면 30달러 취소 수수료가 부과가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20%의 보증금이 요구가 됩니다. 언제죠? 예약의 날짜에 요구가 된다라는 것까지. 정보들이 조금 많아요.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이건 두 번째 글인데, 일단 문제가 어디까지 풀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에 따른다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자, 그것들은 이메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뭐 이메일, 혹은 뭐 전화가 있었나요? 둘 중에 어떤 것도 가능하겠고요.
자, 그들은 사전에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 날짜 하루 전이었었나요? 어쨌든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적어도 3일 전에 예약이 잡힐 필요가 있다는 것도 역시 3이라는 숫자. 선택지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보통 파트7을 올바르게 만든다면, ETS에서 정확하게 이제 시험을 만든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사설 문제집에는 정기 토익의 경향을 벗어난 자체 출판사만의 개성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정기 토익은요,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에 대한 정보는 하나의 정보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3이라는 것은 딱 하나의 정보를 담고 있을 텐데 이렇게 크게 적어 두신다면 해당되는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3일 전에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확인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니고 한 종이 페이지 내에서 한 시야로 보실 테니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번도 맞겠고요. D번. 취소가 가능합니다. Without any fee. 어떠한 비용 없이는 아니었었습니다. 어제 뭐 24시간 내였었나요? 어쨌든 취소 수수료가 존재했었죠.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광고에서 이 문제는 문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풀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일단 나왔으니까 풀게요. Charged. 그리고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선택지에 이네개 단어가 이 단어랑 동의어를 찾는 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 동의어가 없는데요. 동의어를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 모든 문제들은 is closest in meaning. 의미적으로 가장 유사한 거. 말 그대로 의미적으로 가장 유사한 거 찾는 것이지 그 누구도 동의어 찾으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 자리에 지문의 위치를 확인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네개 단어를 넣어가지고 가장 유사한 느낌을 주는 것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단어는요, 왔다 갔다 조금 힘드니까 기억으로 해볼까요? 뭐 3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가 되겠다라는 거 있었거든요. 그죠? 30달러가 부과가 되겠다. Will be charged.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자, 거기에서 해당되는 이 자리에 demand를 넣으면 30달러의 수수료가 요구가 될 것입니다라는 해석이 가장 비슷하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B번 appoint, 뭐 지명, 임명하다. C번 인정하다라든지 보내진다 아니겠고요. 요구가 된다, 부과된다라는 게 가장 유사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산토스 이메일이 미스터 파크에 대해서 무엇을 함축하는가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사람의 이메일을 읽어야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글이 필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글을 빠르게 속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네, Hello, Mr. Park. From parents. 우리 부모님의 기념일을 위해 가지고 7월 25일입니다. 25일입니다. 그죠? 일단 쓴 날짜 2월 20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저는 Family Portrait Session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For all of us, 우리 모두를 위해 가지고요. 우리는 방문을 드릴 것입니다. From L에서부터 네,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가지고요. Would it be possible, 가능하겠습니까? To schedule session을 준비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신의 스튜디오에서 이 Maple Avenue라는 M 지역에서 6시 경회가 되겠네요.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그 시간이 가능한다면 알려주십시오. 가능한지 아닌지를. 저는 들었습니다. 당신의 스튜디오에 대해 가지고 친구들로부터 in H 지역, 그리고 G 지역, 그래요. 그들은 말했더라고요. 당신의 사진 작업이 정말로 훌륭하다는 것을. 네, 일단 추천받았다. 살짝, 뭐랄까요. 뭐, 할인 혜택. 예. 자. 저는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당신과 함께 작업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Look forward to ing.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글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자, 그래요.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무엇을 함축합니까? 네, A번. 그는 그의 비즈니스를 수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자, 수년 동안 운영해왔다라는 것은 알수 있는 대상이 아니겠고요. 산토시 씨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와 함께. 자, 그와 함께 일을 했었다, 뭐 협업했었다라는 것도 역시 알수 없었던 대목이 되겠고요. 세 번째, 그는 가족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B 지역에. 자, B 지역에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B 지역에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레이크사이드로부터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했었겠고요.
지금 B 지역은 뭐 따로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정답의 근거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운영합니다. 스튜디오들을 여러 개 지점에서라는 것은 역시 정답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 개 운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지점에 뭐 친구들로부터 추천받았다. 막 이런 소재들도 종합했을 때 어렵지 않게 갈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자,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라는 것은 지금 아까 조건이 어떻게 걸려 있었었죠? 우리 두 개, 할인과, 첫 번째 거에서 할인과 무슨 앨범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지금 25일입니다. 25일. 역시 기준점, 조건은 날짜였었겠고요. 첫 번째 글에서 25일에 해당되는 것은 2억이네요. 네, 할인의 이 날짜가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조건은 이쪽입니다. 네, 그러면 무료의 사진 앨범을 받게 되겠다라는 것을 정답의 근거로서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고 계시죠? A번이 그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디에서 사진을 찍습니까라는 것은 기억을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t your studio on Maple Avenue. 자, Maple Avenue. 자, 그리고 이 Maple Avenue라는 것은 첫 번째 글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요. 네, 여기 새롭게 오픈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새로운 지점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찍는다라는 거. 지금 이 Business Hours는 딱히 문제에서 안 건드렸는데요. 네, 조금 약간 특이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문제에 대한 정답도 메이플이 없네요.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그거에 대한 다른 정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정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한시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문제를 이렇게 화면 설명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한시하기 때문에 빠르게 몇초 내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우리 메이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브룩사이드 지점에 위치가 되어 있는 네, 그러한 네,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브룩사이드라는 것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더 이상의 연관된 정보는 없을 겁니다. 네, 정답은 C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강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은 한시야로 보는 거예요. 시험 치르려 그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86번, 186번에서 190번 세트도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글을 먼저 속독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오면 두 번째 글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 두 번째 글을 빠르게 속독하시고, 나머지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Sky Bridge Airlines라는 것은 기쁩니다. 우리 감정동사, 기억나시죠? 감정동사, 문법적인 복습입니다. 감정은, 사람은 감정을 느끼고, 사물은 감정을 주는 거다. 근데, 회사라든지 협회라든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으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역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도입하게 되어서 기쁨을 느낀다라는 대상이 되는 거죠. Be pleased to 부정사. 네. 새로운 루트들을 이렇게 도입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Departing from 자 N 이라는 국제공항에서부터 어디로? 다음에 도착지들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L 지역 W 지역, 그리고 P 지역이 되겠고요. 7월 3일부터 18일까지. 이건 굳이 적을 건 없습니다. 다 적혀 있으니까요. 네, 체크하시면 돼요. 나중에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찾으면 되겠고요. 15일부터 28일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Reserve your seats를 예약하십시오. 오늘 예약하십시오. 그리고 즐기세요. 특별한 savings를 즐기십시오. 자, 멤버들은요. 자, 멤버들. 역시 멤버십에 대한 혜택 같은 것도 중요한 조건적인 단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은 플라이트를 on any of the routes, 어떠한 루트든 간에, listed above, 위에 명시됐었던 어떤 루트든 간에 예약을 하는 네, 그러한 멤버들은 20%의 할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book flight를 클릭하십시오. 당시에 예약을 만들기 위해서, 즉 예약을 한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make a reservation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건 조항이죠. Terms and Conditions이라는 것은 조건 조항이라는 동의어인데 보통 함께 이렇게 잘 씁니다. 관용적으로 Terms and Conditions. 네, Terms and Conditions. 이러한 제안은 적용됩니다. To both, 둘 다죠. One way라든지 아니면 round trip. 편도라든지 아니면 왕복에 모두 적용된다는 거예요. Departing from N 공항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다음에 위에서 명시된 날짜 기간 동안의 정도가 되겠고요. 자, 패스저 승객들은 반드시 강조하는 조동사입니다. 이 리워드 멤버십 넘버를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At the time of booking, 그 예약의 시간대

가 되겠죠. 그 할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네, 조건입니다. 반드시 멤버십의 숫자를 입력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명시되었고요. 자, 더 이상, 이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부정적인 소재가 되겠죠.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프린트된 티켓을. 그죠? 출력된 티켓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After purchase, 구매 이후에 여행객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7-digit 이라는 것은 7자리의 confirmation, 확인 코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7-digit, 뭐 4-digit, 뭐 5-digit, 4자리, 5자리, 7자리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고요. 그것은 반드시 입력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공항의 키오스크에서 입력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Competitive pricing, 경쟁력 있는, 이것도 역시 경쟁력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저렴한 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될수 있겠죠. 자, 무료입니다. 무료라는 것은 이렇게 달러 표시에 적어두시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무료 신문, 잡지들, 그리고 헤드셋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On board라는 것은 기내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신문, 잡지, 헤드셋. 예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었지만 요즘에는 다들 본인의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랩탑 등을 들고 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보는 사람이 없죠. 돈 주고 구비할 필요가 크게 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나 뒤에 이것도 역시 중요한 소재로 보여지죠. 승객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무료의 beverage, 음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스라든지 소다라든지 아니면 커피 또는 T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 원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거 안 주, 이거 유료였나요? 네, 유료였습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이거 두 번째 이메일이 되겠고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무엇이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은 지금 몇몇의 새로운 도착지들로 비행편을 도입을 한다. 그죠? 비행편, 새로운 뭐세 개의 지역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자, fee,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For changing travel dates. 여행 날짜를 변경하는 것을 위한 수수료 부과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죠? 네, 아리송하네요. C번, 비행편 운영합니다. 특정한 공항에서부터. 그죠? 나왔었었죠. 아까 무슨 뭐 고유명사 나왔었는데 굳이 기억하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눈에 보이실 테니까요. 자, it is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습니다. No longer. 이거 항상 부정의 표현입니다. 네. RC, 그, 파트 5 문제 푸실 때도 항상 부정, 문장 동사의 부정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 no longer like you. 나더 이상 널 좋아하지 않아. I no longer love you.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상대방이 당황하면서, well, do you wanna stop?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yes.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보내보세요. 자,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페이퍼 티켓을. 그죠? 비용 절감등을 위해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B번 정답이 됐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에 따른다면, what must? 무엇을 반드시 고객들이 해야 됩니까? 할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할인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한눈에 보이시겠지만, 저는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죠. 반드시 그들의 Sky Bridge Reward 멤버십의 넘버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예약 시에 입력하셔야 돼요. 할인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 그죠? 자, 그리고 앞에 나왔었었던 글에서도 지금, 네, 지금 20% 할인. 이것도 연계되는 소재가 될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이 소재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단서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자, A번. 멤버십을 부킹 시에 예약, 입력하십시오.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네요. 적어도 2주 전에 이런 것들은 할인 조건에 멤버십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Sign up for the reward 프로그램을 예약 이후에. 자, 예약 이후에 지금 보상 프로그램 등록 없었겠고요. 자, Multiple Destination. 여러 개의 도착지들을 위한 티켓 구매하십시오. 하나만 사면 안 해준다? 여러 개 사야 해준다? 이런 것도 역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치사하네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패신저들이 무엇을 현재 받습니까? 추가적인 비용 없이. 무엇을 받습니까? A번 식사, 자, B번 reading materials, C번 beverage, D번 headphones. 여러분들, 무엇을 무료로 받습니까? 현재 무료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행편에서. 자, 무료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것 빼고, 제공되는 것을 골라주셔야죠.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거 빼고, 이제 무료 음료를 받겠습니다. 이거는, 아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치사합니다. 그죠? 자, 정답을 골라보겠습니다.

0: 원래 파트 7은 2종 지문, 3종 지문이요. 강의하기 힘듭니다. 이게 화면상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눈에 보이실 테니까 정답은 C번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왜 보냈습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뭐죠? 이제 두 번째 글을 읽어야 되겠다. 그죠? 이 편지는 아직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어떤 목적을 썼는지 지금부터 두 번째 글을 같은 방식으로 빠르게 속독해보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쓴 날짜가 지금 5월 2일이고요. 그리고 쓰는 사람이 지금 다니엘 추어, this이죠? 이니셜 여백에다가 적어두시고, 여러분, 지금은 골뱅이 뒤에 email.com인데, 보통 골뱅이 뒤에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편지글이 많을 때. 편지글이 많을 때는 누가 누구에게 쓰는 것인지, 누구는 어떤 소속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뱅이 뒤를 보시면 이렇게 회사명이 나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무슨 이메일, 무슨 무슨 닷컴, 이런 거는 정보가 없겠지만, 네, 회사명이 나와 있으면, 보자마자, 글을 보기 전에 편지를 받는 사람은 지금은 그 항공사에 관련된 사람이구나. 물론 지금은 서포트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딱 봐도 아시겠지만요. 보통 다른 이름이 나오더라도 골뱅이 뒤에 있는 정보는 그 회사를 지칭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할인 문제점에 관련돼 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4월 20일 날, 4월 20일 습관적으로 적어두시고요. 저는 예약했습니다. 무엇을? 좌석을 SkyBridge Airlines의 inaugural. 이게 이제 첫 번째라는 겁니다. 사람이 첫 번째 취임하는 것도 inaugural.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새로운 도착지들로 취항을 처음으로 하는 것도 inaugural. 그냥 처음이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flight, 첫 취항 flight가 되는 겁니다. To L 지역으로, 네, L 지역, L 지역 잘 기억하시고요. Departing from 이 N 공항에서부터 이것은 명시된 공항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웹사이트 따른다면 멤버들은 그 보상 프로그램 멤버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B Eligible for, 어디에 자격이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고요. 20%의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플라이트에 대해 가지고요. 저는 제 멤버십 넘버를 입력했습니다. While making 예약을 하는 동안에, 하지만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 billing statement, 제 청구서는 보여주더라. I was charged full amount. 저는 완전한 전액을 청구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더라. 당황스럽죠, 여러분들. 저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일을 자세하게 조사해 주신다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요. 좋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연에 대한 complain. 무언가가 지연됐다는 소재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B1, schedule change 요청도 역시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C1, billing problem. 청구에 대한 문제점이죠. 청구 문제점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담이지만요. 제가 약 1년 전에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저도 그 청구 문제가 그 호텔 측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한 50만 원을 못 받았는데, 1년째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는, 네, 이겨낼 겁니다. 자, 네 번째 매기지 롤드 역시 아니겠습니다. 갑자기 또킹 받네요. 생각하니까 또킹 받네. 자, 90번. 19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아까 도착지 한번더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한눈에 보이시겠지만,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조금 여러분들께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다들 착하시잖아요, 그죠? 자, 지금 에어지오 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인어기로 첫 번째 비행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에어지오 가는 첫 번째 비행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July 3rd라는 7월 3일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근거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해결하시고,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 해볼까요? 3일 A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아우,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연계 지문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문제풀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많은 기대해 주셔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토익의 지성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포로 강의하는 진창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식강해서 공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건축법, 대지입니다. 대지와 관련된 논점들이 시험에서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지와 관련된 논점 3개하고, 그 다음에 도로,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하거든요. 이와 관련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지 요건이죠. 대지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대지라는 거는요, 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대지란 건축되어 있거나, 건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목 개념으로서 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대하고 대지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대지는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가수원인데도 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왜? 전답가수원에도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지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대지라 부릅니다. 건축법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대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지목이 대라 하더라도 건물을 못 짓는 토지가 있죠. 그럼 대지가 아니에요. 맹지 같은 경우죠. 맹지. 그죠? 지목은 된대 맹지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지가 아니다. 지목은 전인데 또는 임야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요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지 요건이, 즉,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거는. 건물을 짓기 위한 요건이겠죠. 왜? 대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지란 첫 번째 저대지가 나오죠. 대지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으면 안 돼요. 대지가 되려고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도로 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도로에 내리는 빗물이 대지로 고이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비교 대상이 인접한 대지보다 낮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도로 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습지나 매립지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토 지방계량하면 돼요. 자, 습지나 매립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성토 또는 지방계량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면 대지가 될수 있다. 즉,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에는 빗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죠? 하수구나 저수탱크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지의 요건이란 말은요, 해석이 중요한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계 우려가 있으면 무너질 우려가 있죠.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옹벽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옹벽을 설치하는데, 옹벽이 요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절토 성토 부분의 경사도가, 절토 깎고 성토 쌓는 부분의 경사가 1대 1.5 이상인데 높이가 1m 이상이죠. 그럴 때는 옹벽을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그 옹벽의 높이입니다. 원래는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옹벽이 2m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2m를. 그럴 때는 공작물을 축조할 때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그리고 옹벽의 외벽입니다. 외벽에는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 말고는 밖으로 튀어나오면

오면 안 되니까 뭐는 밖으로 튀어나와도 돼요.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선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네 개인데 1m, 2m, 2m 초과 이런 오잖아요. 그죠? 이 숫자가 이제 중요한데 이걸 해석을 좀 할게요. 자, 절토, 성토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입니다. 경사가, 자, 봐요. 여기가 1, 여기가 1.5의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사가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토사가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 뭘 설치해라? 옹벽을 설치하는데 요 부분의 높이가 얼마 이상이면 1m 이상이 되죠. 그러면 그때는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절토, 성토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1대 1.5의 경사를 이루는데 요 높이가 얼마더라? 1m 이상이죠. 그럴 때는 옹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옹벽의 높이가 요 옹벽입니다. 이번에는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죠. 그러면 이 옹벽은 콘크리트 구조여야 돼요. 옹벽의 높이가 2m를 넘죠. 그럴 때는 축조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축조할 때 신고하고 해라. 그 다음에 옹벽의 외벽이죠. 여기 외벽이 되겠네요. 외벽에는 이 옹벽을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뭐는 튀어나와도 된다. 그죠?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옹벽에서 1m, 2m 이상, 2m 초과 이렇게 해서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경입니다. 조경. 조경은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용도 지역이나 그 규모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경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는 조경을 안 해도 되는데, 시험은 이제 조경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이제 시험에서 간혹 가다가 출제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어디에 짓습니까? 녹지 지역에서 건물을 지어요. 그럼 조경 안 해도 돼요. 뭐 조경할 필요 없죠. 녹지인데. 그죠? 주위에 나무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조경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세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거나, 농림지역이거나 관리지역에서도 조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번하고 7번을 합치면요, 용도지역상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죠? 용도지역의 개념상 당연히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세요. 축사는 조경 안 해도 돼요. 축사 옆에는. 축사 옆에는 조경할 필요가 없죠. 축사 옆에 조경해놓으면 다 뜯어먹습니다. 그죠? 가축들이. 그래서 조경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가설 건물입니다. 가설 건물은 여러분 존치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근데 나무는 한번 심으면, 그죠? 100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물은 통상적으로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대지에 뭐가 있답니까? 염분이 함유되어 있대요. 그죠? 소금기가 있으니까 나무 심으면 다 죽겠죠? 이런 경우는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번, 7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을 먼저 했는데 이유는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아무도 안 틀립니다. 어디요? 녹지. 그 다음 어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죠? 대지가 어디 옆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축사. 그 다음에 가설 건물. 그 다음에 대지에 뭐가 있더라? 염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경을 해야 됩니다. 자, 공장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공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얼마? 5천 미만입니다. 대지 면적이 5천이니까 전체 대지 면적이 5천이니까 그 안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면적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지 면적, 공장의 대지가 5천이면요 큰 공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장의 연면적이 얼마요? 1,500 미만입니다. 자, 구분해야 돼요. 5천은 뭐가 5천요? 대지 면적이 5천. 1,500은요 공장의 연면적입니다. 공장이 1,500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이면 500평이 채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장은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그 보관한 제품을 실으러 와야 돼요. 차가. 그러다 보니까 일정 사이즈를 가지고 가는데 공장의 면적이 1,500 미만이면 작거든요. 그러니까 조경을 생략할 수가 있다 입니다. 그다음에 어디 있는 공장입니까?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입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왜 조경을 안 해야 되냐면 산업단지를 만들 때 산업단지 내부의 자체 조경을 하죠. 그러니까 개별 공장마다 조경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3개인데, 자, 첫 번째, 대지 면적이 얼마요?
5,000.

공장의 면적은 1,500. 어디에 있는 공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대지 면적 얼마요? 5,000. 공장의 면적은 1,500. 어디에 있는 공장이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물류시설도 조심해야 돼요. CM은 물류시설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답이었는데,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적용을 안 해야 됩니다. 오, 공장의 면적도 1,500. 물류시설도 얼마요? 1,500 미만이면 적용 안 해도 돼요. 근데 물류시설이 1,500 미만이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해도 되는데, 이 물류시설이 어디에 있더라?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1,500 미만으로 규모가 작은 물류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매일 짐을 실어 나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려라. 뭐로? 나무를 심어서 가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도 얼마가 되고요? 1,500. 물류시설도 얼마요? 1,500. 근데 물류시설은 1,500 미만이면 적용을 안 하는데 어디에서는 해야 됩니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다. 시험은 여기에서 집중 출제가 지금까지 되어 왔고 상당히 많은 기출 문제가 물류시설에서 쌓여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는 적용을 해야 된다. 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내볼까요? 자, 공장. 대지 면적이 얼마요? 5,000. 공장의 면적은 1,500. 어디에 있는 공장? 산업단지. 물류시설도 1,500 미만이면 적용 안 해도 된다. 단, 물류시설이 어디에 있으면 해야 됩니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상 적용입니다. 건물 옥상에 적용을 했죠. 아, 그러면 대지 안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면적의 일부를 우리가 적용한 것으로, 대지 안에 적용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자, 보시면, 옥상에 적용을 하면, 옥상 적용 면적의 얼마까지는요?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만약에 90제곱미터의 적용을 했죠. 옥상에다가 아마존 밀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얼마까지는 대지 안에 적용이 된 것으로 본다? 3분의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제곱미터를 건물 옥상에 적용을 했더라 라고 하면 얼마까지? 3분의 2, 즉 60제곱미터는 대지 안에 적용이 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지 안에 적용으로 볼수 있다. 이 경우 적용 전체 면적으로 산정할 때는, 그죠? 전체 적용을 해야 될 면적에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지 안에서 얼마나 해란 양입니까? 50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상 적용 면적은 얼마까지는 계산해 주는데, 3분의 1은 계산해 주는데, 대지 안에서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면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의 50을 넘어서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옥상 적용까지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개 공지를 한번 볼게요. 공개 공지는요, 공개가 돼 있는 공지입니다. 휴식 공간이죠. 공지. 내지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개가 돼 있는 공지. 자, 뭐 공개 공지를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대형 건물이 있거든요. 앞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분수대 옆에 보니까 파고라 같은 걸 만들어 놨네요. 또 나무도 심어 놓네요. 벤치도 있네요. 그다음에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도 있네요. 아, 보니까 직장인들이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여름에는 그늘을 피하고 거기에서 있더라. 보니까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렇더라. 보신 적 있죠? 그게 공개 공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공개가 돼 있는 공지, 공간, 휴식. 그죠? 이걸 휴게 공간을 우리가 공개 공지라 부르는데 이 공개 공지는 일정 용도 지역에서 일정 건물을 지을 때는 일부 건물을 지을 때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공개 공지를 많이 보는 게 백화점 또는 대형 건물이 있으면 그런 건물 근처에 공개 공지가 설치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공개 공지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물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개 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건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건물이 또 일정 규모가 돼야지 공개공지를 설치하겠죠. 규모가 작은데 공개공지를 설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5천 이상은 돼야 됩니다. 5천 이상은 돼야 되고, 자, 건물의 용도가 종교시설일 때, 운수시설일 때, 문화집회시설,

시설일 때, 그다음에 판매 시설일 때, 그다음에 업무 시설이거나 숙박 시설을 짓죠. 그럴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시험에서 매번 내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얼마요? 5천 이상이. 그죠? 종교시설, 또 운수시설, 또 문화 집회시설, 또 판매 업무 숙박입니다. 그래서 암기한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두 문자를 따서 종의 이라면 돼요. 사람 이름 종의. 5,000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5,000원짜리 문화 상품권 파는데 업수,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자를 그대로 따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이 뭐예요? 종교시설. 종의. 운수시설. 얼마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이죠.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을 짓죠. 그럴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시험은 여기서 주류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지문으로 뜨기도 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건물들이 어디에 있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하냐면요. 일반 주거지역에 있을 때 합니다. 준주거지역에 있었답니다. 어디는 없네요. 전용은 없네요. 전용 주거지역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모든 상업적이고요. 공업적인데 어딥니까? 준공업적. 전용 공업적이나 일반 공업적은 아니네요. 그렇게 해서 요네 가지 용도 지역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한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하는 대상 지역도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죠.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인 종교시설을 일반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라. 틀렸죠? 일반 공업지역은 아닙니다. 어디예요?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대상 용도 지역은 총 4개. 어딥니까? 일반 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 또 모든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하나입니다. 어디요? 준공업지역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4군데 꼭 기억을 해 주십니다. 자, 한번 내볼게요. 자, 공개공지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합니까? 누구요? 종의. 얼마짜리? 5,000원짜리. 문화 상품권 파는데 업수?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고, 이 건물들을 어디에 지을 때? 이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한다. 그럼 공개공지가 어느 정도 설치되느냐라고 했을 때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입니다.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공개공지를 다 봤을 겁니다. 대형 건물 앞에 분수대라든지 그다음에 파고라 같은 거 설치된 걸 보셨을 건데, 자, 실제로 대지 면적이 10%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의문스럽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원칙은 10%인데 이 경우 조경 면적이나, 나무 심어 놓은 것하고, 매장 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을 때 보면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보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면적이 있으면 이것도 공개공지로 설치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린다. 즉, 10% 안에 넣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경 면적이나 매장 문화재가 있으면 그 문화재도 공개공지 면적 10%로 계산을 해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보. 공개공지에는요, 기느자, 파고라. 제가 파고라 했는데, 파고라가 뭔지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요, 뭐 찾아보면 돼요. GPT한테 물어보시든지 내부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본적 있죠?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가 많은데요. 학교에 우리가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있거든요.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나무가 이렇게 갱고 올라가가지고 막 그늘을 만들어 놓고 있죠.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면 지금 애들, 학교 가보면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파고라 이래 불러요. 파고라. 이런 것들을 공개공지에 설치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안에는 긴 의자나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무슨 구조로도 할수 있냐면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어요. 필로티는 주로 원룸이라든지 인데 오면 1층을 띄우죠.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서 띄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짓는 경우를 필로티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구조로 해가지고 공개공지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기용기를 설치했으니까

대지 면적의 10%를 뚝 떼가지고, 그죠? 지역 주민들이 휴식,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하잖아요. 그죠? 혜택을 줘요. 어떤 혜택을 주냐면, 공공기를 설치하면 법률 규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규정을, 그죠? 완화시켜 주는데, 용적률하고 높이를 얼마까지 풀어줍니까? 이러니까 120%까지 풀어줘요. 몇 프로 제공했어요? 10%죠. 근데 완화시켜 주는 거는요, 120%, 1.2배를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죠. 그죠? 그래서 공공기를 설치했을 때 효과인데, 이 공공기 설치는 상당히 장려를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도심지 안에 소규모 공원 또는 도시민들이 쉴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아까 어디에서 지을 때입니까?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그죠? 옆 바닥 면적합이 5천 이상인 일부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걸 설치를 의무화 시켜놓고 나니까 그런 소규모 공원들이 군데군데군데 생겨나더라. 그래서 도시가 삭막하지 않게 하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더라. 라고 해서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몇 프로 적용합니까? 10%. 10%입니다. 10%. 10% 안에는 무슨 면적을 포함한다? 조경. 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면적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인데 이건 단순한 개예요. 이거는 단순한 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 맺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등을 공부하면서도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은 필수한 개사항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이죠.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개발 행위 허가 파트에 가면요. 거기에서는 건물이 없는 대지입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가 너무 작게 분할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할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건축법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면적은 또 동일한데 건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 일정 면적 미달되게 분할을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데 용도지역별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걸 외워야 됩니다. 주거지역 얼마요?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요 기타가 뭡니까? 기타가 주상공록을 제외한 겁니다. 농림관리 이런 데가 되겠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보시면 기타는 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겠죠. 그죠? 주거지역 얼마요?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한번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한번더 할까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뭘 배우고 있습니까?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입니다. 우리가 도로는 차가 다니는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도 있어요. 농지법에 가면 농로도 있겠죠. 산지관리법이나 산림법에 가면 임도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도로는 어디에 있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건축법에서 도로가 왜 필요하냐면요. 건축법은 건물을 짓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그 건물에 뭐 해야 됩니까? 출입을 해야 되죠. 출입. 어디로요? 도로로. 그죠?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사람이 출입 용도로 쓰기 위한 도로의 개념을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란 이겁니다.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게 너비는 몇 메다? 4메다 이상의 도로 또는 뭘 포함한다? 예정 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로서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도로법뿐만 아니라 사도법,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신설 변경에 대해서 고시가 되든지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할때 위치를 여기가 도로입니다라고 지정 공고했죠. 그러면 도로가 된다. 도로가 확보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허가를 내준다. 건축을 내주는 거야. 도로가 확보가 안 됐으면 뭐 돼요? 명지입니다. 명지.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확보가 되면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도로가 확보가 안돼 있는 거지. 이와 같은 형태의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는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최소 너비가 몇 미터?

4m 이상이 확보되든지 또는 예정 도로가 되어야 되고, 건축법뿐만 아니라 국계법뿐만 아니라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서 신설 변경이 돼서 사람의 통로로 쓰이죠. 그러면 그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건축법상 도로가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런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지를 가지고,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4m가 있고 3m 도로가 있어요. 그럼 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언제까지? 4m를 확보할 때까지. 확보할 때까지. 예.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추면 그때 허가를 받아서 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겠는 요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 이랬을 때그 도로의 개념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법에서 실질적인 도로의 개념을 여기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번 더 할게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관한 너비 몇 m다? 4m. 4m 아닙니다. 4m 이상. 무슨 도로도 포함합니까? 예정 도로도 포함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는 4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있네요.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만약에 곤란하죠. 그럴 때는 몇 m 이상이면 되면 3m 이상이면 돼요. 원래는 몇 m 됐어요? 4m죠.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원래는 4m인데 3m 이상만 되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허가를 내어주겠다, 이겁니다. 건축을 내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별게 아니고, 경사가 이렇게 높거든요. 근데 사람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차가 못 다녀요.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죠? 이럴 때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로 명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건물 지을 때는 4m가 아니고 몇 m만 되면 3m 이상만 되면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끝이 막혀 있겠죠. 막다른 도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너비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m 미만이면 2m, 10m 이상 35 미만이면 3m, 35 이상이면 6m. 그래서 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너비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배울 때요. 도로 길이와 너비의 상관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 3, 6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갈로 안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35m 이상이라 하더라도 몇 m이면 4m가 됩니다. 그래서 10, 35, 35 이상, 2, 3은 6 이렇게 암기를 하시되, 단35 이상일 때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몇 m입니까? 4m.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요 숫자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 도로와 예외적 도로 요 개념의 상관관계, 원칙은 4m인데, 그렇죠? 예외적으로 3m나 또는 2, 3은 6m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 숫자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숫자를 볼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3이라는 숫자하고 2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옛날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m 이상은 돼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쵸? 저 틀렸어요. 몇 m? 4m입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막다른 도로에서 몇 m 짜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2m 짜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예외적인 도로로서 인정하는 것이지 원칙에서는 인정되는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대지에서 공개 공지라든지 그다음에 분할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는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집한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두 개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건축법 관련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총 10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해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37회 치르는 시험 꼭 합격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수고가 합격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좋은 다른 인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